0: 한국인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진짜 항상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1: 네.
0: 저는 암기력이 별로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1: 아이.
0: 그긴 대사를 도대체 어떻게 암기하시는
1: 일단은 제 역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대사가
0: 거예요? 아, 이런 슬픈 얘기가 아니었는데 저는 그게 정말로 리스펙트고 그거에 또 이런 연기 또 담아서 한다는 거 너무 좋습니다.
1: 근데 지금 사실 이 강연하는 자리조차 모두 대사거든요.
0: 근데
1: 술술 하시잖아요. 비슷한 거죠,
0: 아니요, 저는
1: 뭐.
0: 약간 이렇게 임프로바이즈 한다? 그러니까 약간 즉흥으로 한다는 느낌이라면 그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틀을 해서 하는 거가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1: 아유, 뭐 이렇게 봐주시니 감사하죠.
0: 멋집니다. Alright, so,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이거 저의
1: 오,
0: 마음입니다, 진짜. 와,
1: 맞아요.
0: 자. 이거, 그냥, 이게 되나요? 진짜 그냥 하다 보면 외워지나요?
1: 그게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랑 제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외우다 보면은 조금 더 수월하죠.
0: 와.
1: 왜냐면 이 사람 말 뒤에는 이런 말이 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0: 오.
1: 예, 저절로 터득이 돼요. 연습을 또 오래 하잖아요.
0: 아예 생각도
1: 예.
0: 못했습니다. 아, 같이 가는군요.
1: 그쵸, 그쵸.
0: 오케이.
1: 세트예요. 응.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1: 맞아, 이게
0: 하겠습니다.
1: 또 관건이잖아요.
0: 아.
1: 아니, 연극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 이야기는 좀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이거 다 영어로 바꿔봐야죠.
1: 좋습니다. 과연 연극인의 삶이 어떨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네, 안녕하십니까? WCB 뉴스 박슬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2: Is this interview not in English?
1: 영어 하시는 분 계세요? 예. 제가 how remember script everything you remember.
2: Oh, how do I?
1: Yeah.
2: I have a pretty good memory.
1: Wow, your brain is so nice.
2: Yeah, I
1: Wow.
2: have a pretty good memory.
1: Good.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2: English, sorry.
1: 아예아예어 I forgot.
2: No,
1: Yes.
2: no problem.
1: 그 are you nervous in front of 그 audience?
2: Oh, not really. I'm used to it. Not really. I'm used to it. Yeah.
1: Wow,
2: Wow.
1: you're the best.
2: Thank you.
1: Thank you.
0: Alright. 자, 오늘은 그래서
1: 예.
0: 뭔가 대사라는 거, 뭐 외우는 거 이런 거
1: 그쵸.
0: 있잖아요. 이런 어휘 그리고 덩어리 표현도 나올 거고요.
1: 오케이.
0: 뭐 예를 들어 뭐두 단어 사이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4: I have a pretty good memory.
3: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4: Not really. I'm used to i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Mm-hmm.
0: 자, 제가 제일 궁금한,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이겁니다.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요.
1: 네.
0: 대사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1: 예.
0: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워야 되나요?
1: 보통은 그런데 이게
0: 아.
1: 작가님께 좀 양해를 구하죠. 왜냐하면 내 입에 맞게 자연스럽게 구사를 해야 되니까
0: 오.
1: 그게 내가 말하는 것처럼 안 되면은 어색해 보일 수
0: 아,
1: 있잖아요.
0: 이건 그러면은
1: 예.
0: 그거를 뭐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에 따라 다를 수도
1: 약간
0: 있다.
1: 유연하게
0: 오케이. 아,
1: 합의하에 가능은 해요.
0: 너무 궁금했습니다.
1: 예. How do you all those lines? 라인스가 대사네요, 보니까. 예. 모든 그 대사들을 How do you 외운다?
0: Yes.
1: 외우나요?
0: 동사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1: 그쵸. 외우다는 그거잖아요. 기억하는 거니까. Remember잖아요.
0: 오,
1: 예.
0: 오케이.
1: How do you remember all those lines? Remember.
0: 아하.
1: 예.
0: 지금 순간
1: 예.
0: remember 스펠링을 모르나 했는데
1: 예.
0: 모를 수도 있죠.
1: 아유.
0: 알아보겠습니다. 자, remember 썼는데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오늘은 암기하는 거 있잖아요.
1: 네.
0: 그것을 집중으로 한 동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마 맞게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How do you, all those lines. 정답.
1: 맨날 이 memorize랑 remember 헷갈려요, 제가.
0: 이 remember는 어떻게 보면 그 메모리에 넣었다가 이거를 다시 꺼내서 쓰는 거죠. 어떻게
1: 기억을
0: 보면.
1: 되살리는.
0: Right. 유지하거나 꺼내거나 이런 느낌인데,
1: 네네.
0: memorize 한다는 것은 입력하는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1: 아하.
0: Right. So, memorize, 제가 그래서 memorizing을 잘 못합니다. So, memorize, 동사 되겠고요. 자, 참고로, 암기라고 명사로 하면 뒤에 조금만 바꿔주면 됩니다.
1: Memorize.
0: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1: 가만있어 보자. 맞아요. 이거 지난번에도 그래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0: Right.
1: Memorizer. 아니에요?
0: Z
1: Memorization.
0: something like that.
1: Memorization.
0: 오케이.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랑 여러분 직접 틀리면서 써보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1: 이렇게 익숙치 않죠?
0: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써보시라고 하는 거 진짜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맞습니다. Memorization이라고 하면은 이건 암기라는 명사.
1: 네.
0: 이 기본형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무슨 뭐 엄청나게 뭐 학구적인 단어 이런 게 전혀 아니라
1: 네.
0: 그냥 회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대사를 얘기를 할 때
1: 네.
0: 대사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면 단수로도 쓰지만
1: 예.
0: 일반적으로 대사 전체적인 건 한 줄 이상은 하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복수로 쓰는 게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대사라고 하는 게 바로 line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lines라고 얘기를 합니다.
1: Lines.
0: 오케이. 물론 이럴 수 있죠. 정말 이 연극에서 내 대사가 한 줄일 수도 있어요.
1: 오.
0: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단수로 써도 되는 겁니다.
1: Yeah.
0: 하지만 뭐 대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할 때 일반적으로 복수.
1: 음흠.
0: 아시겠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의문사 나왔습니다. 뭐 나왔죠?
1: 의문사 how?
0: How? How do you memorize? 그냥 do you memorize? 이러면 당신은 외우나요?
1: 예.
0: 이게 아니라 how do you memorize? 그러니까
1: 어떻게?
0: 그렇죠. 그래서 how라고 하는 것은 질문, 아, 그 방법
1: uh-huh.
0: 혹은 상태를 물어볼 때 쓰는 게 how예요.
1: Yes.
0: 오케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방법 아닌가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예.
0: So how 뒤에 어수는 뭐다 항상?
1: 의문사.
0: 의문사는 예고요.
1: 질문형.
0: 질문.
1: 네.
0: 질문 어순으로 가야 됩니다. 평소문이 아니에요.
1: 예.
0: 그렇죠? 그래서 are you, do you, is she, does she 이런 식으로
1: yes.
0: 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단어를 엄청 잘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꼭 있더라고요.
1: 진짜 물어봐요.
0: Right?
1: 예.
0: 그 모든 단어들을 어떻게 너 외우는 거야? 자, 일단은 너 어떻게 외워를 뭐라 그래요?
1: How do you memorize?
0: How do you memorize? 그 다음에 all those를 드릴게요. All those 단어들.
1: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0: 그렇죠. 그 모든 단어들을
1: 예.
0: How do you memorize them? 이런 느낌이 되겠죠.
1: 오호.
0: 자, 이거 해볼까요? 아니, 그녀가 널 어떻게 알아? 딱 지나가는데 연예인이 딱 지나갔는데 그 연예인이 이러면서 아는 척을 한 거야, 내
1: 예.
0: 친구가. 그랬을 때 그녀가 널 어떻게 알아?
1: How does she know you.
0: That's it.
1: 오.
0: Does she know you? 이게 질문 어순이죠?
1: 예.
0: 그 앞에 how만 붙인 겁니다.
1: Does she
0: wow.
1: know you?
0: 어떻게 그녀가 널 아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문사를 넣는 게 아직은 힘드신 분들은
1: 네.
0: 질문 어순 잡는 것부터 먼저 연습하셔야 돼요.
1: 그녀가
0: 널 아니? 너는 암기하니? 그 다음에 how를 넣어도 늦지 않아요.
1: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1: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0: Mm-hmm. How does she know you?
1: How does she know you?
0: All right, 본문도 한번 가볼게요.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1: Wow,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0: All right, very nice. 자, 두 번째 문장은요.
1: 네.
0: 아, 난 기억력이 꽤 괜찮아요.
1: 오, 자기애가 뛰어나신 분이네요. 예, 이런 분들이 또 영국에서 사랑받아요.
0: 아.
1: 예, 그러시더라고요. I have a good memory. 나는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어요. 아, 꽤 괜찮아요. So I
0: 양념을 살짝 튄 거죠.
1: I have a pretty 정도 어때요? 꽤.
0: Okay.
1: Yeah.
0: Pretty good memory. I have a

0: pretty good memory. 오, 좋아요. 맞습니다. pretty는 예쁜이란 뜻도 되지만 꽤 뭐 예.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죠. 자, 지금 보세요. 기억력이 꽤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1: 네.
0: 기억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a memory를 쓰게 돼요.
1: 아.
0: 오케이? 그래서 have a good memory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 잠깐 보여 드릴게요. 보통 기억력이 좋다라고 할 때는 a memory를 쓰는데요.
1: 네.
0: 아, 맞아. 추억이 많았지. 이런 식으로 추억 얘기를 할 때는
1: 예.
0: 보통 딱 하나의 기억,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 여러 추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많죠.
0: 그래서 보통 memories라는 복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memories를 들으면 추억 얘기할 때가 더 많기는 해요. 근데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저는 memory란 단어, 명사만 아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억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동사 통째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동사 뭐 썼죠?
1: 동사 have.
0: That's right. So, have a good memory. 이렇게 하면 아이 기억력이 좋다.
1: Yeah.
0: Memory is good.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1: 네.
0: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야, 너 기억력 좋다. 어떻게 하겠어요?
1: You have a good memory.
0: That's right. You have a good memory. How about this? 아, 내가 기억력이 좋으면 참 좋을 텐데. 이거 여러분들 저번에 기억나요? 당장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거 있잖아요. I hope가 아니라
1: I wish.
0: I wish 이러면서 I wish 내가 기억력이 좋다면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다면
1: I wish I have a good memory.
0: Alright. 거의 맞았는데
1: 네.
0: 살짝 아쉽습니다.
1: I were
0: I
1: had. 아, 맞다.
0: 네.
1: 과거죠.
0: I wish로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아쉬워할 때는
1: 예.
0: 뒤에 평소문 과거로 갔었죠. 그렇죠?
1: Alright.
0: So 이 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집중한다기보다는 have a good memory를 아예 하나의 동사처럼 알아가기. 그게
1: 네.
0: 핵심입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You have a good memory.
1: You have a good memory.
0: I wish I had a good memory.
1: I wish I had a good memory.
0: Alright, 본문 갈게요. I have a pretty good memory.
1: I have a pretty good memory.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0: 네, 다음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 Yeah.
0: 아니,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1: 오.
0: 너무 저도 궁금해요.
1: 그렇죠.
0: 네.
1: 왜냐면 연극은 진짜 생방송이고
0: 제 말이요.
1: 앞에 사람들이 적어도 뭐 50명 내외는 막 이렇게 앉아 계신
0: 그래서
1: 상황이니까
0: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1: 네.
0: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라이브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솔직히 안 떨릴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네, 슬기 씨는 뭐 팬클럽 무슨 뭐 이런
1: 아, 죄송한데 것도... 팬클럽은 없어요.
0: 그냥 그 앞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1: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 앞에서
0: 오, 대단해요.
1: 저도 이제 긴장감은 조금 있는데 이제는 조금은 그래도 즐길 줄 아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0: 부럽습니다.
1: 예, don't you in front of people 사람들 앞에서 떨리지 않나요?
0: Don't you 떨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1: 그렇죠. 그러면 떨리다, 긴장되다.
0: 네.
1: 약간 그런 don't you 그러면 동사 원형이 와야 되나요?
0: 동사가 와야죠. 이게
1: 동사.
0: 왜냐면 형용사를 덜렁 쓸 수는 없어요.
1: 그렇죠.
0: Don't가 나왔잖아요. 자, hold on.
1: 아, 그러면
0: 힌트를 드릴게요.
1: 비동사
0: get을 써보세요. Get.
1: 아, get이 와요?
0: Don't you get?
1: Don't you get? 저는 긴장되는 건 nervous잖아요.
0: Okay.
1: Don't you get? Nerv.
0: 뭐 다양한 단어를 아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1: 저요?
0: 그냥 이것만 알고 있죠.
1: 네, nervous는 떨리는 거 무조건
0: 알겠습니다.
1: nervous. 나는 이렇게 하나만 외웠어요.
0: 오케이. 그리고 아마 뒤에 부분은 그런 교재, 일반적인 뭐 학창 시절의 교재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보셨을
1: 그쵸?
0: 텐데
1: Inferno.
0: 한번 볼게요.
1: 네.
0: Get.
1: Nervous.
0: 자, 이게 바로 긴장하다, 떨리다
1: 네.
0: 라는 약간 동작 강조의 말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Alright, so get nervous 해지다. 그러니까 긴장하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1: 네.
0: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는 시작이 되지 않느냐.
1: 근데 여기 만약에
0: 따진다면.
1: don't you be nervous 하면은 말이 안 돼요?
0: 근데 don't you be nervous는 굉장히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Right? 아니면 이렇게 하던가요? Aren't you nervous?
1: 아.
0: Right? Don't you be 이렇게 섞어서 구조적으로는 틀린 거 아닌데 말이 좀 어색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한번 Aren't you nervous? 이런 거가 낫죠.
1: 네네.
0: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딱 그렇게 긴장이 시작돼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

0: 그래서 don't you get nervous라고 썼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 정말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혹시 nerve-wracking이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1: 완전 처음 봐요.
0: Nerve-wracking?
1: 예.
0: 오케이. 자, 이거는 뭔가 긴장이 된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1: 예.
0: 보세요. I'm nervous. 말 돼요, 안 돼요? I'm nervous.
1: 나 긴장돼. 말 되는 것 같은데요?
0: 말 되죠.
1: 네.
0: 근데 어떤 사건이 있어요.
1: 예.
0: Right? 그 사건은 사람들 막 긴장시키는 사건인 거예요.
1: 아.
0: It's nervous. 될까요?
1: 안 된다.
0: 안 됩니다.
1: 예.
0: Nervous는 그 긴장감을 느끼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nerve-wracking이라는 단어 좀 감이 세기는 한데 얘는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that's really nerve-wracki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다? 내가
1: nervous하게 된 거죠.
0: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1: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쓰임이 달라지는
0: 맞아요.
1: 거예요.
0: 맞아요. 이거는 마치 내가 interested 관심 갖고 있는 거. 근데 interesting 한 거는 그 사건이 interesting 한 거고. 이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아마 뭐 학창시절이나 이렇게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in front of 들어보셨다면
1: 네.
0: 이건 아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는 영어를 해야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in front of 누구가 뭘까요? In front of 누구?
1: 누구 뭐? 앞에?
0: 앞에, 앞에서 네.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1: 그래서
0: in front of who? Of someone or something.
1: 예.
0: 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1: In front of you.
0: 내 앞에서.
1: In front of me.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 서 있어요. 당신 앞에.
1: I stood.
0: 나는 서 있어요.
1: I am standing.
0: 아하.
1: In front of you.
0: 그렇죠. I'm standing in front of you. Alright. 아는데도 계속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블라인드 데이트였는데.
1: 그렇다면은 오래 갈 인연은 못 돼요.
0: 자, 다음은요. 이 트림 하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 Burp.
0: Okay, B-U-R-P. 그러면
1: 예.
0: 그 사람 매너 너무 없어 그러면서 그는 내 앞에서 트림을 했어.
1: 아이고, he burped. 맞아요?
0: Mm-hmm.
1: He burped in front of me.
0: 그렇죠. Oh, he burped in front of me.
1: Yeah.
0: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n front of 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아, 문장을 만들어줘야죠. 가보겠습니다.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1: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0: He burped in front of me.
1: He burped in front of me.
0: Alright, 자 이번에는 get nervous하지 않아요.
1: 에?
0: 사람들 앞에서 자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1: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0: Alright, 자 문장 하나 남아 있습니다.
1: 네.
0: Check this out. 별로요. 그런 거 익숙해요.
1: 오.
0: 영국인 분들은 좀 괜찮나 봐요.
1: 그쵸.
0: 진짜로.
1: 이제는 뭐, 그 연극 쪽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예, 하신 분들이어가지고.
0: 많다 보니까.
1: 예.
0: 아,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제 친구가 연극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1: 예, 예, 예.
0: 제가 갔는데 하다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1: 아이고.
0: 제가 앞에 있는데 관객성이 어둡잖아요.
1: 예.
0: 딱 보더니 그때부터 약간 살짝, 약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1: 왜냐면 눈을 마주치면 의식하게 되거든요.
0: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1: 아, 맞아요. 저는 그래서 안 보려고 노력하죠.
0: 아,
1: 예. 별로요. I'm used to it. 그거에 뭔가 익숙하다. 별로요? 그러면 나는 약 전혀 괜찮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럼 저는 전 아는 것도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Not at all.
0: 오!
1: 어?
0: 이거 너무 좋아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이 단어의 뉘앙스는 아니지만
1: 예.
0: 이 흐름에서 좋아요.
1: 그죠?
0: 자, not at all. 조금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1: 예.
0: 근데 여기서는 아, 별로 아니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얘가 더 가볍죠.
1: 그렇죠.
0: 전혀 아닌 것보다는. 그렇죠?
1: 이거는 아유, 아 긴장 완전 안 돼요. 이거구나.
0: 긴장을 왜 해요? 이런 느낌 수준이고 여기서는
1: 그렇네요.
0: 아유, 별로요. 뭐 그 정도 아니다. 자, 정답은요. Not really. 이 정도의 느낌. 자, not really는요, 사실 not과 별 차이가 없어요.
1: 에.
0: 근데 not really 뒤에다 붙여주면은 100% 아닌 건 아닌데, 뭐,
1: 약간은,
0: 별로,
1: 에.
0: 그래서 조금 부정을 부드럽게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don't you like 뭐, fried chicken? And, not really. 이러면은 완전 no. 이거보다는 약하지만, 여전히 별로 안 좋아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Not really. 얘는 문장 중간에 이렇게 블렌드를 해가지고
1: 에이.
0: 부드럽게 녹였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 자체만 해도 별로 not really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1: 뭐요?
0: Really not도 있어요.
1: 오?
0: Really not과 not really는 완전 달라요. 얘는 별로 아니다라는 뜻이죠.
1: 예.
0: 근데 really 쟤는 really가 앞에 갔죠.
1: 에이.
0: 그러면서 강조를 해줘요. 그래서

0: 정말 아니다거든. 정말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don't really like him. 나 별로 안 좋아해. 이건데 I really don't like him. 이러면 나 정말 안 좋아해.
1: 오.
0: 확 올라가죠, 갑자기.
1: 예, 예, 네,
0: 그 그 두 개 차이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1: 네.
0: 자, 그리고 사실 이거 아마 이것도 문법 책이나 이런 데서 한 번쯤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I'm used to it 이라고 하는 건데요.
1: 알죠.
0: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1: 네.
0: 이거랑 헷갈릴 거예요. I used to do something. 나 뭐 하곤 했다.
1: 맞아요.
0: 이거는 used to do something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 어?
0: I'm used to it은 나 그것에 익숙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볼게요.
1: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다른가요?
0: 네, 자, 보세요. 이거는 내가 뭐 하곤 했다는 비동사가 없어요.
1: 아~
0: 그냥 I used to 동사 원형 이러면 시제 같은 거예요. 뭐뭐
1: 아~
0: 하곤 했다인 겁니다. 오케이? 마치 시제 같은 건데 얘는 나는 used가 돼 있다 to 이거 하는 것에
1: 아~
0: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도 뭐 하는 거에 이용을 당한 거예요. 사용을 당한 거예요.
1: 예, 예,
0: 그래서
1: 예.
0: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내가 하도 거기에 used 했기 때문에.
1: used가
0: 이렇게
1: 사용하다니까.
0: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1: 우와.
0: 생각해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암기하는 거에 하도 사용을 많이 당해서 이용을 많이 당해서 이제 익숙해져.
1: 오, 네네네.
0: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네.
0: So, I'm used. 그리고 명사에 익숙하지? 뭐뭐 하다에 익숙하진 않을 거잖아요.
1: 그렇죠.
0: So, to 동사 원형이 아닌 거예요. You have to be careful.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매운 음식이 영어로 뭐죠?
1: Spicy food?
0: 나 매운 음식에 익숙해?
1: I'm used to spicy food.
0: That's right. I'm used to spicy food.
1: Yeah.
0: Or eating spicy food. 이렇게 ing로 해도 됩니다.
1: 네.
0: 자, 그녀는 그 noise 있죠. 잡음 같은 거.
1: 네.
0: Right? 그 noise에 익숙하지가 않아.
1: 아, she isn't used to the noisy.
0: 그렇죠. Noise. 명사. Right. So she's not used to the noise.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1: 예.
0: Okay? So 여전히 used to 동사 원형이랑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이 그 두 개를 연관을 아예 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더 헷갈려요.
1: 아, 그렇군요.
0: 오케이. Okay? 자, 읽어 볼게요. I am used to spicy food.
1: I'm used to spicy food.
0: She is not used to the noise.
1: She is not used to the noise.
0: 네.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교재에 적어두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used to 뒤에 명사 와도 되지만 ing 형태가 와도 된다.
1: 아하.
0: 먹는 것에 익숙하다. 왜냐면 ing 형태도 결국에는 동명사라고 해서 명사 종류죠. 오케이. 읽어볼게요. Not really. I'm used to it.
1: Not really. I'm used to it.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1: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0: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1: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0: Alright, 자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2: 'I have a pretty good memory.'
3: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2: 'Not really. I'm used to it.'
0: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how 질문 어순. 이게 핵심이에요.
1: 네.
0: 자, 걔가 그녀가 널 어떻게 알아?
1: How does she know you?
0: 그렇죠.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당신은 그 모든 라인들을 외워요?
1: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0: 그렇죠. 어떻게 그 모든 단어를 외워? 당신은 어떻게 외우나요? 그 모든 단어들을.
1: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0: Words, yes.

0: 읽어보겠습니다.
1: How does she know you?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0: 자, 다음은요. In front of someone, right?
2: 예.
0: 가보겠습니다. 걔는 내 앞에서 트림했어. 그는 내 앞에서 burp했어.
2: He burped in front of me.
0: Alright. 다음은요. 나 내 앞에 서 있어.
2: I'm standing in front of you.
0: 오,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Get nervous로 써볼게요.
2: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0: 아주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1: He burped in front of me.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0: 알라이트,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4: I have a pretty good memory.
3: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4: Not really. I'm used to it.
0: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Hello,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Seulgi Park. Yeah. Oh, hello.
6: Hello.
5: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6: I have a pretty good memory.
5: Oh,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6: Not really. I'm used to it.
5: Wow.
0: Ah, oh, great job, you guys.
2: Wow.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나 마유랑 일하는 거 안 꺼려. 이거 완전 제 얘기예요. 저 정말 좋아요.
0: 감사합니다.
2: 네, I don't mind working with my you.
0: 그렇죠. 직역으로 느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2: 네.
0: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In front of 뭐뭐.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2: 네.
0: 그녀는 내 앞에서 넘어졌어. 같이 뭐 서 있는데 어휴 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쵸. So 그녀는 내 앞에서 넘어졌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영작 많이 해주세요.
2: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예.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볼 텐데요.
1: 네.
0: 자, 남의 시선은 의식하지 마 라고 해서 친구가 2분마다 머리를 계속 고치는 거예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그래서 뭔가 뭐 예쁘게 보여야 된다.
1: 계속
0: 뭐.
1: 이러는 거죠.
0: 그러니까요. 머리를 이렇게 만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1: 맞아요.
0: 근데 요즘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또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1: 네.
0: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요즘에는 네. 일상도 남들에게 뭔가 비춰져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0: 맞아요.
1: 계속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본인 만족이라고 말은 하지만
1: 그렇죠.
0: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남에게 잘 보이기

0: 위한 삶 같은 느낌이 있어서
1: 맞아요.
0: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현실적으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1: 저부터도 약간 이런 타입이라 엄마한테 맨날 혼나요.
0: 아, 좀 이렇게 신경 쓰고.
1: 넌 머리에 신경 좀 그만 써라. 정신 싸납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저한테.
0: 저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자, 그렇다면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너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네, 친구가 계속 뭔가.
1: 그러니까요.
0: 계속. 네, 제 친구 중에서도 이, 구레나룻이라고 하는 거
1: 아,
0: 있잖아요. 이
1: 그쵸.
0: 사이버즈를 계속 만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1: 이렇게 항상 내려야 돼요.
0: 계속. Al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1: 그치.
0: 네, 이거 엄청 어려워 보이잖아요,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어 하나로 해결이 가능해요.
1: 그래요? 너무
0: 궁금하죠?
1: 궁금한데요?
0: Right.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면 친구가 2분마다 머리를 도대체 어떻게 고치는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아니, 너는 뭐 이렇게 2분마다 머리를 고쳐?
0: 응?
1: You 2 minutes, 어? 계속 touch your head.
2: Oh, all the
1: Oh,
2: time.
1: 정신없어.
2: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1: You want to?
2: I want to look good. People are staring, right?
1: I think so.
2: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1: Hmm?
2: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strange,
1: strange.
2: odd? No.
1: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2: 응? 응?
1: 너무 그 저기 뭐야 so many people you what you you 아 so many people don't look you
2: What?
1: doesn't look you
2: They're not looking at me.
1: yeah so you 신경 쓰지 마 you don't care about that them
2: Many people are staring.
1: no they looking at me
2: What?
0: 아, 자, 오늘은요. 문장들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끔 이런 날이 있어요. 우리가 왕초보 영어를 하다가 제가 수준을 살짝 범프업 시킬 때가 있어요.
1: 그쵸?
0: 어렵게. 그런 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한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정말 오늘 오히려 더 힘든 걸 함으로써 정말 내 레벨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4: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3: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예.
0: 자, 오늘의 대화문인데요. 자, 친구가 계속 거울 보면서 약간 이러고 있으니까,
1: 네네.
0: 아니, 너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1: 그쵸.
0: 이거 해보겠습니다.
1: Why do you, your hair? Every 2 minutes.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0: 오,
1: 오랜만에.
0: I like that. I like that.
1: Why do you? 너는 왜 너의 머리를 고치니?
0: 그렇죠.
1: 네, 고치는 거는 fix죠.
0: Okay.
1: Fix your hair.
0: Alright.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고치다. 머리를 고치니까 다른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1: 네.
0: 있는데,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So,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정답. 일단은, fix.
1: Yes.
0: 그렇죠. 이거는 어떤 기계적인 거를 고친다라는 뜻도 되지만은요, 뭔가 태도, 자세 이런 거 고치는 것도 다 되고요. 굉장히 두루두루 이렇게 쓸수 있는
1: 간편하다.
0: 동사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확실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Repair이라는 거랑 좀 느낌 다르죠. Repair는 왠지 뭐 고치는 것 같아요?
1: 수리를 하는 느낌?
0: 맞아요.
1: 막 뜯어 고쳐야 돼요.
0: 그렇습니다. 뭔가 기계적인 것을 뭐 고치거나 뭔가 물리적인 거를 고친다는 느낌. 네, 좀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너의 자세를 리페어해라 이런 건좀 어색하고요. 자동차 아니면은 뭐 세고 있는 파이프 이런 거는 리페어가 좀 어울리겠고요. 머리를 리페어한다는 건 정말 이상하겠죠, 그렇죠?
1: Oh,
0: 수리한다
1: yes.
0: 이상해요. 오케이, 자 지금 뒤에 보면요, every 2 minutes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고 슬기 씨가 봤을 때
1: 네.

0: every가 나왔잖아요. 예. every가 나왔는데 모든 2분 같아요? 아니면 매 2분
1: 같아요? 매 2분이겠죠.
0: 그렇습니다. 예. every가 두 가지 느낌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모든 것. 예를 들어서 뭐 every student 이렇게 하면 모든 학생들 네. 이런 뜻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뭐마다 이렇게 주기를 얘기를 할 때 every를 또 쓸 수가 있어요.
1: Yes.
0: 그리고 또 중요한 건 every 뒤에는 사실 모든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everyone, everybody, 예. every student
1: 그쵸.
0: 그래서 단수가 나오잖아요.
1: 네.
0: 근데 이렇게 매번 뭐뭐마다라고 쓸 때는 복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 Every minute처럼.
0: Exactly. 아하. Alright.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네.
0: 5분마다 이러면 어떡하죠?
1: Every 5 minutes.
0: 그러면 2주마다.
1: Every 2 weeks.
0: 그렇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복수형으로. 자, 예를 들어 슬기 씨가 있는데
1: 네.
0: 뭐 예를 들어 남편분이 5분마다 전화해서 어디야?
1: 아.
0: 뭐 하고 있는데? 뭐 먹고 있어? 이런 거예요.
1: 그랬으면 좋겠다. 예, 한 번도 당해본 적 없어요.
0: 반전이네요.
1: 예.
0: 자, 그는 내게 전화했어. 5분마다. 이거 하면 일단 그는 내게 전화했다.
1: He called me.
0: 5분마다?
1: Every 5 minutes.
0: 그래서 oh my. He called me every 5 minutes가 아니라 minutes.
1: Yes.
0: 자, 이거 어떡할까요? 나 거기 2주마다 가. 그럼 어떡할까요? 난 거기 간다.
1: I go there.
0: 2주마다?
1: Every 2 weeks.
0: 그렇죠. I go there. Every 2 weeks.
1: Mm-hmm.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1: Yes.
0: 그리고 사실 지금은 도전하기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2주마다 몇 번을 가는지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다.
1: 오.
0: 그러면은 뭐 I go there once every 2 weeks.
1: 아하.
0: Once, twice 이런 것을 또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1: 2주에 한 번?
0: 네.
1: 이렇게.
0: 근데 그런 게 없다면 보통 한 번 정도로 다 알아듣게
1: 그쵸.
0: 되죠.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1: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0: I go there every 2 weeks.
1: I go there every 2 weeks.
0: Alright. 자, 그리고 방금 말씀 제가 드렸는데 이것도 같이 필기해 두시면 좋고요. 여기서 every student. 이거는 매번일까요? 모든일까요?
1: 모든.
0: 모든. Right? Every 3 days. 이거는
1: 매번.
0: 매번이라는 느낌. 그래서 얘는 단수 무조건이죠. 그쵸?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Hey,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1: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자, 이랬을 때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뭐라고요?
0: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뭐 멋져 보이고 싶단 말이야. 예뻐 보이고 싶다고.
1: 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제 그냥 가볍게 연예인병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0: 이런 거죠. 아무도 상관 안 해.
1: 그렇죠. 예. People are and I want to look good.
0: 자, 지금 문장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죠?
1: 그렇죠. 쉼표 다음에 끊어주면 될 것 같고.
0: Alright.
1: 좋아 보이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죠, 사실.
0: 그렇죠.
1: 예. 사람들이 근데 본인을 쳐다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실 확실하게.
0: 그거는 팩트는 아닐 수
1: 예,
0: 있다.
1: 이거는 그냥 본인 생각이시니까. 그러면은 people are 나를 보는 거잖아요. 쳐다본다? 쳐다본다와 그냥 본다는 약간 다른데 people are 저는 그냥 watching 할게요.
0: 오케이. Okay.
1: 네.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0: 오케이. Okay.
1: Yes.
0: Alright. 자, 네, 본다라는 동사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people are 뭐뭐 and I want to look good. 오늘 나오는 동사는 아마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일 거예요. 바로 뭐냐면
1: 그래요?
0: Staring.
1: 오!
0: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자, 제가 일부러 stare를 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watch라고 하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보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볼 때 우리 못 써요.
1: Watch
0: 쓰는 거예요. Right? 2시간 동안 예를 들어 본다든가. 그래서 뭐 2시간 동안 날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를 계속 보고 있다고 이런 느낌. 자, 굉장히 빤히 보고 있다. 정말 그만큼 나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 이걸 강조하려고 일부러 제가 stare 가져왔습니다. Stare는 쳐다보다지만 정확한 뉘앙스는
1: 빤히 쳐다보다.
0: Right? 이게 관심이 있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좀 매력적이다. 이게 될 수도 있고 저 사람 뭐야?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1: 그쵸.
0: 안 좋은 느낌으로 보는 게 될 수도 있어요.
1: 뭐 이에 기미겼다거나.
0: 맞아요.
1: 예.
0: Looking도 가능해요. 근데 look은 좀 밋밋한 느낌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가 아까 연예인병이라고 했는데
1: 그쵸.
0: 그거처럼 아, 지금 사람들 좀 봐. 지금 나 계속 쳐다보자.

0: 있잖아. 이런 느낌.
1: 시선을 느끼는 거니까. 네,
0: 많이 본다. 그렇게 해서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얘는 일반적으로 보다 얘는 많이. Alright. 자, 그래서 people are staring, right? 그런데 I want to look good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want to가 나왔어요. 이거는 왕초보 영어 정말 기본 자세입니다. 그렇죠?
1: 예.
0: 내가 만약에 want 뒤에 명사를 쓰면 명사를 원하는 거지만 그쵸? want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1: 뭐뭐 하길?
0: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1: 그렇죠.
0: Right? 그래서 나는 look good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want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고 싶다. 읽을 때는 want to 이렇게 네. 한 번에 읽어주시면 되고요. 기본이지만 항상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나 귀여워 보이고 싶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드레스 뭐 귀여운 걸 입는다든가. 표정 벌써 나오네요.
1: 네.
0: Oh my.
1: 귀여워 보이고 싶으니까요. I want to look cute.
0: 오, 잠시 쉬어가면 안 될까요?
1: 그러세요. 말리진 않아요.
0: I want to look cute. 좋아요. How about this?
1: 예.
0: 그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자유롭고 싶어.
1: 아,
0: 자유로운 게 뭐예요?
1: Free.
0: Free.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He wants to be free.
0: He wants to be.
1: Wants to be free.
0: 좋아요. 그런데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1: 예?
0: 이게 살짝
1: 틀렸죠.
0: 헷갈렸지만 예. 여기 비동사 넣었다는 거죠. 비동사 아. 원형, right? Free는 형용사니까 he wants to fre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 안 되죠.
0: Free가 동사로도 쓰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he wants to be free 하고 싶어 라고 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 내서 I want to look cute.
1: I want to look cute.
0: He wants to be free.
1: He wants to be free.
0: 네. 자, 근데 여기서는 뭐 하고 싶다고요?
1: 여기서는 멋져 보이고 싶대요.
0: 그 멋져 보이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1: Look good.
0: Look good. Alright.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handsome이라는 걸 쓸 텐데 그거 전혀 틀린 거 아니고요.
1: 네.
0: Handsome은 근데 일반적으로 항상은 아니지만 보통 남자들이 잘생겼다라고 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트렌드 자체가 중립적으로 가는 걸 좀 추천하는 케이스예요.
1: 네.
0: 그래서 look good 이라고 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이거는 잘생기다, 예쁘다, 진짜 외관적으로 뛰어나다 다 되는 거거든요.
1: 예스.
0: 오케이, 그래서 look good. 아예 동사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1: 예.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1: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0: 네, 자, 다음이 조금 더 문제긴 해요. 근데
1: 네.
0: 아니 내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이게 좀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예 안 되는데, 그렇죠?
1: 예, 그게 좀 많이 중증인 것 같아요.
0: 근데 다들 예. 다들 뭔가 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1: 아, 그렇죠. What if they think I look 이상하게?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끊어줘 볼까요?
0: 예.
1: 예. 그리고 여기서 한번 끊어줄까요?
0: 오, 슬기 씨 오늘 끊는 거에
1: 그쵸
0: 대왕인데요.
1: 오. 예, 꿈을 꿨어요 어젯밤에.
0: 어떤 꿈이었죠?
1: 마유 쌤이 끊으라고 했잖아. 무슨 소리를 막 치시더라고.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0: 알겠습니다.
1: 예,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건데 이 뒤 내가 이상하게. 그럼 I look
0: 형용사를 좀 잘 알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1: 근데 저는 아 이상하게. Strange. 그쵸? 낯설게, 이상한. 아, 아니다. Weird다.
0: Yeah.
1: 네. Weird. 이건가요?
0: 오, 스펠링도, 오, 오케이. 와. W-E-I-R-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1: Uh-huh.
0: 정답? 아주 좋습니다.
1: Yes.
0: 자, weird라고 하는 건, 와, 신기하다. 이런 거 외에,
1: 네.
0: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weird 같은 경우는 부정적일 때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괴상한이라고 또 써놓은 이유가 그건데요. 네. So, 스펠링도 굉장히 괴상하잖아요.
1: 맞아요.
0: 왠지 weird 하면 IE일 것 같지만, EI죠?
1: 네.
0: 그렇게 좀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So, weird, that's weird.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 안 김에 반대로 만약에요. 괴상한 게 아니라,
1: 예.
0: 매력적인 것을 형용사로 쓰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제가 일부러 길게 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몇, 한 두 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한번 맞춰도 되고, 아, 다 틀렸습니다.
1: A로 시작하는 거 하나, F로 시작하는 거 하나잖아요. 다 알죠, 제가?
0: I don't know.
1: 예. 일단은 A. Attractive 뭐 그런 건데.
0: 여러분 같이 써주세요. 틀려도 됩니다.
1: Attractive. 뭐 이런 스타일 아닌가요?
0: And what else?
1: 또 하나 더?
0: 뭐 하나 더 있다면서요.
1: F. 그거는 근데 좀 어려워요. 말은 할 줄 알지만 쓸 줄은
0: what
1: 몰라요.
0: What is it? What is it?
1: Fascinate.
0: Fascinate?
1: Yeah.
0: Fascinating?
1: 아닌가요?
0: Well, that's, yeah, kind of. But you 그래요? cannot say, you cannot call a person, oh, fascinating. 조금 어색할
1: 아, 수 이상해요?
0: 있어요. 좀 매력적인.
1: 매력적인? 또 있어요?
0: 그냥 이걸로 갈게요.
1: 그래요. 네네.
0: 예. 자, 여러분들, 틀려도 됩니다.
1: 네.
0: 이거 일단은 제가 가져온 것 중에 하나 맞고요. 또 하나는
1: charming. 아, 알아요.
0: Charming, right? 둘 다 매력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Attractive, charming. 아마 근데 제가 이거를 한 번 정도는 설명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Attractive는 굉장히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이어서 뭐 이성끼리 쓸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인데 그래서 이거는 성인한테 보통 쓸 때 attractive하다라고 하고요. 아이한테 쓰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쓰지 마세요.
1: 아.
0: 그리고 charming 같은 경우에는 성인한테도 쓰고 아이한테도 쓰고 뭔가 되게 상큼한 느낌의 매력인 거예요.
1: 예. 아니 저는 가끔 이렇게 팬미팅 할 때 워낙 요즘에는 K-POP이 대세다 보니까 글로벌 팬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인가요? 이걸 물어볼 때 charming point라고 그냥 약간 콩글리시 느낌으로
0: 오케이.
1: 물어본 적 있어요.
0: 맞아요. charming한 게 매력 포인트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attractive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끌린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새로운 누가 있는데 attractive하지 않아? 막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charming 같은 경우에는 아이한테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 네.
0: charming 같은 경우에는 쟤는 항상 통통 튀고 성격도 너무 좋고 막 뭔가 매력 있어.
1: 아하.
0: 이런 느낌으로 좀 부드럽게 쓸 수 있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 이거
1: what
0: 보이죠?
1: If.
0: What if. Alright? What if 하고 나서 they think I look weird. 그들은 생각한다. 내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인데 이 what if라고 하는 것을 문장 앞에 넣어보는 거예요.
1: 네.
0: What if 평소문 이거는 상상을 하거나 가정할 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걔가 싫다 그러면 어떡해. 아니면 우리 늦으면 어떡해.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보통은 이제 부정적인 느낌에 대해서 걱정할 때 특히 많이 쓰게 돼요.
1: 네.
0: 오케이? 느낌 벌써 걱정이잖아요.
1: 그렇죠? 완전.
0: 예. Right?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실수하면 어떡해? 너 혼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실수하는 게 뭐죠?
1: Have a mistake?
0: make a mistake? 한번 해볼게요. 나 실수하면 어떡해?
1: What if I make a mistake?
0: 그렇게 쓰는 거예요. What if I make a mistake?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오면 어떡해?
1: Oh, what if she doesn't come?
0: Nice! Alright. 자, 지금 슬기 씨가 승리를 했어요.
1: 예.
0: 왜냐면 평소문 어순대로 너무 잘 써줬거든요.
1: 와우.
0: 그래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패턴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대부분은 평소문 문장 어순을 얼마나 잘하느냐예요. 오케이? So she doesn't come. 그녀는 오지 않는다.
1: Yes.
0: 딱 맞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약간 걱정하는 느낌 해볼까요?
1: Okay.
0: What if I make a mistake?
1: What if I make a mistake?
0: What if she doesn't come?
1: What if she doesn't come?
0: 네, 자, 본문 읽어볼게요.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1: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0: Weird. 자, 이랬을 때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1: 아, 그렇죠.
0: 네.
1: 사실 아까 그 B의 경우에도 네.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또 A는 그거 너무 의식하는 거 피곤하지 않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0: 그럴 수 있죠.
1: 각자 입장이 또 있죠. You 자, are being too 의식하다.
0: 자, 이게 여러분 영어 문장으로는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보면 엄청 복잡할 것 같잖아요.
1: 한자가 많이 들어가요.
0: 에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1: 에?
0: 예.
1: 그래요?
0: 아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150% 모를 겁니다.
1: 근데 네. 그 모르는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길게 빼놓으시면은 이거는
0: 오늘부터 또 아시면 되니까
1: 그래요.
0: 보여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you're

0: being too self-conscious.
1: 어,
0: 들어봤나요?
1: 본적 있어요.
0: 본 적은 있어요?
1: 네.
0: Really?
1: 맞아요. 본적 있어요.
0: 그걸 뭐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이거
1: 본적 있나?
0: 진짜인데? 오케이. Okay. So
1: 예.
0: self-conscious 이렇게 얘기하면 왜 남을인데 왜 셀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1: 예.
0: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 결국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이 강한 거예요. 나
1: 맞아요.
0: 이렇게 예뻐야 되는데, 나 이렇게 뭔가 잘해야 되는데.

0: 이러면서 right? self-conscious 어려운 단어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Okay? So self-conscious 꼭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 형용사도 중요하지만요. 보세요. You are too self-conscious라고 해도 되잖아요.
1: 네.
0: You are too self-conscious. 그럼 너는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
1: 예.
0: 그런데 you are too self-conscious 잃어버리면 넌 원래 그런 애야. 그게 너의 본질이야 인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당장 너 너무 그러고 있는데 너 평소에 아닐 수도 있는데 너 지금 너무 그러고 있어.
1: 그쵸.
0: 이렇게 해서 형용사를 활용해서 진행형처럼 쓴 거예요. You are ing.
1: 예.
0: 비동사 ing 쓴 겁니다, 여러분들. Do you understand?
1: Yes.
0: Right? So, 조금 더 쉬운 단어로 가져와 봤습니다. Selfish.
1: Yes.
0: Way easier than this, right? Selfish한 게 뭐예요?
1: 이기적인 거예요.
0: 이기적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슬기 씨한테 oh, you're selfish. 이러면
1: 기분
0: 이게
1: 나쁜데요?
0: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당신은 selfish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원래 그래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요.
1: 오.
0: 근데 만약에 제가 You're being selfish. Come on, girl. 이러면은 원래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1: 예?
0: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이 한참 이기적인 느낌.
1: 아, 맞아, 맞아.
0: 어떻게 뭐 피자 슬라이스를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 너 원래 안 그러잖아. 피자도 안 좋아하잖아. You don't even like pizza. 근데 you're being selfish. 굉장히 몰입했죠?
1: 많이 네, 흥분하시네요.
0: 당장은 네. 어떤 상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면 이거는 진짜 원어민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비동사 그 다음에 ing 넣고 형용사면 그렇게 굴고 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1: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0: 네, 그래서 이거 활용해서 문장 많이 만들어보세요. You're being rude 하고 있다. You're being greedy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두 문장 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0: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네, 미션 정리하자면
1: 네?
0: 너 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1: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Every 2 minutes.
1: Yes.
0: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1: Oh,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0: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2: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3: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0: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Every 하고 뭐 시간이나 기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네. 키워주세요.
1: 네.
0: 나 거기 2주마다 가. 나 거기 가 2주마다.
1: I go there every 2 weeks.
0: 그렇죠. 그가 나에게 전화했어. 근데 5분마다 전화했어.
1: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0: There you go. 자, 너 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너는 왜 너의 머리를 고치니? 2분마다.
1: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3: I go there every 2 weeks.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다음은요. 조금 어렵지만
1: 네.
0: 여러분 틀려도 돼요. 이건 고정입니다. being은요.
1: Yes.
0: 자, 갑니다. 당신 무례하게 굴고 있잖아. 당신은 rude 하고 있잖아요.
1: You are being rude.
0: 오. 자, 이번에는 걔는 그녀는 욕심부리고 있어. 욕심부리는 거 greedy.
1: greedy,
0: yes. 어떻게 할까요?
1: She is being greedy.
0: 그렇죠. She is greedy가 아니라 being greedy.
1: Being greedy.

0: 자, 너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너는 너무 self-conscious 하고 있어.
1: You are being
0: To.
1: too self-conscious.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You're being rude. She is being greedy.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네,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3: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2: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4: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1: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4: Me? Never.
1: Ew.
0: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그녀는 내 앞에서 넘어졌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She fell in front of me.
0: There you go. 뭐, she fell down. 다 괜찮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형용사 활용해서 진행형이랑 섞어보는 건데요.
1: 네.
0: 비동사 쓰고, 그 다음에 being 형용사. 자, 이거 사용해서 이렇게 영작해 주세요. 너 원래 이기적이잖아가 아니라 너 이기적으로 굴고 있잖아. 너 이기적으로 굴고 있잖아. 이거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한 주의 마무리입니다.
1: 와우.
0: Wow. Alright. 자, 우리 금요일에는 어떤 영어 하죠?
1: 여행 영어죠.
0: 그럼요. 네. 자, 여행 중에 조금 안 좋은 상황을 제가 좀 만들어봤는데 혹시 네. 해외에서 택시를 타보셨죠?
1: 그럼요.
0: 그 바가지 요금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해외에서?
1: 아, 저는 근데 다행히도 운 좋게도 그 해외에서는 네. 딱 내가 예상했던 요금만큼만 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한국에서 바가지 요금을 내는 외국 관광객과 싸우는 택시 기사님을 봤어요.
0: 아니, 굉장히 아이러니한 케이스네요.
1: 예.
0: 근데 이게 세계 어디를 가도 그 특히나 여행객 상대로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에 갔는데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라면 그러면 이거는 뭔가 기본적으로는 항의를 할 수 있어야
1: 그럼요.
0: 되겠죠.
1: 왜냐하면 여행 가서 쓸 돈은 딱 정해져 있는데 택시비로 지출이 너무 많아버리면 네. 내가 꼭 사야 될 걸 못 살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0: 그리고 화가 납니다.
1: 그럼요. 얘기해야 됩니다.
0: 네. 그래서 여행 중 바가지 택시 요금 대처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영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야, 오늘 정말 꼭 알아둬야 될 영어들이네요.
0: 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30달러요? 아니,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평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어도
1: 그쵸.
0: 좀 말이 안될 때가 있잖아요.
1: 너무 좀
0: 네.
1: 과하게 금액이 나온 것 같을 때.
0: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5달러 낼 의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한마디로, 그 이상은 없어요. 안
1: 맞아요.
0: 돼요.
1: 저도 이런 상황에 항상 I have no money. Only $10, only $10. 맨날 이렇게 얘기했었던 기억 나요.
0: 이제는 그 이상 하셔야
1: 아,
0: 돼요. 네,
1: 알겠습니다.
0: alright. 자,
1: 좋습니다.
0: 영어로 바꿔볼게요.
1: 네. 택시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상황에 한번 대처해 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30달러요?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2: Is there a problem, ma'am?
1: Yeah, I have a problem.
2: What's the problem?
1: Yeah, you say $30?
2: Yep.
1: This is only 5 minutes, 응? Road.
2: Ma'am,
1: Why?
2: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1: Rip you?
2: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ma'am.
1: Rip you off?
2: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okay? Look,
1: Look.
2: the meter says
1: 응?
2: $30.
1: 아, 미터.
2: The meter says $30. Look.
1: Oh, but, 15달러 낼 의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2: What?
1: I have only $15. So, I have to pay only $15.
2: What do you mean?
1: Okay. 나머지 계좌이체로 하든지 마음대로.
2: What?
1: I don't have money.
2: $30.
1: No, I have only 15.
0: 네, 진짜 오늘이야말로 실용 영어의 끝판왕. 왜냐하면
1: 그쵸.
0: 해외에 가서 뭔가 이득되는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 네.
0: 손해를 막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1: 제일
0: 생각하거든요.
1: 중요하죠.
0: Right. 그래서 이거 다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4: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Look, the meter says $30.
3: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도착을 했는데
1: 어허.
0: 돈을 얘기를 하는데요.
1: 그쵸?
0: 30달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네.
1: 오, 예. $30. It was only a 5-minute이겠네요. Drive. 그러면은 5-minute.
0: 이게 이제는 거의
1: 예.
0: 읽어 낼수 있을 정도는 됐는데.
1: 예, 자동으로.
0: Alright, so $30. 약간 황당한 거예요.
1: 네.
0: And it was only a 5-minute drive. Okay, 자 지금 딱 보면
1: 예.
0: 이 minutes을 썼어도 어떤 분은 저거 5 minutes인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5 minutes이 맞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 고민이 많이 됐는데.
0: Right, 자 보도록 할게요.
1: 예.
0: Perfect, very nice. So 5분의 drive였는데 어떻게 $30나 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5분이면 1분이 아니라 5분이니까 복수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원래는 5 minutes가 5분이죠.
1: 네.
0: 하지만 여기서는 이 drive라고 하는 것을 minute이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1: 아.
0: 마치 형용사 같은 겁니다. 한정해 주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5분짜리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5 minute 뭐뭐
1: drive
0: right 6 hour 뭐뭐
1: 아하.
0: 이런 식이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1: 앞에 관사 꼭 붙어야 되는 거죠.
0: 여기서는 drive 때문입니다.
1: 아.
0: 이 어는 얘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1: 아, 그래요?
0: Okay, a drive 이거는 한번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1: 예,
0: 하게 돼요.
1: 예, 예.
0: 자, 그래서 제가 까지 혹시 그럴까봐 이거
1: 정말.
0: 빼먹으실까봐
1: 네.
0: 어를 쓰고 drive를 쓰는데 중간에 얼마나 걸렸는지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1: 네, 네,
0: 오케이?
1: 네.
0: 이렇게 하게 되면 차로 얼마 거리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드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차로 간다는 것을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이거는 차로 5분 거리. 그렇죠?
1: 네.
0: 5 minute drive. 사실은 거리를 이거 자체가 거리를 말한다기보다는 5분 동안 차를 타고 감.
1: 예.
0: 이에요. 근데 그게 의역이 되면서 거리를 얘기를 해 주는 거죠.
1: 음흠.
0: 예를 들어서 그건 겨우 10분, 운전해서 10분 거리다.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겨우 10분짜리 드라이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1: 예.
0: 어떻게 할까요?
1: It is only a 10-minute drive.
0: 그렇죠. It's only a 10-minute drive.
1: Yeah.
0: 어는 너라고 했고요. drive 때문에. 그리고 10 minutes가 아니라 10 minutes. 왜냐면 형용사처럼 해주니까.
1: 네.
0: 자, 이번에는 얘처럼 it was 과거형으로 가볼게요.
1: 네.
0: 조금 변형합니다.
1: 오.
0: 그건 2시간짜리 운전이었어. 한마디로 차로 2시간 거리였다.
1: It was a two-hour drive.
0: 그렇죠. It was a two-hour drive. 그래서 운전을 했더니 뭐 2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운전 네. 거리가 그만큼 됐다. 기타 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응용해 주면 되겠죠.
1: Yes.
0: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t's only a 10-minute drive.
1: It's only a 10-minute drive.
0: It was a 2-hour drive.
1: It was a 2-hour drive.
0: 네, 이것도 hours라고 쓰지 않았죠.
1: 네.
0: 그렇죠? 자, 여기서 조금 바꿔볼 텐데요.
1: 네.
0: 지금 운전해서 거리를 했었잖아요.
1: 그렇죠.
0: Drive, right?
1: 예.
0: 그럼 만약에 걸어서 가면 어떨까 할 것 같아요?
1: 걸어서 하면 walk겠죠?
0: Walk가 뭐죠?
1: Walk, 걷다.
0: 오케이, 자, 예.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거 있잖아. 걸어서 5분 거리였어. 혹은 5분 걷기였어.
1: 아, it was a
0: only.
1: It was only a 5-minute walk.
0: 맞는지 볼게요. Perfect.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근데 drive 대신에 walk. Walk라고 하는 건 걷다란 동사도 되지만요.
1: 네.
0: 걷는 행위, 한마디로 산책 같은 거 있잖아요.
1: 예,
0: 그것도
1: 예.
0: 다 명사로 쓸 수가 있어요.
1: 오.
0: 그래서 그건 겨우 5분 거리였다. 혹은 5분 정도밖에 안 걸었다. 이렇게 되겠죠.
1: 그러면은 1시간 비행이었다 하면은 hour flight. 아.
0: You got it. All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1: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0: There you go. 자, 이렇게 했을 때 좀 당황했나 봐요. 그 드라이버가.
1: 그쵸?
0: So he or she said,
1: 예.
0: 부인, 그 바가지 씌우려는 게 아닙니다.
1: 아, 그 택시비도 나라마다 또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딘 또 비싸고 어딘 조금 저렴하고 이러더라고요. 예.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0: 자, 좀 나눠볼게요. 일단 나는, 어디서 나눌 거예요?
1: 여기서 나눌까요?
0: 오케이. Okay. I'm not trying. 뭐예요?
1: 난 시도한 게 아니에요.
0: 어허, 오케이.
1: 시도한 게 아니에요. 너를 찢어버리는 거.
0: 오, 맞아요.
1: 그죠?
0: 근데 원래 맞아요.
1: 그죠? 립이 찢다.
0: 뜯다. 예, 예. 오케이.
1: 근데 찢어서 버리는 거를 하려는 게 아니래요. 부인, 이러고, 그래도 또 예의는 지키시네요. 예.
0: 당황했거든요.
1: 그죠? 그럼 부인하니까, 마담.
0: 오케이.
1: 이게 마담. 이게 맞나요? 마담.
0: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Alright, 예. madam. 느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충분히 쓸 수 있고요. 근데 조금 더, 캐주얼하게 우리, ma'am 쓰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ma'am. 여자를 향한 존중의 호칭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ma'am을 쓴다고 해서 아, 이 사람은 결혼했다? 아니다? 이걸 알 수는 없어요.
1: 아~
0: 오케이? 이건 상관없이 ma'am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자, 요거를 한번 알아봤고요. 이 뒤에 한번 볼게요.
1: 예.
0: I'm not trying to 뭘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1: 예.
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저 뒤에 rip you off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딱 봐도 해석상으로 뭐겠어요?
1: 해석상으로
0: 당신을 뭐 하려는 게 아니다.
1: 바가지 씌우는 거.
0: 맞습니다.
1: 예.
0: 오케이. 자. 누군가를 rip off 한다는 거. rip someone off or rip off someone 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바가지를 씌우다가
1: 아.
0: 되겠습니다. 아까 슬기 씨가 찢는 거 얘기했죠.
1: 예, 예.
0: 한국에서도 뜯어먹는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뭔가?
1: 오, 맞아요.
0: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뭐 옷이 있던 지갑이 있던 그걸 다 뜯어서 내가 가져간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off 시키는 거예요. 몸에서. Right? 그래서 제가 당신을 off 한마디로 rip off 뜯어내려는 거 아니다.
1: 오,
0: 비슷하죠, 좀 느낌.
1: 네네네.
0: Alright. So rip someone off라는 표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요즘에는 salesman, saleswoman 굳이 안 나누거든요. salesperson이라 그래요. 판매원이라고 얘기할
1: 네.
0: 때 그 판매원은 나에게 바가지를 씌웠다. 한마디로 날 뜯어냈다. 어떨까요?
1: The salesman,
0: a salesperson,
1: salesperson ripped me off.
0: 그죠? ripped me off.
1: ripped me off.
0: How about this? 나 당신 바가지 씌운 거 아니에요. 오케이?
1: 오.
0: 과거를 부정하는 거죠. right?
1: 네.
0: 나 당신 뜯어낸 거 아니에요.
1: I don't.
0: I yeah. doesn't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1: I didn't.
0: I didn't. Yes.
1: I didn't rip you up.
0: 그렇죠. Hey, I didn't rip you off. 나 너 rip off 한 거 아니야. 그냥 동사예요.
1: 예.
0: Okay? So rip someone off, 뜯어내다, 결국에는 바가지를 씌우다.
1: 씌우다.
0: 쓰다가 아니라 씌우답니다.
1: 네.
0: 자, 한번 읽어볼게요. The salesperson ripped me off.
1: The salesperson ripped me off.
0: I didn't rip you off.
1: I didn't rip you off.
0: Alright. 자,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이런 문장들 알아두면 좋다 해서 가져온 게 있는데요.
1: 네.
0: 교재에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바가지 씌우는 걸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물론 he ripped me off. She ripped me off 해도 되겠죠.
1: 네.
0: 그가 나를 rip off 시킨다. 우리 방금 한 것처럼. 그렇지만 내가 rip off 하는 거를 당했다. 이렇게 흔히 수동사 이런
1: 네.
0: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So I got ripped off or I was ripped off 이렇게 쓰면 나 바가지 썼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1: Yes.
0: 자, 그리고 또 하나 rip off를 명사처럼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a rip off라고 해버리면
1: 네.
0: 바가지라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1: 완전 그 바가지다.
0: 뜯어냄.
1: 아.
0: Alright? So that's a rip off. 그러면 야, 그거 완전 바가지네. 이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1: 네.
0: 정말 좋습니다. Alright, 같이 한번 you guys 읽어볼게요.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1: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0: 네,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보세요. 미터기에 $30라고 찍혔잖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1: Look! The says $30. 미터기가 그러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요.
0: 미터기가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1: 근데 뭐 미터기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쨌든 앞에 누가 봐도 기계잖아요. The machine says $30.
0: 아 이게 반박할 수가 없어서.
1: 네.
0: 맞아요. Machine 맞네. 해도
1: 알아들으실걸요?
0: 알아듣죠.
1: 분명히.
0: 기계라는 뜻이니까.
1: 네.
0: 자 그런데. 미터기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1: 미러 머신.
0: 그냥 미러예요.
1: 오?
0: 실제로 미터입니다. 이 미러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몇 미터 할 때도 미러라고 쓸 수 있겠지만 정말 실제로 미터기라고 하는 거. 굳이 기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뭐 device, 뭐 machine 이런 거 필요는 없는 거예요.
1: 예.
0: Okay? So the meter, 미터기, 계량기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1: 네.
0: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택시, 지금도 그렇나요? 그 말 달리고 막.
1: 오, 옛날에 있었죠.
0: 그렇죠. 만약에 빨리 가면은 막 말이 막
1: 엄청
0: 이렇게
1: 다리가 안 보이잖아요.
0: 그러니까.
1: 네.
0: So the meter says $30라고 했는데, 자, hold on. The meter. 이게 사람인가요?
1: 미러는 사람이 아니죠?
0: 아니죠. 그런데도 동사 뭘로 받았어요?
1: Says,
0: right? The meter says, right?
1: 예.
0: 미러는 사람이 아닌데도 말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1: 오, 귀여워요.
0: 예,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뭐를 딱 봤는데 그렇게 적혀 있거나 나와 있다라고 할 때도 그게 말한다.
1: Say라고.
0: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1: 오.
0: Okay. 자, 그래서 얘를 제가 좀 이런 식으로 가져와 봤어요.
1: 응?
0: A가 말한다, B라고.
1: 네.
0: 사람처럼 표현한 것 뿐이에요. 결국에는 A에 B라고 적혀 있거나 나와 있거나
1: 네.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Okay? So,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사인이 하나 써 있는데
1: 그쵸?
0: 그 사인에 stop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멈춤이야, 가만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사인에 나와 있다, stop이라고 나와 있다.
1: The sign says stop.
0: 그렇죠. 이게 나와 있다라는 단어를 우리말을 쓰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1: Coming out 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냥 말한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 오케이?
0: 자, 그 미터는 $100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그렇게 적혀 있다.
1: The meter says $100.
0: 그렇죠. The meter says $100. 그 얘기는 거기에 나와 있다, 적혀 있다. 이렇게 직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0: The sign says stop. 해볼게요.
1: The sign says stop.
0: 자, 이번에는요. The meter says $100.
1: The meter says $100.
0: Alright. 자, 해볼게요. Look, the meter says $30.
1: Look, the meter says...

0: $30.
1: 자, 이랬을 때, 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의심을 해봐야 되고,
0: 그렇죠.
1: 이게 아니다고 싶을 때 뭔가 제안을 해야 되겠죠. So, $15 낼 의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오, 그 이상 안 된다.
0: 예스.
1: 더 이상 없다.
0: I'm willing to $15, but that's it.
1: That's it.
0: 아, that's it. 지난번에 했던 기억이 살짝 나네요. I'm willing to 이거를 낼 의향이 있다면 여기 내다네요. 내다. 아, 그러면은 pay겠네, pay.
1: Okay.
0: 나는 이걸 지불할 의향은 있지만
1: 근데요?
0: But that's it. 그게 다다.
1: Nothing more.
0: Oh.
1: All right. 맞는지 보겠습니다. Pay 썼을까요?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You got it.
0: Yes.
1: All right. So, P-A-Y, pay, 지불하다, 내다 정도가 되겠고요.
0: 네.
1: 이거 전에 언급도 했지만 원어민들도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pay를 과거형 PP 형태로 쓰는데 스펠링을 잘못 쓰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0: 어, 그래요?
1: 여러분 써주세요.
0: 전 정확히 아니까 괜찮아요.
1: 정확히 알겠습니다.
0: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원어민이다.
1: 그때 아마 저번에 틀렸을걸요?
0: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이건 아는데 paid.
1: 어? 오.
0: paid 똑같이 paid입니다.
1: 오케이, okay, hold on.
0: Pay, pay, pay.
1: 여기 pay, ED pay.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뀐다고요?
0: 100%예요.
1: 둘 다?
0: 네.
1: 둘 중에 하나라도 이거 ED 할 생각 없어요?
0: 아니에요.
1: 아, 흥정이 안 됩니다.
0: 안 넘어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정답.
0: 예!
1: 자, 진짜 실제로요. 농담 아닙니다. 저 뭐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PAY에다 ED 붙이는 거를 원어민들이 엄청 실수를 해요. I don't know why. 오케이. Okay? 그런데 우리는 바꿔야 되죠. ID로 해서 과거형 PP 형태.
0: 네.
1: Pay, paid, paid. 그래서 오히려 문법이나 어휘 조금 집중으로 돼 있는 한국에서 이제 영어를 공부하게 되면요.
0: 네.
1: 오히려 이런 실수 없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무조건 뭐, 아, 뭐, 문법 괜히 배웠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했지만.
0: 솔직히 저도 이걸 배운 게 중고등학교 시절이거든요.
1: Right.
0: 그때, 매일 과거, 과거분사 쭉 해서 막 A4용지 한 장 꽉 채워서 쓰고.
1: 네.
0: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잊혀지질 않는 것 같아요.
1: 완전 자산 가져가는 거예요.
0: 아, 그러니까요.
1: 진짜 trust me.
0: 네.
1: 제가 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활 오래 했는데도 오히려 이 얘기할 정도면 진짜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와, 이게 어느 정도 말할 때는 이렇게 유럽 쪽이나 이런 데서는 좀 문법을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0: 대화가 또 중요하니까.
1: 보통 그쪽이 앞서가고 아우 나는 그렇게 뭐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했는데 안 되네 이렇게 되는데요.
0: 네.
1: 어느 포인트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격차가 확 벌어지면서
0: 아,
1: 오히려 동양권, 특히 한국권 학생들이 문법 어순 잘 익힌 사람들은 딥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0: 오.
1: So, trust me. Okay? 그만큼 단어, 뭐 이런 문법, 조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던
0: 그쵸.
1: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0: 네.
1: Okay? 자, 그리고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죠. 바로 이겁니다.
0: 오.
1: I'm willing to do something. She's willing to do something. Are you willing to do something?
0: Yes.
1: Willingness라고 하는 게 사실 여기 어떻게 보면 스며 있는 건데요. 의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be willing to 그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그런 의향이 있다.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사 원형만 바꿔주는 거 그게 미션이죠.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가격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건 같은 거 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그거 한 $200는 줘야 된다 그랬는데 아, 난 반값 정도는 낼 수 있는 거죠.
0: 오.
1: 그래서 나는 $100를 지불할 의향은 있다.
0: Oh, I'm willing to pay $100.
1: Exactly. Okay. 자, 그렇다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쓸 겁니다. 저 뭐 내고 할 의향이 있어요.
0: 어?
1: 중고 물건 같은 거 할 때
0: 예, 예, 예.
1: 내고 하는 거, 뭔가 협상하는 거잖아요. 혹시 내고 하는 거 동사로 뭔 줄 아세요?
0: 내고.
1: 내고.
0: 내고도 영어던데요?
1: Negotiate입니다.
0: 아, right. negotiate.
1: Negotiate.
0: Okay, okay.
1: okay. So, 저는 negotiate 할 의향이 있습니다.
0: I'm willing to negotiate.
1: Exactly.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비동사 쓰고 willing to 한 다음에 도대체 뭘 할 의향이 있는지 동사 원형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Al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I'm willing to pay $100.
0: I'm willing to pay $100.
1: I am willing to negotiate.
0: I am willing to negotiate.
1: Very nice. 자 그리고 참고로요. 참고로 I'm willing to pay라는 걸 썼다고 칠게요.
0: 네.
1: 그러면 I have a willingness to pay. 라고 하는 것과 의미는 같습니다.
0: 아.
1: So be willing to는 have a willingness to와 같은 표현이긴 한데
0: 아.

0: 이것은 굉장히 조금 더 격식의 느낌도 있고요.
1: 예.
0: 이게 뭐라 그럴까? 해야채에서 말로 하는 사람이 조금 적은 편이기는 해요.
1: 그러게 약간 문어체 느낌?
0: 근데 둘다 알아두면 대신에 옵션이 생기니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알고 있는 거, 그 조금 아니에요.
1: 네,
0: 네, 그래서
1: 아쉽죠.
0: 왜냐면 뭐가 먼저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1: 네.
0: Okay, so 여기서 be willing to.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ight? 여기서 that's it. 저번에도 한번 잠깐, 아주 잠깐 얘기
1: 네.
0: 드렸지만, 그게 다다. 이 얘기는 더 이상은 안 된다. That's
1: 아하.
0: enough. 이런 느낌. Alright, 읽어볼게요.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1: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ook, the meter says $30. Look, the meter says $30.
0: 네, 미션 같이 정리해 볼게요.
1: 네.
0: $30요? 아니,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1: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0: That's right. 번째, 아니, $15 낼 의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1: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2: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Look, the meter says $30. Look, the meter says $30.
0: '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네, 직접 참여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얼마짜리 drive.
1: Yes.
0: 이거 한번 가볼 거고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단수로 쓰는 거 잊지 마세요. Alright, 자, 갑니다. 차로 2시간 거리였어. 그건 2시간짜리 drive였어.
1: It was a 2-hour drive.
0: 그렇죠. It was a 2-hour drive.
1: Mm-hmm.
0: 자, 그건 겨우는 only 쓰시면 돼요.
1: Please open.
0: Oh, I'm sorry. Right? 자, 차로 겨우 10분 거리예요. 이거는 겨우는 다시 한번 only 쓰시고요.
1: 네?
0: 그리고 이번엔 몇 분으로 가는 거죠. 차로 겨우 10분 거리예요.
1: It is only a 10-minute drive.
0: There you go. 분을 쓰던 시간을 쓰던 단수로 쓰는 거.
1: 네.
0: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과거형으로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1: It was only a 5-minute drive.
0: Very nice. And again, 걸었다라고 한다면 walk로만 바꿔주면 된다는
1: yes.
0: 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was a 2-hour drive. It's only a 10-minute drive. It was only a 5-minute drive. 알라이트, 다음은요. Be willing to do something.
1: Yes.
0: 얘도 핵심 코어 패턴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목소리 키워서요.
1: 네.
0: 주어를 나로 잡을게요. $15 낼 의향은 있어요. 저는 의향이 있는데 $15 낼 의향이 있다.
1: I'm willing to pay $15.
0: 자. 전 협상할 의향이 있어요. 저는 내고 할 의향이 있어요. Negotiate.
1: I'm willing to negotiate.
0: That's right. 자, 세 번째. $50 낼 의향 있으세요? 자, 질문형이죠. 그러면 you are 이게 아니겠죠?
1: 네. Are you willing to pay
0: $50?
1: $50.
0: That's right. 자, 같이 읽을게요. I'm willing to pay $15. I am willing to negotiate.

0: Are you willing to pay $50?
1: Oh, 수고하셨습니다.
2: 네.
1: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be willing to 대신에 have a willingness to로 또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좋습니다.
1: 자, 그럼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4: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Look, the meter says $30.
3: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1: 미션 해결해 볼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5: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6: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Look, the meter says $30.
5: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6: $15?
5: Yeah.
6: It says $30.
5: Sorry, only I have $15.
6: What?
1: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2: 네.
1: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너 이기적으로 굴고 있잖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are being selfish.
1: 그렇죠. 비동사, 근데 형용사랑 묶어서 진행형으로 만들어 본 거죠.
2: 네.
1: 자,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입니다. 정말 핵심 코어 패턴인데요. Be willing to do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2: 네.
1: 난 그를 도와줄 의향이 없어.
2: 오.
1: 아, 나는 그를 도와줄 의향이 없어.
2: 아,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지금 머릿속에 막 맴돌고 있는데요.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많이 도전해주세요.
2: 네.
1: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2: See you every day.

0: subtly changing the topic.
1: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마음이 아주 잘 맞는 단짝 친구 있으신가요? 저는 중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는 정말 친동생 같은 동생, 제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데요. 그 마음이 잘 맞는 친구랑 얘기하면 꼭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오늘 케빈과 크리스틴도 뉴스에서 본 어떤 이 소식을 보면서 이런 말을 주고받게 되는데요. 어떤 소식을 보게 되었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함께 배워봐요. 케빈이요, 입을 떡 벌리고 TV에 집중하고 있네요. 뭘 보는 걸까요? 물어봤더니 뉴스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죠? 무슨 일이 있었나 하니까 A banker and several politicians gave each other bribes under the table for 10 years. 이 말은요, 은행 직원과 또 이 정치인들이 몰래 뇌물을 10년 동안 주고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그죠? 은행 직원이 국회의원과 몰래 뇌물을 주고받았대. 되게 심각한 뉴스죠. 이때 나왔던 말이 under the table입니다. Under the table은 이렇게 뭔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시면 그 테이블 아래에서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은밀하게 몰래라는 뜻입니다. 보통 뭔가를 이렇게 지불을 할 때 세금이나 이런 걸 피하려고 몰래 줄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He was paying his family under the table 하면은 그는 가족들에게 몰래 돈을 임금을 지급을 하고 있었다. 또 she's working under the table. 그녀는 몰래 일하고 있다. 이것도 뭔가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일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10년 동안 뇌물을? 요즘 얼마나 보안이 철저한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Security is so tight these days. 보안이 그죠? 요즘에는 진짜 뭔가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어떻게 10년이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자, 여기 tight 보셨죠? Security is so tight. Tight는 뜻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 제가 대표적으로 써놓은 것만 해도 꽉 조인, 팽팽한, 빽빽한, 엄격한, 빠듯한. 그래서 이미지로 생각하면 이런 느낌이 tight인 것이죠. 각 의미를 가진 예문을 보면요. We're on a tight budget 하면 우린 예산이 빠듯하다. The rope was stretched tight. 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They kept tight control over people. 사람들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자, 요렇게 tight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ecurity is so tight. 보안이 얼마나 철저한데 그런 일이 10년 동안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크리스틴이 놀라면서 얘기를 했더니 케빈이 뭐라고 하죠? 내 말이 그 말이야.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Tell me about it. Tell me about it 입니다. 자, tell은요, 말해봐. me, 나에게, about, 뭐뭐에 대해서, it,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말해봐. 즉, 내가 하려는 말 네가 갖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Tell me about it. 같이 말해볼게요. Tell me about it. 자, 강조하면서 Tell me about it. 아이, 내 말이 그 말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And it's a ton of money. 액수도 어마어마하다. Ton 보셨죠? 우리말로는 톤, 1톤 트럭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 톤이라는 것은 1000kg, 엄청난 무게죠. 그래서 a ton of 또는 tons of 같은 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많은 이란 뜻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I have a ton of work to do 라고 하면 나 할 거 진짜 많아. 그리고 we sent you tons of messages. 우리가 너한테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보냈는데 이렇게요. 많은 걸 강조할 때 a ton of, tons of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액수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그 해당 은행에 악영향이 타격이 크겠죠. 그렇지 않아도 케빈도 이제 계좌를 옮길까 생각하고 인터넷을 봤더니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죠.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크리스틴이 그러니까 케빈 너도 혹시나 숨기는 거 있다면 지금 당장 나한테 말하라고 아니 불똥이 왜 이리로 튀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같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이요. 내 말이 그 말이야. Tell me about it.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You're telling me는요, 그러게나 말이야 라는 뜻인데요. You're telling me, 내가 할 말을 네가 나한테 하고 있구나. 즉, 그러게나 말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가 되겠죠. You're telling me. 자, 그럼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새로 오신 교수님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아니, 과제를 매일 한가득 내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게나 말이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You're telling me. You're telling me.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말도 짧게 내 말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영어에서는 I know 또는 I know, right? 이라고 동의를 구하는 right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I know, right?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내 룸메이트는 방을 절대 치우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놨어요. 다행히 친구도 저랑 같은 생각이네요. 같이 사는데 당연히 같이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어떡해요? I know, right? I know, right?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같은 생각임을 표현하는 표현들을 배워봤죠. 내 말이 그 말이야. 나도 딱 그렇게 생각해. You're telling me. Tell me about it. 그리고 아주 짧게는 I know, right? 아예 right까지 빼고 I know 표정과 함께 그저 내 말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맞장구 치고 같은 생각을 표현할 때 이 표현 기억했다가 사용하시면 좋겠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영어 생생한 또 카툰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먼저 입학한 선배를 찾아가 여쭤봐야겠어요. 저희가 조언을 좀 구해도 될까요? 저희가 조언을 좀 구해도 될까요?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Can we get some advice? 같은으로 더 생생한 표현 배워볼게요.
1: How can I help you today?
2: My friend Kevin has a job interview in a few days. It would be very helpful to get some tips from his senior alumnus. Could we pick your brain a little? Could we pick your brain a little? Could we pick your brain a little?
1: What a good friend you have, Kevin. I don't know if I can help, but I'll do my best.
3: Thank you for your time. I know you're busy.
1: No problem. When I was in your shoes, I reached out to my older friends, too. Which department are you applying for?
3: The marketing department.
1: Do you have any experience in marketing? Internship or part-time work?
3: Yes, I was an intern for a video game company for 6 months.
1: Sounds good. Having some work experience is really important these days.
3: Oh, I also won the top award in a marketing contest.
1: Oh, good for you. Then, shall we first have a mock interview?
3: Sure, I'm ready.
0: Hello, everyone. 칼튼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칼튼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뭔가 고민이 될 때, 큰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되게 절실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결정을 대신해 줄 순 없지만 먼저 그 길을 간 사람, 또 그런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조언을 얻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 크리스틴과 케빈도 선배를 찾아가 조언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의 생생한 영어 표현들 한 장면씩 배워볼게요. 자, 케빈과 함께 한 선배님을 찾아온 크리스틴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아하, 케빈이 며칠 후면은 면접이 있나 봐요. 근데 이런 거 있을 때 그죠? 먼저 비슷한 경험이 있는 선배님 도움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가 조언을 좀 구해도 될까요? 오늘의 한 문장 바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조언을 좀 구해도 될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Can we get some advice도 좋습니다. 많은 조금 더 생생한 표현 배워볼게요. 바로 Could we pick your brain a little? Could we pick your brain a little? 입니다. Could는 해도 될까요? 라는 can보다 조금 정중한 표현이고요. We, 저희가 pick은 파다. 그죠? 이렇게 콕콕 파는 거. 그리고 your brain, 당신의 뇌를 a little 조금. 그대로 하자면 당신의 뇌를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파봐도 될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즉, 머릿속에 있는 노하우, 지혜, 경험 등을 좀 빌려주실 수 있냐? 이런 뜻이 되겠죠? 함께 말해볼게요. Could we pick your brain a little?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 번이요. Could we pick your brain a little?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하고 크리스틴이 공손하게 여쭤봤죠. 너무 좋은 친구입니다. 사실 크리스틴은 자기가 면접 보는 게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 선배를 소개시켜주려 왔죠. 자, 그러면 이 선배도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하고요. 또 케빈은 거기에 대해서 바쁘신데 감사하다고 이런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선배가 바쁜데도 도와주려는 이유가 있네요. When I was in your shoes, I reached out to my older friend. Too. 나도 너랑 비슷한 시기에 여러 선배들의 도움을 받았었거든. 이제 그 은혜를 대를 물려서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내가 너의 입장이었을 때 in someone's shoes라는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 그 사람의 입장 또는 처지가 되어본다라는 뜻이죠. If I were in your shoes, 내가 너의 입장이었다면 I couldn't do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또는 I wouldn't like to be in his shoes. 나는 그의 처지처럼 되고 싶진 않아. 이렇게요. In 누구누구의 shoes. 기억해 두세요. Which department are you applying for? 어떤 부서에 지원한다고 했지? 하고 이제 구체적인 부서를 물어보네요. 여기에 지원하다 할 때 쓰인 표현이 apply for입니다. apply는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살짝 달라지는데요. 지금처럼 지원하다 또 신청하다 이렇게 할 때는 apply for 하고 그런 position을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요. I applied for the job. 나 그 일에 지원했어. 그 일 신청했어.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apply to라고 하면 규칙 같은 것이 적용된다라는 뜻입니다. The rules apply to everyone here. 그 규칙들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적용됩니다. 자, 이점 아시겠죠? 케빈이 가고 싶은 부서는 The Marketing Department, 마케팅 부서입니다. 그런데 마케팅 부서에 지원을 하려면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게 좋겠잖아요. 혹시 너 마케팅에 경험이 있니? 물어봤더니 오, 미디어 게임 회사에서 6개월 동안 인턴도 했었고요. 그죠? 이런 경험이 우리가 또 이렇게 면접에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뿐만이 아니라 이 마케팅 컨테스트,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케빈이 실력자였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조건은 다 됐고 Then, shall we first have a mock interview? 그러면 우리 모의 면접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 mock가요, 모의의 가짜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ock test, mock exam이라고 하면 모의 시험, 모의고사, 또 mock trial이라고 하면 모의 재판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케빈의 준비 됐으니까 오늘 이 면접 연습을 통해서 케빈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볼게요. 이렇게 우리 오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저희가 조언을 좀 구해도 될까요? Could we pick your brain a little? 자, 비슷한 표현들 배워볼게요. 조언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I could really use your advice. I could really use your advice입니다. use는 사용하다, 활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I could really use 자체가 정말 크게 도움이 되겠다, 꼭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내가 목표로 한 대학교의 교수님께서 입시 설명회 강사로 오셨어요. 교수님, 이 대학을 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조언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I could really use your advice. I could really use your advice. 그런가 하면 이렇게 조금 더 가볍게 얘기하는 표현도 있어요. 조언 좀 주세요. Could you give me some tips? advice 대신에 tip이라는 표현을 써서 Could you give me some tips?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학교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은데 간단한 면접이 있대요. 먼저 가입한 선배에게 정보를 좀 구해야 되겠어요. 아, 정보 좀 조언 좀 주세요. 어떡해요? Could you give me some tips? Could you give me some tips?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조언 좀 주세요 하는 표현, 그냥 ask for advice 보다도 재미난 pick your brain. Could we pick your brain a little? 이런 표현도 배워봤고요. advice 대신에 tips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I could really use를 사용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나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까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배운 내용들은 꼭 내 입 밖으로 내어서 사용해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4: Donggi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케빈 윌리를 지켜서 엄마 이 비밀을 지켜줄 수 있을지요? 또 케빈이 말하게 된 비밀 아닌 비밀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함께해요. 케빈! 크리스틴이 케빈을 부르며 뛰어오네요. Oh, Christine, you got off early from work today. 오늘은 빨리 퇴근했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자, 오늘은 빨리 퇴근했네. 보셨죠? 퇴근을 하다라는 표현이 get off work 또는 get off from work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off가 떨어져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말 그대로 work, 나의 일, 직장에서, 일터에서 off 해서 떨어져 나오는 거니까 퇴근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off 쓰는 표현이요. 하루 쉰다. 그죠? 우리 일 하루 이렇게 휴가 내고 쉬는 거를 take a day 하루 off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I ran over as soon as I could. 왜 이렇게 크리스틴이 끝나자마자 달려왔을까요? 끝나자마자 뛰어왔다. 뭐뭐 하자마자,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뭐뭐하게, 최대한 뭐뭐하게 할 때 쓴 표현이 as I could입니다. 크리스틴은 as soon as I could라고 표현을 했죠. I yelled, 나는 소리쳤어, as loudly as I could.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크게, 그러니까 최대한 크게 소리를 쳤다라는 뜻이고요. I jumped as high as I could. 나는 점프를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높이, 즉 최대한 높게 점프를 했다. As I could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요. 그나저나 왜 일이 끝나자마자 빨리 뛰어왔을까요? I wanted to know how the interview went. 아하, 케빈이 면접 봤잖아요. 면접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진짜 찐친이네요. 친한 친구네요. 어떻게 됐나 물어봤더니 케빈 좀 당당하고 자신 있어 보이죠? It went pretty well. 잘 된 것 같아요. 질문에도 다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 느낌이 좋죠. Good for you. 너무 잘 됐다. 이게 다 그 우리가 조언을 구했던 선배랑 또 크리스틴 덕분입니다. 크리스틴이 선배를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그쵸? 아, 정말 정말 고마워. 아, 너무 지금 크리스틴도 친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I have a good feeling about this. 나 왠지 느낌이 좋다. 그런데요, don't tell anyone about this. 케빈이 면접을 잘 보기는 했지만 it's still up in the air.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고 당부를 하네요. 아직 결정된 건 없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 up in the air입니다. 뭔가 이렇게 공기 중에 뭔가 둥둥 떠다니는 느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불확실한이라는 뜻입니다. Things are still up in the air.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크리스틴, 알았어. 입 조심할게. 잘 될 것 같다고 말하지 않을게. 오늘의 한 문장이죠. 입 조심할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I won't say a word. I won't say a word. 나는 won't는 will not의 줄임말이죠. 하지 않을 거야. say는 말하다. A word는 말 한마디잖아요. 우리말 그대로 한마디도 안 할게. 입도 뻥끗 안 할게. 입 조심할게 되겠습니다. I won't say a word. 함께 말해볼게요. I won't say a word. 자, 노란 부분 강조해서요. I won't say a word. 아, 입 조심할게, 한마디도 안 할게 라고 하고는요. 그럼 언제 발표가 난대?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발표 결과에 상관없이 케빈은 너무 고마워서 크리스틴한테 저녁을 사겠다고 하네요. 아, 저녁도 좋지만 케빈이 이번에는 꼭 원하는 직장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케빈을 위해서 응원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이요. 입 조심할게. I won't say a word.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입 꼭 다물게. My lips are sealed. 인데요. My lips, 내 입술이 are sealed. Seal은 sealing 들어보셨죠? 봉인이 되었다. 이렇게 wax 같은 걸로 봉인하는 것처럼요. 지퍼 잠그는 것처럼. 입 꼭 다물게. My lips are sealed.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야, 특종 기사를 찾았어요. 쉿,
다른 곳에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게. 쉿, 다들 알겠지?

0: 네, 입 꼭 다물게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My lips are sealed. My lips are sealed. Great. 그런가 하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알았어, 나만 알고 있을게 이런 말도 우리 하잖아요. I'll keep it to myself 입니다. Keep은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건데요. It은 아마 그 비밀일 거고요. To myself, 나 자신에게로만, 즉 나만 알고 있겠다. I'll keep it to myself. I'll keep it to myself.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엄청난 발명품을 생각했어요. 엄마에게 아이디어를 설명드렸고요. 쉿! 엄마, 발명대회가 열릴 때까지는 비밀이에요. 그래, 그래. 나만 알고 있을게. 어떡해요? I'll keep it to myself. I'll keep it to myself.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요. 쉿! 입조심, 또 비밀 지키기에 관한 표현들 배워봤죠. 한마디도 안 할게. I won't say a word 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우리 만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입에 지퍼 이렇게. My lips are sealed. 그리고 I'll keep it to myself. 이렇게 생생한 표현들 모두 배워봤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비밀을 말했을 때 이런 말로 확신시켜주면 좋겠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게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4: 아니에요!

everyone. 칼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칼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걱정될 때, 너무 긴장되고 막 또는 너무 설렐 때, 너무 화가 날 때, 너무 지루할 때,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극한으로 치달을 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신이 나갈 것 같아. 내가 내 정신이 아니야.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런 말 하잖아요. 오늘 케빈이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의 끈을 붙들고 있을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도 카툰으로 재미난 에피소드와 생생한 영어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한 장면씩 시작해봐요. 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두 사람. 그런데 케빈 오늘 왜 이렇게 속도를 내죠? You never go this fast. 너 이렇게까지 속도 낸 적은 없잖아. 자, never 보셨나요? Never은요, 절대로 웜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I never sleep in. 나는 절대로 늦잠 안 자. 이렇게도 쓰고요. You never drink coffee. 너 커피 절대 안 마시잖아. 또는 우리가 너 원래 커피 안 마시잖아. 이 원래라는 말은 그저 쭉 그렇게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Never 사용해서 문장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속도 내서 달리는 적이 없는데 케빈이 왜 그럴까요? 하고 봤더니 stop thinking so much.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걸 멈추려면 이렇게 달리는 수밖에 없대요. 무슨 생각하는 걸까요? They're making the job announcement today. 아하, 얼마 전에 케빈 면접 본 거 기억하시죠? 오늘이 발표 날인가 봅니다. 아하, 벌써 발표는 났대요. But I'm too scared to look. 너무 떨려서 못 보겠어. 라고 얘기를 하네요. too 예전에 우리 한번 다루었었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또 뭐뭐하기에는 내가 너무 뭐뭐하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I'm too short to reach it. 내가 거기에 팔이 닿기에는 키가 너무 작다. 즉 내가 키가 너무 작아서 손이 안 닿아요. 또는 Isn't it too cold to have iced coffee? 아이스 커피 마시기에는 좀 너무 춥지 않아? 이럴 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너무 무서워서 못 본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장 내려와 확인해 봐야지. 자, get off the treadmill. 러닝 머신 아닌 거 아시죠? 자,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케빈이요. Can you check for me? 네가 대신 봐줄 수 있니? 라고 정말 떨리나 봐요.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If I don't get the job or if I do. 그러니까 이 직업을 갖게 되든지 그러니까 합격을 하든 안 하든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네요. 나 미칠 것 같아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I'll go bananas. I'll go bananas 입니다. 재미난 표현이죠. I'll은 나는 뭐뭐 할 것이다. I will 줄임말이고요. go는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bananas가요. 그 앙냥냥 바나나 아니고 제정신이 아닌 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모아서 I'll go bananas. 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될 것 같아. 미칠 것만 같아 가 되는 것이죠. 우리 또 생각하면서 같이 말해볼게요. I'll go bananas. 노란 부분 강조해서요. I'll go bananas. 좋습니다. 아, 두근두근 두근. 자, 크리스틴이 대신해서 이메일 체크를 해봐 주는데요. 케빈 하고 왜 말을 안 하는 거죠? 실망한 표정 보세요. 나 안 됐구나. 그치. 네 표정 보니까 알겠어. 지칠에 실망을 하고 있죠. This is why I didn't check. 이래서 내가 확인 안 한 건데. This is why가 이유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래서 뭐뭐 하는 거야. This is why I don't talk to him. 내가 그래서 걔랑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또는 This is why I plan ahead. 이래서 내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야. This is why 이유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이래서 내가 실망할까봐 체크 안 하고 있었는데 라고 했더니 아니야. 좋은 소식은 빨리 체크했어야지. You got it. You got the job. 딴따다단. 케빈이 면접에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때는 자신 있어 하더니 지금 못 믿는 표정. Are you kidding me? 너 지금 농담하는 거야? 아니에요. 네가 한번 봐봐. You got the job. Congratulations, Kevin. 봤더니 진짜로 합격을 했습니다. 예! 우리 케빈 축하 파티 오늘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나 미칠 것 같아. 다시 한 번이요. I'll go bananas. 비슷한 표현들 배워보겠습니다. bananas 대신에 nuts라는 견과류요. nuts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나 미쳐버릴지도 몰라. I'll go nuts. I'll go nuts.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뭐라고? 우리 학교 축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온다고. 아, 어떡해, 어떡해. 나 미쳐버릴지도 몰라. 어떻게 말한다고요? I'll go nuts. I'll go nuts.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성을 잃다라는 표현으로 lose it 있습니다. lose가 잃어버리다고 it은 아마 그 이성의 끈이겠죠. I'm going to lose it. 나 이성을 잃을 것만 같아. I'm going to lose it.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동생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온 집안 물건을 다 꺼내고 엉망을 만들어 놨네요. 아, 내 방에까지 들어오다니 나 정말 이성을 잃을 것 같아. 어떡해요? I'm going to lose it. I'm going to lose it.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요, 케빈의 면접 합격 에피소드를 통해서 아, 미쳐버릴 것 같아 라는 표현 배워봤습니다. 재밌게요, 우리 crazy라는 표현 쓸 수도 있지만 go bananas, go nuts 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I'll go bananas, I'll go nuts. 여기에 더해서 lose it,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다. I'm going to lose it. 이런 표현도 함께 배워봤습니다. 표현들은요, 꼭 감정과 함께 연습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친구가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연습하는 거 도와달래요. 아, 내가 부장님처럼 사장님처럼 회장님처럼 지켜봐 줄게. 내가 매의 눈으로 발표를 지켜볼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I'll watch your presentation with hawk eyes. 카툰으로 정답 알아볼게요.
1: Kevin, I have a presentation for work tomorrow. Can I practice in front of you?
2: Isn't your supervisor going to give that presentation? I thought you were only preparing the script.
1: Yeah, but she caught a bad cold a few days ago, and she can't get rid of the frog in her throat.
2: It's that bad? She can't give the presentation.
1: Yeah, she can't talk properly. She asked me to practice just in case.
2: All right. I'll keep an eagle eye on the presentation. I'll keep an eagle eye on the presentation. I'll keep an eagle eye on the presentation. Go ahead.
1: Okay. Hello. I'm Kristen and I will be giving the presentation today.
2: Christine, relax. You're only practicing.
1: Oh, okay. Now I will start the presentation.
2: I think you should tell her that you also caught a bad cold.
1: Oh, is it that bad? Oh, no.
2: It's okay. Let's start from the beginning again.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혹시 이거 중요한 발표 앞두고 긴장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왠지 막 준비를 했는데도 생각도 나지 않고 머리가 하얗게 되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럴 때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도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머리가 아니라 입으로 기억을 하는 건데요. 입으로 내가 할 말을 많이 읽고 읽고 또 읽어서 긴장을 해도 입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이 팁 여러분도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에피소드에서 크리스틴이 뭔가 발표할 일이 있는데요. 엄청 긴장하네요. 자, 이 크리스틴의 긴장을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으로 생생한 영어 표현 함께 배워볼게요.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는 크리스틴. 케빈 앞에서 연습하고 싶어 합니다. 연습만이 살 길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하다. 그 발표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 맞는데 과장님이 감기에 걸리셨대요. 뿐만 아니라 She can't get rid of the frog in her throat. 문장 그대로는 그녀는 제거를 할 수가 없대요. 자기 목 안에 있는 frog를. 즉, 목이 완전히 쉬어버리셨어. 목소리가 이렇게 됐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목이 쉬었다라는 재미난 표현이 바로 frog in 누구누구의 throat입니다. I have a frog in my throat면 내 목 안에 개구리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럼 목소리가 이렇게 좀 날 거잖아요. 그래서 목이 쉬다 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 때 아주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My voice is hoars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hoarse가 우리 생각하는 그런 뭐 허스키 보이스 이렇게 얘기하죠. 쉰 목소리를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I'm losing my voice도 좋은 표현이죠.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다. 즉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다양한 표현들 중에서 내 것이 될 수 있는 표현 찾아보세요. 그래서요, 그 과장님께서 목이 너무 쉬어가지고 못할 정도가 되어서 혹시나 모르니까, 그죠? 크리스틴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나쁘냐면요, she can't talk properly. 제대로 말씀도 못하셔. 진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겠죠? 이 properly가 제대로 잘 이런 뜻입니다. Please do it properly 라고 하면 제대로 그거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you need to eat properly. 음식을 먹을 때, 식사를 챙길 때 제대로 잘 먹어야 된다라고 할 때도 properly. 절차를 지켜서 제대로 잘 이런 뜻이 되겠죠. 말씀도 잘 못하셔서 혹시 모르니까 크리스틴이 미리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좋았어. 그럼 내가 매의 눈으로 발표를 지켜보겠어. 오늘의 한 문장이네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I'll keep an eagle eye on the presentation 입니다. I'll keep an eagle eye on the presentation. 자, I'll 하면 나는 뭐뭐 할 것이다. 다들 알고 계시고요. keep은 유지하는 거. 보통은 keep an eye 표현하는데요. 강조해서 keep an eagle eye라고 했어요. 독수리지만 우리말은 매의 눈이라고 얘기를 하죠. on은 뭐뭐에 대해서 the presentation, 그 발표. 그 발표에 대해서 내가 매의 눈, 독수리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겠다. 이런 뜻이네요. 함께 말해볼게요. I'll keep an eagle eye on the presentation. 한 번 더 말해볼게요. I'll keep an eagle eye on the presentation. 내가 매의 눈으로 한번 지켜보겠어 라고 합니다. 너무 지켜봤나요? 크리스틴이 시작을 하는데 말을 더듬네요. Hello, I'm Christine and I. 왜 그러죠? 긴장을 엄청 하고 땀까지 흘리는 크리스틴인데요. 아이, 왜 그래? 긴장하지 마. You're only practicing. 그냥 연습하는 거잖아. Only가 바로 단지, 다만, 그냥, 겨우 등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죠. It's only a bug. 그거 그냥 벌레잖아. 또는 We're only helping them. 우리는 그냥 그들을 도와주려는 것뿐이야. 이렇게 뭔가를 한정할 때 쓰는 말이 only입니다. 아니, 그냥 연습인데 편하게 해. 잘 안 되나 봐요. 그쵸? 자, 다시 합니다. 난 now 또 말을 더듬고 잘 못하죠. 그랬더니 케빈이 아무래도 크리스틴 너도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한다고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짓궂게 장난을 쳤더니요. 크리스틴이 너무 절망을 하죠. 자, 이제 농담은 그만하고요. 우리 신나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연습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Let's start from the beginning again.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I'll keep an eagle eye on the presentation. 내가 매의 눈으로 발표를 지켜보겠다. 비슷한 표현이요. Have my eye on you가 있습니다. 내가 너 지켜볼 거야. I'll have my eye on you. I'll have my eye on you.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말썽꾸러기 우리 집 강아지. 잠시만 한 눈을 돌리면 사고를 칩니다. 오늘은 크게 혼을 냈어요. 내가 너 지켜볼 거야. 어떡해요? I'll have my eye on you. I'll have my eye on you.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뭐 좀 잠시 봐주실래요? 간단하게 watch 쓰면 되죠. 제 가방 좀 잠시 봐주시겠어요? Could you please watch my bag? Could you please watch my bag?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는데 잠깐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부탁해야 되겠죠? 제 가방 좀 잠시 봐주실래요? 어떡해요? Could you please watch my bag? Could you please watch my bag? Great! 이번 시간에는 주시하다라는 표현 배워봤죠. 우리 알고 있는 watch 말고도 have an eye on 또는 keep an eye on에다가 매의 눈, eagle eye까지 덧붙여서 더 풍성한 문장 만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문장들 연습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3: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상.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Welcome to Storytime. I'm Kristen Cho. I am here with a brand new book, 새로운 이야기를 가꿨습니다. Now, the question is, let's take a look. Is there really buried treasure? Is there really buried treasure? 땅에 어디 묻힌 보물이 아직까지도 있나요? 아니면 있나요? Well, let's see. 있을 것 같아요. Okay. 또 그동안에도 많이 이제 발견을 했죠. All right, so we'll learn about buried treasure. But of course, before we begin our reading, we have our three words for the day. So let's take a look. So the first word is to detect. To detect. 감지하다. All right? To kind of find something. And the second word is by accident. 친구들, accident면은 사고 이런 뜻도 있지만 by accident는 우연히 이렇게 아시면 돼요. And the last word, archaeologist. 조금 길고 어려워요. Archaeologist, 고고학자. Okay, so these are the words t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So let's begin. So we're going to learn about treasure, buried or hidden treasure. 숨겨 있는 보물. All right, let's begin reading. Have you ever been on a treasure hunt? Is there really buried treasure? Buried treasure does exist, and there's still lots to be discovered. Often, treasure is found using a metal detector, which bleeps when it detects something metal under the ground. Okay, 네. So the question, 자, 정말 묻힌 보물, 숨겨진 보물 있나요? 있습니다. Yes, there is. 아직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못 찾은 보물도 있대요. Alright. 자, 여기 metal detector, detect. 자꾸 이 detect가 나오는데, that is our first word for today. To detect. 이거는 감지하다. 그래서 여기 metal detector이 나오는데요. 자, metal detector는 친구들 금속 탐지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이 그 금속을 찾는 거예요.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What is treasure? Treasure can mean anything that someone values because it's old or precious or just means a lot to them. Most treasure troves include gold and silver coins, jewelry, or precious objects. Objects that are important to our history and culture, including those made from gold and silver, or that contain precious metals and are over 300 years old, all count as treasure. Roman coins. This gold and silver cup was found buried in a field in Yorkshire, UK, and it's over 1,000 years old. 네, 중요한 질문. What is treasure? 자, 보물은 정확히 뭘까요? 오케이. 자, 우리는 보물 생각하면 그냥 뭐 금, 뭐 은, 막 되게 뭐 이제 좀 돈으로 따지면은 돈으로 가치 있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뭐 자기 어떤 사람한테 소중하고 되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게 그것도 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most treasure troves include gold and silver coins, jewelry, or precious objects. 자, treasure trove 여기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친구들 treasure trove는 보물인데 이 보물인데 주인이 없는 보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주인이 있었겠죠. 어디다 숨겨가지고 이제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제 못 찾은 거죠. 그게 바로 treasure trove인데 친구들 여기 jewelry 단어가 나오는데 보석물. 네. 이 jewelry spelling을 잠깐 보세요. 여기 L 두 개 있고 끝에 E-R-Y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영국에서 이렇게 스펠링을 많이 하고 미국에서는 J-E-W-E-L-R-Y 그러니까 L 하나 빠지고 E가 또 하나 빠집니다. Let's continue reading. How do people find buried treasure?
Some people find treasure by accident when they're digging for something else. In 1840, workmen in Yorkshire repairing a riverbank dug up 7,500 Viking silver coins buried in a lead chest. In Suffolk, a metal detectorist looking for a farmer's lost hammer in 1992 discovered a rich hoard of Roman treasure. Archaeologists are professional treasure hunters. They're historical experts who search areas which could contain buried treasure that will further our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that place. They use old maps, aerial or artificial satellite images to help them look for treasure. Viking gold from the Curedale Hoard, Yorkshire, UK. An archaeologist at work. 네, 사람들이 이 묻힌 보물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많은 사람들은 우연히 사실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두 번째 표현인데 by accident 이런 표현이 있는데 by accident은 우연히 거의 이렇게 뜻밖의 네, 이렇게 이제 찾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강둑을 수리하다가 이 발견했는데 뭐를 발견을 했냐면은 7,500개 바이킹 은화를 발견을 한 거예요. 아니 이거를 그냥 공사 뭐 이렇게 고치려고 했는데 오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농부의 망치를 찾으려고 했는데 또 로마

보물을 찾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찾는 게좀 많이 있습니다. 자, our third vocabulary, archaeologist, 고고학자는 일부러 찾죠. 예, 이분들은 professional treasure hunter, 아주 프로들이에요. 이제 그 지역을 대충 여기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기 그림을 보면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파고요. 이제 metal detector도 있지만 뭐 안테나, aerial 아니면은 artificial satellite image, 인공위성 사진으로도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찾으려고 하죠. Okay, let's look at it. Stop and think. Buried treasure can help us understand the location. 자, location은 위치고요. Or the history. 자, 역사고요. Of a place. 네, so it would be the history. Buried treasure can help us understand the history of a place. 자, 보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장소의 역사를 알수 있죠. Right? All right, so we'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and we will continue our book next time. All right, thanks guys for hanging out with me and I'll see you soon. Bye!

0: The value of hoards isn't just in how much money they're worth. They also have a lot of historical importance. A silver Roman pepper pot from the Hoxton Hoard, Suffolk, UK.
1: 가장 귀중한 보물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오, 정말 대단해요. 여기에서는 그 영국에서 이 로마인 물건들을 찾았는데 이 Hoxton Hoard라고 합니다.
0: The Hoxton Hoard contained over 15,000 gold and silver coins. So the first word is to contain. To contain.
1: 들어 있다.
0: 15,000 gold and silver coins. 15,000
1: 뭐 은화, 금 이렇게 동전을 찾고 거기에다가 jewelry.
0: 그다음에 decorative objects. 자, 장식품.
1: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보물을 찾은 거예요. 정말. 와,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 그 돈 가치가 얼마나 되냐면은
0: 3.5 million pounds is like 한국 돈으로 한 58억이 돼요.
1: 네. 그리고 또 뭐를 찾았냐면은 2009년에 또 이제 여기는 Anglo-Saxon gold, silver, jewelry를 찾았는데
0: the value 3.2 million pounds today.
1: 자, 오늘 따지면은 53억 되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 사실 돈도 돈이지만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그림을 보면은 되게 특이하죠. 이게 Roman pepper pot, 후추 통이에요. 은으로 만들었는데 아, 친구들 내 후추를 담으려고 이렇게 근사하게 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친구들 옛날 옛날을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후추가 흔하지만 옛날 옛날에는요. 후추가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사실 굉장히 귀한 소중품이라 이렇게 아주 근사한 페퍼파트를 만든 거예요.
0: Alright, so let us continue reading. Why do people bury treasure? People bury treasure to keep it safe. The Hoxton Hoard was buried at a time when the Romans occupied Britain and may have been hidden from Saxons, Angles, and other raiders. The Staffordshire Hoard was buried by Saxons to hide it from Viking invaders. This piece of gold from Staffordshire Hoard is shaped like a bird. It may have been part of a shield.
1: 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보물을 묻었나요? 이 안전한 곳에 이렇게 숨긴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침입자들이 많으니까 막 서로 막 훔치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Hoxton Hoard는 이 로마인들이 숨긴 거예요. 누구한테 숨겼냐?
0: Saxon, Angles, and other raiders. The second word is raider. Raider.
1: 침입자. 그리고 이 Staffordshire Hoard는 또 누가 숨겼냐?
0: Saxons들이 숨겼어요.
1: 왜냐하면 이 바이킹들이 또 쳐들어오니까 또 바이킹들이 또 뺏어갈까 해서 아마 서로 다 계속 숨기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새처럼 모양으로 이렇게 뭔가를 발견을 했는데 이제 금으로 돼 있죠. 그래서 학자들이 아마 이게 방패에 장식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0: Alrighty, let's continue reading. Where else do people find treasure? Around 3 million shipwrecks are believed to lie under the world's oceans and rivers, some carrying treasure. In 2015, divers spotted a group of gold coins lying on the seabed by the port of Caesarea on the Mediterranean Sea. Archaeologists found over 2,500 gold coins, bronze statues, and objects from a trading ship which sank around 900 years ago. A diver recovering gold coins from the seabed.
1: 네. 또 땅에서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바닷속에 아니면은 뭐 강 밑에 이런 보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보면은
0: around 3 million shipwrecks are believed to lie under the world's oceans and rivers.
1: 자, 약

0: 10만 척의 이 난파선, shipwreck, shipwrecks, 난파선. 이런 배들이 이 바다나 강 밑에 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은 그런 배에 또 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2015년에 지중해 Mediterranean Sea에서 금화도 찾고 그리고 bronze statues 동상도 찾고 정말 어마어마한 발견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림 보면은 diver 있네요. 이 seabed 해저에서 이제 그 금화를 또 찾았고 아 이래서 이 보물 찾기 이게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lright, so we a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정말 대단한 물건들을 찾고 이 물건 통해서 우리 역사를 더 잘 알게 될 수가 있죠. Okay. Alright, we will continue the story next time. Thank you for reading with me, and I'll see you soon. Bye.
1: TV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펜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별.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중1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단어 암기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사실 단어를 막 쓰면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암기하게 되면 배운 단어를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단어를 오래 기억하는 방법은 그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포텐 영단어에서는 이 단어가 쓰인 핵심 예문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단어가 쓰인 맥락까지 같이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우리 오늘의 학습 내용을 학습 목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학교에는 춤 동아리, 농구 동아리, 배드민턴 동아리처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동아리의 회원인가요? 아니면 새로 가입해보고 싶은 동아리가 있나요? 오늘은 동아리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자, 여러분, 오늘 학습 목표에서 읽어본 것처럼 오늘은 다양한 동아리와 관련된 단어를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어는 바로 join, join인데요.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같이 한번 써볼게요. J-O-I-N. 자, 이렇게 쓰면 join, join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여러분, join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함께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무슨 활동을 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 좀 그럴 때 나랑 같이 하자 라고 말할 때 이 join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뜻 말고도 가입하다 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어떤 단체나 팀과 함께

소개하다라는 의미로 이 가입하다라는 의미도 정말 자주 쓰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 두 가지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빈칸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면 될지 한번 예상해 보세요. 첫 번째, Will you join us? Will you join us? 라고 했어요. 자, 우리랑 뭐 할래? 함께 할래? 혹은 같이 할래? 이런 의미가 되겠죠? Will you join us? 우리랑 함께 할래?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문도 같이 살펴볼게요. I want to join the school's basketball team. 자, 여러분, basketball team이라는 건 농구팀이죠? 나 농구팀에 조인하고 싶어. 이 말은 나 농구팀에 뭐 하고 싶다? join, 가입하고 싶어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join의 두 가지 의미는 교과서에 모두 중요하게 자주 나오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club, 동아리라는 단어 같이 한번 먼저 써볼게요. club, C-L-U-B. 자, 이렇게 써주면 돼요. club. 스펠링은 별로 안 어렵죠? 이 club이라는 단어는 동아리라는 뜻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활동하는 이 동아리를 우리가 club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동아리에 속해 있나요? 요즘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는 동아리가 많던데, 뭐 예를 들면 힙합 club, 힙합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사커 클럽, 축구 동아리, 그리고 volunteer club 하면 자원봉사 동아리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동아리 중 여러분은 어떤 동아리의 회원인지 궁금한데요. 자, 여러분, 이 동아리라는 단어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를 보면 항상 이끌어 가는 사람이 있죠? 그 이끌어 가는 사람을 leader. 네, 리더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보면 lead라는 부분이 어떤 단체나 모임을 이끌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의미하는 이 R을 붙여서 이끄는 사람, 리더라는 의미로 leader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예문 같이 보겠습니다. I want to join the dance club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dance club에 밑줄 쳐볼게요. 춤 동아리가 되겠죠? dance club은 춤 동아리. I want to join the dance club이니까 나는 춤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badminton club이라고 했는데 배드민턴 동아리가 되겠죠? I am the leader of the badminton club 하면 나는 배드민턴 동아리의 리더이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쌤이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동아리에서 이끄는 사람, 리더가 있고 나머지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이 구성원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member입니다. member은 구성원이나 회원을 의미해요. 어떤 단체 안에 소속되어 있거나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자, member이라는 단어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바로 써볼게요. member, M, E, M, B, E, R. 읽을 때는 member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자, member이 들어있는 핵심 예문 두 가지 살펴볼게요. 먼저, He is a new member of our club 이라고 했네요. 자, 여기서 new member 이라고 했어요. 그는 우리 동아리의 새로운 멤버야 라는 것은 새로운 회원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하나 더 볼게요. We have four members on our team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팀에는 four members, 네 명의 멤버가 있대요. 네 명의 회원들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동아리와 관련된 단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어떤 단어들을 공부했죠?
먼저 동아리에 가입하다라는 의미로 join 공부했고요. 또 동아리라는 단어, 네, club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member이라는 단어까지 공부해 보았어요. 자, 이 동아리라는 주제로 배운 세 가지 단어를 우리 친구들이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꼭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만날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중1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만 모으고 모아서 왔는데요. 오늘도 이 단어들을 이 10분 동안 완벽하게 암기하고 갈 준비 되셨죠? 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면 좋은 표현도 선생님이 여러 개 같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시험도 보죠. 집에서는 숙제를 하거나 예습과 복습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요. 오늘은 공부와 학습 관련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학습 목표에서 본 것처럼 공부 그리고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 단어는 우리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만 꼭 필요한 homework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 우리 옆에 한번 같이 써볼게요. homework 어떻게 쓰죠? H-O-M-E-W-O-R-K 네, homework입니다. 이 단어는요, work가 들어있어요. work라는 건 일이나 공부죠. 근데 home, 집에서 하는 일이나 공부니까 숙제나 과제가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즘도 homework가 많아서 정말 바쁘죠. 나 혼자 homework를 하기 어려울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자, can you help me 라는 것은

날 도와줄 수 있니? 이런 의미죠. 그런데 무엇을 도와줘요? With my homework니까 나의 숙제를 도와줄 수 있니?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교과서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예문 하나 더볼 건데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 이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Do once homework.

숙제라는 표현이에요. 보통 이렇게 가운데 누구의 숙제인지를 넣어서 말해준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우리 바로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 am doing my homework now 라고 했어요. 자, 나는 무엇을 하는 중이다? Homework. 숙제를 하는 중이다가 되겠죠? 여기서도 do one's homework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 표현 정말 자주 등장하고 여러분이 직접 쓰기에도 좋은 표현이니까 꼭 같이 알아두세요. 숙제를 하다. Do one's homework.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homework보다 좀더안 좋아하는 exam. exam. 네, 어떻게 쓰죠? exam. x가 들어있어요. 같이 써볼게요. exam. 자, 읽을 때는 exam. exam. 자, 여러분이 보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시험들을 모두 exam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조금 쉬운 단어로는 test. 여러분, 테스트 알죠? 이 테스트도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거나 불합격하다 혹은 떨어지다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겠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다 할 때는 pass를 활용해주면 돼요. pass. 나 시험에 pass했어. I passed the exam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떨어지다 혹은 불합격하다라는 표현은 fail. fail. I failed the exam 이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위로해줘야겠죠. 나 시험에 떨어졌어.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도 모두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니까 여러분 꼭 같이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우리 다시 exam으로 돌아와서 예문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We have an English exam today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오늘 뭐가 있다? English exam. 영어 시험이 있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나 오늘 수학 시험이 있어 라고 하려면 I have a math exam today. 이렇게 얘기해주면 됩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She is studying for her exam 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녀는 exam을 위해서 studying 공부하고 있대요.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시험이 되겠죠? exam, 시험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세요. 자, 이어서 review. review인데요. 어떤 단어의 맨 앞에 이렇게 re라는 표현이 있으면 얘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그럼 view는 뭐냐? view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review는 다시 보다라는 뜻이 되죠? 정말 말 그대로 다시 보다라는 뜻도 되고, 학습 자료를 다시 보다라는 의미로 복습하다라는 뜻으로 정말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한번 써볼게요. review. R, E, V, I, E, W. 읽을 때는 review.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예문부터 보면, Let's review the words for the exam 이라고 했습니다. 자, review the words라는 것은 단어들을 모아자, 복습하자가 되겠죠? 다시 보자니까 복습하자라는 의미고요. 또, Let's review the notes라고 했어요. 필기한 것을 모아자, 복습하자가 되겠죠? review라는 건 이렇게 다시 보고 복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학습과 관련된 세 가지 단어 공부해 보았는데요. 오늘 단어를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꼭 리뷰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요린파파 성경입니다. 오늘도 우리 코뿔소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영어의 풍덩 한번 맞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까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잔! 오늘 만나볼 책은 바로 How the Rhinoceros Got His Skin 이라는 책의 바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코뿔소의 비밀을 풀 수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Clean It Up 혹은 Clean Up It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요? 구동사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어떨 땐 헷갈리기도 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글을 읽기 전에 그림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해보고 그 다음에 글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아하, 이제 남자는 그 야자수 열매 그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머리를 긁적긁적하고 있네요. 그런데 코뿔소는 좀 멀리 가고 있어요. 이거 좀 치워주고 아이고 미안해 혹은 고마워라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남자가 뒤에 서 있고 코뿔소가 뭔가 이렇게 두 발로 서서 뭔가 이런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춤을 추고 있는 것일까요? 빵을 먹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해보았나요?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공유해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는 바로 영어의 감을 만들려고 노력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우리말로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 제가 뭔가를 먹었어요. 나는 먹었다. 혹은 나도 먹었다. 는 도의 차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는 도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일단은 딱 망설여집니다. 아, 분명히 이해는 됐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문법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사 하면은 바로 딱 떠오르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먹었다. 나도 먹었다. 또 먹은 사람이 또 있나. 이런 생각을 서서히 하면서 규칙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외워서 학습을 해서 그 다음에 구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말처럼 많이 듣고 들으면서 읽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귀납적으로 어떤 규칙이나 원칙이 머릿속에 서서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감이라는 게 생기고 유창하게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유창하게 말하고 쓰고가 서서히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듣고 읽는 것이 꼭 병행이 되어야 되고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우리

0: 우리가 오늘 읽어볼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 Then the rhinoceros went away, waving his tail, back to his home in the very middle of the island. The man came down from his palm tree and cleaned up the mess. As he cleaned, he thought of a plan, and he sang to himself. Them that takes cakes, which the man bakes, makes dreadful mistakes. A few weeks later, there was a heat wave in the Red Sea. It was so hot that everybody took off their clothes. The man even took off his hat. In those days, the rhinoceros's skin buttoned underneath with three buttons. The rhinoceros took off his skin to have a cooling swim in the sea.
0: 코뿔소는 어떻게 그 주름진 피부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세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the rhinoceros went away. 코뿔소는 가버렸습니다. 지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남자가 요리용 난로를 통해서 그 케이크나 빵 같은 걸 하나 구웠었죠. 그런데 갑자기 코뿔소가 나타나서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간 장면이죠. Waving his tail, 꼬리를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인가 봐요. Back to his home, 그의 집으로 돌아갔죠. In the very middle of the island, 섬에 the very라고 하면 맨 바로 그 한중간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하, 이제 이 남자는 어떡하죠? The man came down. 남자는 내려왔습니다. 어디로부터 내려왔냐면 from his palm tree. 남자가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바로 이 야자수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죠. 그래서 이 야자수로부터 살금살금 이제 내려왔습니다. And clean up the mess. 그리고 치웠습니다. 그 the mess라고 하면 엉망진창인데요. 자, 이 포인트에서 우리 clean up the mess. 그런데 어떨 때는 나는 clean the mess up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 the mess의 위치 혹은 이 목적어라고 하죠. 목적어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게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요거를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바로 Clean it up 혹은 Clean up it. 어떤 것이 맞을까요? 예문을 보면 훨씬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clean up이라는 것은 구동사입니다. 동사를 포함해서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것이 구동사인데요. 자, 이렇게 구동사가 있습니다. clean up the mess, the mess가 엉망진창이라는 명사이죠. 명사가 올 때는 clean up the mess라고 해도 되고요. 혹은 이 clean과 up 사이에 와도 괜찮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괜찮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스럽게 들리는지 자연스럽지 않게 들리는지요. Clean up the mess 혹은 clean the mess up. 둘 다 괜찮죠. 자, 그런데 이제 the mess를 대명사 it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clean it up. Hey, clean it up. 이라고 하면 뭔가 자연스럽게 들리죠. 그런데 이건 안 됩니다. 대명사로 바꾸었을 때 제일 마지막 경우는 이 clean up it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구동사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모든 구동사가 이렇게 대명사가 끝에 오거나 중간에 올 수는 있고 끝에 올 수 없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이 동사와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 이게 분리가 아예 안 되는 거 명사일 때도 그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구동사도 있거든요. 추후에 강의에 나온다면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치웠습니다. 뭘 치웠냐면 엉망진창이 되었겠죠. 난로도 넘어져 있고 막 엉망입니다. 그걸 치웠습니다. As he cleaned, 그가 치울 때 he thought of a plan. 자, 그런데 이제 코뿔소한테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And he sang to himself. 그리고 그 스스로에게 이렇게 흥얼흥얼 혼잣말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Then that takes cake which the man bakes makes dreadful mistake. 자,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저 them은 우리 옛 영어 혹은 시적 허용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살짝 잘못되어 있죠. 원래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부르는 좀 웃긴 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hem that takes the cake. 자, 여기서 them의 뜻은 뭐 놈 정도 되겠죠. 약간 이 사람, 저 사람 할 때 혹은 이것, 저것 할 때 그것에 아주 낮은 격인 지금 코뿔소가 제 걸 가져갔잖아요. 그 빵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녀석 혹은 놈이라고 하면 이 놈이라고 하면 될 것 같죠. 아, 내 케이크를 가져간 저 놈. which the

0: 맨 베이스. 근데 이 케이크는 어떤 케이크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구운 그 케이크를 가져간 저놈 makes 만들었네. dreadful mistake. dreadful이라고 하면은 아, 끔찍한, 무시무시한. dread가 원래는 두려운 것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두려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끔찍한, 무시무시한 실수를 해버렸네라고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중얼 노래를 하면서 그 코뿔소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네 실수한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이제 방금 읽어보았던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고, 그 다음 또 이어나가 볼게요.
1: Then the rhinoceros went away, waving his tail, back to his home in the very middle of the island. The man came down from his palm tree and cleaned up the mess. As he cleaned, he thought of a plan, and he sang to himself. Them that takes cakes, which the man bakes, makes dreadful mistakes.
0: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복수를 할까요? 남자가 코뿔소에게 A few weeks later, 몇 주 뒤에 There was a heat wave in the Red Sea. Red Sea는 홍해입니다.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그 사이에 있는 길쭉한 바다. 그 홍해에 무엇이 찾아왔냐면 A heat wave, heat 이라는 것은 열이죠. 근데 wave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파도입니다. 파도인데 이런 변동, 파도가 보면 이렇게 물결 치듯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동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기에 지금 물결파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wave를 언제 또 많이 쓰냐 하면은 아, 우리나라에 한파가 찾아왔다. 엄청 추운 그런 날씨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파 혹은 한파의 반대는 열파라는 말을 우리말로 쓰기도 하거든요. 한파보다는 덜 자주 쓰지만요. 자, 그래서 이런 날씨 같은 게 이렇게 변화했다. 근데 지금은 히트웨이브 열파 혹은 쉬운 말로는 무더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It was so hot that 너무 더워서 everybody took off their clothes. 모든 사람이 그들의 옷을 다 벗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clothes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 clothes는 옷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네 가지의 옷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 cloth.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S가 붙지 않은 cloth는 바로, 발음은 이겁니다. cloth.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그리고 천 조각 같은 걸 뜻해요. 우리 행주나 걸레 같은 거, 이게 cloth입니다. 그러면 그런 행주나 천 같은 거 있죠. 혹은 식탁보를 우리가 테이블 클로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 이런 천이 여러 개가 있으면 여기 S가 붙은 요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여기 있는 클로스에 ES가 붙었어요. 그러면 클로즈가 됩니다. 클로즈가 되는데요. 요 클로즈는 우리가 흔히 입고 있는 옷을 의미합니다. 됐죠? 그리고 항상 옷을 의미할 때는 ES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요. 클로딩이라고 하면은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의류를 의미합니다. 뭐 특수한 목적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어떤 의류, 옷의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을이나 겨울이 되어서 좀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럼 warm clothing. 아, 어떤 특정한 부류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warm clothing 혹은 어떤 보호복 같은 거 protective clothing. 아, 보호복들. 이렇게 보호하는 의류들 이런 부류를 의미할 때 혹은 우리 의류라는 전체적인 옷의 전체 그런 통칭할 때 클로딩을 또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고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더워서 The man even took off his hat. 그 남자가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자도 벗었어요. 자, 여기에서 take off his hat 할 때 우리 또 구동사가 나왔네요. 오늘 했던 거 바로 나오니까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take off his hat 괜찮죠? 구동사 다음에 his hat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take his hat off. 요것도 괜찮죠? 명사일 때는 take off 그 사이에 위치해도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대명사로 바꾸면은 take it off는 괜찮지만 take off it은 안 된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take off his hat이라고 썼고, take off his hat이라고 쓴 것입니다. In those days, 그때, 그 당시에는 the rhinoceros' skin button underneath with three buttons. 코뿔소의 피부는 단추를 잠글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쪽에요. With three buttons, 세 개의 단추로 단추를 잠글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게 동화니까 아하, 피부를 약간 옷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설정인 것이죠. The rhinoceros took off his skin. 왜? 코뿔소도 이제 더운 거죠. 그 코뿔소도 아, 그의 피부를 이제 단추를 벗은 거예요. 뭘 왜 벗었냐면 to have a cooling swim. in the sea. 바다에서 아주 쉬워.

0: 영원한 수영을 하려고 옷을 벗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 남자가 이 가죽, 코뿔소의 이 피부에 뭔가, 해코지를 혹은 장난을 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약간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음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A few weeks later, there was a heat wave in the Red Sea. It was so hot that everybody took off their clothes. The man even took off his hat. In those days, the rhinoceros's skin buttoned underneath with three buttons. The rhinoceros took off his skin to have a cooling swim in the sea.
0: 자, 오늘도 글을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한번 만나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복습해야 되는 표현 여러 가지 한번 정리해서 만나보겠습니다.
2: Very, very. The rhinoceros went back to his home in the very middle of the island. Mess, mess. The man came down from his palm tree and cleaned up the mess. Dreadful, dreadful. I'm afraid there's been a dreadful mistake. Wave, wave. A few weeks later, there was a heat wave in the Red Sea. Clothes, clothes. It was so hot that everybody took off their clothes.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오늘의 영어 학습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학습 지도 팁은 바로 영어 학습도 좋지만 영어 감각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오늘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구동사 같은 것들입니다. 구동사 같은 것들, 제가 그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게 너무나 복잡하고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원어민에게 물어봐도 이거를 어떤 규칙이나 원칙에 의해서 아, take it off, take off it, 아, 대명사일 때는 뒤에 안 돼. 이렇게 외워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아, 이거는 좀 자연스럽고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은데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대다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시는 하나이지만 이게 영어 전반에 걸쳐서 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계산해서 뱉어내거나 계산해서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많이 듣고 그 감이 생기면은 아, 좀 더 자유롭고 유창하게 말하고 쓰고 그 다음에 자유롭고 유창하게 듣고 읽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 학습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영어 노출량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오늘 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EBS e-app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거야.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의 요린파파 정경입니다.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읽으면서 영어에 빠지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준비되셨습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How the Rhinoceros Got His Skin의 바로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분사의 의미 파악하기. 분사가 자주 나오는데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글을 바로 읽기 전에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해보는 시간 먼저 가져보고 그 다음에 글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첫 번째 사진을 보니까 와, 코뿔소가 바다에서 정말 시원한 물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복만 입고 있네요. 자, 그런데 저기 멀리 보입니까? 멀리 한번 보니까 그 남자가 코뿔소의 피부에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그림을 보니까 코뿔소의 가죽 혹은 피부에 일단은 이 가죽을 벗었다는 설정 자체도 웃긴데 아무튼 간에 이 안에 뭔가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 가죽 안에요. 뭔가 하얀 것들이 보이죠?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뭐 폭죽 이런 거 아닙니까? 혹은 뭔가 가려움이 생기는 뭐 그런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해보셨나요?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유연하게 생각하자. 고정관념을 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오늘 강의 중에도 하나가 나올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영어를 학습할 때 영어와 우리말을 딱 매칭을 시켜서 그 대응을 해서 외우곤 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강의 중에 나올 게 뭐냐 하면 but 같은 경우. but은 우리가 그러나로 흔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but이 그러나라는 의미가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but은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but은 그러나야. 그러면 이 그러나 이외의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의미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접근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하냐 하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걸로 1차적으로 의미 파악을 해보고 그런데 뭔가가 좀 안 맞다 싶으면은 이 문맥을 고려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바꿔볼까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전을 찾으니까 이게 여기 있네. 이런 의미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자. 유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딱 알고 있는 그거 이외에 뭔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으니 그 고정관념을 조금 어떨 때는 깨보는 게 어떨까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바로 보기 전에 우리 글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The rhinoceros did not say sorry to the man for eating his cake. He had no manners then, and he has no manners now, and he never will have any manners. Splash! He waddled straight into the water and blew bubbles through his nose, leaving his skin on the beach. But the man found the skin, and he smiled a big smile. Then he danced three times round the skin and rubbed his hands. The man filled his hat with crumbs. He had plenty because he never ate anything but cake, and he never swept out his camp. Then he took that skin, and he shook that skin, and he scrubbed that skin, and he rubbed that skin. At last, it was as full of dry, stale, tickly cake crumbs and some burned currants as it could possibly be. Then the man climbed to the top of his palm tree and waited.
1: 코뿔소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저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빨리 한번 만나보죠. The rhinoceros did not say sorry to the man for eating his cake. 근데 그 코뿔소가 미안하다고 안 했어요. For the man, 남자한테. 케이크 먹었다고 미안하다 안 했어요. 남자가 기껏 다 구워가지고 다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코뿔소 가서 뺏어 먹었잖아요. 그리고 막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 난로까지. 아하. 근데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도 안 하고 슝 가버린 거예요. He had no manners then. Then이라고 하면 그러면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럴 때는 그때, 예전에, 예전에 또 버릇이 없었어요. Manners 하면 예의죠. 예의가 없었고. And he has no manners now. 지금도 예의가 없고. And he never will have any manners. Splash. 그리고 그는 절대로 앞으로도 그런 예의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버릇이 계속해서 없을 거예요. 라고 추측하는 거죠. Splash. 첨벙하면서 그 코뿔소가 바다에 이제 수영하려고 풍덩 들어간 것이죠. He waddled straight into the water and blew bubbles through his nose. Waddle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뒤뚱 뒤뚱. 아, 누가 waddle 잘하냐면 이런 펭귄들이 waddle 잘하죠. 이 뒤뚱 뒤뚱 하는 거예요. 저도 좀 뒤뚱 뒤뚱 하나요. 자, 그래서 이 코뿔소가 waddled 뒤뚱 뒤뚱 걸으면서 바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물 속으로 들어갔고 and blew bubbles 그리고 거품을 이렇게 방울을 부르르르르 만들어내는 거예요. Through his nose. 막 신났죠. 이제 배도 부르겠다. 시원하겠다. 바다 속에서 코로, through his nose, 코로 이제 방울을 부르르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Leaving his skin on the beach. 그 해변에 그의 피부를, 지금 이 가죽을 벗었잖아요. 가죽을 남겨둔 채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여기서 잠시 설명한 게 한 개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거를 분사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이 분사도 설명드릴 게 아주 많지만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의미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 파악을 아주 빠르고 잽싸게 정확하게 하는 방법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 의미 파악하기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말을 만드는 거예요. 말을 만드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저랑 같이 한번 말을 만들어 볼까요? Feeling dizzy. Dizzy라고 하면 어지러운. 맞죠? Feeling 하면 느끼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 뒤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He lay down on the bed. 그는 침대에 누웠다. 자,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이 문장 있잖아요. 그는 침대에 누웠다. 이걸 활용해서 앞에 있는 feeling dizzy의 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지러움을 느낀다. 자, 어지러움을 느낀다랑 그는 침대에 누웠다랑 말을 한번 이 관계를 통해서 말을 만들어 볼까요? 어지러움을 느껴서 라고 하면 되겠죠. 요게 분사의 의미 파악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그냥 연결하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 어지러웠기 때문에. 오, 맞네. 어지러웠을 때, 때도 맞아. 어지러웠을 때도 괜찮아요. 혹은 어지러웠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사람, 이 분사가 포함된 문장을 보면서 말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방금 나왔던 이 글에 있었던 이 문장도 한번 말을 만들어 볼까요? 이제 아,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코로 방으로 만들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수영도 하는데 물속으로 들어갔죠? Leaving his skin on the beach. 해변가에 그의 피부를 이 가죽을 코뿔

0: 평소의 가죽을 놔둔 채로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사가 나왔을 때는 앞에 나온 혹은 그 뒤에 나온 그 문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을 한번 만들어내 보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But the man found the skin. 그런데 이제 이 복수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까? 남자가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 남자가 그 코뿔소의 가죽, 그 피부를 찾았습니다. And he smiled a big smile. 그리고 나서 웃었는데, 미소를 지었는데, a big smile. 함박 미소, 혹은 이런 웃음을 지었습니다. Then he danced three times round the skin. 그리고 나서 그 피부 주변을 이렇게 세 번이나 춤을 추고요. And rubbed his hand. 그리고 나서, 이런 표정을 지었겠죠. 제가 이 남자의 표정은 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복수를 꿈꾸는 것이죠. 자, 어떤 복수가 이루어질까요?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음원을 듣고 그 다음에 내용을 만나보시죠.
1: The rhinoceros did not say sorry to the man for eating his cake. He had no manners then, and he has no manners now, and he never will have any manners. Splash! He waddled straight into the water and blew bubbles through his nose, leaving his skin on the beach. But the man found the skin, and he smiled a big smile. Then he danced three times round the skin and rubbed his hands.
0: 자, 어떤 복수를 하게 될까요? The man filled his hat with crumbs. 아하, 이 남자가 filled his hat, 그 모자를 쓰고 있었잖아요. 모자에 with crumbs, 이 빵이나 밀가루 부스러기 조각들을 막 채워 넣었어요. He had plenty. 그는 이런 부스러기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Plenty 하면 풍부한 양입니다.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 because he never ate anything but cake. 그는 never ate anything,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But cake. But이라고 하면은 그러나가 아니고 여기서는 뭐뭐를 제외하고 이런 케이크나 빵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엄청 많았겠죠. 매일 빵만 먹으니까 그가 살고 있었던 그 주변에는 이런 빵 조각들이 많겠죠. And he never swept out his camp. 그리고 나서 그가 살고 있었던 이 캠프를 한 번도 쓸어내지 않았어요. 청소를 한 번도 안 하니까 거기에 그런 빵 조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자를 벗어서 그 안에 빵 조각을 막 채워 넣은 거예요. 어떡할까요? 그 다음에 Then he took that skin and he shook that skin and he scrubbed that skin and he rubbed that skin. 아하, 뭘 했냐면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코뿔소의 피부, 가죽을 가져가서 흔들어서 넣었겠죠. 그 안에 빵 조각을. And he scrubbed that skin. 그리고 막 문질렀어요. 문질러서 and rubbed that skin. 막 문지르고 scrub은 빡빡 문지르는 거예요. 막 문지르고 났어요. 아하. 그러면 그 피부 안에, 그 코뿔소의 가죽 안에 빵 부스러기나 조각이 엄청 많이 들어갔겠죠. At last, 어떻게 되는지 이제 나옵니다. At last, 마침내, it was full of dry. 마침내 그 피부, 이시 가리키는 것은 그 코뿔소의 피부나 가죽이 되겠죠. 그것은 was full of,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뭘로 가득 찼냐 하면 dry, 마른, stale 하면 신선하지 않은, 여기 보니까 막, 이 빵입니까? 빵이 지금 곰팡이가 막 펴있죠. 왜냐하면 그 남자가 먹다가 떨어진 그 부스러기들도 한참 오래됐을 거죠. 그러니까 신선하지 않은, 그 다음에 tickly 하면, 뭐 이렇게 피부에 닿으면 막 간지러움이, 막 가려움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케이크 크럼스, 그런 케이크의 빵 조각들로 가득 찼어요. And some burnt currants. Currants 하면은 그 과일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탔는 그런 과일 열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As it could possibly be. 그것이 될 수 있나 가득 다 채웠어요. Then the man climbed to the top of his palm tree and waited. 이제 이 코뿔소의 피부, 가죽 안에 모든 것을 그 빵가루나 막 신선하지 않은 그런 재료들을 다 채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올라갔습니다. 또 어디로 올라갔냐면 to the top of his palm tree. 그 높은 야자수 나무 위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기다렸습니다. 이제 뭘 기다려야 되죠? 코뿔소가 물 밖에서 나와서 막 몸이 축축한 채로 그 바다 밖으로 나와서 그 가죽을 어서 입어야 되잖아요. 아하, 이제 어떻게 복수하는지 약간 감이 오시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음원을 듣고 나서 또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1: The man filled his hat with crumbs. He had plenty because he never ate anything but cake, and he never swept out his camp. Then he took that skin and he shook

0: that skin, and he scrubbed that skin, and he rubbed that skin. At last, it was as full of dry, stale, tickly cake crumbs and some burned currants as it could possibly be. Then the man climbed to the top of his palm tree and waited.
1: 오늘도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딱 다섯 개 단어,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 Waddle, waddle. The rhinoceros waddled straight into the water. Plenty, plenty. We had food and drink in plenty. But. He never ate anything but cake. Scrub. Scrub and peel the potatoes. Stale. At last, the skin was as full of dry, stale, tickly cake crumbs.
1: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오늘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지도 팁은 바로 유연한 사고를 위해 가능성을 열어주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포인트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혹은 학생들이 많이 영어 단어를 공부하거나 혹은 영어 글을 접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그냥 이렇게 쭉 읽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영어와 우리말을 1:1 매칭으로 외우거나 혹은 모르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단어장 같은 것을 활용해서 영어 단어와 우리말을 1:1 매칭을 해서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저 단어는 다 아는데 이게 해석이 안 돼요. 혹은 뭔가 될 것 같은데 뭔가 제가 아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의미 파악이 안 돼요. 즉 결론적으로 이 단어들을 문장들을 쭉 읽으면서 의미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어라는 것은 혹은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배 같은 경우도 나는 배를 탔다 하면은 우리 타고 다니는 물 위에 떠 있는 배일 것이고요. 나는 배를 먹었다 하면은 먹는 과일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배가 부르다 할 때는 진짜 사람 배가 부른 것이고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학생들이 많이 닫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학생들이 혹은 아이들이 외운 그 한 의미로만 해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나 아이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쪽으로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고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이 문맥에 따라서 이 단어를 활용해 볼까라고 생각이 흘러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혹은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쪽으로도 될 수 있다 혹은 네가 알고 있는 그 의미가 아닐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가능성을 열어주도록 지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럴 때는 질문이나 이런 방향 설정 요 정도의 자극만 주셔도 아이가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365 영어 다이어리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 슈퍼마켓에 가게 되면 정말 과자 한 봉지 사러 갔을 뿐인데 진열대를 둘러보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맛있어 보여서 결국은 필요 이상으로 이것저것 많이 사게 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 헬렌도 슈퍼마켓을 찾았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헬렌의 다이어리부터 함께 해볼게요.
1: "오늘 식료품을 사기 위해 슈퍼마켓에 들렀다. 나는 쇼핑 목록을 확인하면서 쇼핑용 수레를 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커다란 할인 표지판이 내 시선을 끌었다. 냉동식품 코너 전체가 세일 중이었다. 결국 전자레인지용 식품을 너무 많이 사고 말았다."
0: 네,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이것저것 많은 것을 사게 되었다라는 헬렌의 다이어리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문장부터요. 같이 영어로 함께 옮겨볼게요. 자, 헬렌의 다이어리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슈퍼마켓에 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렇게 어떤 장소에 잠시 들르다 라고 할 때 영어로는요. drop by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우리 음식의 재료가 되는 이런저런 것들 식료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식료품을 사다 라고 표현하시려면 buy groceries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표현 잘 사용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자면 저는요 슈퍼마켓에 들렸어요. I dropped by a supermarket. 식료품을 좀 사기 위해서요. To buy some groceries. 오늘 말입니다. Today.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오늘 식료품을 좀 사기 위해서 슈퍼마켓에 들렸습니다.
2: I dropped by a supermarket to buy some groceries today.
0: 네, 우리 슈퍼마켓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 바로 쇼핑용 수레를 찾아서 미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헬렌도 이렇게 쇼핑용 수레를 밀었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요, 자기가 사야 될 물건의 목록을 적은 쇼핑 목록을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영어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쇼핑용 수레, 카트라고 부르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수레를 밀다라고 하실 때에는 push a cart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야 될 것들을 쭉 적은 목록, 우리 쇼핑 목록이라고 하는데 쇼핑 목록을 확인하다 라고 표현하시려면 check a shopping list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면요. 저는요, 이 쇼핑용 수레를 밀고 있었어요. I

0: my shopping list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쇼핑 목록을 확인하면서 수레를 밀고 있었습니다.
1: I was pushing a cart while checking my shopping list.
0: 자, 이렇게 열심히 쇼핑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우리 헬렌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아주 커다란 할인을 나타내는 그런 표지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무언가가 나의 시선을 끌다 라고 할 때는요. Catch one's eyes. Catch one's eyes 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catch가 무언가를 붙잡다이니까 아, 나의 눈을 붙들었다, 나의 시선을 끌었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일 표지판을 봤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우리 어떤 표지판을 나타낼 때 영어로는 sign, sign 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할인 표지판은 당연히 sale sign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차근차근 문장을 만들어 보니까 바로 그때요. Just then 아주 커다란 할인 간판, 할인 표지판이요. A big sale sign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Caught my eyes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때요. 커다란 할인 표지판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1: Just then, a big sale sign caught my eyes.
0: 네, 무엇이 할인 중이었나요? 냉동식품 코너 전체가 다 할인 중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얼려져 있는 음식을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게 마련해 놓는 것, 이거 냉동식품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요, frozen food.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할인 중이다, 세일 중이다 라고 했으니까 영어로는 on sale. 이런 식으로 함께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니까요. 그 냉동식품 코너 전체가요. The entire frozen food section 할인 중이었어요. Was on sale.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entire라는 단어는 전체의, 전부의라는 의미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냉동식품 코너 전체가 다 할인 중이었어요.
1: The entire frozen food section was on sale.
0: 자, 이렇게 많은 물건을 싸게 팔고 있는데 우리 헬렌이 사지 않을 수 없었겠군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나 많은 전자레인지용 식품을 사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결국 뭐뭐하게 되었다 라고 영어로 표현할 때에는 end up 뒤에 ing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end up ing라는 형태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전자레인지용 음식을 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뭐 카레라이스라든지 아니면 죽이라든지 요즘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식품들이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전자레인지용 식품을 영어로는요. Microwavable meal 이라고 하고 마이크로웨이브가 바로 우리 전자레인지를 가리키는 표현이구나를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니까요. 저는 결국 사고 말았어요. I ended up buying. 너무 많은 전자레인지용 식품을요. Too many microwavable meals.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결국 너무 많은 전자레인지용 식품을 사고 말았습니다.
1: I ended up buying too many microwavable meals.
0: 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쇼핑리스트까지 적어갔건만 필요 없는 물건을 잔뜩 사고 말았다라는 헬렌의 다이어리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공부한 내용들 잘 떠올리시면서요. 우리 헬렌의 다이어리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1: I dropped by a supermarket to buy some groceries today. I was pushing pushing a cart while checking my shopping.

0: list. Just then, a big sale sign caught my eyes. The entire frozen food section was on sale. I ended up buying too many microwavable meals.
1: 네, 잘 보셨나요? 우리 이번에는 잭의 다이어리 함께 할 텐데요. 우리 잭도 오늘 슈퍼마켓을 찾았다라고 하는데 잭은 과연 이 세일의 유혹을 잘 이겨냈을까? 우리 그러면 잭의 다이어리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 "오늘 몇 가지를 사기 위해 슈퍼마켓에 들렀다. 나는 친구와 통화하면서 쇼핑용 수레를 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커다란 할인 표지판이 내 주의를 끌었다. 농산물 코너에 있는 모든 제품이 세일 중이었다. 결국 과일을 너무 많이 사고 말았다."
1: 네, 잭의 다이어리도 재밌게 보셨나요? 우리 잭 역시 너무 많은 과일을 사버리고 말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첫 문장부터 함께 도전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몇 가지를 사기 위해서 슈퍼마켓에 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앞서서 어떤 장소에 그 잠깐 들르다 라고 했을 때 drop by 라는 표현을 썼었죠. 자, 비슷한 의미로 stop off at, stop off at 하셔도 어디 어디에 잠시 들르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을 사려고 갔대요. 자, 이렇게 무언가를 사다 라고 할 때 buy 하셔도 괜찮겠지만 pick up, 집어 올리다, 즉 무언가를 구입했다 라는 의미로 pick up 이란 표현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만들어 보니까 저는요 슈퍼마켓에 들렸어요. I stopped off at a supermarket. I stopped off at a supermarket. 몇 가지를 오늘 사기 위해서요. To pick up a few things today. To pick up a few things today.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사기 위해서 저는 슈퍼마켓에 들렸습니다.
3: I stopped off at a supermarket to pick up a few things today.
1: 자, 우리 잭 역시 슈퍼마켓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이 쇼핑용 수레를 밀면서 친구와 열심히 전화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 이렇게 누구누구와 전화통화하다 영어로 표현할 때는요. Talk on the phone. Talk on the phon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니까 저는요. 쇼핑용 수레를 밀고 있었어요. I was pushing a cart. I was pushing a cart. 친구랑 전화 통화하면서요. While talking on the phone with my friend. While talking on the phone with my friend.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친구랑 전화하면서요. 쇼핑용 수레를 밀고 있었습니다.
3: I was pushing a cart while talking on the phone with my friend.
1: 자, 이렇게 한참 전화통화에 정신이 팔려있는 우리 잭의 주의를 한 번에 잡아 끈 것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커다란 할인 표지판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앞에서는 시선을 끌다라고 해서 catch one's eyes란 표현을 배웠는데요. 비슷한 의미로 나의 주의를 끌다라고 하실 때에는 draw one's attention, draw one's attention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의 주의를 끌었다. 이렇게 과거일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에는 drew one's attention, 과거형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니까 바로 그때요. just then, 커다란 할인 표지판이요. a big sale sign, a big sale sign,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drew my attention, drew my attention.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때 커다란 할인 표지판이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0: 입니다.
1: Just then, a big sale sign drew my attention.
0: 자, 어떤 할인 표지판이었나요? 그 농산물 코너 전체가 할인 중이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농산물 코너를 영어로는 produce section, produce section이라고 하고요. 농산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쌀, 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채소, 과일 이런 것까지 다 파는 코너를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 문장 이야기해보니까 이 농산물 코너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Everything in the produce section. Everything in the produce section. 할인 중이었어요. Was on sale. Was on sale. 해주시면 되겠죠? 농산물 코너에 있는 모든 상품들이요. 할인 중이었습니다.
1: Everything in the produce section was on sale.
0: 자, 그래서 평소 과일을 좋아하던 우리 잭은 너무나 많은 과일을 사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우리 이렇게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네, end up, ing 형태 쓴다 라고 했고, 결국 사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end up buying, end up buying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보니까요. 저는 결국 사고 말았습니다. I ended up buying. I ended up buying. 너무 많은 과일을요. Too much fruit. Too much fruit.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요, 결국 너무 많은 과일을 사고 말았어요.
1: I ended up buying too much fruit.
0: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잭의 다이어리까지 함께 영어로 옮겨봤습니다. 이제 잭의 다이어리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만나보면서요.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1: I stopped off at a supermarket to pick up a few things today. I was pushing a cart while talking on the phone with my friend. Just then, a big sale sign drew my attention. Everything in the produce section was on sale. I ended up buying too much fruit.
0: 네, 집중해서 열심히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grocery shopping, 식료품 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많은 유용한 표현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표현, 바로 end up ing에 대해 조금 더 연습해오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end up ing, 결국 뭐뭐하게 되다 라는 표현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ing 자리에 말만 바꿔주시면 얼마든지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답니다. 자, 정말 그런지 제가 우리말로 힌트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는요, 결국 돈을 다 잃게 되었어요. 돈을 잃다, lose money라는 표현만 쏙 집어넣으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He ended up losing money. He ended up losing money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그는요, 위험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하더니 결국 다치고 말았습니다 라고 할게요. 자, 우리 다치다가 영어로는 get hurt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He ended up getting hurt. He ended up getting hurt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드디어 우리 다이어리 속 문장까지 함께 도전해 볼게요. 그는 결국 너무 많은 과일을 사고 말았습니다 라는 문장 있었잖아요. 자, 너무 많은 과일을 사다. To buy too much fruit 라는 표현만 넣어주면 되니까 정답은 He ended up buying too much fruit. He ended up buying too much fruit.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아주 유용한 표현까지 함께 했습니다. 배운 내용도 충분히 활용하셔서요. 이번에는 식료품 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 작성하는 시간이죠. My Own Diary 함께 만나볼게요.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리는 장소 이 슈퍼마켓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들 하나쯤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EBS의 365 영어 다이어리 게시판에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많이 올려주시길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요.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지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배웠던 공손한 표현들 다 기억이 나나요?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라이팅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4 Monday Polite Expressions I can write letters politely.
0: 자, 그러면 공손한 표현들 먼저 복습해 볼게요. Look here. Here is rabbit. 토끼가 거북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저기 보니까 거북이 쿠키인데 토끼가 몰래 뺏어 먹었었나 봐요. And also, turtle gave her a gift. 생일 선물인 것 같네요. And I think turtle was very helpful. He helped rabbit with her homework. 네, 이렇게 숙제도 도와줬던 이런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거북이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공손한 표현들을 썼는지 우리 일단 복습해 볼게요. 자, 미안할 때 우리 sorry라고 하죠. sorry. 그래서 I'm 뒤에 sorry를 붙이면 I'm sorry, 내가 미안해 라는 뜻이죠. 이 I'm이 나는 뭐뭐 해 라는 표현이죠. 자, 우리 같이 해볼까요? I'm sorry. 잘했어요. 자, 그리고 고마울 때는 thank 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thank you 라고 하면 너한테 고마워 라는 뜻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였어요. 잘 기억나죠? 자, 그리고 for 라는 표현은 뭐뭐를 위하여 뭐 이런 뜻도 있고 뭐뭐 때문에 뭐 뭐뭐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thank you for ing가 오면 뭐뭐 해서 고마워요, 뭐뭐 때문에 고마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ing에는 어떤 행동을 했던 거를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thank you for calling 이라고 하면 전화 주셔서 고마워요. 전화해줬기 때문에 내가 고마워 라는 의미가 되죠. Thank you for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excuse me는 실례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정말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영어 표현이죠. 그리고 please 이 표현 기억나죠? 공손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물론 제발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그냥 공손하게 말할 때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으니까 그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Help me라고 하면 나를 도와줘인데 Help me please라고 하면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는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도 되긴 하겠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자, 그럼 이제 퀴즈 풀어볼까요? 어? 제발 혹은 공손함을 나타내는 표현 여러분 방금 우리가 복습해봤는데 뭐였나요? 뭐요? 그쵸, please죠. 그럼 우리 여기는 철자들을 응용해서 잘 한번 스펠링 써볼까요? P니까 P, PL, L, PLE. 자, E, A가 오고요. 그 다음에 Z, Z, E. 자, S인데 발음은 Z죠, 그쵸? 자, 그래서 please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되고요. 잘했어요.

0: 더 해볼게요.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cleaning. 자, 여기에는 to가 들어갈까요? of가 들어갈까요? for가 들어갈까요? 정답은 for죠. 잘했어요. 자, 이렇게 복습해봤네요. 여러분 복습한 거 다시 잘 한번 기억해 주세요.
1: Culture time.
2: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many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We are looking at different manners from around the world, too.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풍소도 보고 있는데요. Today, we will look at some popular magic words from around the world. 오늘은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마법의 말을 함께 알아볼게요. Let's look at the first one. The first magic word is please. 이 magic word 사용하면 다른 사람과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대화할 수 있어요. You can have a nice conversation with this magic word. 영어에서 이 magic word을 please 붙여서 말하면 존댓말과 같은 공손한 표현이 돼요. 마법의 말을 사용하지 않고 open the door 라고 하면 야, 문 열어! 이런 느낌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면 how do you feel? 기분이 어떨까요? That's right. You don't feel good. 기분이 좋지 않지요. 반면에 open the door, please. 문 좀 열어주세요. 이와 같이 magic word please을 사용해서 말을 하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기분 좋게 그 일을 하게 되죠. Please repeat after me. Open the door, please. 문을 닫아주세요. 어떻게 해요? Close the door. 아니고요. Close the door, please. Very good. 창문을 열어주세요. Open the window, please. Great. 창문을 닫아주세요. Close the window, please. Great. Let's look at another magic phrase. 또 다른 magic phrase를 함께 보기로 해요. You can sound polite with this magic phrase. 이 magic phrase 역시 사용하면 다른 사람과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대화할 수 있어요. Sometimes we have to say sorry.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면 I'm sorry 말하며 사과를 해야 해요. You are playing soccer.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The ball hits your friend. 공이 날아가서 친구를 쳤어요. What do you say? That's right. I'm sorry. 여러분이 진심으로 다해 미안해 라고 하면 친구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That's okay. You sound polite with this magic phrase. 또 다른 경우를 볼까요? You are on a bus.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You step on someone's foot. 실수로 누군가의 발을 밟았어요. What do you say? I'm sorry. 미안해요. Please remember to use please and I'm sorry. Then we will all be happier. 이 마법의 말들을 많이 사용하면 우리 모두 더 행복해질 거예요.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1: Culture activity.

0: 1번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마법의 말을 고르세요. 1번
1: 오케이
0: okay. 2번
1: Please
0: 3번
1: Sorry Please Open the door, please
0: 2번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마법의 말을 고르세요.

0: 1번
1: I'm sorry.
0: 2번
1: Thank you.
0: 3번
1: Great. 네. I'm sorry.
2: 자, 그럼 본격적으로 라이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토끼가 편지를 쓰고 있죠. 우리 편지 쓸 때 누구누구에게 라고 할 때는 turtle의 이름이잖아요. 거북이. 요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dear. 그래서 편지 쓸 때는 dear 누구누구 이렇게도 한번 써보세요. 자, dear turtle. 뭐라고 했을까요? Hi, I'm 누구누구 rabbit. 너의 친구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친구는 friend니까 your friend가 되겠죠. Hi, I'm your friend rabbit. 나는 미안해 라고 일단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쿠키를 먹어서 I'm sorry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왜? I 뭐뭐 your cookie. 먹었다. 자, 먹다는 eat죠. 과거 형태 만드는 거 기억나나요? eat의 과거는 ate예요. 그래서 I ate your cooki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또 뭐라고 할까요? 어제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 일단 숙제를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thank you for helping me가 되겠죠. help에 ing 넣어서 thank you for helping me yesterday. 자, 그리고 또 선물을 줬어요, 거북이가. I also like your 뭐뭐 gift인데 왜 선물을 줬을까요? 생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birthday gift라고 써줬죠. I also like your birthday gift. 자, 그리고 이렇게 내가 미안한 것도 있고 고마운 것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앞으로 더 좋은 친구로 지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뭐 하자라고 할 때는 let's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let's be good friends 라고 말하면 되겠죠. Let's be good friends. Good job. 자, 그리고 편지를 끝마칠 때는 또 다시 한번 your best friend라고 했어요. 너의 최고의 친구. 우리는 베프라고 하는데 그걸 영어로는 best friend 이렇게 다 풀어서 써줘야 되죠. Your best friend 누구? Rabbit.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전체 한번 다시 보면 여러분 크게 따라해 주세요. Dear Turtle, Hi, I'm your friend Rabbit. I'm sorry, I ate your cookie. Thank you for helping me yesterday. I also like your birthday gift. Let's be good friends. Your best friend, Rabbit.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한번 친구한테 편지 써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letters politely. 공손하게 편지 쓸 수 있다? Check! 자, 오늘 배운 표현들 응용해서 여러분들도 편지 많이 써보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3: (2025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그 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강화된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보조배터리는 휴대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W시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W시 초과 160W시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되고 160W시 초과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충전 용량인 와트시는 전압 곱하기 배터리 용량 남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배터리는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한 개씩 분리 보관해주세요. 기내에선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말고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배워봤었잖아요. 그런 표현들로 한번 응용해서 글쓰기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4 Tuesday Polite Expressions I can write to ask who and what someone likes.
0: 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영어 표현들 우리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First, look here. Oh, there are two friends. 두 친구가 있는데 서로 찍었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같이 여행을 갔었나 봐요. I think they're looking at a picture. Maybe they're at a museum. 네, 저기 그림을 보고 있는데 뭐 박물관인 것 같네요. And here they went shopping. 아, 쇼핑을 갔었나 봐요. 이런 추억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뭘 좋아하고 또 누굴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Okay, let's review. 자, 일단 who라고 하면 누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like는 좋아하다니까 Who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누굴 좋아하니? 라는 질문이 되죠. 그래서 who로 질문이 시작된다. 그러면 누구를 물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like도 잘 기억해 주고요. 자, 그리고 누구가 who였다면 무엇은 what이에요. 그래서 물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what을 쓰겠죠. What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보면 넌 뭘 좋아하니? 라는 질문이 되고요. 자, I like 뭐뭐는 나는 뭐뭐를 좋아해 라는 표현이었죠. 나는 바나나를 좋아해.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쓸 수 있죠. I like bananas. 그런데 바나나 딱 하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거라서 꼭 복수로 써줘야 돼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할 때도 쓸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케일린 좋아하나요? I like Kaylin. 사람 이름을 넣어도 되고요. 또 활동을 넣어도 되죠. 나는 수영을 좋아해. I like swimming.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퀴즈 해볼까요? 여러분, 쇼핑 영어잖아요. 스펠링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나요? 자, 일단 쉬 소리는 SH로 시작하는 거죠. 쉬어. 어떤 모음일까요? O일까요? I일까요? 바로 O죠. 셔, 그 다음에 핑 부분이 와야 되는데 P는 두 개가 있었죠. 그리고 ING로 끝나서 shopping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퀴즈 풀어볼까요? 그녀는 쇼핑을 좋아한다. 자, 우리 나는 뭐뭐를 좋아하는 I like였잖아요. 그런데 I가 아니라 she로 바뀌면 like도 변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변할까요? She likes. 맞아요. like가 S가 또 붙죠. 그래서 she likes shopping.

0: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잘했어요, 여러분. 너무 잘했고 복습 많이 해주세요.
1: Culture Time.
2: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many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Today, we will look at some fruits from around the world. 오늘은 여러 나라의 독특한 과일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Let's look at the first fruit. 어느 나라의 과일일까요? 맞아요. That's right. It's from the Philippines. 필리핀 과일이에요. What are they? They are bananas. Bananas grow in tropical regions. 바나나는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서 잘 자라요. The Philippines are tropical islands. 필리핀도 아열대 기후 지역 중 하나예요. In the Philippines, bananas are used in many dishes. 필리핀에서는 바나나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요. Bananas are from the Philippines. Let's look at the next fruit. 어느 나라의 과일일까요? That's right. They're from New Zealand. 맞아요. 뉴질랜드 과일이에요. What are these? They are kiwis. Originally, kiwis came from China. 원래 키위는 중국에서 왔다고 해요. Now, kiwis are a famous New Zealand fruit. 이제는 뉴질랜드의 대표 과일이에요. Kiwis are from New Zealand. Let's look at the next fruit. 어느 나라의 과일일까요? That's right. They are from Italy. 맞아요. 이탈리아의 대표 과일이에요. What are these? They are grapes. 포도예요. Grapes grow in countries with warm winters. 포도는 겨울이 따뜻한 나라에서 자라는데요. In Italy, people make juice, jam, and jelly from grapes. 이태리에서는 포도로 주스, 잼, 젤리 등을 만들고요. They also dry grapes to get raisins. 포도를 말려 콤포도도 만들어요. Grapes are from Italy. Let's look at one more fruit. 어느 나라의 과일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Mexico. 맞아요. 멕시코에서 나는 과일이에요. What is this? It's an avocado. 아보카도예요. This is the only fruit with fat. 과일 중에서 유일하게 지방을 가진 과일이에요. It's soft and it has a special smell. 부드럽고 고소한 냄새가 나요. It's called the butter from the forest. 숲속의 버터라고 불려요. Avocados are from Mexico. There are so many different fruit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여러 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과일들이 있어요. I hope you will try some of these. 여러분도 이 과일들 맛보길 바라요.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1: Culture activity.

0: 대표 과일과 나라를 바르게 연결하세요. 1번
1: Banana The Philippines
0: 2번
1: Kiwi New Zealand
0: 3번
1: Avocado Mexico
2: 자, 그럼 본격적으로 라이팅 한번 시작해볼까요? Level up 시간입니다. Okay,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자, 우리 여행을 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는 내 친구와 여행을 갔었어 라는 말 한번 써볼게요. 가다는 go죠. go는 과거를 쓸 때는 갔었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변하나요? 바로 went가 되죠. I went on a trip. With my friend. Good job. 자, 이제 우리는 일단 저 그림 있는 곳이 박물관이에요. 박물관에 갔었어 라고 해볼게요. 자, 박물관에 갔었다. 이미 went는 나왔죠. 그럼 박물관으로 라고 할 때는 to를 쓰죠. 방향을 얘기할 때 to를 쓴다고 했어요. 어디 어디로 이런 말. 그쵸? 자, we went to the museum. 자,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넌 누구 좋아하니? 이렇게. 누구는 뭐죠? Who죠. 그리고 좋아하다는 like. I asked, who do you like? 자, 그런데 우리 친구는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He answered, 그는 대답했어요. He 뭐뭐 Picasso. 좋아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he니까 likes. S 붙여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뭘 같이 했을까요? 오, 여기 보니까 쇼핑을 한 것 같은데. We also went shopping. 자, 쇼핑은 우리도 가다라고 하잖아요. 영어도 가다 고가 들어가야 되니까. We also went shopping. 자, 그리고 그는 쇼핑을 좋아한다고 뭐라고 했을까요? 말을 했겠죠? 그래서 say의 과거인 said를 써준 거죠. He said he likes shopping.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것에 대해서 써봤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Trip Journal I went on a trip with my friend We went to the museum I asked, who do you like? He answered, he likes Picasso We also went shopping He said, he likes shopping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친구와 여행 갔던 것에 대해서도 써볼 수 있겠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like를 응용해서 많이 글쓰기 해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To ask who and what someone likes. 누군가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뭐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것을 내가 쓸 수 있다는데 할 수 있죠? 그러면 체크할게요. 자, 내가 좋아할 때는 I like로 시작했지만 그, 그녀, he, she로 시작할 때는 likes로 변하는 거 꼭 잘 기억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에 어떤 걸 했을 때는 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변화된다는 거 go는 went가 되고 say는 said가 된다는 거 이런 거 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기억하려면 여러분 많이 써보고 많이 말해보고 많이 복습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들 다시 한번 더 복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날게요. 바이바이!
3: ...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이상

뭐냐? 관광비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탑.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우리 이전에 sound words,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들 배운 거 기억나나요? 자, 그 단어들 우리 복습하면서 또 라이팅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4 Wednesday Sound words I can write using sound words.
0: Let's start with review.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Wow, it's a swimming pool party. 자, 수영장에서 파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는 오, 저기 보니까 바베큐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쵸? He's grilling meat. 자, 우리 여기 남동생인 것 같은데 튜브를 타면서 아주 수영을 즐겁게 하고 있네요. Sound words. 오, 오리가 내는 소리도 있었고 또 이렇게 물을 첨벙내는 소리도 있었고 저 바베큐하는 고기 그 지글지글 굽는 소리도 있었죠? Do you remember all of them? 자, 다 기억나나요? 복습해볼게요. 자, 일단 sound words,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었죠. 뭐 우리는 의성어라고 하는데 quack, quack, 요거 뭐였나요? 바로 동물의 소리인데 오리의 소리였죠, 그쵸? 그러면 knock, knock, 요거 기억나나요? knock, knock, 맞아요. 똑똑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자, 그럼 요거는요? sizzle, sizzle. 이게 바로 우리의 지글지글하고 똑같은 그런 표현이었죠. 아까 고기 구울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츄츄 요건 뭐 같아요? 바로 기차 소리죠. 우리는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츄츄였습니다. 자, 이런 사운드 워드 기억나죠? 자, 우리는 어디에 갔었다 라고 할 때는 We went to 다음에 그 장소가 나타나면 돼요. 예를 들어, We went to the park 라고 하면 그 공원에 갔었어요 라는 말이 되죠. 자, splash 이것도 역시 의성어, sound word 중에 하나인데요. 물을 첨벙첨벙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첨벙첨벙 이렇게 splash, splash 라고도 할 수 있지만 splash 자체가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let's splash water 라고 하면 우리 물을 첨벙대자 약간 요런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즐겁게 수영할 때 많이 쓸 수 있겠죠. 자, look at 요런 표현도 있었죠. look는 보다라는 뜻인데 보는데 어떤 대상을 보다라고 할 때는 at 뒤에 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나를 봐. 나도 대상이 되죠. 보는 대상. 그럴 때 look at me. look me라고 하면 안 돼요. look at me. 꼭 at을 넣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볼 텐데 똑똑 어, 요거 어떻게 표현했었죠? 똑똑 knock knock 맞아요. 물론 knock는 하나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knock의 스펠링 기억나나요? 어? knock이니까 n으로 시작할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N 앞에 묵음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기억나요? 바로 K였죠. 그래서 KN으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KN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K 발음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knock, 어 발음이니까 O가 오겠고 knock, 끝에는 CK로 끝나죠. 그래서 knock, 이게 이제 똑똑이라는 소리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소리 많이 배웠잖아요. 각 동물들과 동물이 내는 소리를 표현한 단어들 연결해 볼까요? 자, 처음에 고양이에요. 고양이는 우리는 야옹, 영어는 미야옹이었고요. 강아지는 멍멍 짖는데 영어는 우프 우프 이렇게 지었죠? 자, 오리는 쉽죠? 아까 했으니까 quack. 그럼 돼지는 꿀꿀, 오잉크 오잉크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어요. 자, 퀴즈도 잘 풀어봤네요.
2: Culture time.
3: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many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4: 세계 각국
3: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 아세요? 동물의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표현이 언어마다 달라요. Today, we will look at animal sounds in English. 오늘은 영어 동물 울음소리를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Let's look at the first one. 어떤 동물이지요? That's right, a dog. 맞아요, 개예요. 먼저, 한국에서는 개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표현하지요? 맞아요, 멍멍이라고 하죠? What do we say for a dog sound in English? 영어로는요? Bow wow. Bow wow라고 해요. Please repeat after me.
4: Bow wow.
3: This is a dog sound in English. Let's look at the next animal. 어떤 동물이지요? That's right, a cat. 맞아요, 고양이예요. 한국에서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표현하지요? 맞아요, 냐옹이라고 하죠. What do we say for a cat sound in English? 영어로는요? 미아오 미아오. 미아오 미아오라고 해요. Please repeat after me.
5: 미아오 미아오.
3: This is a cat sound in English. Let's look at the next one. 어떤 동물이지요? That's right, a pig. 맞아요, 돼지예요. 한국에서는 돼지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표현하지요? 맞아요, 꿀꿀이라고 해요. What do we say for a pig sound in English? 영어로는요? Oink, oink. Oink, oink라고 해요. Please repeat after me.
6: Oink, oink.
3: This is a pig sound in English. Let's look at the next animal. 어떤 동물이지요? That's right, a rooster. 맞아요, 수탉이에요. 한국에서는 수탉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표현하지요? 맞아요, 꼬끼오라고 하죠. What do we say for a rooster sound in English? 영어로는요? Cock-a-doodle-doo. Cock-a-doodle-doo라고 해요. Please repeat after me.
5: Cock-a-doodle-doo.
3: This is a rooster sound in English. Let's look at one more animal. 다음에 볼 동물은 재미있는 것이 한국어 울음소리와 영어 울음소리가 아주 비슷해요. 어떤 동물이지요? That's right, a duck. 맞아요, 오리예요. 한국에서는 오리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표현하지요? 맞아요, 꽥꽥이라고 하죠. What do we say for a duck sound in English? 그런데 영어로는요? Quack, quack. Quack, quack이라고 해요. Please repeat after me.
5: Quack, quack.
3: 정말 비슷하지요? This is a duck sound in English. Now you know animal sounds in English. 이제 여러분, 영어 동물 울음소리를 잘 알겠지요?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0: 자, 레벨업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팅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파티였어요. 그쵸? 정말 즐거운 파티 시간인데, 자, 우리 뭘 했을까요? 우리 수영장에 갔었어.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해볼까요? 라이팅 해볼까요? 뭐라고 하죠? We went to the pool. We went to 어디 어디 기억나죠? 자, pool이 바로 수영장이고요. 자, 그런데 수영장에 가서 뭘 했을까요? 지금 뒤에서 아빠가 굽고 있죠? 저거 바베큐라고 하죠? 가족끼리 바베큐를 했다라고 할 땐 We had a family barbecue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보니까 우리 동생이 오리 모양의 튜브를 갖고 타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오리는 어떤 소리를 낸다고 했죠? 어떤 소리요? 꽥꽥이랑 비슷하죠? 바로 quack quack. We brought a quack quack duck tube. 자, 오리 모양인데 물론 이 오리는 소리를 내지 못하겠죠. 하지만 오리를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할 때는 이렇게 앞에 콱콱을 넣어줄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동생이 있는데 내 동생을 좀 봐. 이렇게 할 때는 look at my brother. at 꼭 넣어줘야 된다고 했죠. He is 지금 보니까 발로 첨벙대고 있죠. 요거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splash.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splashing water.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지금 고기를 굽고 있나요? 아빠가. My father is grilling meat. 그리고 소리는 sizzle sizzle. 지글지글이었죠. 자, 그럼 우리 쓴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복습해 볼게요. Family barbecue. We went to the pool. We had a family barbecue. We brought a quack quack duck tube. Look at my brother. He is splashing water. My father is grilling meat. Sizzle, sizzle.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using sound words.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들로 글을 쓸 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더 많은 sound words로 한번 글쓰기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everyone!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0: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1: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다양한 모양의 이름들 배웠었잖아요. 세모네모, 동그라미, 정사각형, 뭐 직사각형 기억나시죠? 자,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우리 한번 글쓰기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24 Thursday Different shapes I can write about shapes.
0: 자, 우리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look at this picture. It's a picture of a house.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집을 그리고 있어요. 오, 보니까 뭐 butterflies, 예쁜 나비도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는데 집을 자세히 보니까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런 모양들이 사용이 됐어요. 그렇죠? What do you call these shapes? 자, 이런 모양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죠? 그럼 우리 복습 계속 한번 해볼게요. Draw. 이 표현이 바로 그림을 그리다 라는 뜻이었죠. I'm drawing a house. 라고 하면 나는 지금 집을 그리고 있어요 라는 뜻이죠. Draw 자체는 그림을 그리다지만 저렇게 ing를 사용하면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 rectangle. 요거는 바로 직사각형이라는 뜻이죠. 반듯한 네모가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을 보통은 직사각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look like. 요거는 뭐뭐처럼 보이다, 뭐 비슷한 모양이다 라고 할 때 쓰는 거였어요. The window. 저 창문은 혹은 뭐 그 창문은 looks like a rectangle 이라고 하면 창문이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직사각형처럼 생겼어요. 이런 표현이 되죠. 그쵸? The window looks like a rectangle. 자, circle은 바로 동그라미라는 뜻이죠. Circle. This is a circle 이라고 하면 이건 동그라미예요 라는 뜻인지 뭐 요거 여기 있네요. 여기 This is a circle.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square는 바로 반듯한 네모, 모든 면이 똑같은 길이인 네모를 뜻합니다. This chair is a square. 아, 의자인데 약간 등이 없는 의자인가 봐요. 앉는 부분이 네모 모양일 때 This chair is a squar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왜 a square냐? 이런 네모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로 a square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집이라는 뜻의 단어 뭐였죠? House. 맞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철자가 이런 소리가 나는 그런 철자죠. 바로 H죠. How, ow 소리는 OU가 되고요. 그 다음에 S, 물론 S로 끝나는 것 같지만 끝에 E가 있다는 거, 요걸 잘 기억해 줘야 되겠죠? House, 이렇게 쓰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What is a rectangle? 자, 여기 다양한 그림이 있는데 이 중에 rectangle은 어떤 걸까요? 요걸까요? 이거 세모인데 세모는 triangle? 저 축구공일까요? 축구공은 circle이고 A, B, C, D, 저 카드 아, 저거는 square죠. 네모 반듯하니까 그럼 rectangle은 바로 저 칠판이네요. 그쵸? 여러분 다 알고 있었죠? Very good, everyone.
2: Culture time.
3: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0: at many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Today, we will look at different hats from around the world. 오늘은 여러 나라의 모자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Let's look at the first hat. 어느 나라의 모자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Korea. 맞아요. 한국의 모자예요. What's this? It's a hat. It's a hat. It's a traditional Korean hat. 예전에 남성들이 쓰던 모자예요. This is made from a bamboo frame. 대나무를 쪼개어 머리에 쓰는 모자와 얼굴을 가리는 양태를 만든 다음 줄을 붙여요. A hat is a traditional Korean hat. Let's look at the next hat. 이것은 어느 나라의 모자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India. 맞아요. 인도의 모자예요. What's this? It's a sofa. 그것은 사파예요. This is a traditional Indian hat. 인도의 전통 모자예요. 원래 더운 지역에서 햇빛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두르던 스카프였어요. Later, this showed nobility. 나중에는 이곳으로 서열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A sofa is a traditional Indian hat. Let's move on to the next hat. 어느 나라의 모자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Mexico. 맞아요. 멕시코의 모자예요. What's this? It's a sombrero. This hat has a broad rim. 솜브레로는 쟁이 넓은 모자예요. 밀집이나 나무 껍질을 엮어서 만들어요. A sombrero is a traditional Mexican hat. Let's look at the next hat. 어느 나라의 모자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China. 맞아요. 중국 모자입니다. What's this? It's a guapi mao. It's made from 6 pieces of cloth. 6 조각의 천을 잇대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A guapi mao is a traditional Chinese hat. Let's look at one more. 어느 나라의 모자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Vietnam. 맞아요. 베트남 모자입니다. What's this? It's a nón. A nón is a traditional Vietnamese hat. 오늘은 세계의 다양한 모자들을 만나봤어요. There are many different hats from around the worl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1: Culture activity. 모자와 나라를 바르게 연결하세요. 1번
2: 난 Vietnam
1: 2번
2: Sombrero Mexico
1: 3번
2: Sofa India
3: So, 그럼 level up! Writing 한번 시작해 볼게요. Oh, look! The girl is drawing a picture! 그쵸? 자, 그런데 요 그림이 바로 집인데 dream house,

0: 상의 집을 그리고 있다고 하네요. 자, 아까 그린다, draw를 사용했었죠? I'm drawing my dream house. 나의 dream house를 지금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썼네요. This part looks like 뭐뭐. 자, 집의 몸통 부분인데 뭐처럼 생겼죠? Triangle? 아니죠, 바로 a rectangle. 직사각형이죠? This part looks like a rectangle. 여러 rectangle 중에 하나니까 꼭 어를 써줘야 되고요. 자, 지붕. The roof is. roof는 어떤 모양이죠? 바로 여기가 a triangle. 세모네요, 그쵸? The roof is a triangle. 자, 그리고 창문을 보니까, 아주 귀여운 동그라미네요. 자, I want a window라고 하면 나는 창문을 원해요. 근데 어떤 창문? 동그라미처럼 보이는 창문. That looks like a circle. Look like가 뭐뭐처럼 보이다였는데 looks like 이렇게 바꿨죠. 왜냐면 내가 아니고 창문이니까 looks s를 붙여준 거예요. 자, I want a window that looks like a circle. 그리고 문은 어때요? 네모 반듯하네요, 그쵸? The door is a square. Square는 정사각형 네모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dream house. 나는 이 dream house가 너무너무 좋아라고 할 때는 I like도 되지만 I love my dream house.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쓴 내용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My dream house. I'm drawing my dream house. This part looks like a rectangle. The roof is a triangle. I want a window that looks like a circle. The door is a square. I love my dream house.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dream house를 그리면서 요 도형들에 대해서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보는 거 어떨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shapes. 모양을 응용해서 써보다 였는데 여러분 글쓰기 할수 있죠? Check. 집뿐만이 아니라 이 모형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그려보고 영어로 한번 표현하는 글을 써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쵸? 자, 그럼 그렇게 많이 많이 해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만날게요. Bye bye, everyone!
1: 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런 쌤이에요. 우리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여러 개 배워봤었는데요. 다 기억나나요? 같이 한번 복습하면서 라이팅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4. Friday. Make requests. I can write about making requests.
0: 자, 그럼 review 같이 한번 해볼까요? Look, mom is requesting for something. 엄마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빠에게는 she's asking him to clean, right? 네, 청소기로 한번 청소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 밑에 딸한테는 she's asking her to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네요. What about here to the little boy? 자, 어떤 request 요청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다양한 것도 우리가 배워봤으니까 먼저 복습해 볼게요. 자, on the sofa라는 표현은 소파 위에라는 뜻이에요. sofa가 바로 소파네요. 그렇죠? 근데 발음은 조금 달랐죠. The book is on the sofa라고 하면 책이 소파 위에 있어요 라는 표현이네요. 그죠? 자, bring은 가져오다 이고요. vacuum cleaner가 바로 진공청소기라는 뜻이죠. 그런데 줄여서 그냥 vacuum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bring the vacuum cleaner라고 하면 진공청소기를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쓰는 표현이었죠. bring, 가져오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open the window. 요거는 창문을 열어주세요. 라는 뜻이죠. please open the window. 라고 하면 공손하게 창문을 좀 열어주세요. 라는 말이죠. 네, 영어에는 반말, 존댓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please 같은 단어로 공손함을 나타내준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move는 무슨 뜻이죠? move는 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움직이다 라는 뜻도 있고 이사하다 라는 뜻도 있었죠. 그렇죠? 자, 근데 move the books 라고 하면 책을 이사시키세요. 이런 뜻이 아니겠죠. 그렇죠? 책을 움직여주세요. 다른 데로 가져가주세요.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 거죠. be busy. 요거는 바쁘다 라는 표현이에요. I'm busy.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저 바빠요. 라는 뜻이죠. 그쵸? I'm busy. 자, 이렇게 복습해봤고 이제 퀴즈를 한번 해볼까요? 가져오다. 가져오다. 우리 방금 복습해봤는데 어떤 표현이었죠? 맞아요. 진공청소기를 가져오다라고 할 때 bring을 썼었죠. 그럼 bring 스펠링은 어떻게 될까요? b 요거는 b고 R 소리 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ing, ing 이렇게 써주면 되네요. bring. 자, 문을 닫으세요 라고 할 때는 우리 어떤 표현을 쓰면 될까요? 일단 please는 공손한 표현이고 아까 열다는 open이었죠. 닫다는?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close를 쓰면 되죠. Please close the door. Very good.
2: Culture time.
3: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many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4: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나라 언어를 몰라도 body language, 몸짓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3: Today, we will look at body language from around the world.
4: 오늘은 다양한 몸짓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3: Let's look at the first one. What does this body language say? That's right.
4: 맞아요.
3: Okay.
4: Okay를 나타내는 사인이에요.
3: You make a circle with your thumb and index finger.
4: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요.
3: This hand sign says that you understand.
4: 상대방 말을 이해했다는 것을 나타내요.
3: Shall we do this hand sign together? 함께 해볼까요? This hand sign says that it's okay. Let's look at the next one. What does this body language say? That's right.
4: 맞아요.
3: Good. 최고를 나타내는 사인이에요. You put your thumb up.
4: 엄지를 들어 올리는 손 동작이에요.
3: This hand sign says it's the best. Good.
4: 멋지다, 좋다라는 의미예요.
3: Shall we do this hand sign together?
4: 함께 해볼까요?
3: This hand sign says that it's good. Let's look at the next one. What does this body language say? That's right.
4: 맞아요.
3: No good.
4: 좋지 않다는 no good 사인이에요.
3: You put your thumb down.
4: 엄지를 아래로 지켜 내리는 손 동작이에요.
3: This hand sign says that you don't like it.
4: 좋지 않다는 의미를 나타내요.
3: Shall we do this hand sign together?
4: 함께 해볼까요?
3: This hand sign says that it's not good.
4: 어떤 의미의 손 동작인지 두 가지만 더 볼까요?
3: Let's look at the next one. What does this body language say? That's right.
4: 맞아요.
3: No.
4: 아니다라는 no 사인이에요.
3: This hand sign says no. Let's look at one more. What does this body language say? That's right.
4: 맞아요.
3: Be quiet.
4: 쉿. 조용히 하라는 사인이에요.
3: This hand sign says be quiet. Body language is common worldwide.
4: 몸짓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사인들이 많이 있네요.
3: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자, level up 시간인데요. Writing 같이 한번 해볼게요. Look, mom is requesting for something, right? 자, 엄마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빠는 뭐예요? Dad is on the sofa. 소파 위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네요. 그쵸? Dad is on the sofa. 그런데 엄마가 아빠한테 뭐라고 했죠? Mom told Dad to bring the vacuum cleaner. 청소를 해야 되니까 진공청소기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네요. Bring the vacuum cleaner. 자, 그리고 엄마는 my sister, 내 누나, 뭐 언니, 여동생에게 뭘 하라고 그랬죠? 창문을 열어라. Open the window라고 하면 되겠죠? Open the window. 그리고 우리 아가 곰은 요 아가 곰이 나네요. 그렇죠? 나한테 엄마가 shout, 소리를 질렀대요. 뭘 하라고? 아하, move the cushion. move가 아까 움직이다, 뭐 옮기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쿠션을 좀 옮겨줘, 다른 데로 가져가줘,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Mom shouted at me to move the cushion. 자, 모든 사람들은 on cleaning day. Cleaning day는 청소하는 날이거든요. 청소하는 날 어떨까요? 다들 바쁘겠죠. 청소기도 돌려야 되고 창문도 열어서 환기도 해야 되고 쿠션도 옮겼다가 다시 또 갖고 오고 그쵸? Everyone is busy on cleaning day. 우리 친구들도 cleaning day에 바쁘죠? 잘 도와드리죠? Very good. 자, 그럼 오늘 Bear Family Cleaning Day, 우리 곰 가족의 청소하는 날, 요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Dad is on the sofa. Mom told Dad to bring the vacuum cleaner. Mom asked my sister to open the window. Mom shouted at me to move the cushion. Everyone is busy on cleaning day. 잘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Bear Family Cleaning Day에 대해서 써봤지만 우리 친구들은 My Family Cleaning Day라고 해서 열심히 한번 글쓰기 해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making requests.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러면 체크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져오다는 뭐였죠? Bring, 맞아요. 열다는 open, 닫다는 close, 옮기다, 움직이다는 move. 잘 기억하고 있네요. 이렇게 요청하는 표현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도 꼭 글쓰기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해봐야 영어도 많이 늡니다. 자, 그러면 글쓰기 열심히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everyone.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재미있게 영어 공부할 준비됐지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보고 올게요.
1: Week 24 Monday Food I can talk about my favorite food.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그죠?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빠바밤,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보니까는 두루미가 보여요. 그쵸? 두루미는 영어로 cran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rane, crane. 그리고 여우도 보이네. 여우는 F로 시작하는데 fox, 그렇죠? Fox, fox. 그 crane이랑 fox가 지금 뭔가 데이트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The crane and the fox are on a date. 우후! 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이랑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빠바밤! 자, 첫 번째 단어는 짠! favorite 나왔습니다. favorite, favorite. 쌤이랑 많이 말하는 단어죠. 자, favorite의 뜻은 매우 좋아하는,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걸 말할 때 favorite 단어 많이 쓰이겠죠? favorite. 오케이, 자 그럼 favorite을 사용한 문장 한번 볼게요. 짜자잔. What'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food는 음식이죠.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food? 하면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렇죠. 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니?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겠죠? 우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What's your favorite food? 쌤이랑 배웠던 거 기억나죠? 자, 또 보겠습니다. 빠바밤. 오, 이번에는 vegetable 나왔습니다. vegetable. 베지터블이 아니라 vegetable 해볼까요? 시작! vegetable. vegetable. 그쵸. 야채, 채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vegetable. 이게 너무 어려워요, teacher! 라고 하는 친구들은, veggies.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veggies, veggies, or vegetable. okay? 자, 이 두루미, crane이 저 이렇게 움푹하게 긴 병에 채소 습을 먹고 있어요. 스프를. 그쵸? 자, 일단 한번 우리 vegetable이 들어간 문장 볼게요. 짜잔! Do you want some vegetables? One more time. Do you want some vegetables? 자,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 Do you want some? 우리 배웠는데 너 뭐뭐를 원하니? 너 뭐뭐 좀 줄까? 너 뭐뭐를 원하니?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여긴 vegetables가 나왔으니까 너 채소를 좀 원하니? 너 야채 좀 원해? 라는 뜻이 되겠죠? Do you want some vegetables? Okay. 자, 그 다음에는 breakfast 나왔습니다. 아침 식사지요. 아침 식사 영어로 breakfast. Breakfast. 블랙퍼스트 절대 아니야, 얘들아. Breakfast. Breakfast. Alright, 문장에서 볼게요. 짜잔.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너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니? 라는 뜻이죠.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Alright. 자, 그 다음은요. Dessert 나왔습니다. Dessert, dessert. 디저트, 후식이죠. 자, dessert가 들어간 문장은 짜잔.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당신은 후식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뜻이 되겠죠.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What would you like for? 하게 되면 정중하게 뭐뭐로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라는 뜻이 된다 그랬었죠. 좋아요. 자, 이렇게 네 문장 살펴봤고요. 우리 한번 퀴즈 해볼게요. 짜잔. Quiz time. Number one. Favorite food means. 자, favorite food이 무슨 뜻인지 여기서 찾아보세요.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B. 오늘 먹은 음식. C. 싫어하는 음식.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맞습니다. 자, 정답은 A가 되겠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Favorite food 되겠습니다. 자, number two 볼게요. Which one is a vegetable? vegetable가 무슨 뜻이야? 맞아, 기억나요? 오케이, 자 그럼 그걸 꼭 기억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A. pizza B. carrot C. Ice cream. Okay, I'm gonna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Bum, bum, bum. 정답은 the answer is carrot 되겠습니다. 자, carrot이 뭐야, 얘들아? 당근이잖아요. 그쵸? 당근이 vegetable, 채소죠?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quiz time이었어요.
1: Singing time.

이번에는 롤플레이 타임입니다. 롤플레이 시간에는 그림에 나온 캐릭터가 나라고 생각하고 쌤이랑 같이 연기하는 시간이죠. 자, 우리 친구들의 연기 실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케이, 자,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Here we go.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지? 일단 두루미랑 여우가 보여요. 두루미가 영어로? 그렇지, crane. 그리고 여우는? 폭스였죠? 지금 크레인이랑 폭스가 데이트 중이었어요. 그쵸? The crane and the fox are on a date. 자, 쌤이랑 한번 연기를 시작해 볼게요. 빠밤. 자, 첫 번째는요. A는 쌤이죠? Okay. What'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이건 무슨 뜻이었어? Favorite은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이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수줍게 물어보는 거였죠. What's your favorite food? 그랬더니,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짠! B. My favorite food is 블라블라블라. 자, 여기 뭐가 들어갈 것 같아? 자, 여기 두루미가 무엇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그쵸. 야채, 채소를 좋아하는 것 같죠? 자, 야채, 채소는 vegetable인데, 자, 여기에서는 carrot soup를 먹고 있습니다. 자, carrot soup, 당근 수프죠? 자, 우리 친구들이 해볼게요. 시작! My favorite food is carrot soup. 얘들아, 안 들려. One more time. 시작! My favorite food is carrot soup. 좋습니다. 아, 저게 당근 스프였구나. 그쵸? 선생님 무슨 에이든 줄 알았어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 차례죠? Do you want some vegetables? Do you want some vegetables? 자, 이번에는 두루미가 크레인이 아주 수줍게 물어봅니다. Do you want some vegetables? 이건 무슨 뜻이야? 당신은 vegetables, 야채, 채소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One more time. Do you want some vegetables? 야채, 채소 좀 드실래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여우야, 폭스가 대답해요. No, I don't. I want. 자, 이게 뭐가 들어간지 일단 한번 보자. 자, 여우는 여우 앞에 무엇을 먹고 있죠? 그쵸. 피자가 보이네요. 피자 넣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해볼게요. No, I don't. I want pizza. 시작. No, I don't. I want pizza. 잘했습니다. 자, vegetable, 야채, 채소는 싫대요. 나는 피자를 원한대요. 그쵸? 자, 그 다음 또 선생님 차례네. 자,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라고 합니다. 자, breakfast의 뜻은? 맞아, 아침 식사였죠. 블랙퍼스트가 절대 아니고 breakfast, breakfast. 선생님이 다시 읽어볼게. 잘 들어봐.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당신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나요? 라고 하지요. 자, 그랬더니, I eat for breakfast 라고 합니다.

0: 무엇을 먹을 것 같아? 저 두루미 생각 풍선 안에 보니까 적어도 왠지 베지터블 같은데, 그쵸? 근데 베지터블 중에서도 무슨 베지터블일까요? B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쵸? 브로콜리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아침 식사로 브로콜리를 먹어요라고 해볼게요. 자, 빈칸에 브로콜리 넣습니다. 자, 선생님 먼저 읽어봐줄게. I eat broccoli for breakfast.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I eat broccoli for breakfast. 잘했습니다, 얘들아. 지금 따라한 거 맞지? 우리 역할극이야. 자, 그 다음에는요.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One more time.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디저트가 무슨 뜻이었지,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잖아. 디저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디저트입니다. 후식이죠. So, what would you like for 하면은 무슨 뜻이었어? 당신은 뭐뭐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는 표현이라 그랬죠. 그래서 합쳐보면은 당신은 후식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선생님 먼저 잘 들어봐.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했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할지 보자. B는 I'd like, please. 자, 여우가 지금 메뉴판에 손가락으로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 그쵸. 아이스크림을 가리키고 있네요. 짜잔! I'd like ice cream, please.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 I'd like ice cream, please. 너무 잘했어,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롤플레이였습니다.
1: Favorite. What's your favorite food? Vegetable. Do you want some vegetables? Breakfast.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Dessert.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0: Tomcat!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확인할게요. I can talk about my favorite food.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그랬어.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My favorite food.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2: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뚫자.
4: 뭐라는 거야?
2: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내 가방. 두고 왔어? 와, 사람 많다.
2: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4: 야, 왜 안 와?
2: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4: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야, 뭐해, 빨려.
2: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4: 뭐야?
2: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4 Tuesday Weather I can talk about the weather and seasons.
0: 자, 우리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입니다.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얘들아? 얼른 쌤이랑 보러 가자. 짜자잔! Here we go! 자,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은 등장인물이 벌이랑 꽃이네요. 벌 영어로 뭐지, 얘들아? Bee, 그렇습니다. Bee, 길게 발음해줘야 돼. Bee, bee, 그쵸? 자, 근데 꿀벌은 앞에 honey만 붙여주면 된다. Honeybee, honeybee, 오케이. 자, 꽃은 영어로 flower, flower죠? 그래서 bee랑 flower가 지금 뭐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쌤이랑 한번 보러 갑시다. 짜자잔. 자, 일단 첫 번째 단어는요. weather, weather, weather. Weather, 바로 날씨, 기상이란 뜻이에요. 날씨, 바로 weather, okay? 자, 우리 이거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Weather, weather, 좋습니다. TH가 있어서 혓바닥에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슝 들어가죠? Weather, okay. 자, 문장 볼게요. 짜자잔. How's the weather? One more time.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today? 이 노래 혹시 불러봤어요? 쌤은 맨날 불렀는데. 자, how's the weather? 하면은 날씨가 어떤가요? 라는 뜻이죠. One more time.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이제 이 벌이 벌집에서 이제 나올까 말까 하면서 오늘 날씨가 어때? 라고 꽃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쵸? How's the weather?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rainy 나왔네요. rainy, rainy. 비가 많이 오는 이란 뜻이야. 자, rainy, 비라는 거 우리 친구들 쌤이랑 배웠었죠. 근데 rainy 뒤에 y를 붙이게 되면 비가 많이 오는 이란 뜻이 돼요. rainy, rainy. rain이 아니야. rain이 아니고 r이니까 rainy 소리 나야 돼요. rainy. 혓바닥이 뒤에 있어야겠지? r이니까 rainy. okay. 자, rainy 들어간 문장. 짜잔. Do you like rainy days? One more time. Do you like rainy days? 이것도 선생님이랑 배운 문장이네요. 그쵸? 자, do you like rainy days?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이야? 너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을 좋아하니 너 비 오는 날 좋아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이 꽃들을 생각해보면 꽃들은 비가 오는 날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그쵸? 자, Do you like rainy days? 라고 비, 벌이 꽃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Do you like rainy days? Okay.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Season 나왔어요. Season. 시즌이 아니고 season. Season. 계절입니다.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하는 계절. Season. Season. 발음? Season. 좋습니다. 자, season 들어간 문장 볼게요. 짜자잔. What's your favorite season?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favorite이 뭔지 다시 알려줬었는데 favorite 하면은 매우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season? 하게 되면 무슨 뜻이야? 그쵸.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뭐니?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죠. One more time. What's your favorite season? 쌤이랑 배운 문장이죠. What's your favorite season? 기억나? 자,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은요. cold 나왔습니다. cold, cold. 추운, 차가운 이란 뜻입니다. cold, cold. 오늘 여기 그림에 보니까는 날씨가 추워 보이나요? Do you think it's cold? No, 아닌 것 같죠? 자, 근데 이 B가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짠! Is it

0: cold outside? 라고 물어보네요. Is it cold outside? 혹시 밖에 춥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Outside가 밖에란 뜻이었죠. So, is it cold outside? 하면은 밖에 혹시 추워?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가 look and talk이고,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보자. 짜잔. 자, number one. Which one is a rainy day? Rainy, rainy, rainy. 무슨 뜻이야? 생각해봐. 자, A. B, C, 그림들이 다 보이죠? 어떤 게 rainy를 뜻하는지 골라볼게요.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정답은 the answer is C 되겠습니다. 그쵸? C가 지금 rainy, 비 오는 그림이죠? 잘했습니다. 자, number 2. Number 2는, 오! 오늘 날씨가 어때? 날씨가 어때라고 물어보는 문장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한번 문장 배열해 볼게요. 일단 처음에 뭐가 나와? 대문자를 골라야겠지? House가 나와야 되겠죠? House. 그 다음에 the weather 나와야겠죠? The weather.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빠지면 안 돼? 물음표가 빠지면 안 되겠죠? 자,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날씨가 어때? 이 문장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Okay?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Okay.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퀴즈 타임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롤플레이 타임이에요. 쌤이랑 역할극하는 시간이죠. 연기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연기 실력을 보러 갑시다. 자, 짜잔! 오늘의 그림이죠. This is today's picture. 아까 쌤이 벌이 영어로 bee라 그러고 꽃은 flower였죠. 지금 이 둘이 weather,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상황 같습니다. 그쵸? 쌤이랑 한번 대화해볼게요. 짜잔! A가 선생님이지?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날씨가 어때? One more time.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라고 질문했어.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짜잔! It's 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그림을 보아하니 날씨가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짜잔! Sunny. 굉장히 화창해 보이죠? Sunny. 날씨가 화창한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맑은 날할때 sunny 하면 되겠죠? It's sunny.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t's sunny.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sunny라고 하는 친구들 없겠죠? Sunny. 자, 강렬하게 발음해주세요. Sunny. Sunny.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또 선생님 차례네. Do you like rainy days? Do you like rainy days? 'rainy'가 뜻이? 그렇죠. 비가 많이 오는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Do you like rainy days? 하면은 너비 오는 날을 좋아하니? 비가 많이 오는 날을 좋아하니? 라는 뜻이 되겠죠? Do you like rainy days? 선생님이 물어봤어. 근데 이 꽃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자, 우리 친구들이 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Yes, I like days. 어떠한 날을 좋아한다고? Rainy days.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게요. 시작. Yes, I like Rainy days. 좋습니다. Rainy 발음 한번 더. Rainy가 아니라 Rainy. 그래서 Yes, I like rainy days. 좋아요. 천천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볼게요. 이번엔 선생님 차례네. What's your favorite season? What's your favorite season? 자, favorite은 선생님이 예전에 알려줬듯이 무슨 뜻이야? 가장 좋아하는.

0: 매우 좋아하는이란 뜻이죠. season은 계절이란 뜻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하는 우리 계절, season이죠. So, what's your favorite season? 하게 되면은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지금 다시 해볼게. What's your favorite season? Hey, what's your favorite season? 좋아요. 그랬더니 꽃은 뭐라고 대답할까? My favorite season is 얘들아, 꽃은 어떤 계절을 좋아할 것 같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아, 그쵸. 봄을 좋아하겠죠. 봄이 영어로 S로 시작하는데? 그쵸, 맞습니다. Spring입니다.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자, 이번 우리 친구들 해보세요. 저 완전 자신감 넘치게 시작.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좋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봄이야. 라고 대답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Is it cold outside? 라고 벌이 물어봅니다. One more time. Is it cold outside? 아까 sunny 하다고 대답하긴 했는데, 벌은 혹시 추운지 좀 궁금했나 봐. 그쵸? Is it cold outside? Is it cold outside? Cold는 추운, 차가운이라는 뜻이죠. Outside는 밖에. 그쵸? 그래서 밖에 추워라고 물어보는 거죠. Is it cold outside?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짜잔! No, it's 자, 어때요? No, it's warm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warm은 따뜻한이란 뜻이야. 근데 날씨를 보니까는 오늘 굉장히 따뜻한 하루 같죠? 그래서 No, it's warm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시작! No, it's warm.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롤플레이였습니다.
1: Weather. How's the weather? Rainy. Do you like rainy days? Season. What's your favorite season? Cold. Is it cold outside?
0: Tonka!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the weather and seasons. 나는 날씨와 계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선생님이랑 오늘 weather, 날씨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우리 친구들 기억하는 표현들 꼭 사용해 보세요. 자, 우리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0: I can talk about what I wear.
1: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그지요?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굉장히 오늘 rainy day예요. 비가 많이 오는 하루 같아요, 그쵸? 무엇이 보이냐면 개구리가 보입니다. 개구리가 영어로 frog, frog. 그리고 나비는 영어로 butterfly. 선생님 맨날 bye-bye butterfly 하잖아요, 그쵸? 나비가 영어로 butterfly. 좋아요. 오늘 어떤 내용인지 쌤이랑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짜잔! wear 나왔습니다. wear, wear. 자, wear의 뜻은 옷, 모자, 장갑, 신발 등을 입고 있다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wear. 그러니까 액세서리를 착용하다라고 할 때도 wear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자, wear를 사용해서 문장 한번 볼게요. 짜잔! What are you wearing today? One more time. What are you wearing today? What are you wearing today?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자, wear 뒤에 ing가 붙었습니다. ing가 붙으면 무슨 뜻이 되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이란 뜻이 된다고 쌤이 예전에 알려줬죠. 그래서 What are you wearing today? 하면은 너는 today, 오늘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이니? 너 오늘 뭐 입고 있어? 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 What are you wearing today? What are you wearing today? 쌤이랑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자, 그 다음은요. 짜잔! Hat 나왔습니다. Hat, hat. 모자예요. 근데 모자도 이렇게 챙이 넓은 모자를 hat라 그러고요. 이렇게 야구 모자는 cap라 그래요. 챙이 넓은 모자는 영어로 hat.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짜잔! Do you like wearing hats? Do you like wearing hats? 자, 이건 무슨 뜻일까? wear는 선생님이 방금 알려줬듯이 입고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또 wearing이니까 자, 너는 모자를 쓰는 것을 좋아하니? 라는 뜻입니다. One more time. Do you like wearing hats? 너 모자 쓰는 거 좋아하니? 오케이. 자, 여기서 wearing은 입고 있는 중으로 해석되지 않고 입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요. 너 그래서 모자 쓰는 것을 좋아하니? Do you like wearing hats? 오케이. 자, 모자 쓰는 거 좋아해? Do you like wearing hats?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화살표만 나왔네. 화살표가 지금 무엇을 가리키냐 보니까 티셔츠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짜잔! What should I wear today? What should I wear today? 아, 가만 보니 티셔츠 옆에 레인코트도 있네요. 그래서 버터플라이가 나 오늘 뭐 입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네. What should I wear today? What should I wear today? 나 오늘 뭐 입으면 좋을까?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What should I wear today? 고민 중이네, 그쵸? 자, 그 다음은요. 이번에는 티셔츠에 또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저 개구리가 들고 있는 화살표, 티셔츠. What do you wear in summer? 라고 합니다. What do you wear in summer? 너 여름에 뭐 입어?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딱 개구리가 지금 들고 있는 티셔츠를 딱 가리키면서 티셔츠 입어? 라고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자, What do you wear in summer? 너 여름에 뭐 입어?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오케이. 우리 배운 네 문장들 기억나나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한번 퀴즈 다 풀어볼게요. 짜잔! Number one, which one is a hat? Which one is a hat? hat가 무슨 뜻이지, 얘들아? 자, 기억해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ABC 그림을 보고 hat가 어떤 건지 한번 선택해보세요. 3, 2, 1. 정답은? 그렇죠? 짜잔! A가 정답이 되겠죠? hat, 모자 되겠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 오케이? 자, number 2 볼게요. Number 2. What do you wear on a rainy day? Rainy day 무슨 뜻이지? 비가 오는 날이죠. 그래서 너 비가 오는 날 무엇을 입어? 라고 하는 거겠죠. 자, A 보겠습니다. T-shirt, B. Raincoat, C. Hat.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짜잔! Raincoat가 되겠죠? 자,

0: 무엇을 입니라고 물어보는데, 정답이 레인코트가 되겠습니다. 티셔츠, 레인코트, 핫 중에 가장 레인코트가 정답에 맞겠죠?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퀴즈 타임이었어요.
1: Singing time.

이번에는 롤플레이 타임이죠, 우리 친구들. 역할극 시간이에요. 그림에 있는 캐릭터가 나라고 생각하고 쌤이랑 ABAB 역할극 해볼게요. 자, here we go. 짜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자, 개구리 frog와 나비 butterfly가 어떤 대화를 하는지 쌤이랑 다 자세히 볼게요. 짜잔! 자, A가 선생님이지. What are you wearing today? What are you wearing today? 무슨 뜻이야? 자, wear가 입고 있다란 뜻이고 today는 오늘이지요. 그래서 너 오늘 뭐 입고 있는 중이야? 너 오늘 뭐 입었어? 뭐 입고 있어? 라고 하는 거겠죠? One more time. What are you wearing today? What are you wearing today? 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개구리가 무엇을 입고 있어야더라? 수영복을 입고 있네요. 자, 수영복은 영어로 swimsuit입니다. 자, one more time. swimsuit. 자, 해볼게요. I'm wearing a swimsuit. swimsuit 할 때 수 소리를 내줘야 돼. 수, okay? 자, one more time. I'm wearing a swimsuit.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할 차례예요. 시작! I'm wearing a swimsuit. 잘했습니다. 나 수영복 입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개구리가. 오케이. 자, 이번엔 선생님 차례네. Do you like wearing hats? Do you like wearing hats? hat가 모자이죠. 자, 모자. 챙이 넓은 모자가 hat죠. 그래서 Do you like wearing hats? 라고 하니까 너 모자 쓰는 거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Do you like wearing hats? 그랬더니 자 개구리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쵸? 개구리 보니까는 모자 쓰고 있어. 그래서 Yes, I like wearing 뭘 좋아한다고요? 그쵸? 모자 쓰는 거. Hats. 자, one more time. Yes, I like wearing hats.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Yes, I like wearing hats. 좋습니다. 나는 모자 쓰는 거 좋아해. 라고 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선생님 차례죠. What should I wear today? One more time. What should I wear today? 이거 무슨 뜻이지? Today는 오늘이잖아. 그쵸? 그래서 해석해보면 나 오늘 뭐 입지? 라고 하고 할 때, 고민할 때 쓰는 문장이에요. What should I wear today? 나비가 보니까는 아 오늘 뭐 입지? 라면서 고민하고 있어. 그치? What should I wear today? What should I wear today? Okay. 자, 그랬더니 자,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자, 나비 아래 보니까는 지금 티셔츠와 자, 비옷이 영어로 레인코트였죠. 그쵸? 티셔츠랑 레인코트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개구리가 You should wear a 비가 오니까 뭘 입으라고 할 것 같아? 그쵸? 레인코트라고 할 것 같죠? 자, 개구리의 대사 우리 친구들이 해볼게요. 선생님 먼저 들어봐. You should wear a raincoat. 자,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You should wear a raincoat. 좋습니다. wear가 무슨 뜻이었지? 그치, 입고 있다란 뜻이고 raincoat는 비옷이죠.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자 마지막은 What do you wear in summer? 되겠습니다.

0: 자, summer는 season, 계절 중에 어떤 계절이죠? 그쵸, 바로 여름이자. 그래서 what do you wear in summer? 하면은 무슨 뜻이 될것 같아? wear는 입고 있다라는 거니까. 너 여름에 뭐 입어?라는 문장이 되겠죠? One more time. What do you wear in summer? What do you wear in summer? 너 여름에 뭐 입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봅시다. 개구리가 지금 뭘 들고 있지? 아, 티셔츠 들고 있죠? 그래서 I wear a in summer 라고 대답해 볼게요. 자, 티셔츠를 들고 있으니까 티셔츠 한번 넣어볼게요. I wear a t-shirt in summer. 자, 나는 여름에 티셔츠를 입어. One more time. I wear a t-shirt in summer. 자,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I wear a t-shirt in summer. 좋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롤플레이였습니다.
1: Where? What are you wearing today? Hat. Do you like wearing hats? What should I wear today?
2: You should wear a raincoat.
1: What do you wear in summer?
2: I wear a t-shirt in summer.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얘들아, 오늘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확인해볼게요. I can talk about what I wear. 나는 내가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수업 어땠나요? Clothes. 옷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이야기했었죠? 기억나는 표현들 한번 꼭 써보고요.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만나자. Bye bye, butterfly.

0: Hello,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더 좋은 하루를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영어 공부하면서.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4. Thursday. Activities. I can talk about my favorite activitie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지요.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궁금하죠? 쌤이랑 보러 가자.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늘의 그림에는 남자아이 두 명이랑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쵸? I see two boys and they're playing soccer, right? 자, 무슨 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선생님이랑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짜자잔. 일단 햇님이 보이죠? 햇님, 어떤 문장이 나올까? 짜잔. What do you do on a sunny day? 오, 이 문장이 나왔네요. 쌤이랑 예전에 배웠던 문장이죠. One more time. What do you do on a sunny day? 자,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 아, 그쵸. do는 하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What do you do on a sunny day? 하게 되면은 너 해가 화창한 날, 화창한 날씨에 무엇을 하니? 라는 문장입니다. 자, 다시 들어봐. What do you do on a sunny day? 선생님이 이거 할 때 What do you do? 이렇게 하지 않고 What do you do? 라고 하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나요? 자, What do you do on a sunny day? 너는 화창한 날에 무엇을 하니? 라는 문장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오, 햇님 옆에 먹구름의 화살표가 가 있습니다. 자, 먹구름이 뜬다는 뜻은 비가 온다는 뜻이겠죠. Rainy, rainy, right? 자, 그렇다면 What do you need on a rainy day? 문장이 오겠습니다. 자, one more time. What do you need on a rainy day. 자, rainy는 선생님이 말했듯이 비가 많이 오는, 비가 오는 이란 뜻이죠. need는 뭐야? need, need. 오, 필요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What do you need on a rainy day? 너는 비 오는 날에 무엇이 필요하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딱 힌트가 있죠. 우산의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네요. 그쵸? Umbrella. 자, 또 볼게요. 짜잔. 이번에는 뭔가 화살표로 저기 가게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쵸? 어떤 문장이 나오나 보자. 짜잔. Where do you want to go? 아, 이 상황에서 이런 문장이 쓰였구나. Where do you want to go? 무슨 뜻이야? Where는 어디에 란 뜻이고 go는 뭐지? 가다 란 뜻이죠. 그래서 너 어디 가고 싶어? 너 어디 가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자, one more time. Where do you want to go? 너 어디 가고 싶어? Where do you want to go? Hey, where do you want to go? Where do you want to go? 기억할 수 있겠죠? 이것도 배운 거야, 얘들아. 자, 마지막은요. Weekend 단어 나왔네요. Weekend, weekend. 바로 주말이라는 뜻입니다. Week가 한 주라는 뜻이고 end, end가 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weekend 하면 한 주의 끝, 주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kay, weekend. 어떻게 문장이 만들어졌는지 볼게요. 짜잔. What do you do? On weekends. One more time. What do you do on weekends? 무슨 뜻이야? 너는 주말에 무엇을 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One more time. What do you do on weekends? 우리 이거 많이 쓰잖아, 그쵸? 근데 그림을 보니까는 남자아이 생각풍선에 Saturday, Sunday, 토요일, 일요일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자, 우리

0: 친구들 여기까지가 네 개의 문장이었고요.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볼게요. Number one, what does he do on a sunny day? 써니가 무슨 뜻이었더라? 그쵸. 화창한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이 남자아이는 화창한 날, 해가 쨍쨍한 날 무엇을 하나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A. He plays soccer. B. He watches a movie. Okay, I'm gonna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힌트는 그림에서. 정답은 뭐야, 얘들아? 그렇죠. He plays soccer. 되겠습니다. 축구를 한다 그랬죠. Okay. 자, on a sunny day, he plays soccer. 좋습니다. 2번 볼게요. Number 2. Which days are the weekends? Weekends, weekends. 무슨 뜻이지? 그쵸. 주말이란 뜻이죠. Okay. Monday and Tuesday? B. Saturday and Sunday? 어느 걸것 같아요? 3, 2, 1. 주말은 어떤 요일이에요? 그렇지요. Saturday and Sunday가 되겠죠. 주말. Saturday, Sunday.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퀴즈 타임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이번엔 우리 롤플레이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역할극 시간이에요. 오케이, 쌤이랑 시작합니다.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남자아이 두 명, two boys가 축구를 하는 느낌인데 어떤 내용인지 쌤이랑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오케이. 자, 선생님이 A고 우리 친구들이 B죠. A 선생님이 먼저 읽어볼게. What do you do on a sunny day? One more time. What do you do on a sunny day? 자, 해석해 봅시다. 자, sunny, sunny 뭐예요? 화창한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너는 화창한 날에 무엇을 하니? 라고 한번 해볼게요. One more time. 다시. What do you do on a sunny day? 너 화창한 날에 뭐 해? 라고 물어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남자아이 보면은 지금 축구공이 보입니다. 그쵸? 화창한 날에 축구하면 좋잖아. 그쵸?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축구를 해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축구하다 영어로 play soccer. 자,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축구해. I play soccer with my friends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시작! I play soccer with my friends. 좋아요. 잘했습니다. Sunny day에 play soccer 한다고 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선생님 차례네. What do you need on a rainy day? 이것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need, N-E-E-D, need, 무슨 뜻이었어? 그쵸, 필요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what do you need on a rainy day 하면은 무슨 뜻이 될까? 자, rainy day는 비가 오는 날이니까 너는 비가 오는 날에 무엇이 필요하니?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죠? 오케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What do you need on a rainy day? What do you need on a rainy day? 비 오는 날 너 뭐 필요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뭐가 필요할까요? 힌트가 딱 주어졌네, 그쵸? 저 남자아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우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산은 영어로 U로 시작하는데, 그쵸? Umbrella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우산이 보통 하나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는 우산 하나 필요해 라고 해볼게요. I need an umbrella. One more time. I need an umbrella. 자, umbrella 발음 조금만 연습하고 우리 친구도 해봐. Umbrella.

0: umbrella,
1: umbrella, umbrella, umbrella.
0: 좋아요. 그럼 이 문장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시작.
1: I need an umbrella.
0: 좋아요. 잘했습니다. need가 무슨 뜻이라고? 필요하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Where do you want to go? 나왔습니다. Where는 무슨 뜻이야? 어디에란 뜻이에요. Want는 원하다. Go는 가다. 해석해봐. Where do you want to go? 너 어디 가고 싶어? 라는 거겠죠. 선생님, 다시 해볼게. Where do you want to go? Where do you want to go? 자, 어디 가고 싶어 할까? 자, 저기 뭔가 저 편의점을 가고 싶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편의점, 영어로 선생님이 예전에 알려줬는데 C로 시작해요.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다시 알려줄게. 짜잔! Convenience store 되겠습니다. 자, one more time.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 편리한 가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편의점. 자, convenience store 발음 한번 연습하고 문장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자,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 좋아요. 해볼게요. Convenience store. 자, I want to go to the convenience store.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 차례. What do you do on weekends? Weekends는 주말이죠. 너 주말에 뭐해? What do you do on weekends? 자,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자, 저기 생각풍선을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visit, 방문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해요 라고 해볼게요. I visit my grandparents.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방문해.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가. 시작! I visit my grandparents.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롤플레이였어요.
2: Weekend. What do you do on weekends?
3: What do you do on a sunny day?
2: I play soccer with my friends. What do you need on a rainy day?
3: I need an umbrella. Where do you want to go?
2: I want to go to the park.
0: Wait,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my favorite activities. 나는 내가 좋아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서 우리 재밌게 영어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더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영어를 배우게?

0: 자,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됐죠?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게요.
1: Week 24. Friday. Places. I can talk about places and where I go.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그죠?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쌤이랑 보러 갈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보아하니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쵸? The girl and the boy are on a phone. 통화 중이죠? Are on a phone. 그쵸? 근데 무슨 내용인지 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짜잔! 자, 일단 화살표로 이 남자아이를 가리키고 있는데 남자아이가 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 너 어디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너 어디야? 너 어디야? Where are you?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좋아요. 쌤이랑 이거 배웠었지? 너 어디야? 라고 할 때 Where are you? 하는 거 쌤이랑 배웠었습니다. 자, 또 볼게요. 이번에는 store, 가게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store. Okay, 자,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짜자잔. Why do you go to the store? Why do you go to the store? 나왔습니다. Why는 왜라는 뜻이야. 그래서 Why do you go to the store? 하게 되면 너 가게에 왜 가? 라고 하는 문장이 돼요. 그러니까 가게에서 무엇을 사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문장이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 Why do you go to the store? 너 가게 왜 가? 너 store 왜 가? Why do you go to the store? 오케이, 좋습니다. 뭘 사는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은요. 오, 카페, 카페에 화살표가 가 있어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카페 있잖아요. 카페는 영어로 cafe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cafe. 카페랑 조금 발음이 다르죠? 자, 한번 문장에서 활용해 볼게요. 문장 말고 카페를 보면 우리가 이런 문장을 사용할 수 있겠죠? Where do you go for lunch? Oh, one more time. Where do you go for lunch? Lunch는 점심 식사야. 그래서 너 점심 식사하러 어디로 가? Go. 어디로 가? 라고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근데 카페에 지금 화살표가 돼 있는 걸 보면은 점심 식사를 cafe, 카페에서 하나 봐요. 그쵸? 자,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ere do you go for lunch? 너 점심 식사 어디 가서 먹어? Where do you go for lunch?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오, 이 여자아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어? 피아노 레슨, 피아노 학원 가는 모습이네요. 그쵸? 자, 그걸 보고 어떻게 한번 문장에서 보는지 보자. How do you get to the piano lesson 나왔습니다. 자, one more time. How do you get to the piano lesson? 이게 무슨 뜻이냐면 How do you get to 하게 되면은 너 거기까지 어떻게 가? 라는 문장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piano lesson 이라고 나왔으니까 너 피아노 수업, 피아노 레슨까지 어떻게 가? 못하고 가? 라는 뜻이 되겠죠? One more time. How do you get to the piano lesson? 조금 빨리 하면은 How do you get to the piano lesson? How do you get to the piano lesson? 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네 개의 문장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짜자잔! Number one. What does on foot mean? One more time. What does on foot mean? foot mean. 'on foot'이 무슨 뜻이냐? 선생님이 이거 예전에 알려줬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나 한번 문제로 내볼게요. 자, 'on foot' 무슨 뜻일까? 그림을 보면서 잘 생각해봐. A. by car. B. by bus. C. by walking. 자, okay. I'm gonna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정답은? By walking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on foot. foot가 우리 발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on foot 하면 발 위에라는 뜻인데 관용 표현으로 쓰일 때는요. 걸어서라는 뜻이 된다고

쌤이 예전에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on foot 뜻은 by walking 이라는 거 기억할게요. Okay? 자, number 2는요. Oh, you are where? 물음표를 어떻게 잘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을지 쌤이랑 볼게요. 이 그림을 보니까 이 남자애가 너 어디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너 어디야?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일단 대문자 where부터 나올게요. Where? 너 어디야? Are you?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물음표까지 나와서 Where are you? One more time. Where are you? 가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퀴즈 타임이었습니다. 자, 신나는 chant and move 쌤이랑 오랜만에 chant 같이 불러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지요? Drop the beat! Store, store, store, store. Why do you go to the store? Your turn. Why do you go to the store? Good job. Where, where? Where, where?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do you go for lunch? Your turn. Where do you go for lunch? Good job. On foot, on foot, on foot, on foot. I go there on foot. I go there on foot. Great job! Excellent, you guys! 이번에는 신나고 신나는 roleplay time입니다. 역할극 시간이죠. 자, 그림 속에 있는 캐릭터가 나라고 생각해보고 선생님이랑 A, B, A, B 같이 역할극 해보는 거야. 쌤이 A, 우리 친구들이 B. Okay, ready? Let's go! 짜잔! 오늘의 그림이지요. This is today's picture. 이 여자애랑 남자애랑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요. The girl and the boy are on a phone. 자, 선생님이랑 자세하게 또 볼게요. 짜잔! 선생님 잘해줘. A. Where are you? Where are you? Hey! Where are you? 나 그러죠. 이거 무슨 뜻이었지? Where are you? 바로 너 어디에 있어? 너 어디야? 어디야? 라 그러는 거죠. One more time.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좋습니다. 자,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남자애는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 그쵸? 학교는 영어로 school. School. 그래서 나 학교야. I'm at school. 다시 one more time. I am at school.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 am at school. 좋습니다. 학교에 있어. 나 학교야. 라 그러는 거죠. 자, 이번엔 쌤 차례네. Why do you go to the store? Why do you go to the store? 라고 합니다. Why는 왜? 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 store, 가게에 왜 가? 라는 거죠. One more time. Why do you go to the store? 좋습니다. 너 가게에 왜 가? 가게에 왜 가는지, 뭘 사러 가는지 궁금하다는 거겠죠? Why do you go to the store? Why do you go to the store? 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 I go to the store to buy. 자, 왜 가는 걸까? 간식을 사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쵸? 간식이 영어로 snack였죠? Snack, snack. 자, 그 단어 넣어보자. 자, 그래서 I go to the store to buy snacks 되겠습니다. 자, buy는 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사러 지금 가게에 간다라는 뜻이겠죠. 자, 선생님 먼저 잘 들어봐. I go to the store to buy snacks.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시작! I go to the store to buy snacks. 잘했어, 우리 친구들. 따라하고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선생님 차례네. Where do you go for lunch? One more time. Where do you go for lunch? Where는 어디에란 뜻이죠? Lunch는 점심 식사야. 그래서 go는 가다고. 그래서 너 점심 식사하러 어디로 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Where do you go for lunch?
Hey, where do you go for lunch? 너 점심 식사 어디서 해? 어디로 먹으러 가? 라는 거겠죠? 자, 뭐라고 대답할까? 저기 지금 카페 있죠? 카페가 보이죠? 그래서 I go to a cafe 할 건데,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냐면, 쌤이 예전에 알려준 단어가 하나 있어요.

0: 주로, 보통이란 뜻이 한번 뭐였죠? 영어 단어로? U로 시작한, 뭐야, 얘들아? Usually, 기억나, 얘들아? 유설리가 아니라, usually. Usually, 보통, 대개의 약간 빈도수를 나타내는 단어죠. 자, 나는 주로 카페로 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I usually go to a 카페. One more time. I usually go to a cafe.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 usually go to a cafe. Cafe. 좋습니다. Usually. 단어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Usually. 보통의 대개의 란 뜻입니다. Okay. 자, 그 다음에. How do you get to the piano lesson? 나왔습니다. 자, how do you get to, 하게 되면은, 너 거기까지 어떻게 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 어떻게 가? 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피아노 레슨이라 그러죠. 그래서 너 피아노 학원까지 어떻게 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ow do you get to the piano lesson? 이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자. I go there. 자, 얘들아, 걸어서 라는 관용 표현 쓰니 뭐라 그랬지? 발이형으로 foot잖아. 그래서 걸어서 가 하려면 on foot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I go there on foot.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의 롤플레이였습니다.
1: Store. Why do you go to the store? Where are you?
2: I am at school. Where do you go for lunch?
1: I usually go to a cafe. How do you get to the piano lesson?
2: I go there on foot.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볼까요? I can talk about places and where I go. 나는 장소들과 내가 어디에 가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너무 고생했어요. 내일도 만나서 쌤이랑 재밌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3: Oh,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뉴런 하은쌤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할 수 있다 하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크게 치고 시작할까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칭찬합니다. 오늘 드디어 제 50강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한 가지 일을 10번도 아니고 20번도 아니고 이렇게 50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달려온 우리 친구들 정말 멋

멋진 학생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마지막 강의로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이 뉴런 강의, 완강의 기쁨을 함께 누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요. 수행평가를 연습해 보았는데요. 수행평가란 무엇이었나요? 어떤 학습의 과정 중에 내가 배운 내용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법 개념을 배웠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글을 쓸수 있는지, 또는 말하기를 할수 있는지, 이런 실제적인 수행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수행평가에는 또 무엇이 제시가 되냐면, 어떻게 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채점 기준표가 함께 제시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기 수행평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주어진 조건에 맞게 글을 써야 된다. 두 번째, 내용 측면에서 주제에 맞는 내용으로 글을 써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배운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해서 글을 써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새로운 주제로 쓰기 수행평가 연습해 보면서 우리의 뉴런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18페이지 세 번째 수행평가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제시된 세 가지 스마트폰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에 대한 글을 다음 조건에 맞게 써볼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118페이지에 스마트폰 세 가지를 비교한 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조건에 맞게 글을 써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해당 제품이 다른 제품들보다 더 나은 점을 한 가지 이상 쓸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내가 이세 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 근거를 대고 또 이유를 대야 설득력 있는 글이 되겠죠. 왜 내가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써야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조건은요. 비교급 문장과 최상급 문장을 최소 한개 이상씩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문법 측면에서의 조건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우리 비교급 그리고 최상급 한번 복습을 해보면, 비교급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할 때 쓰는 형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비교급의 기본 형태는 어떻게 되었나요? 규칙 변화라고 했을 때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에다가 er을 붙여주는 방법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요, 이 단어가요, 이 형용사나 부사가 삼음절 이상일 때 또는 어떤 특별한 철자들로 끝날 때, 예를 들면 뭐뭐 eve, 그 다음에 뭐뭐 for, 그리고 뭐뭐 us, 이런 것들로 끝날 때는요, 우리 비교급을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mor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만들어준다라고 했습니다. more expensive, more beautiful, more famous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우리 비교급은 기본적으로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than을 쓰고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을 같이 써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 비교급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최상급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었나요?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어떤 형용사나 부사에다가, 원급에다가 est를 붙여주는 방법이 있었고,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만약에 삼음절 이상의 긴 단어이거나 또는 if, for, us로 끝나는 경우는 most를 사용해서 최상급을 만들어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최상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중에서 1등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1등은 특별한 거니까 이 최상급 앞에는 너를 붙여준다라고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해당 단원의 쓰기 수행평가 보시기 전에 이런 문법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복습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우리 세 번째 조건은요. 이미 주어진 말들을 제외하고 총 60개 이하의 단어를 사용할 것, 이렇게 알맞은 분량으로 글을 작성해 주셔야 된다. 이세 가지 조건들을 염두에 두고 글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텝 1, get ready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Solar Z, Orion X, Moon 10 해서 Solar 하면 뭐 태양의, Orion 하면 오리온 자리입니다. Moon 하면 달 해서 어떤 우주의 천체 이름을 따서 지어진 스마트폰 이름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한번 1, 2, 3위를 나눠보자라는 것이죠.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스크린 크기, 스크린 사이즈 같은 경우엔 가장 큰 스크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바로 문10이 되겠네요. 그래서 1위 문10, 그 다음에 솔라 Z, 그리고
마지막으로 Orion X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게.

웨이트를 한번 비교해 보면 스마트폰은 뭐 가벼운 게좀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가장 가벼운 스마트폰은 뭐냐면, 아, 오라이언 X. 그 다음으로 가벼운 건문 10. 그 다음이 바로 솔라 Z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배터리 수명을 한번 비교해 보죠. Battery Lif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배터리 수명이 Internet Usage Time에서 인터넷 사용 시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 수명이 가장 긴 스마트폰은 이 중에서 문 10이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긴 스마트폰 오라이언 X. 그 다음은 Solar Z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면 가격 cheap. 가장 싼 스마트폰은 뭔가요? 가장 저렴한 스마트폰은 Solar Z가 되겠네요. 그 다음은 문 10. 그 다음에 Orion X.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비교해 본 것이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스텝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활용해서 다음 제품을 비교하는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는 거예요. 비교급이랑 최상급을 사용해서 이 문법 요소를 집중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 표를 함께 보면서 문장 완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에 Solar Z 그리고 Orion X를 함께 비교해 볼까요? 자, Solar Z는 Orion X보다 어떤 스크린을 가지고 있나요? 아, 지금 보니까 더큰 스크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볼까요? 우리 big 이걸 이제 비교급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ER 붙일 건데 여기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니까 자음 한번더 써서 Solar Z has a bigger screen than Orion X.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2번에요. Orion X는요, Solar Z보다 어떠하다? 자, 우리 무게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아, Orion X가 더 가볍다라고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비교급 만들어서 lighter 써주고, 이제 뭐뭐 보다라는 의미로 than도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두 번째로 Solar Z 그리고 문 10을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면 Solar Z는요, 뭐뭐뭐 battery life를 가지고 있다. than 문 10. 그래서 문 10보다 어떤 배터리 수명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더 짧은 배터리 수명을 가지고 있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비교급으로 써주는 거죠. ER 붙여서 Solar Z has a shorter battery life. than 문 1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면, 문 10은요, Solar Z보다 더 어떠하다? 가격이 더 비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 경우에 expensive 하면 삼음절짜리 단어이고, 또 if으로 끝나네요. 이런 경우엔 우리 비교급을 more를 사용해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문 10 is more expensive. 그 다음에 뭐뭐보다라는 의미로 than. Solar Z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입니다. 이번에는 Orion X랑 문 10까지 비교를 해 보도록 하죠. Orion X는요, 문 10보다 지금 스크린 사이즈가 어떻냐면 더 작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small에다가 이제 er 붙여서 비교급 만들면 됩니다. Orion X has a smaller screen than Moon 10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Moon 10은요, 이제 Orion X보다 무게가 어떠하다? 무게가 더 무겁다. 이렇게 써볼 텐데요. 이 경우엔, 자, 우리 heavy 어떻게 비교급 만드나요? 이 경우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니까 이 y를 i로 고치고 er 붙여서 Moon 10 is heavier. 그 다음에 than Orion X. 이렇게 완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4번에서는 최상급을 사용해서 이세 가지 스마트폰을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10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스크린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아, 세 개의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큰 스크린을 가지고 있네요. 6.3인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큰이라고 할때 이거 최상급으로 만들려면 the를 써주고, 그 다음에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니까 자음 한번더 써서 the biggest screen 이렇게 완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면 Orion X는요, 이제 세개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가벼워요. 170g으로요. 자, 그러면 가장 가벼운이라고 할때 the lightest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자, 다음으로 문 10은요, has the 뭐뭐뭐 battery life 했을 때 지금 배터리 수명이 문 10이 가장 깁니다. 32시간으로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 최상급으로 써서 the longest
battery life 이렇게 완성해 주시고

자, 다음으로 솔라르지는요, 어떠한 스마트폰이다? 지금 가격이 가장 싼 스마트폰이다. 800달러로. 그래서 이걸 또 최상급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Solarz is the cheapest smartphone. 이렇게 완성해 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장들을 쭉 보니까, 아, Moon 10은요, 스크린 사이즈가 가장 크고 또 배터리 수명이 가장 길어요. 그 다음에 오라이언 X 같은 경우는 가장 가벼워요. 그 다음에 솔라르Z 같은 경우는 가장 저렴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이제 두 개의 장점을 가진 문텐을 골랐다고 생각을 하고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문텐이 가장 좋아요라는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 like Moon 10 mos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우리 most는 가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문텐을 많이 좋아한다라고 할 때는 much인데 이 much의 비교급이 more인 거고 그 다음에 최상급은 most인 거네요. 더 많이 좋아한다 할 때는 I like Moon 10 more. 가장 좋아한다 할 때는 I like Moon 10 most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목으로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새 스마트폰 중 Moon 10을 가장 좋아한다. I like Moon 10 most. 그 다음에 of the three smartphones에서 세 개의 스마트폰 중에서가 되겠네요. 문텐은 세 개의 스마트폰 중 가장 큰 스크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볼까요? 자, 우리 주어는 문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가지고 있다라고 하려면 have라는 동사를 쓸 건데, 자, 여기 문텐은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have를 3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has로 써야 되겠죠? 문텐 has. 그 다음에 가장 큰 스크린 하려면 우리 최상급 써야 됩니다. 그래서 the 쓰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하려면 bigges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크린을 가지고 있다. 세 개의 스마트폰 중에서 이렇게 최상급은 어떤 비교 범위랑 같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 개의 스마트폰 중에서 하면 of all three smartphones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모든 스마트폰들 중에서요. 자, 그래서 완성하면 문텐은요 has the biggest screen of all three smartphones 이렇게 완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것은 솔라르Z보다 더큰 스크린을 가지고 있지만 큰 스크린을 가지고 있지만 할 때, 자, 우리 그것은 가지고 있다. is는요, 3인칭 단수 주어니까 가지고 있다라고 할때 우리 has라는 형태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뭐보다 더큰 스크린이라고 하려면 a bigger screen 이렇게 우리 비교급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솔라르Z보다라고 하려면 뭐뭐보다라는 의미로 than solarz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솔라르Z보다 큰 스크린을 가지고 있지만 솔라르Z보다 더 가볍다. 이렇게 어떤 대조되는 내용을 한번 연결할 때는 우리 접속사 but을 써주면 되는 거죠. but 그러나 자, 그것은 가볍다라고 할때 우리 it is를 줄여서 it로 쓸게요. 그 다음에 더 가볍다라고 할땐 우리 light에다가 비교급 형태로 써야 되겠죠. It's lighter. 그다음에 than solar Z.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문텐을 뭐랑 비교를 한 거예요? 먼저 솔라르Z라는 핸드폰이랑 스마트폰이랑 비교를 하면서 이것보다 큰 스크린을 가지고 있지만 더 가볍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해 보았고요. 자, 다음 문장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문텐은 또한이라고 할 때, 자, 문텐 또한이라고 할땐 우리 also라는 단어 쓰면 되겠고, 그다음에 가장 긴 배터리 수명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아, 우리 have를 또 3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has로 써주겠습니다. Moonten also has. 가장 긴이라고 하려면 우리 최상급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the longest 써주시고, 그 다음에 배터리 수명을 이라고 할땐 battery life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oonten also has the longest battery life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라이언 X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다. 이번엔 오라이언 X랑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그것은 더 뭐뭐하다라고 할때 it 다음에 is 써주면 되겠네요.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저렴하다 할 때는 우리 cheap 이거를 비교급으로 만들어서 cheaper 써주시면 되고, Orion X보다라고 하려면 than Orion X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있습니다. 나는 내 새 스마트폰으로 문텐을 구입하고 싶다 할 때는 I'd love to buy 문텐 이걸 구입하고 싶다. As my new smartphone 하면 나의 새로운 스마트폰으로서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글을 다 작성한 다음에 아 비교급을 잘 썼는지 최상급을 잘 썼는지 확인하고 주어진 조건들 다 통과했으면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이런 주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써보면, 자, 일단 이런 조건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여행 시기와 장소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우리가 어떤 여행에 대한 글을 쓰려면 이걸 언제 갔다 왔는지 또 어디로 갔다 왔는지를 기본적으로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 측면에서의 조건이 있고, 다음 두 번째는 동명사. 그리고 시간 전치사, 장소 전치사를 최소 한개 이상씩 사용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법 측면에서의 조건이네요. 자, 우리 동명사는요, 어떤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명사 역할, 즉,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명사처럼 해석한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전치사도 같이 공부했죠. 전치사는요, 어떤 명사의 앞에 오는 말로써 이 명사와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어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낸다. 대표적으로 at, on, in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최소 한개 이상씩 사용해야 되겠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이미 주어진 말들을 제외하고 60개 이하의 단어를 사용할 것 해서 분량도 잘 지켜서 글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스텝 1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ready인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을 이렇게 마인드맵의 형식으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어떤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을까요? 일단 어디였는지, 그리고 언제였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쓸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교재의 예시를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시를 한번 작성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어디였는지 할 때, 뭐, 제주 아일랜드, 런던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고, 언제였는지 부분에, 뭐, July last year 하면 작년 7월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달로도 쓸수 있고, 또는 in the summer of 2022 하면 2022년의 여름에 이런 식으로 어떤 계절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what 부분에는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요, 이렇게 동명사의 형태로 한번 써볼까요? 예를 들면, hiking the Ole Trails 하면, 올레길을 걷는 것, 올레길을 하이킹하는 것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taking a boat tour 하면, 보트 투어를 하는 것, on the River Thames 해서 템스강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런던을 흐르는 템스강 있죠? 이런 식으로 뭐뭐 하는 것의 형식으로 써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을 했는지 보면 swimming at 협재 beach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협재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는 것. 자, 놀라운 사실. 선생님 할머니 댁이 협재 해수욕장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절 때 협재 해수욕장 와서 한쌤 하고 부르면 선생님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협재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는 거, 그리고 watching a musical 해서 뮤지컬을 보는 것, 이런 식으로 여행에서 한 일들을 쭉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what 부분에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도 쓸 수가 있겠죠. delicious seafood, 맛있는 해산물이라든지, fish and chips 같은 경우는 영국의 대표 음식이죠. 그 생선 튀김이랑 감자 튀김 같이 곁들여 먹는 요리인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예시를 한번 작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시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스텝 1 채우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채웠으면 우리 스텝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의 형식으로, 문장 형식으로 확장을 해보자라는 거죠. 우리 첫 번째 질문은 Where did you go? 당신은 어디에 갔나요? 입니다. 우리 최근에 배웠던 의문사, 의문문이네요. 자, 그것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나는 어디에 갔습니다. go to를 이제 과거형으로 써서 I went to 제주 아일랜드, I went to 런던 이런 식으로 써보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질문은 When did you go there? 언제 그곳에 갔나요?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우리 go there 이 질문을 활용해서 대답을 써주면 됩니다. 나는 그곳에 갔어요. I went there 언제? In July last year.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작년 7월에라고 할 때. 이런 달 앞에는 in이라는 전치사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는 I went there, 나는 그곳에 갔어요. In the summer of 2022 해서 2022년 여름에 이렇게 달이라든지 계절과 같은 좀긴 시간 앞에는 우리가 in이라는 전치사를 쓴다라고 배웠었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What did you enjoy there? 당신은 그곳에서 무엇을 즐겼나요? 라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대답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습니다. I enjoyed, 나는 즐겼어요. Hiking the Ole Trails 해서 올레길을 하이킹하는 것을. 자, 우리 여기서 기억나시나요? enjoy라는 이 동사는요,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였습니다.

0: joy, ing 이렇게 배워보았죠. 그래서 여러분도 비슷하게 문장 작성해 주세요. 또는 I enjoyed taking a boat tour on the River Thames 해서 나는 템스강에서 보트 투어를 하는 것을 즐겼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What else was fun? 입니다. else 하면 그 외에요. 그 외에 무엇이 재밌었나요? 라고 할 때. 예를 들면 swimming at 협재 beach was a lot of fun 해서 협재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는 것이 아주 재밌었다라는 건데 아 이렇게 우리 주어 자리에 어떤 행동이나 동작을 넣어주고 싶을 때 수영하는 것이라고 하고 싶을 때이 동사를 동명사의 형태로 넣어줄 수 있다라고 했죠. 자 또는 이런 식으로요. Watching a musical was fun. 뮤지컬을 보는 것이 재밌었다. 이렇게 주어 자리에 동명사를 쓴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은요. What food? 어떤 음식을 did you have? 먹었나요? While you were there 하면 당신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가 되겠죠. While 뭐뭐하는 동안에니까요. 자, 대답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I had lots of delicious seafood. 나는 맛있는 해산물들을 먹었어요. 우리 lots of 하면 a lot of이랑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 겁니다. 구어체로 이제 lots of 되는 거고요. While I was in Jeju Island, 내가 제주도에 있는 동안에. 자, 이렇게 제주도와 같이 넓은 지역 앞에는 in이라는 전치사 쓴다는 거예요. I had fish and chips while I was in London. 이렇게 도시 이름 앞에도 in을 써서 이런 식으로 문장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시간 드릴 테니까 스텝 2 완성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 완성하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텝 3에서는 교재에 나온 예시로 먼저 선생님과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memorable trip 하면 나의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내가 제주도에 갔을 때였다. The most memorable trip of my life.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거 최상급 쓰인 거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요. 내가 제주도에 갔을 때였다니까 was when I went to 그다음에 제주 아일랜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우리 제주도와 같이 고유 명사는 이렇게 대문자로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나는 작년 7월에 그곳에 갔다라고 할 때, 자, 우리 과거 시제로 한번 써봅시다. I went there. 나는 그곳에 갔다. 그 다음에 작년 7월에 할때 이렇게 달 앞에는 in이라는 전치사 쓴다고 했어요. I went there in July. 그 다음에 작년 하면 last year.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이 여행을 어떤 장소로 갔는지, 그리고 언제 갔는지를 포함해 주었고, 그리고 이 경우에 in이라는 이 전치사를 알맞게 잘 사용해 주었네요. 시간의 전치사로서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올레길을 걷는 것을 즐겼다.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나는 즐겼다 해야 되니까 I enjoyed 이렇게 과거형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올레길을 걷는 것을 즐겼다 이렇게 enjoy의 목적어 자리에 이걸 넣어줄 거예요. 그런데 enjoy의 목적어로는 우리가 동명사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이킹하는 것을 즐겼다. I enjoyed hiking. 그 다음에 올레길을 하려면 the Ole Trails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레길은 오름처럼 좀 올라가는 코스, 하이킹 코스도 많거든요. 그래서 I enjoyed hiking the Ole Trails이 되겠고요. 자, 다음 보면 협재해수욕장에서 수영하는 것 또한 매우 재미있었다. 자, 이번엔 주어 자리에 수영하는 것 이렇게 써볼게요. 동명사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Swimming. 그 다음에 협재해수욕장에서라고 하려면 우리 장소 전치사 at 쓰면 되겠네요. 어떤 특정 장소를 나타낼 때 swimming at 협재, 자 우리 협재 스펠링 써서 beach. 여기서 수영하는 것은 매우 재미있었다라고 할 때는요. 자, 이때는 우리 비동사를 또 과거형으로 써야 되겠네요. 동명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하는 거니까 was 써주고,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었다라고 할 때는요. 자, 또한 아주 재미있었다. Also, a lot of fun.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wimming at 협재 beach was also a lot of fu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 동명사를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그리고 주어 자리에 알맞게 사용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동안 나는 맛있는 해산물을 많이 먹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나는 먹었다. I 우리 have를 과거형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I had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해산물을 많이 먹었다라고 할 때 우리 lots of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Lots of, 그 다음에 delicious seafood. 맛있는 해산물을 많이 먹었다. 그리고 내가 제주도에 있는 동안이라고 하려면 우리 while이라는 전치사를 써주면 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는 동안에 I was,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동안에 라고 하려면 아, 우리 제주도 앞에는 in을 써야 되니까 while I was in Jeju Island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 had lots of delicious seafood while I was in Jeju Island가 되겠고요. 자, 그것은 잊을 수 없는 여행이었다 라고 해볼까요? 자, 그것은 뭐뭐였다. It was an 자, 잊을 수 없는 이라고 할 때 이런 단어 쓸 수 있습니다. Unforgettable trip. 그것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여행이었다.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언젠가 다시 제주도를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써볼까요? I can't wait 하면 나는 기다릴 수가 없다. 즉, 정말 기대된다라는 거예요. 제주도를 방문하는 것이 To visit Jeju Island again someday.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다 쓰신 다음에 여러분이 조건을 잘 지켜서 썼는지 확인을 해 주시는 거죠. 여행 시기와 장소를 포함했는지 그리고 동명사, 시간 전치사, 장소 전치사 포함했는지 분량이 맞는지 다 체크하면 이제 그걸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수행평가 연습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 50일의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드디어 뉴런 메인북 완강입니다. 진심으로 너무나도 축하합니다. 우리가 화면 너머로 함께 하긴 했지만 선생님이 여러분의 수강 후기 읽어보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온 그 노력은 여러분의 실력이 되어 있을 것이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쌓은 이 실력을 바탕으로 더욱 즐겁게 영어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선생님이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유닛. 우리 뉴런 메인북에서 배웠던 전체 12개 유닛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재밌었던 내용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완강한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소감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함께 했고요. 선생님은 이제 다음번에 더 새로운 좋은 강의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3: (목소리)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생생영어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닛 4부터 6까지 3개의 유닛 문법 포인트가 들어간 쓰기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읽기 문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문제 풀고 강의 들어야 한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포인트 감각동사, 수요동사부터 그 다음 포인트 현재 진행 시제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조동사까지 있는데 쭉 한 번씩 살펴보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52쪽을 펴주시면 되고요. 유닛 4의 감각동사와 수요동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그림이 있죠. 보기와 괄호 안의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단 현재 시제로 쓰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영화관인 것 같죠. 그리고 팝콘을 먹고 있는 관객들도 보이고 화면 속에 등장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exciting, handsome, sweet 그리고 comfortable. 이때 comfortable은 편안한이라는 뜻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The chairs feel이라고 하는 동사를 활용하라고 하네요. 아, 감각 동사를 쓰라는

거구나. 어떤 느낌이다? 편안한 느낌이다.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the chairs 이고, 복수이니까 동사인 feel 그대로 쓰고, feel 뒤에 comfortable 써주면 됩니다. The chairs feel comfortable. 의자들은 편안합니다.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다음 2번, the popcorn. 이번엔 팝콘이에요. 자, 먹고 있는 팝콘들 보이죠? 팝콘은 taste. 어떤 맛이 나나요? 맛있는 맛이겠죠. 여기서는 sweet. 달콤한이란 말을 써서 the popcorn taste를 쓰려고 봤더니 주어가 3인칭 단수입니다. s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the popcorn taste sweet. 달콤한이란 뜻의 형용사 sweet을 뒤에 써주면 된다. 자, 깨알 복습하면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를 써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결국 주어인 명사를 설명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짝꿍이 되려면 형용사여야 한다. 자, 지금 두개 썼어요. comfortable, sweet. 자, 이번에는 the actors, 배우들입니다. 그 배우들이요. 보인다. 자, 어떻게 보인다? 잘생겨 보인다. handsome을 쓰면 되겠죠? 복수이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look handsome. 자, 마지막 이제 4번은 exciting을 활용하면 돼요. The music. 음악이 이제 흘러나오나 봐요. 음악은요. 어떻게 소리가 들린다? 신나게 들린다. The music. 3인칭 단수이니까 S 붙여서 Sounds exciting. 신나게 들린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 문화에 대해 케빈이 답한 설문지가 있어요. 이렇게. 괄호 안의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질문이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n culture? 한국 문화란 뜻입니다.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름과 nationality, 국적이라는 뜻입니다. 캐나다 사람이네요. 그래서 질문이 쭉네 가지 주제가 있네요. 한국 민요란 뜻이요. Folk songs. 민요, 그리고 비빔밥, 한옥이라고 하는 집의 형태, 그리고 한복, 옷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opinion, 의견이란 뜻입니다. 케빈의 의견이에요. Korean culture, 한국 문화에 대한 케빈의 의견. 첫 번째, Korean folk songs. 한국 민요는요, 자, 어떻게 들린다? 슬프게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운드를 넣어주는데 복수형이니까 그냥 사운드 써주고 그 뒤에 sad라고 쓰면 됩니다. 슬프게 들리나 봐요. 2번 비빔밥입니다. 자, 우리 한국의 대표 전통 음식이라고 하면은 나오는 게 그중에 하나가 비빔밥 있죠. 자, 비빔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봤더니 맵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한식을 먹을 때 많이 이제 장벽을 느끼는 게 이제 맵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매운 것도 잘 먹는 친구들도 있고 못 먹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케빈은 비빔밥이 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빔밥은 맛이 매워요. 매운 맛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Taste, spicy라고 쓰면 되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이니까 s를 붙여서 taste spicy라고 하면 돼요. 계속 형용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번. 한옥이라고 하는 집은요, 어떻게 보인다? Unique. Unique는 형용사로 독특한, 개성 있는 이란 뜻이에요. 독특해 보입니다. 한옥도 3인칭 단수이니까 looks unique. 4번, 한복은요, 또 어떻게 보이냐면 colorful. 형형 색색이 다채로워 보입니다. 그러면 한옥도 3인칭 단수, 한복도 3인칭 단수이니까 한복 looks colorful이라고 써주시면 되죠. 재밌는 문제 유형이었어요.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그림을 보고 보기의 단어를 활용하여 한나의 SNS 게시물을 완성하려. 이런 식의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교과서에서도 SNS 게시물 형태로 글을 많이 구성을 한다. Write부터 give, bake. 수여 동사인 것 같고요. For, to, 전치사도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한나가 얘기를 해요. 어제는요, 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빠는요, 나를 위해서 케이크를 구워주셨습니다가 가장 자연스럽겠죠. 케이크 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bake를 쓰면 되는데 과거이니까 baked a cake for me. 우리 bake나 cook이나 maker 같이 뭔가를 만들어주고 혹은 buy와 같이 사주는 동사들은 전치사 for를 쓴다. 그래서 엄마는요, 또 요리를 해주셨습니다. A delicious meal. 자,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신 거죠.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앞에 bake와 마찬가지로 for를 써야 한다. 그래서 for me. My brother Dave. 우리 이제 이번에는 선물을 주고 있는 Dave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자, give의 과거형인 gave를 쓰면 되겠죠.
정서

사람이 먼저 나오고 이렇게 전달되는 대상이 나올 때는 전치사 쓰지 않는다 해서 내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 여동생인 제니가요. A letter. 내게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자, 일단 write는 과거형이 wrote죠. wrote a letter. 누구에게? 나에게. 전달되는 느낌 A에서 B로 대상이 옮겨간다. 전치사 to를 써야 한다고 했어요. So, to me, I felt very happy.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글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다음 그림을 보고 친구들이 서로를 위해 한 일에 대한 글을 완성하래요. 굉장히 아름다운 친구들이에요. 5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서로를 위해서 뭔가를 해준 겁니다. 어제요, 내 친구들과 나는요, 서로를 도왔습니다. 서로라는 뜻. 나는요, 만들어 주었어요. 샌드위치를 누구에게 만들어 줬습니까? 에이미에게 만들어 준 거죠. 그러면 에이미를 위해서 만들어 주었다. 어떻게 쓴다? 전치사 for를 쓴다. 자, 무엇을 만들어 줬는지 그 대상이 먼저 나왔으니까 사람에 해당하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전치사 for를 써서 for Amy. Amy를 위해서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Amy는요, 보여주었습니다. 공책을 보여주었어요. 뭔가 필기를 해놓은 공책이겠죠. 공책들을 누구에게 보여주었어요? 피터에게 보여주었다. 자, 이번에는 보여주다. A에서 B로 대상이 옮겨가는 느낌, to를 쓰면 됩니다. So, to Peter. 어떤가요? 풀만하신가요? 피터는요, taught math. taught는 여기 나와 있는 teach의 과거형입니다. 가르쳐 주었어요. 수학을요. 누구에게? Susan에게. 이번에 Susan을 쓰되, teach도 마찬가지로 전치사 to를 쓴다. Susan. Susan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Susan은요. lent. lend의 과거형이요. 빌려 주었습니다. 그녀의 우산을요. 누구에게요? Henry에게요. 빌려주다. 물건이 전달이 되죠. 그래서 to 한 다음에 사람 이름 Henry 써주면 돼요. 아주 아름다운 내용의 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닛 4 최종 리뷰하고 그다음 유닛의 쓰기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각 동사와 수요 동사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감각 동사는 다섯 가지 이 오감을 얘기하는 동사들을 우리가 감각 동사라고 하고 감각 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나온다. 왜냐하면 주어의 내용을 보충 설명해 주기 때문에 주어는 명사이죠. 다음, 감각 동사 뒤에 like와 같은 전치사가 이렇게 오면 뒤에 명사나 명사구가 나와야 한다. 왜? like가 전치사이니까. 그리고 수요 동사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무엇을 해주다라는 의미로 목적어가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뭐에게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무엇을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데 주로 이 에게는 사람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뒤에 을은 전달되는 대상이나 물건인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접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보다 뒤에 나온다. 쉽게 말해서 순서가 바뀔 때는 간접 목적어 앞에 에게 해당하는 그말 앞에 전치사 to와 for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유닛 4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유닛 5 라이팅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바쁘게 64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오, 그림이 있네요. 동물원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 단어들을 활용하여 글을 완성하는데, 단, 현재 진행시제로 쓰라고 합니다. 현재 진행시제의 형태는 비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 동사의 ing 형태. 이때 비동사는 당연히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하는 중이다.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때 우리는 현재 진행형을 써준다. All the animals, 모든 동물들이 are doing their own thing. 그들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At the zoo, 동물원에서요. So the monkeys, 원숭이들은요. From the tree branches, branches는 나뭇가지예요. 나뭇가지 이렇게 손을 얹고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hang이라고 하는 걸 활용하면 되는데. 복수형이니까 are 하고 hang 뒤에 ing를 붙여서 are hanging from the tree branches라고 문장 완성하시면 됩니다. So a panda. 이번엔 판다로 한번 가볼게요. 판다가요, on the rock. 바위 위에,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a panda. 3인칭 단수이니까 is 써주고요. sit. 앞뒤에 모음이 없고요. t. 앞뒤에 자음이 없습니다. 단자음, 단모음이네. 단모음, 단자음이네. 그러면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써준다고 했죠? 그래서 is sitting 이라고 쓸때 t를 한번더 반복해서 써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rabbits.
토끼들입니다. 토끼들이요.

on the grass. 풀밭에서 hop. hop은 깡충깡충 뛰는 겁니다. 그러면 뛰고 있는 거죠. 그러면 rabbits, 복수이니까 are hopping.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모음 단자음이니까 마지막 자음인 p를 반복해서 are hopping on the grass. 자, 마지막 the giraffes. giraffe는 기린이라는 뜻이요. 기린들이요. 뭐 하고 있죠? 나뭇잎을 먹고 있죠. 그러면 giraffes는 복수이니까 are eating leaves라고 완성하시면 됩니다. So, it's so peaceful. 정말 평화롭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표가 있는데 주위의 가족이 각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말하는 문장을 완성하래요. 역시나 현재 진행시제로 쓰라고 해요. 엄마, 아빠, 주희, 그리고 sister, dogs까지 있죠. 주희's mother, 주희의 어머니는요, 뭐 하고 있나요? Read the newspaper. 신문을 읽고 있다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주희's mother, 3인칭 단수입니다. 우리 dogs 빼고는 다 3인칭 단수이니까 is를 써주면 돼요. So is reading the newspaper. 그래서 뒤에 현재 진행시제로 써주어야 한다.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줄리의 아버지는요, water the plants. water, 물을 주다라는 뜻. plants는 식물. 그래서 식물들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뭐, father 뒤에 is 오고요. watering the plants라고 쓰면 된다. 역시나 is watering이라고 현재 진행시제로 써주면 돼요. 3번, 이번엔 주희입니다. 주희는요, lie on the bed.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주희 is lying이라고 쓰면 되는데, I로 끝나는 동사는요, I를 뭐로 바꿔준다? 기억하나요? Y로 바꿔준다. 그래서 I를 Y로 바꾸고 ing를 붙여서 주희 is lying on the bed라고 쓰면 돼요. 다음 4번, 주희의 sister는요, practice the violin. practice는 연습하다란 뜻. 바이올린을 연습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주희's sister is 한 다음에 practicing을 써주고 싶은데 이로 끝났어요. 이로 끝나는 동사는 이를 지워버리고 ing를 붙인다. So is practicing the violin. 자, 마지막 주희의 개들입니다. 개들은 공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Juhi's dogs. 복수형이니까 are 써줘야겠죠. are playing with balls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4번과 5번도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시제로 써주면 됐어요.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괄호 안에 단어를 활용하여 두 그림에 대한 대화를 완성하시오라고 합니다. Spot the differences. Difference는 차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spot은 찾다, 발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이점들을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뭐 틀린 그림 찾기, 다른 그림 찾기 이런 거 했죠. Picture A와 Picture B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Is Tom flying a drone in Picture A? 사진 그림이죠. 그림 A에서 톰은 드론을 날리고 있니? 자, 톰은 뭐 하고 있나요? 연을 날리고 있죠. 그러면 부정해야 합니다. 아니, no라고 하고 우리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비동사로 답을 하면 돼요. 부정의 의미니까 he isn't. 그는 뭐 하고 있다? is 한 다음에 flying이라고 하면 돼요. flying a kite in picture A. 그림 A에서 연을 날리는 중이다. 날리고 있다. 다음 2번. What is John doing in picture A? John은 picture A. 그림 A에서 뭐 하고 있어? He 뭐 하고 있나요? 벤치 위에 앉아 있죠? He is. 자, sitting을 쓰려고 봤더니 역시나 앞에 봤던 것처럼 단모음 단자음입니다. 그러면 자음 한번 더 써주죠. So, sitting. T 한번 더 써서 sitting on the bench라고 쓰면 됩니다. 다음 3번. 이번에는 에밀리에 대해 묻고 있어요. 에밀리가 그림 B에서 요가를 하고 있니? 아니죠. 친구랑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물어봐야 합니다. Is 비동사 먼저 나와요. Is Emily? 한 다음에 ing 형태. So doing yoga in picture B? 아니야. No, she isn't. 뭐 하고 있냐면 is talking을 써주면 되겠죠. So talking with her. friend, 그녀의 친구와 얘기를 하고 있어. 마지막, What is the dog doing in picture B? 개가 그림 B에서 뭐 하고 있어? 저뭐 하고 있죠? 자고 있잖아요. 그럼 it is로 씁니다. 그 다음에 sleep을 ing를 붙여줘서 sleeping, 자고 있어. 라고 문장 완성하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마지막 4번은 괄호 안의 단어를 활용하여 worth

페스티벌에 관한 인터뷰를 완성하라고 합니다. Now I'm at the Rose Festival. People, 사람들이요. 아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즐겁게 놀고 있어요. People이니까 일단 are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have를 써야 하는데, e로 끝났으니까 ing 형태로 바꿔준다. Are having fun. 왜 현재 진행 시제를 여기다 썼을까요? 지금 인터뷰를 한다라고 하는 건 현재 진행 중인 어떤 행사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니까 진행 중이다라는 의미로 현재 진행 시제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인터뷰해 봅시다. Hi, 인사하고요.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라고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비동사 먼저 와야겠죠. What are you 하고 계시나요? Doing here.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나는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I니까 am이 와야겠죠. I am. Enjoy는 그대로 ing 써주면 된다. So I'm enjoying time with my family. 다음, I take pictures of them. 그들의 사진들을 찍고 있어요. 찍는 중이에요. 그러면 I am. 자, taking은 E가 있으니까 E를 빼고 써주면 된다. 그래서 I'm taking pictures of them. 자, 쭉쭉 가보겠습니다. The pictures are cool. 어우, 사진들 멋있네요. Oh, what your brother? 자, 이번에는 말하는 사람, 저 상대방의 brother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쓴다? Your brother. 3인칭 단수이니까 is를 써야겠죠? 그러면 what is your brother doing? 자, 뭐 하고 있어요? 그는 뭐 하고 있냐면요. He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is making a rose bracelet. Bracelet은 팔찌란 뜻입니다. 그래서 장미 팔찌를 만드는 중이에요. make는 e로 끝났으니까 e만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is making a rose bracelet. It's part of an event for the children. Look. 한번 보세요. 아이들을 위한 행사의 부분입니다. Oh, wow, so pretty. 정말 예쁘네요. 자, 마지막. I think everyone. 제 생각에는 모두가요.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즐기는 것 같네요. 자, everyone은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모든 사람이라서 복수로 해석해야 될것 같지만 단수이다. 그래서 is를 씁니다. 자,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아요. So everyone is enjoy 앞에 나왔었죠? ing만 그대로 붙여주면 된다. is enjoying the festival. 자, 한번 유닛 5 내용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유닛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시는 지금 말하고 있는 특정 시점에 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낸다. 일시적인 동작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형태는 비동사의 현재형 뒤에 동사의 ing가 이어진다. 그래서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동사 ing 나오기 전에 not이 먼저 나와야 한다. 그래서 비동사 현재형 뒤에 not이 나오고 동사에 ing가 오고요. 현재 진행시의 의문문은 비동사 현재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의 ing 형태로 이어진다. 부정문을 만들 때와 의문문을 만들 때는 비동사가 포함된 문장의 그 규칙대로 그대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닛의 라이팅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76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1번, 그림을 보고 조동사 will과 괄호 안의 단어를 활용하여 일기예보를 완성하라고 합니다. Good evening, everyone. This is your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란 뜻이에요. For this week, 이번 주 일기예보인데요. On Monday and Tuesday, 월요일과 화요일에는요, 날씨가요,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겁니다. 비 오는 날씨 딱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will을 활용한다. will은 미래의 일을 얘기할 때 한다. 그래서 할 것이다, 일 것이다의 의미였습니다. 그럼 will 써주고, 조동사는 뒤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 So will be rainy all day 라고 쓰시면 돼요. 다음, on Wednesday, 수요일에는요, 날씨가요, 맑네요. 그러면, we see this라고 합니다. 역시나 조동사 will 써주고, 동사 원형 see 그대로 와서, 우리는 볼 거예요. sunny skies, 맑은 하늘을 보게 될 거고요. and the temperature, 기온이요. 30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will 한 다음에 동사 원형 go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짝짝짝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나 목요일과 금요일에는요, 목요일과 금요일은 구름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흐린 것 같죠? It, 그런데 sunny,

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럼 맑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부정을 해야겠죠. 그러면 can이 두 개니까 자, 여기는 be가 들어갈 거고요. 자, will not 한 단어로 won't라고 한다고 했어요. It won't be sunny. 맑지는 않을 겁니다. 화창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주말에는요, 우리는요, sunny weather again. 다시 맑은 날씨를 즐기게 될 겁니다. We will 한 다음에 enjoy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다음 표를 보고 조동사 can을 이용하래요. can은 능력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할수 있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각 학생이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에 대한 대화를 완성하라고 하죠. 그래서 네 가지 활동이 있어요. 그리고 케빈과 도러티 그리고 벤이 각각 할수 있다 없다를 표시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네, 총네 가지 활동이 있는데 일단 질문을 보면서 채워보겠습니다. Can Kevin roller skate? 케빈이 롤러 스케이트를 탈수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케빈 할수 있죠? Yes, he can. 자, can으로 물어봤으니까 can으로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So, also, 그리고 또뭘할수 있냐면 play musical instruments. 악기란 뜻입니다.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악기 연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뭐 들어가면 될까요? 똑같이 can을 쓰면 돼요. 할수 있는 거니까요. 다음 2번, 이번엔 도로시 얘기입니다. Can Dorothy play musical instruments? 그러면 도로시는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니? 연주할 수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할수 없으니까 can't. No, she can't. But she, 근데 뭐할수 있냐면 cook delicious meals. 요리를 굉장히 잘하나 봅니다. Cook delicious meals.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으니까 할수 있다. 여기는 can을 넣어주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3번, 이제 세 번째 대화는 Ben cook delicious meals. 그럼 똑같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Ben에 대해서 물어봐요. 네, 역시나 맛있는 식사를 만들다, 요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질문에는 can으로 해야 하고요. 할수 있어이니까 yes가 오겠죠? Yes, he can. 하지만 he play musical instruments. 악기 연주는 할수 없다. 그러면 내용상 하지만이 오기도 하고 여기 X 표시되어 있으니까 할수 없다라는 can't가 와야겠죠. He can't play musical instruments. 4번, who can drive a car? 누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 케빈하고 또 있습니다. 자, 케빈 있고 그 다음에 도로시도 있네요. And 이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도로시 따와서 이름 쓰면 되고요. 할수 있다. can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문제 남았습니다. 민재의 주말 계획표를 보고 be going to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래요. 우리 will과 마찬가지로 be going to도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데 계획이나 예정이 되어 있는 일을 얘기할 때 우리는 주로 be going to를 활용한다. 의미는 할 예정이다였고요. 주의해야 할건 주어에 따라 비동사가 달라질 수 있고 be going to도 다른 조동사와 마찬가지로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So, weekend plans. 주말 계획표가 쭉 나와 있네요. 우선 1번. 민재는요, watch TV. TV를 볼 거다, 안볼 거다? No TV라고 되어 있으니까 TV를 보지 않는 거겠죠? 그러면 민재는 is not going to watch TV라고 쓰셔야 합니다. So, is not 혹은 isn't라고 부정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하고요. 2번. 민재는요, walk the dog. 강아지 산책을 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is going to를 쓰면 되겠죠. So, 민재 is going to walk the dog. 다음 3번. 민재랑 이번엔 진수입니다. 아, 세 번째를 보니까 study history with 진수. 진수랑 함께 역사 공부하기. 그러면 민재랑 진수는요, 복수이죠. are라고 비동사 써줘야겠죠. So, 민재 and 진수 are going to study history together. 이때 비동사 are 써주고 역시나 동사 원형이 와야 한다. 4번입니다. 이번에 민재는요, computer games. 앞에 또 no라고 다시 붙었네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부정해야겠죠. 민재 is not 혹은 isn't going to play computer games라고 써주시면 돼요. 우리 play 정도는 여러분들 쓸수 있겠죠. 그다음 5번입니다. 민재는요, 그다음 빈칸에 쭉 뚫려있는데 Finish the science project. 과학 프로젝트를 끝내다라고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민재는 과학 프로젝트를
끝낼 겁니다. is going to finish the science project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역시나 is going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왔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입니다. 이번에는 must를 가지고 문장을 완성할 건데 도서관의 모습이 될 그림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 지금 보면은 도서관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다 보입니다. 왜 이럴까요? 그래서 각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을 완성하라고요. 단, 조동사 must와 괄호 안의 단어를 활용을 해라.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You hear run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뛰어다니는 친구들 모습 보여. 여기가 1번이죠. 뛰어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너는 여기서 뛰어다니면 안 된다. 강한 금지의 의미로 must not을 써서 you must not run here 라고 완성하면 됩니다. 2번 이어서 쭉 볼까요? 자, 2번은요. 뭐하고 있는 건가요? 아주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안 되죠. 공부를 하는 친구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you loudly with your friend 시끄럽게 너의 친구랑 떠들면 안 된다. 말하면 안 돼. 이번에도 must not 써서 you must not talk loudly with your friend. 3번입니다. 자, 이번엔 또 뭘 먹고 있어요. 난리 났어요. You or drink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먹거나 마시면 안 돼가 되겠죠. 그러면 역시나 must not 뒤에 it까지 써서 you must not eat or drink in the library. 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죠?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여기 울리고 있어요. You, your smartphone on silent. 정답은 must put입니다. 그래서 put your smartphone on silent는 이제 알람이 울리지 않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은 you the book to its original place. 원래 장소로 다시 갖다 놓아야 한다. 지금 다른 데다 두려고 하는 모습이 5번에서 보이네요. 그러면 you must return the book to its original place. 그 책을 원래 장소로, 본래 장소로 가져다 되돌려 놓아야 한다. 4번과 5번은 must를 활용하면 된다. 그래서 마지막 유닛 6 내용 정리해보면 조동사 will은 할 것이다 혹은 일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요. will과 be-going to의 차이는 이렇다. 막연할 때는 주로 will, 그리고 계획되고 예정될 때는 be-going to를 쓰고 조동사 can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조동사 must는 긍정일 때는 강한 의무, 부정일 때는 강한 금지의 의미이고 have to는 긍정문에서는 해야 한다라는 의무의 의미, 그 다음 부정문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불필요의 의미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게 writing 문제 같이 풀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생생그래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읽는 영어 생생독해 송현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재의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How to manage your pocket money.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걸 찾아보라면 money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money, 우리말로 돈이죠. 그러면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한다 정도만 알아도 굉장히 좋은 것이다. So manage는 뭐고 pocket money는 어떤 의미일지 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의 생생 포인트 제목은 How to manage your pocket money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같이 읽어볼 거고요. 내용은 용돈 관리이다. 아, 그러면 pocket money가 우리말로는 용돈이라는 의미겠구나 정도 추론할 수 있죠. 주요 어법은 간접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을 명시적으로 강의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등장한 문장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문문이라고 하는 건 상대에게 무언가를 물어볼 때그 물어보는 형식을 우리가 의문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간접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을까? 간접 의문문이 등장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교재의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케빈과 제니, 그리고 요 아래는 또 다른 친구들이 나와 있어요. 무언가 돈을 빌려줬던 상황 같기도 하고, 뭐 용돈을 어디다 쓰는지 그런 거 적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겠죠? 자, 팝 퀴즈 볼게요. How do you spend?

어떻게 spend 하나요? Your pocket money. 여러분들의 용돈을. spend는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렇게 뒤에 돈이 나오면 돈을 쓰다, 소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용돈을 쓰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용돈을 매일 받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주마다 혹은 월마다 용돈을 받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선택지를 골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spend it all right away. 그것을 쓰는데, 즉시 전부 다 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용돈을 만 원을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일요일이나 월요일쯤에 받을 거예요. 그런데 받고 나면은 그냥 다 써버리는 거죠. 자, 이런 친구들은 첫 번째 표시를 하면 돼요. 두 번째, save. save는 저축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save some. 어느 정도는 저축을 하고 and spend some.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일부는 쓴다. 예를 들어서 만 원을 받는다고 다시 생각해 보면 만원 중에서 5천 원은 저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5천 원은 쓴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save it. 저축을 하기는 하는데 전부 저축을 하는 거예요. For the future. 만 원을 받으면 하나도 쓰지 않고 전부 저축을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골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53쪽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글을 같이 읽어 볼 거예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Do you receive? Receive. 우리말로는 받다라는 의미. 뭘 받나요? Pocket money. 우리말로 어떤 의미라고 했죠? 용돈이라고 했습니다. Pocket은 주머니예요. 그리고 money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돈입니다. 왜 주머니 돈을 용돈이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용돈을 많이 받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용돈이라고 하는 건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다니면서 쓸수 있는 정도의 소량의 돈을 우리가 주로 용돈이라고 하죠. 아, 그런 점에서 pocket money를 우리말로 용돈이라고 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간접 의문문이 뒤에 등장한 김에 여기 의문문의 한번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문문은 이렇게 물음표가 뒤에 나오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런데 do you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떤 동사를 쓰냐에 따라서 의문문의 형태가 결정이 되는데 일반 동사가 이렇게 쓰인다. 그러면 문장은 이 앞에 do not, does로 시작을 해준다. So do you라고 하면 너는 뭐뭐 하니? 혹은 당신은 뭐뭐 하나요?라고 물어보는 말이 됩니다. 순서를 잘 보면 주어가 나오긴 하는데 주어 앞에 조동사 do가 쓰이고 그 다음에 주어 메인 동사가 이어서 나옵니다. 아, 이게 기본적인 의문문의 구조이구나. 기억하면서 뒤까지 가볼게요. Before you use pocket money, before, 뭐뭐 하기 전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한번 개념을 복습해 볼게요. 접속사라고 하는 건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서로 연결해 주는데 그게 단어가 될 수도 있고 구 또는 절이 될수 있다. 여기서는 절,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할 때, 사용을 할 때, 용돈을 사용하기 전에 you need to make a plan. 여러분은 뭘할 필요가 있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before라고 하는 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중에 하나인데 이전에 어떤 강의에서 when이라고 하는 시간의 접속사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뭐 하기 전에 여기서 나오는 need to 그리고 동사 원형이 쓰여서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이전에 역시나 등장했던 표현이에요. So let's meet. 만나봅시다. Four kids. 네 명의 아이들을 만나보세요. 네, with pocket money problems. 네, 뭘 가지고 있냐면 용돈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겁니다. Problems. Problem은 우리말로 문제라는 뜻이다. 아, 각각의 친구들이 어떤 용돈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첫 번째 친구는 케빈입니다. 잠깐 TMI지만 제 영어 이름이 또 케빈이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케빈이라고 하는 친구를 먼저 볼게요. I don't need toys. 나는요, toys. 우리말로 하면 장난감이죠. 장난감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But, 그렇지만, I buy them every week. 나는 그것들을 장난감을 얘기하는 거죠. 장난감을 매주 삽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꼭 장난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매주 혹은 매일 반복해서 사는 친구들, 과소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첫 번째 조언입니다. Make a shopping list. 뭘 만들어라. 쇼핑 리스트. 무엇을 구매할지 그런 구매 목록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이때 동사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명령문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뭐뭐 해라. 뭐뭐 하세요. And 그리고 think, 생각을 해라. Before you buy something. Before라고 하는 접속사가 여기서 또 등장했습니다. 뭐 하기 전에 생각을 해라. 무언가를 구매하기 전에, 사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케빈의 문제는 뭡니까? 필요하지도 않은 장난감을 계속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사기 전에 생각도 하고 쇼핑 목록도 만들고 그러라는 거예요. Buy. 구매를 하래요. 뭘? The important things first. Important. 이전에도 등장했던 것 같은 바로 그 단어. 다시 한번 우리말로는 중요한이란 뜻. 그리고 things는 여기서 것, 물건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혹은 중요한 물건들을 먼저 사라라고 조언을 해준다. 그러면 첫 번째 케빈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반복해서 사는 행위. 이게 바로 문제였고, 그에 따라서 쇼핑리스트도 쓰고, 그리고 사기 전에 생각도 하고, 중요한 걸 먼저 사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번, 제니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I spend all my money. Spend.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Spend는 우리말로 뒤에 money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무언가를 쓰다, 소비하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spend는 주로 그 뒤에 돈이나 시간이 나온다. 시간이든 돈이든 소비한다, 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나는 소비를 합니다. 쓰는데요. 문제는 all my money. 돈을 다 쓴다고 얘기를 해요. 내 모든 돈을, 내 모든 용돈을 다 써요. 근데 다쓸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As soon as I get it. As soon as. 혹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무언가 눈치가 있는 친구는, 받자마자? 이렇게 해석을 했을 겁니다. 정확해요. 뭐뭐 하자마자란 의미의 표현이 바로 as soon as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마자 I get it. 내가 용돈을 받자마자 돈을 다 써버려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친구 있죠? 만 원을 받든 2만 원을 받든 받으며 금방금방 다 써버리는 친구. 이 as soon as라고 하는 거 실제 대화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as soon as는 똑같고요. 이 뒤에 possible이라고 하는 말이 와요. 그러면 가능한 한 빨리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인데 약간 결이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as soon as를 한 김에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s soon as possible은 가능한 한 빨리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ASAP를 따서 ASAP 혹은 ASAP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 물론 여기서는 접속사 역할을 해서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서로 연결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냥 save라고 시작하면서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용돈을 빨리 다 써버린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무엇일까? Save. 절약을 해라, 저축을 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save는 저축하다, 아끼다란 말입니다. 저축을 하래요. Some of your money. 돈의 일부를 저축하라고 합니다. 뭘 위해서?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한마디 더 해요. Don't spend. 명령문은 명령문인데, 이렇게 앞에 don't가 나오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다. 쓰지 말아요. All of it. 용돈의 전부를 At once. 앞에 받자마자 다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at once는 한 번에 라는 의미예요. 한 번에 돈을 다 써라. 쓰지 말아라. 다 쓰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돈을 다 쓰는 사람들은 꼭 아이들만 있는 건 아니겠죠? 어른들 중에서도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월급을 받아서 금방금방 다 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정작 필요할 때쓸수 있는 돈이 없겠죠? 그래서 보통 조언을 많이 하는 게 여기 글에 나온 것처럼 다한 번에 쓰지 말고 먼저 저축을 해라, 절약을 해놔라, 아껴놔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이어서 3번 처음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I borrow. 나는요, borrow 합니다. money, 돈을 borrow 하는데 누구로부터? From my friend, 내 친구로부터 돈을 borrow, 빌립니다. 빌리다라는 뜻이에요. 내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but I don't pay it back. 난 하지 않습니다. 아주 나쁜 친구예요. Pay back.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뭐 해야 될까요?
돈을 돌려줘야겠죠.

그런데 돈을 빌리는데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딱이 글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떠오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에 대해서 뭐라고 조언을 해줄까? 이 아래 안 읽어도 여러분들은 뭐라고 조언을 해주겠어요? 만약에 친구가 돈을 막 빌려요. 근데 빌렸는데 안 갚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조언을 하겠어요? 돈 빌리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빌렸으면 빨리빨리 갚아라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 맥락이 등장합니다. Don't borrow. 빌리지 말아라. Money. 돈을 빌리지 말라고 하는데 if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역시나 그래서 you don't need to. 이 to 뒤에는 어떤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걸까? Borrow money. 돈을 빌린다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야 할 필요가 없다면 뭐 하지 말아라. 돈을 빌리지 말아라. 돈을 빌리는 게 습관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의 조언. 항상 뭐 해라. Return the money quickly. 돈을 빌렸으면 그 돈을 빨리 뭐 해야 될까요? 다시 돌려주고 갚아야겠죠? 그래서 return은 여기 위에 paid back과 같은 느낌으로 돌려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중요한 얘기죠.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빌릴 필요가 없으면 빌리지 말아라 애초에. 그리고 빌렸으면 최대한 빨리 뭐 해라? 갚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4번은 한나의 얘기예요. 우리 한나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냐면 where my money goes. 왜 여기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간접 의문이기 때문이다. 의문문은요, 의문사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어디 가고 있어? 영어로는 where are you going? 이때 where가 바로 의문사인데 의문사는 의문문에서 맨 앞에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는 비동사와 주어 혹은 do와 does와 같은 조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원형 순서로 나와요. 그래서 의문사 동사 주어라고 그런 문장의 형태 순서를 기억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를 잘 보면 의문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가 있는 게 아니라 주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동사가 쓰였습니다. 왜 그럴까? 간접 의문문에서 이 간접이라고 하는 건 다른 문장에 일부러 포함되어 있다,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원래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풀어보면 내 돈은 어디로 가지? Where does my money go?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체 문장, I don't know부터 시작하는 이 전체 문장에 일부러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Where my money goes와 같이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로 써준다. 이 간접 의문문은 주로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등장하게 되는 문법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의문문이 다른 문장에 일부러 쏙 포함이 되면서 그 순서가 의문사 주어 동사이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해석은 각각 쓰이는 그 의문사에 맞춰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한번 가볼까요? I feel like it disappears. feel like 뭐뭐인 것처럼 느껴져요 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disappears. disappear는 appear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disappear는 우리말로 사라지다라는 뜻이에요. appear는 어떤 의미일까? 사라지다의 반대말은 나타나다이죠. 그래서 appear는 나타나다, 등장하다라는 뜻인데 앞에 이렇게 this가 붙으면 반대말을 만들어주는 말이다. 그래서 appear는 나타나다, appear 앞에 this를 쓰면 나타나다의 반대 의미, 사라지다라는 뜻이 된다. 단어를 외울 때 단어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단어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어원별로 정리한 책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의 접근법을 활용해서 단어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될까? 애초에 돈을 쓰긴 쓰겠죠. 근데 본인이 어디에 쓰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막 써버린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기억이 안 나고. Write down, 쓰라고 합니다. What you buy in a notebook. What you buy. 이거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W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많은 상황에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사는 것을 쓰래요. 어디에다 쓰냐면 notebook. 우리말로 하면 노트북.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휴대용 컴퓨터 노트북을 얘기하는 걸까? 아닙니다. 공책을 영어로 notebook이라고 해요. 그러면 휴대용 컴퓨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 laptop.
컴퓨터라고 합니다. 아, 휴대용 컴퓨터는 노트북이라고 하지 않고 랩탑이라고 하는구나. 이 철자가

궁금한 질문을 직접 검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Try these tips.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요. 이러한 팁들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Tips. Tip은 우리말로 조언이란 뜻이다. 이러한 조언들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And be smart with your money. 돈에 대해서 현명해져라. 현명한 사람이 되세요라고 조언으로 또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53쪽에 아래 나와 있는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Pocket money, 우리말로 하면 용돈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 borrow. borrow는 빌리다. 이렇게 적어 볼게요. 다음, plan입니다. plan은 계획하다 혹은 계획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quickly. quickly는 어떤 의미죠? quickly는 빨리라는 의미죠. 혹은 빠르게 부사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도서 대출이라고 벌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책을 뭐 하는 걸까요? 빌리는 거겠죠. 그래서 1번에는 borrow라고 하는 동사를 써주면 됩니다. 그다음 2번은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있는 치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빠르게라는 의미의 부사 quickly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다음 3번입니다. 뭘 받는 모습이죠? 용돈을 받는 모습입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 이렇게 pocket money라고 써주시면 돼요. 마지막 4번은 열심히 뭐 하고 있나요?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래서 plan이라고 하는 말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54쪽으로 가서 after read A번부터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기호를 보기에서 골라 써보라고 합니다. 문장이 네 문장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문장 속에 빈칸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1번, Where is my money? 이게 앞에서 정리했던 의문문이구나. 의문사, 그리고 비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옵니다. 내 돈은 어디에 있지? My money. 내 돈이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지갑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내 돈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disappear이다. 그래서 C를 써주시면 됩니다. disappear. 사라지다라는 의미죠. 다음 2번 가볼게요. 2번은 I my money on snacks. 나는 내 돈을 어디에 간식에 씁니다. 소비합니다. 동사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그림을 보면 간식을 구입하는 모습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쓴다. 소비한다. 영어로는 spend, b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3번입니다. I make a. 나는 뭘 만드냐면요. Before I go shopping. 나는 쇼핑하러 가기 전에 계획을 만듭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말, plan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근데 plan이 없어요. 뭐라는 걸까? 남아있는 shopping list를 쓰면 되겠다. 잘 보면, 이렇게 구매 목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D를 써주시면 된다. 잠깐 여담이지만 사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에서 구매 목록을 작성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많이 구매하는 경우가 있을까? 뭐 심부름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 준비물을 사는 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쇼핑 목록을 작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쇼핑하러 가기 전에 쇼핑 목록을 쓴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I my money in a piggy bank. 피기뱅크가 우리말로 뭘까? 잘 보면 돼지 저금통에다가 무언가 돈을, 동전을 넣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돼지 저금통을 영어로는 피기뱅크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남아있는 표현을 써주면 됩니다. 돈을 저축하는 거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A, save를 써주시면 되겠죠. 이제 B로 한번 가볼게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각 사람이 하는 말을 연결해 볼 건데요. 4명의 친구들이 등장했습니다. 케빈, 제니, 톰, 하나. 각각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을 할까요? 꼭 기억해서 외워서 푸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지문에 읽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문을 보면서 문제를 푸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케빈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일단 A, B, C, D를 먼저 다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빌립니다. 돈을 내 친구로부터 빌려요. 그 다음 B는 I buy toys every week. 나는 장난감을 매주 삽니다. 그 다음 C는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모르겠어요. Where my money go?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I spend. 나는 돈을요, 쓰는데요. All my money. 돈을 다 써버립니다. As soon as I get it. 내가 돈을 받자마자 다 써버려요. 자, 그러면 다 내용이 정리가 되었으니 연결만 하면 끝난다. 케빈은 장난감을 매주 필요하지도 않는데 사는 게 문제였죠. 1번, 케빈은 B에 연결하면 된다. 손을 나쁘지 않게 그은 것 같아요. 다음, 제니는 뭐가 고민이죠? 받자마자 돈다 써버리는 게 문제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된다. 다음, 처음은 뭐가 문제인가요? 돈을 막 빌리고 갚지 않는 게 문제이죠? 처음은 A와 연결하면 된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하나는 뭐가 고민인가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C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C로 가볼게요. 글을 읽고 각 학생의 용돈 관리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블로그 댓글을 완성해 보라고 합니다. 굉장히 참신한 구조예요. 먼저 첫 번째, I buy toys every week. 나는 장난감을 매주 사는데요. But I don't need them. 나는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도 않은데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라? Think, 생각을 해라. You buy something. 너가 무언가를 사기 전에 생각을 해라. 뭐뭐 하기 전에. 영어로는 before라고 하는 접속사를 활용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는 before를 써주면 됩니다. 중요한 것들을, 중요한 물건들을 먼저 사라. 자, 2번. I spend all my money. 나는 돈을 다 써버립니다. As soon as I get it. 내가 돈을 받자마자 다 써버린대요. 그러니까 뭐 해라? Save some of your money. 돈의 일부를 저축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뭐 해라? 그리고 나서 그냥 무조건 안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해서 용돈의 일부를 저축을 하고 나머지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해서 라는 말 써주시면 돼요. 3번, I borrow money. 나는 돈을 빌리는데요. From my friend, 친구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하는 걸까? 항상 뭐 해라. 돈을 빌렸으면 빨리빨리 갚아라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return the money 라고 해주시면 돼요. So return the money는 돈을 돌려준다라는 말이고요. 혹은 pay it back. 그것을 다시 갚아라 라고 pay it back을 써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4번.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요. Where my money goes.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라? What you buy in a notebook? 공책에다가 네가 사는 것을 write down, 적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이제 마지막 D입니다. 그림을 보고 보기를 참고하여 현명한 용돈 관리를 위한 각 학생의 다짐을 써보래요. 보기를 보면 I will write down what I buy in a notebook. 나는 공책에 내가 사는 것을 기록할 거야. 적을 거야. Will,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조동사로 미래의 일이나 혹은 주어의 의지를 담은 이런 문장에 쓰이는 조동사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I will로 시작하면 됩니다. I will. 나는 뭐할 거냐면 I will buy the important things first. 중요한 것들을 먼저 살 거야. 그럼 지금 여기 쇼핑이라고 나와 있으니 쇼핑 목록을 작성할 거다,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 Make a shopping list. 쇼핑 목록을, 구매 목록을 만들 거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먼저 살 거다.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은행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for the future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돈을 저축할 거다, 저금할 거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겠죠. I will로 시작을 해서 I'll save my money. 물론 그 돈의 일부란 의미로 sum of를 붙여도 되고 붙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주요 문장부터 정리하면서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Let's meet four kids. 네 명의 아이들을 만나봅시다. 용돈 문제를 겪고 있는,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봅시다. 라고 하고, 그래서 네 명의 친구들이 등장을 했어요. 나는 장난감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매주 산다 하는 이런 친구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뭐 쇼핑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사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해라, 생각해라 라고 조언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우는 핵심 어법은 바로 간접 의문문이다.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로 쓰이는 걸 우리가 간접 의문이라고 하고, 형태는 의문사 그리고 주어 동사 순서로 나온다. 의문사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알려드릴게요. 그 의미는 의문사를 고려해서 해석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Where she lives. 어디에 그녀가 사는지, 어디서 그녀가 사는지를 모릅니다. 라고 할때 이렇게 의문사, 주어, 동사로 써주는 거죠. 그 다음, Can you tell me? 내게 말해줄 수 있나요? What's your name is?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냥 What is your name? 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렇게 Can you tell me를 붙여줘서 조금 더 공손하게 돌려 말하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어 나오기 전에 먼저 의문사, 주어, 그리고 비동사 이런 순서로 나온다.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He will ask you. 그는 너에게 물어볼 거야. 뭘 물어볼 거냐면 Who your best friend is? 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물어볼 거야. 그래서 Who is your best friend?라고 직접적으로 그냥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의문문이 일부러 들어와서 의문사, 주어, 동사로 쓰일 수가 있다.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입니다. 오늘은 용돈과 관련된 글을 같이 읽어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에 대해 할 말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 퀴즈는 글에 제시된 여러 조언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조언이 무엇인지를 그 문장을 써주시면 됩니다. 가급적 이 글에 나와 있는 문장을 활용해서 영어로 써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용돈과 관련된 글을 같이 읽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소재의 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Yeah.
0: 한 주 시작입니다.
1: 네.
0: 자, 우리 가정 영어 월요일에는 꼭 해봐야 됩니다.
1: 그렇죠.
0: 자,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제목이 집안 모기와의 전쟁.
1: 아이구야.
0: 엄압소사. 아, 이게 날씨가 더워지거나 하면은
1: 예.
0: 이 모기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1: 아, 제가 정말 올여름 모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 얼굴 막
0: 엄압소사.
1: 정말 엉망진창이 됐어요.
0: 아, 이상하게 아기들한테 또 많이 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1: 그렇죠. 저도 이제 들은 바가 네. 애기 피가 그렇게 달다고.
0: 아, 그럴 때 모기들이
1: 냄새를 맡고
0: 그걸 안 돼요?
1: 네. 그래서 모기가 제 방엔 없어요. 제 피가 탁한지. 꼭 애기 방에서 애기들만 그렇게 물어요.
0: 이쪽은 아니야. 이러면서 가는군요.
1: 똑똑해.
0: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모기 퇴치법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1: 맞아요.
0: 하여튼 그런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 넣어봤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 거려요. 이제 우왕 하고 지나가는 거
1: 그날은
0: 있죠.
1: 잠못 자는
0: 아,
1: 거예요.
0: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좀
1: 잠을 못
0: 소리도
1: 잡니다.
0: 지르고 말도
1: 예.
0: 걸어보고 하지만 이게 됩니까? 안
1: 안
0: 되죠.
1: 되죠.
0: 네.
1: 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0: 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 그 방충망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1: 네.
0: 닫아도 어디로 들어오더라고요, 꼭.
1: 그게 여러분들 잘 보시면
0: 아하.
1: 방충망 밑에 비가 빠져야 돼서 배수구가 쬐그맣게 있는 게 있어요.
0: Right. 오케이.
1: 거기도 막아줘야 돼요.
0: 아, 제가
1: 예.
0: 그걸 몰랐네요.
1: 아, 그거 모르시는 분들
0: 아, 오늘
1: 많더라고요.
0: 가서 확인을 꼭
1: 꼭
0: 해봐야겠습니다.
1: 해보시고, 거기 또
0: Right.
1: 테이핑하는 게 있거든요.
0: 아하.
1: 그걸로 딱 막아주셔야 돼요.
0: 전문가시네요.
1: 아, 왜냐면 애기들이 너무 목에 시달리다 보니까,
0: 아.
1: 아, 제가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0: 오늘 정말 내용도 공감이고 그
1: 네.
0: 와중에 영어도 흡수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1: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모기 잡으러 가야 됩니다.
0: Alright.
1: 그럼 함께 모기를 영어로 한번 잡아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여보,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거려요.
2: What are you clapping at?
1: 어?
2: Why are you clapping?
1: 모기.
2: Oh,
1: 모기,
2: mosquito.
1: 모스키토? 응. 모기, around me.
2: Oh, the noise.
1: Yeah.
2: Didn't you close the window?
1: Close the window?
2: Didn't you close the window?
1: 아, 닫았죠.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2: Huh?
1: I shut the door. Shut the
2: The
1: window.
2: window?
1: Yeah, window. But some mosquito. Some mosquito.
2: Oh, they came in?
1: Yeah.
2: 어,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1: 응? Electronic?
2: Yeah,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quatter.
1: Fly squatter?
2: You know, the fly squatter.
1: Yeah, I know.
2: It's time to buy one.
1: Oh, hurry, hurry, hurry up, hurry up.
2: Okay,
1: Yeah.
2: 그럼 이건
0: 네, 오늘 모기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어휘 많이 가져가실 겁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4: Didn't you close the window?
3: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4: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1: 아우.
0: 아,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 거려요.
1: 아이고, 진짜. 하니, 일단 출발은 좋네요.
0: 네.
1: Keep buzzing in my ear. 야, 여기 모기가 들어가야 되는군요.
0: 주어가 들어가야 돼요.
1: 아.
0: 자, 제가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도전이 될걸 알지만,
1: 귀에서.
0: 써보세요.
1: 네. 모기가 저희 아기가 항상 모기에 관심이 많을 나이라 지금 7살 이러니까 그걸 영어로 어느 순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요즘에는 보니까 아이들이
1: 네.
0: 영어 단어 같이 배우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 영상을 저는 이제 좀 많이 틀어주니까
0: 아, that's good.
1: 네, 거기서 막 알아낸 거예요.
0: Okay.
1: 그래서 mosquito.
0: 오.
1: 모스키로인데 스펠링을
0: 스펠링.
1: 몰라요.
0: 오케이. 거의 다 틀립니다.
1: 소리 나는 대로
0: 아,
1: 한번.
0: 틀려도 괜찮아요.
1: 모기들이니까
0: 오케이.
1: ES 한번 붙여봐요.
0: 알겠습니다.
1: 가볍게.
0: 알겠습니다.
1: 예.
0: 왠지 여름에 스키 타러 가고 싶네요. 스펠링이요?
1: 아, 스키가 있네.
0: 스키가 들어가 있네요.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어디에서요? In my
1: 귀에서
0: ear. 정답.
1: 아
0: 어, 어.
1: Q예요.
0: 네. 그 스키가 아니라, 근데 그래도 good guess예요. 앞뒤는 거의 맞았기 때문에.
1: 그러네.
0: 그리고 복수인 거. 한 마리면은 당연히 뭐한 마리 써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정확히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쵸? 몇
1: 그죠.
0: 마리인지. Alright, so the mosquitoes가 이렇게 한다. So, 모기를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mosquito라고
1: 스키로.
0: 얘기를 하고요. 뒤에 T라고 하는 부분은 모음 사이에 T가 있으면, 플랩이라고 해서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mosquito 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부드럽게 mosquito 이렇게 하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두번 여러분 해보도록 할게요. mosquito, mosquito,
1: mosquito, mosquito.
0: Right, mosquito. 근데 이게 복수형이 있잖아요.
1: 네.

0: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ES를 붙여도 되고요. 그냥 S를 붙여도 됩니다.
1: 아, 그래요? 네.
0: 근데 저 포함해서 제 주위에서도 보통 보면 ES를 대부분 붙이기는 해요. 근데 S만 붙인다고 이게 원래는 공식적으로 틀린 게 아닙니다.
1: 아, 오케이?
0: Alright, so mosquitoes 복수형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1: 네.
0: 자, 생각난 김에 우리가 좀 짜증나는 벌레들이 뭐 곤충들이 많잖아요.
1: 예,
0: 사실 솔직히. 근데
1: 예.
0: 그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기일 것 같고요.
1: 맞아요.
0: 그리고 이걸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같이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파리 일단 해주세요.
1: 파리는 뭐?
0: 얘는 웜업입니다.
1: 예, 너무 잘 알죠. Fly.
0: Fly. 자, 그런데 정말 초파리 있잖아요. 어디선가 저 불렀어요? 하고 나오는 친구들.
1: 진짜 여름에 무조건 집에.
0: 거의 같이 네. 산다고 봐야
1: 같이
0: 돼요.
1: 같이 살아요. 같이
0: 아,
1: 살아요.
0: 맞아요.
1: 네. 네. 초파리는 그럼 이 초가 그 미세하다를 의미하잖아요. 그럼 플라이는 플라이인데
0: 네.
1: 아주 작은 거니까.
0: 네.
1: 네.
0: 설마?
1: 작은 거니까. 근데 여기가 그렇게 막 저기 하진 않아서. 그 아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세미. 세미 플라이. 네. 세미 플라이. 왜냐면 우리가 정장도 세미 정장 이러잖아요. 근데 파린 파리인데 약간 세미 파리.
0: 제 생각에는 네. 뭔가 마이크로 이런 거 쓰시려다가 지금 바꾼 것 같기도 한데. 자, 초파리는요. 파리는 일단 플라이 맞습니다.
1: 네? 오?
0: Fruit fly라고.
1: 과일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0: That's right.
1: 아.
0: 그래서 조금만 해도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뭐, bananas, right? 와, 정말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1: 진짜
0: 돼요.
1: 진짜 너무 그 초파리 때문에 여름이 싫어질 정도로.
0: 진짜로요.
1: 바나나만 하나 먹고 탁 나도 거기에 막 엄청
0: 어떻게
1: 몰려들죠.
0: 어떻게 알고 나 불렀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1: 너무 신기한 게 나는 그게 거기서 알을 깐 건지 아니면 어디서 들어온 건지.
0: 저도 얘네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태어나나?
1: 그러니까.
0: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1: 진짜 이걸로 우리 2박 3일 떠들 수 있어요.
0: Yes. 네. Okay. So, 우리가 이제 mosquitoes하고 fly는 기본이고요.
1: 네.
0: Fruit fly까지는 알아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1: 네.
0: Okay. 자, 그리고 지금 계속 keep 뭘 한다고 나왔어요?
1: Buzzing.
0: Buzzing 한다라고 했죠. 자, buzz 한다는 것 자체가 윙윙 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 이런 거 있죠.
1: 네.
0: 근데 꼭 그게 그거는 벌이 될 수도 있고요. 모기가 윙윙 거리는 걸 수도 있고요. 하고
1: 맞아요.
0: 지나가는 그 소리를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는 버즈가 이렇게도 쓰이긴 합니다. 사람들이 와 그거 들었어? 뭐가 새로 나왔대? 웅성웅성 거리는 거 있죠.
1: 아,
0: 소문을 내고 막 웅성거리는
1: 네네네.
0: 거. 그것도 버즈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패턴이 하나 숨어 있죠. 이명적 패턴인데요. 계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썼을까요?
1: Keep ing인가요?
0: Yes, that's right. So keep ing를 쓰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행동을 한다.
1: 네.
0: 저 여기서는 계속 버징을 한다. 좀 멈췄다가 또 왔다가 또 왔다가 이런 느낌. 자, 예를 들어서 귀찮게 한다라는 표현 중에요. 제가 조금 비격식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1: 네.
0: 버그라는 게 있어요.
1: 버그?
0: 버그.
1: 버그 곤충이잖아요.
0: 맞아요. 근데 오. 그것처럼 뭔가 나를 아우 짜증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버그. 그러면 이거 해볼까요? 내 남동생이 계속 나를 버그해. 한마디로 아우 귀찮게 해. 어떻게 할까요?
1: My brother keeps bugging.
0: Bugging me. My brother keeps bugging me. Right? 자, how about this? 그 전화가 계속 울렸어. 울리는 거 뭐라고 할까요?
1: Bell.
0: 동사로
1: ring.
0: 그러면은 자, 그 전화는 계속 울려가 아니라 울렸어. 그렇게요.
1: The phone keeps ringing.
0: 울렸어. 과거죠.
1: The phone kept ringing.
0: 그렇죠.
1: 아하.
0: keep을 과거형으로 해서 계속 그랬다.
1: 아.
0: Okay? ing는 그대로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1: 네.
0: 시제는 keep에서 바꾸는 거예요. Okay, you guys, 같이 가볼게요. My brother keeps bugging me.
1: My brother keeps bugging me.
0: The phone kept ringing.
1: The phone kept ringing.
0: Alright, so bug는 귀찮게 하는 것, 그리고 ring은 울리는 것 같이 알아두세요.
1: 네.
0: 자, 읽어봅니다.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1: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0: 자, 이랬을 때, 아니, 창문 안 닫았어요?
1: 아이고, 그쵸. 이거부터 물어보게 되죠. Didn't you close the 창문?
0: Right.
1: 창문이니까 여기는 그러면
0: okay.
1: window 하겠습니다.
0: 심플한 걸로.
1: Yes.
0: Okay. So, close 하지 않았냐, the window를. Very nice.
1: Yeah.
0: 자, 우리 닫는 것을 close라는 동사로 썼습니다. 그렇죠? 네. S는 Z 비슷하게 발음을 해서 close가 되는데 자, 이거 나온 김에 여러분들 같이 항상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 주세요. 바로 뭐냐면 잠그다라고 한다면

0: 어떻게 쓰면 될까요?
1: 잠그다.
0: 네, 이거는 전화기 잠그는 것도 이것습니다.
1: 전화기를 잠궈요?
0: 그 패스워드를 걸어가지고 잠가거든요.
1: 그거는 락 아닌가요? 락. 예.
0: L-O-C-K. Okay, very nice. 맞습니다. Alright, so again, 폰을 락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윈도우를 뭐 도어를 락한다는 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닫는다가 아니라 잠그다. 강조를 해주는 거죠.
1: 네.
0: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Did you do something? 만약 그랬다면 너 과거에 뭐뭐 했니? 이거잖아요, 그죠?
1: 네.
0: Did you eat? 뭐 Did you take a shower? 근데 오늘은 did가 아니야. 뭐죠?
1: Did you가 아니라 didn't you?
0: 확인하는 느낌, 그죠? Right? 뭔가 물어본다는 느낌보다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 창문 안 닫았어? 이런 느낌. 뭐 하지 않았어? 라는 느낌을 주려고 일부러 didn't를 한번 써봤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션은 요거를 동사를 좀 많이 바꿔보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너 그 문 잠그지 않았니? 저 왜 열려있어? 이러면서 너 그 문 잠그지 않았니? 아까 잠그다 했었죠.
1: Didn't you lock the door?
0: 그렇죠. Didn't you lock the door?
1: Yeah.
0: 자, how about this? 이런 말 많이 하죠. 너 방금 뭐라고 하지 않았어? 나 미안해. 나 정신을 못 차렸는데. 네, 이러면서.
1: 네.
0: 자, 뭔가를 말하다를 넣어야겠죠?
1: 네.
0: 너 뭔가 말하지 않았어?
1: Didn't you say something?
0: 그렇죠. Didn't you say something?
1: 예.
0: 이렇게 확인할 때, 특히나 didn't는 너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you 말고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didn't she, didn't they 이렇게 주어도 바꿀 수 있어야겠죠. 중요한 건 동사 원형 온다는 거.
1: 네.
0: 오케이, 읽어볼게요. Didn't you lock the door?
1: Didn't you lock the door?
0: Didn't you say something?
1: Didn't you say something?
0: Alright, 본문 갈게요. Didn't you close the window?
1: Didn't you close the wind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0: 자, 다음 문장 보면요.
1: 네.
0: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1: 아유, 아무리
0: 이러고
1: 몰래,
0: 온 거예요.
1: 몰래 들어오고 있어, 모기가요? 아무리
0: 그렇죠.
1: I did, but I think a few...
0: 네.
1: 가만히 있어봐. 몰래 들어왔다라는 말이 없는데요.
0: 만약에 몰래 들어온 거를 그 동사가 있어요.
1: 있어요.
0: 그걸 모른다면
1: 네.
0: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표현은 해야겠죠. 그럼 그냥 들어왔다를 쓰면 되는 거죠.
1: 아, 그렇죠.
0: Right. 만약 모르면.
1: A few. 근데 A few가 몇 마리가 이미 다 된 건가요? 몇 마리 모기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A few가 그냥 몇.
0: 그건 좋은 의심입니다.
1: 네. 네. A few. 근데 모스키토 이거 쓰면 끝나요.
0: 그렇죠.
1: 나는 몇 마리 모기를 생각해.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너무 일이 커져서.
0: 이렇게.
1: 그러면 그냥 일단은 몰래 들어왔다라는 거를.
0: Okay.
1: 아, 나 그거 알았는데요. 몰래 들어오는 거 S 하고
0: 근데 N 들어가죠. 정확한 단어를 쓰다 틀리는 것 뭐 그거 뭐 하는 것보다
1: 그쵸?
0: 그냥 말이 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1: 그렇죠. 몰래 들어오는 것보다 원래
0: 무조건 맞아야 된다 이 생각보다.
1: A few comes인가? Comes in.
0: Okay.
1: 이렇게 할게요.
0: 제 생각엔 평소에 몇 마리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라고 쓰셨습니다.
1: 예.
0: 네. 그게 아니라. 들어온 것 같아요니까
1: 이미
0: 들어왔으니까 사실은 came in이 맞는데
1: 네.
0: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방금 슬기 씨가 아는 것 같긴 했는데
1: 그죠?
0: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 말이 되게 한번 해봤어요.
1: 맞아요.
0: 근데 came in 쓰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1: 전혀
0: 문제 없어요. 그럼 진짜 사실 그렇죠. 뭐 모기가 지금 자고 있나? 이러고 오는 거 아니니까
1: 네.
0: came in이 말이 되지만
1: 그죠.
0: 조금 그런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1: 그렇죠. 모기는 꼭 이러고 들어오거든요.
0: 이러고 와요?
1: 네, 오케이. 이러고 들어와요.
0: 자, 바로 sneak in.
1: 네.
0: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슬기 씨도 그렇고 이
1: 네.
0: 단어 맞아 그거 S로 시작하는 그거 맞았어
1: 맞아요.
0: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빌드가 되는 겁니다.
1: 네네.
0: 자, sneak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몰래 움직이는 동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몰래 들어오는 게 될 수도 있고 나가는 게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문맥에 따라 다른데요. 이 sneak이라고 하는 것 뒤에다가 전치사 뭐 넣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in이 들어갔죠?
1: 예.
0: 그럼 뭐겠어요? 몰래?
1: 온 거. 들어온
0: 거예요.
1: 네네네.
0: 오케이. 그래서 sneak in 하면 몰래 혹은 살금살금 들어가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Come in이랑 똑같은 패턴이네요.
0: 그럼요.

0: 근데 뉘앙스가 조금 더 몰래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1: 네.
0: 살금살금. 알라이트. 자, 참고로 이것으로 문장을 만들려면 시제를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자, sneak하고 과거형이 있고 pp 형태가 있는데 과거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옵션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길게 좀 해놓은 건데요.
1: 그래요?
0: 아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1: 여기 있는데요.
0: 아니야.
1: 예, 오케이. 너무 큰 힌트가.
0: 일단 그거
1: 예.
0: 해.
1: sneak.
0: pp는 뭘까요?
1: 웬 pp 왜 이렇게 짧아요? 잠깐만요. 그럼 이렇게 짧다라는 것은
0: 뭔가 변화가 있다.
1: 그쵸.
0: 예.
1: 그러면은 저는 왠지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0: 아, 갔다가 스닉, 다시 돌아오는군요.
1: 네, sneak, sneak, sneak.
0: Alright. 자, 제가 가운데 것을 길게 비운 이유는 이것도 있지만
1: 네.
0: 또 하나가 있기 때문인데
1: 아.
0: 잘 볼게요. 바로 snuck입니다. 자, sneak하고 pp 형태는 snuck이에요. 고정인데 과거형은 sneak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그냥 snug으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pp
1: 네.
0: 형태에 맞춰서. 그래서 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맞다. 이건 너무 좀 비격식 느낌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크게 상관없이 쓰셔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는 sneak, sneaked, 뭐 snug 이런 식으로 쓰는데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요. 지금 몇 개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 슬기 씨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는 아주 좋은 의심 같은 것이다 라고
1: 예.
0: 했는데 그렇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a few는 아마 많은 분들이 a few students.
1: 그럴까요?
0: A few cars. Right? 명사 앞에 서서 몇 개에 라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1: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근데 네. 그런 뜻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몇 개라는 그 양, 명사를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a few는 결국에는 모르겠어요. A few
1: 몇 마리?
0: mosquitoes를
1: 예.
0: 아예 하나로 받아주는 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모기 몇 마리 죽였어. 그럴 때 모기를 안 쓰고 그냥 내가 몇 마리 죽였어. 이럴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나는 죽였다 몇 마리. 그러면은
1: I killed a few.
0: That's it. I killed a few. 그러면 a few 무엇인지는 문맥에서 알아내는 겁니다.
1: 네.
0: 자, 이거 해볼게요. 내가 몇 명 알아. 또 누구 필요한 사람이 있어. 나 몇 명 알아. 그럼 어떡할까요?
1: I know a few.
0: Exactly.
1: Yes.
0: I know a few people. I know a few friends. 기타 등등이
1: 생략된 다 이렇게 거군요.
0: 그렇죠. 잡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I killed a few.
1: I killed a few.
0: I know a few.
1: I know a few.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몇 개, 몇 명의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1: 네.
0: 많은 것 혹은 많은 사람을 그렇게 짧게 받아주려면 뭐 쓰면 될까요?
1: 오호, 요건 알죠. A few의 반대격인 a lot. 네.
0: Well, that's fine too.
1: Yeah.
0: But then many.
1: Many.
0: Yeah, right. So 실제로 얘를 주어로도 써요. 그래서 many think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지문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use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Alright, 자, so 여기서는 지금 I did라고 하는 거는 I locked the door, I closed the door,
1: 네.
0: 뭐 the window, I mean.
1: 그랬는데.
0: 이걸 받아주는 거죠. 오케이. Okay. 자, 읽어볼게요.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1: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0: There you go.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1: 어떻게 참다. 결말이 날지 궁금해요.
0: 계속 윙, 윙 난리 에이. 났어요. 더는 못 참아. 전기 모기채 살 때가 왔어요.
1: 이거 아직 안 사셨어요?
0: 이거 있으세요? 어때요?
1: 저는
0: 저 진짜 궁금해서.
1: 이거를 조금 쓰다가
0: 네. Does it work?
1: 이게 조금 되긴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그냥 전기 모기 그 기계 있죠.
0: 정말.
1: 그거를 그냥 봤어요.
0: 공원에 있는 거 아니에요?
1: 얼마나 우리 애기들이
0: 아이고
1: 모기의 피해를 봤으면 제가 그랬겠어요.
0: 고생이 네. 심했겠습니다.
1: 아 정말 네. 힘들었거든요. That's it. 아 그건 그거야. It's time to buy. 사야 될 시간이야. On electric something. 아 전기 모기채네요.
0: 모기채가 나와야겠네요.
1: 전기 모기채? 전기 모기채.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0: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1: 왠지 이게 핸들링 하는 거니까. So electric
0: handle. 오.
1: 예. electric handle.
0: 네. 상상도 못 했던 단어입니다. 자, handle은 손잡이란 뜻이죠. 자, 이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1: 네.

0: fly swatter.
1: swatter.
2: 이라는 단어가 아.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한국에서는 보통 파리채라고도 하지만 모기채라고도 많이 하지 않나요?
1: 모기채라는 말은 많이는 안 써요.
2: 아, 그래요?
1: 오히려 파리채 갖고 와, 모기 잡게.
2: 아, 그렇군요. 네,
1: 파리채로 모기도 잡아요.
2: 하긴 뭐, 아, 잠깐만, 아, 이거 그거 쓰면 안 돼.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1: 그때그때 용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2: 아니요, 예. 네. 근데 영어에서는 이 모기라는 단어, 내가 모기를 잡더라도 mosquito sweater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1: 아.
2: 무조건 fly sweater 이라고 쓰게 되고요. 근데 특히나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나름대로 최신으로 나온 게 되겠죠.
1: 예.
2: 전기를 쓱 하고 잡는
1: 맞아요.
2: 거, right? So electric fly sweater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전기 파리채, 전기 모기채 정도가 이제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2: 이러면들은 electricity라는 전기라는 명사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네.
2: 그거의 형용사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Electric. 자, 근데 그것을 살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 네.
2: 자, 이런 식으로 아, 뭐 할 때가 됐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1: It's time to
2: do something.
1: 네.
2: It's time, 때야, 어떤 때야? To do something. 여기서는 by 할 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만 바꿔주신다면 그 행동을 할 때다.
1: 아하.
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1: Yes.
2: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잠자리에 들 때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1: It's time to go to bed.
2: Mm-hmm. It's time to go to bed.
1: Mm-hmm.
2: 자러 갈 시간, right? So how about this?
1: Yes.
2: 직업을 얻는 거, get 하는 거, right?
1: 네.
2: So 취직할 때다.
1: Uh-huh.
2: 이런 거 뭘까요?
1: It's time to get a job.
2: It's time to get a job.
1: Yes.
2: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So 한 요 정도에서 끊어주면 되겠죠.
1: 네.
2: 그렇죠? 뭐 time 앞에 어라든가 이런 거 안 넣어요. 자, it's time to go to bed.
1: It's time to go to bed.
2: It's time to get a job.
1: It's time to get a job.
2: All right. So, 그리고 참고로 that's it. 이거는
1: 예.
2: 이제 거기까지야. 나 더 이상 아~ 못 참아. You know, that's enough. 정도의
1: yes.
2: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읽어볼게요.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1: Yeah,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2: All right. Very,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3: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2: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2: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거려요.
1: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2: Right?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1: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2: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3: Didn't you close the window? Didn't you close the window?
4: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3: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2: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2: 네, 첫 번째는 계속 뭔가를 하는 거. Keep ing.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2: 전화가 계속 울렸어. 그 전화가 계속 울렸다. 과거로.
1: The phone kept ringing.
2: 그렇죠. 두 번째. 내 동생이, 내 남동생이 계속 날 버그해, 귀찮게 해.
1: My brother keep bugging me.
2: 근데 keep이 아니라 keeps.
1: keeps.
2: 왜냐면 3인칭 단수니까요.
1: 맞네요.
2: It's okay. 자, 세 번째. 모기들이, 그 모기들이라고 할게요.
1: 네.
2: 그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거려요, 저의 귀에서.
1: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2: There you go. 자, 읽어볼게요. The phone kept ringing. My brother keeps

0: bugging me.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1: A few.
0: Mm-hmm.

0: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I know a few. I killed a few.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네,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2: Didn't you close the window?
1: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2: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0: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3: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4: Didn't you close the window?
3: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4: Ah,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quatter.
3: Oh, okay, okay.
4: We have one of those. That'll be good.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너 선크림 발랐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id you put on sunscreen?
0: There you go. Did you put on sunscreen? Mm-hmm.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3: 네.
0: A few라는 것을 사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가 몇 개 가져왔어. 내가 몇 개 가져왔어.
3: 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도전해 주세요.
3: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인데요.
1: 그쵸.
0: 어떻게 보면 목이 우리 사실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1: 아, 재밌네요.
0: 오늘은 가정에서 벌어진 목이가 아닙니다.
1: 오, 그럼 어디요?
0: 캠핑장이요.
1: 캠핑장 모기는 또 세요.
0: 너 강력합니까?
1: 왜냐면은 캠핑장이 보통 이렇게 산 주변에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산 모기는 또 되게.
0: 아, 약간 와일드하군요.
1: 아, 맞아요.
0: 아, 제가 캠핑을 다녀보질 않아가지고. 네. 그 밖에서 어떤 느낌일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 그 친구들이 굉장히 강력하군요.
1: 항상 밖에서 그 산 주변에서 모기에 물리면은 그 물린 그 부위가 엄청 크게 부어오르던데요.
0: 아, 저의 집에 경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1: 네, 달라요. 스케일이 달라요.
0: 강력한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o, 캠핑장 모기와의 전쟁.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1: 왜?
0: 그죠? 긍정적인 마인셋이에요.
1: 아, 그쵸, 그쵸, 그쵸.
0: 예,
1: 아니, 생각은
0: 뭔가.
1: 그렇게 할수 있는데, 진짜 헌혈이 아니라 모기한테 이렇게
0: 그러니까요.
1: 헌혈할 이유는
0: 그냥
1: 없으니까.
0: 아예 자포자기한 거예요.
1: 그래요,
0: 네. 자,
1: 예.
0: 두 번째 미션은. 아니, 그런데 왜 목이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아유!
1: 아, 진짜
0: 이런 느낌.
1: 신기해.
0: 그렇죠.
1: 저도 그 생각 많이 한적
0: 이게
1: 있거든요.
0: 또, 근데, 그, 진화적으로요. 그게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얼핏 들은 건데요. 가렵게 함으로써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아, 조심을 뭐 인식하게 했다. 뭐, 근데 그건 정확한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하네요.
1: 네네네. 그런 말도 있나 보죠.
0: 있다. 그죠? 자, 목이 물린데, 이런 것도 영어로 할수 있어야겠죠. 다
1: 물린데.
0: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아,

0: 핑장에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래요? Right. 슬기롭게 도전!
1: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2: 어? Tent?
1: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2: 어, 안에 모기 진짜 많아. 맞아, 나도 여기 물린 것 같은데. 어, 근데 뭐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1: What?
2: 헌혈, 헌혈.
1: 헌혈?
2: 헌혈. Blood, blood share. Blood share. With mosquitoes. It's okay.
1: It's okay.
2: Mosquito alive. Okay. Oh. Keep it up, mosquito.
1: What?
2: Right? Oh. 근데 그 모기 물린 데는 왜 그렇게 가려운 거야?
1: 어? Huh?
2: 어? 그 모기 콕. 아! 아, 간질간질. Why?
1: Why?
2: What?
1: Oh, why?
2: 모기 콕. 아, 아, 아. Why? Itchy, itchy.
1: Why is it bite? Oh, why is it itchy?
2: Oh.
1: Ah,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2: Oh, between your toes?
1: Between my toes.
2: Oh, 그거 ah. 진짜 가려운데 어떡해.
1: Oh,
2: oh. Oh, 나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3: Oh.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네. 오늘도 예외는 없습니다. Oh. 어휘 많이 가져가실 거예요.
0: 좋습니다.
3: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5: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4: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3: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Mm-hmm.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은 나와 있어요.
0: 그렇죠.
3: 근데 텐트 안에 모기가 엄청 아우. 많아. 그러니까 미리 이게 뭔가 했어야
0: 그러게요.
3: 잠갔어야 되는데.
0: 네. 아니면 이렇게 뭐 달팽이 집 같은 모기향 있죠.
3: 맞아요, 맞아요.
0: 그거를 위험하지 않는 소리에서 피워놔야 돼요.
3: 미리 해놔야 돼요.
0: 맞습니다.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3: 오.
0: 텐트 안이니까요.
3: 네.
0: 어, 안쪽에. So 그러면. 텐트를 써볼까요? 이거 네. 맞죠?
3: 제 생각에는 오늘 이거 비워뒀으면
0: 네.
3: 그 사이에 이렇게 익히진 못했을 거기 때문에
0: 너무 감사해요.
3: 아우 천만입니다.
0: 이렇게 배려심 많은 선생님과 우리 함께 영어를 배우니 얼마나 우리가 쭉쭉 늘어요. 그죠?
3: 느낌이 이상한데요? 기운이? 네.
0: 어, 무슨 말씀이세요?
3: 자, T-E-N-T, tent 정답 맞습니다.
0: Yeah.
3: Alright. 자, 지금 보면 텐트에 어디에 모기가 많은 거예요?
0: 텐트 안쪽에요.
3: 그렇죠. 네. 그래서 강조하려고 뭘 썼죠?
0: Inside.
3: Inside. 오케이. 안쪽 면인 거예요. Inside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런 안쪽을 얘기를 할 때 둘 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in을 더 많이 써요.
0: 네.
3: 짧잖아요. 근데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거나 막 짜증났을 때, 이 안에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싶을 때는 inside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0: 아.
3: Do you understand?
0: Yes.
3: Right? So in the tent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오랜만에 기본적인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0: 네.
3: 많은 mosquitoes들이 텐트 안에 있다죠?
0: 있다.
3: 뭐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 어떻게 했죠?
0: There are.
3: There is or there are. 이렇게 했습니다. 자, there는 해석하지 않아요. 거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0: 그쵸?
3: 그냥 있답니다. Alright? 근데 우리가 익숙한 게 there is 단수명사
0: 네.
3: 이렇게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0: 네.
3: 뭐 예를 들어서 there's a dog in the room
0: 예.
3: 이런 식으로 한 마리 얘기를 하는 거에는 익숙하지만 이렇게 복수 형태로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상하게 입영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So 그럴 때는 is가 아니라
0: are.
3: There are 뭐뭐들
0: 예.
3: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어떤 프로그램 같은데 서머 캠프나 이런 데 보면 액티비티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재밌어요.
3: 네, 활동하는 거. 그래서 아 엄청 많은 그런 액티비티들이 있어.
0: There 어때요? are so many activities.
3: 그렇죠.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right? 이렇게 복수형으로 쓸 수 있겠고요.
0: 네.
3: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 우리가 들판이라고 할 때 field를 씩니다.
0: Field.
3: Alright. 그래서 오, 그 field에 말들이 있다.
0: 예.
3: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들판에라고 할 때 in the field라고
0: in
3: 쓰거든요.
0: The field.
3: 그러면은 어떻게 쓸까요?
0: There are
3: 말들.
0: horses
3: 그렇죠.
0: in the field.
3: The field. Alright? So, 중요한 거. 복수로 쓸 때는 is 아니라 다시 한번
0: are
3: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복수를 얘기를 할 때 가끔가다 is를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0: 네.
3: 이게 이제 회화체, 구어체에서는 좀 플렉서블하게 쓰기도 해요. 용통성 있게. 예. 하지만 우리는 맞춰

0: 네. Right? 읽어보겠습니다.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1: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0: Oh, there are horses in the field.
1: There are horses in the field.
0: Alright, 자, 질문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Yeah.
0: 있잖아, 거기 고양이들이 많아? 자, 많은 고양이들이 있니? 그리고 거기에는 마지막에 붙이면 돼요.
1: 아.
0: 자, 질문이죠, 지금.
1: 예. Yeah.
0: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Are there so many cats in there?
0: 어, 그냥 there?
1: There?
0: 하시면 돼요. Oh. Are there many cats there?
1: Oh.
0: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대어가 두 번 들어가니까 뭔가 이상해요.
0: 좀 어색하죠, 그렇죠? 네. 오케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긴 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라고 할 때는 there are, there is를 쓰는데
1: 네?
0: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is there? Are there?
1: 에헤이.
0: 이 두 개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순을.
1: 네.
0: 그리고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는 항상 여러분 마지막에. There.
1: There.
0: 정은 정말 거기에란 뜻이에요.
1: 그쵸.
0: Okay?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1: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0: 네, 근데 상대방은
1: 네.
0: 그러니까 우리의 미션이죠. 굉장히 쿨합니다. 뭐, 헌혈 좀 해도 되지 뭐.
1: 아...
0: 그러니까 괜찮지 뭐. 그 많이 온 거예요. 캠핑에
1: 그쵸?
0: 와서 익숙한 에이. 거죠.
1: 이 정도 모기는 감수해야지. 캠핑 와서 약간 이런 마인드.
0: 이게 또 하나의 그거야.
1: 아, 캠핑.
0: 이거 또 경험이야.
1: 그죠, 그죠. I don't mind. 나는 뭐 신경 안 써. A little blood. 약간의 피. 피를 주는 건가? 그죠?
0: 그러니까 이게 의역을 제가 한 거예요. 굉장히 의역했어요.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이거는 직역을 하면요. 뭐 피를 좀 이렇게
1: share 해도
0: 하는 거 뭔가 주는 거 그런 거나 뭐 별로 신경 안 쓴다.
1: 왠지 이거 뒤에 동사 원형.
0: Okay.
1: I don't mind share a little blood.
0: 지금 느낌이 막 그림이 그려져요.
1: 네, 피 공유하는 거.
0: 이게 모기한테 어떻게 좀 하나 드릴까요? 드릴까요? 어떻게 같이 좀 이런 느낌인데
1: 피 1mm에 5,000원 드려요.
0: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건 제가 의역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기 씨도
1: 네.
0: 힘들었을 거예요. 자, 제가 사용한 건
1: 네.
0: 기증하는 거였습니다.
1: 아~
0: 헌혈 한마디로 진짜 말을. 말 그대로. 그래서 저는 donate이라는 동사를 쓸 거예요. 근데 모양이 조금 ing가 들어가긴 했죠.
1: I don't mind 다음에 ing였나 보다.
0: Yes. donate이라는 동사 들어보셨어요?
1: 들어봤어요.
0: donate이라고 하는 건 여기선 p니까 헌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증하다 이런 식으로도 되고 돈도 donate를 할 수가 있죠.
1: 그렇죠.
0: donate. 그러면은 기부하다가 되겠습니다.
1: 근데 사실 donate란 동사보다는 아마 많은 분들이 donation은
0: donation.
1: 그거는 익숙하실 것 같아요.
0: 기부금 같은 거.
1: 네,
0: right,
1: 네.
0: right.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의도로 뭔가를 나누고 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쓸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뒤에 blood가 나왔는데요.
1: 예.
0: blood가 뭐예요? blood.
1: 피.
0: 피.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저 실수 엄청 많이 본 게 피는 blood인데 피를 흘리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얘는 비슷하지만 달라요. 네.
1: bleed 아닌가요?
0: 볼까요? bleed.
1: bleed.
0: 볼게요.
1: bleed.
0: 맞습니다.
1: 맞네요.
0: 이 두 개를 반대로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블러드로 동사를 막 하려고 하시거나 이런 케이스 많아요.
1: 저도 사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으면 이게 그거 아닌가요? 했을 것 같아요.
0: Right. 네. 제가 아마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지 않았으면
1: 블리든가
0: 블러든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명사, 얘는 딱 봐도 동사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패턴. 아마 이거 왕초보 영어에서 거의 최초 수준일 거예요.
1: 어렵잖아요.
0: Right. 근데 아마 원어민들이 하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0: 상대방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괜찮아요. 저 뭐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은 뭔가를 꺼리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 도네이팅 하는 거 나 뭐 별로 신경 안 써. 뭐 괜찮아. 꺼리지 않아. 이게 의역이 되면서 괜찮아. 이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이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1: 음흠.
0: 바꾼 건 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1: 그쵸.
0: 나는 이 행동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인드가 계속 마음에 담고 있고 신경 쓰는 거거든요.
1: 음흠.
0: 근데 나 그런 거 안 한다. 의역돼서 ing도 괜찮아요. 이런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 그게 그 말이네요, 정말.
0: 맞아요. 그런데 왜 의역을 제가 잘 안 쓰냐면은
1: 예.
0: 이 I don't mind 이거를 의역을 해서 괜찮아 이래버리면 나중에 상대방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Do you mind 어쩌고 이렇게 했을 때 yes라고 그래야 되나?
1: 헷갈린다.
0: 뭐라 그러나? 이게 헷갈려요.
1: 네.
0: 제가 진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역으로 느껴주세요.
1: 예.
0: mind 하는 게 이렇게 꺼리는 느낌이구나. 자,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 기다리는 거 안 꺼려요. 저 안 꺼려요, 기다리는 거.
1: I don't mind waiting.
0: 그렇죠. I don't mind waiting. 누군가 물어봤겠죠. 뭐, do you mind waiting? 뭐 이런 그쵸, 식으로, 그쵸.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 그거 공유하는 거 꺼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음식 같은 게 있어요.
1: 예, 예.
0: 근데 같이 좀 이렇게 먹는 거 어때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어. 나도 내 거를 같이 공유할 테니까 당신 것도 좀 공유 이렇게 해서
1: 무조건 약간 음식은 그렇게 먹어야 돼요.
0: 짬뽕과 짜장면의 느낌?
1: 그 짬짜면으로 시키기 조금
0: 애매할 수 있거든요.
1: 너 짬뽕 나 짜장 이렇게 해갖고
0: That's right.
1: 정겨워요.
0: 저는 네. 꺼리지 않는데요. 그거를 공유하는 거.
1: I don't mind sharing it.
0: 그렇죠. I don't mind sharing it. You can take some 이런 식으로 right?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Yeah.
0: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직역 느낌으로 가주세요. 오케이. 네. 자, 한번 가볼게요. Oh, I don't mind waiting.
1: I don't mind waiting.
0: I don't mind sharing it.
1: I don't mind sharing it.
0: 아, 그런 거 꺼리지 않는다.
1: Yes.
0: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살짝 해보긴 했지만 질문형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그러면은 밖에서 기다리시면 꺼릴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1: 불편하실까요?
0: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밖에 택시가 오는데 그걸 놓칠 수가 있으니까
1: 그쵸.
0: 당신은 꺼리나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할까요?
1: Do you mind?
0: Do you mind 밖에서 기다리는 거?
1: Do you mind waiting outside?
0: 그렇죠.
1: 오.
0: Do you mind waiting outside?
1: 괜찮죠?
0: 네네. 원어민들이 엄청나게 예의 있게 많이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그러게요.
0: 직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Do you mind waiting outside를 의역을 했다고 칠게요.
1: 네.
0: 밖에서 기다리셔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1: 그쵸?
0: 그러면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려고
1: 예.
0: Yes. 이거는 뭘까요?
1: 난 꺼려요.
0: 꺼려요.
1: 예.
0: 저 안 기다릴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 우와.
0: You know what I mean?
1: 그 대답을 그러면은 반대로 해야지 긍정이군요.
0: 그러니까 반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직역으로 꺼리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1: 예.
0: 꺼리실까요? 이러면
1: No.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의역으로 억지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Al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Oh,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0: 네, 자 다음은요.
1: 네.
0: 아 그런데 왜 모기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1: 그렇죠. 이게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0: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막 십자도 긁고 뭐 난리
1: 예,
0: 나잖아요.
1: 신발 누고.
0: 아, 다 그렇죠?
1: 예, 예.
0: 아, 정말 그런 거 아니군요.
1: 다 똑같아요. 만국공통일걸요.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가려워?
0: 가려워.
1: 그죠?
0: 이것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1: 예. 자, 왜 이렇게 모기 물린 거는 가려울까? 그쵸? 그건데.
0: 가려운 거를 아시는 분 거의 못 보긴 했는데.
1: 아, 그건데. 아, 그거 봐.
0: 스크래치?
1: 아니에요. 스크래치.
0: 스크래치 아니에요?
1: 스크래치는 상처예요.
0: 상처. 오케이.
1: 예, 스크래치는 예, 상처고 제가 이 정도 알거든요. 이거 알거든요.
0: 약간 충격적입니다. 아,
1: 뭐
0: 충격적인일 뻔했습니다. 말을 바꿀게요.
1: 뭐 이런 건데. 이렇게 생긴 거 없어 봤는데.
0: 맞아요. 어디서 보긴 한 것 같은데.
1: 어깨 너머로.
0: Alright. 예. 자, 볼게요.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1: Okay. 아니구나.
0: 자, 정답은?
1: 아우.
0: itchy.
1: 아.
0: 와, 그래도 저 IT 갔을 때 대박이랬어요.
1: 아, 어디서 봤거든요, 제가.
0: 근데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거예요.
1: 예.
0: 아, 근데 네, 슬기 씨. 좋습니다.
1: 예.
0: 자, itchy가 itchy, 이게 가려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 예.
0: 얘는 형용사이면서 강세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 오?
0: itch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itch 이게 아니에요.
1: 에?
0: 오케이? itchy, itchy
1: 오?
0: 이런 느낌 봐야 돼요. 왜냐하면 itch 이래버리면 에? y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건 동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강세 안 줘볼게요.
1: 예?
0: itchy, oh, itchy,
1: itchy,
0: itchy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mosquito bites들이라고 했는데
1: 네.
0: 이 mosquito bite 자체가 이게 왠지 bite가 물다란 동사잖아요.
1: 그거 아니었어요?
0: 근데 얘는 명사입니다.
1: 아~
0: 네. 그래서 A mosquito bite 하면 하나겠죠. 네. 그렇게 하면은 모기에게 물린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뿅 된 거. 그리고 복수 여러 개다. 그럼 복수로 mosquito bites 쓸 수가 아~ 있는 거예요.
1: 우와.
0: 특이하죠, 그렇죠?
1: 예, 예, 예, 예.
0: Right. So mosquito bites들을 왜 so itchy 해라고 했고요. 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형용사 앞에 지금 itchy 앞에 뭐 붙었어요?
1: So.
0: 자 이것은 뭔가 정도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죠.
1: 네.
0: 하지만 무조건 부정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so 형용사 엄청나게 itchy하다 혹은 이렇게나 그렇게나 뭐뭐하다 해서 네. 뭔가 좀 정도를 높여주는 느낌인 거예요. 왜 그렇게나 itchy한 거야?
1: Yes.
0: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왜 이 안에 그렇게나 이렇게나 더운 거야? 자 왜 이 안에 그렇게나 더운 거야? Is it 해야 되죠. 왜냐면은 예. 날씨를 얘기를 하고 뭐 온도를 얘기를 하니까.
1: Why is it
0: 엄청 덥대요.
1: So hot.
0: 이 안에 in
1: inside.
0: In here. Right. 그러면 why is it so hot in here?
1: Oh.
0: Why is it so hot in here? So 여기서 역할 so라고 하는 건 정도가 좀 올라간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뭐 엄청 뭐 이렇게나 그렇게나라는 느낌. 자, 이거 해볼게요. 왜 그는 그렇게나 화가 나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화난 거 뭐 쓸까요?
1: Upset?
0: 뭐,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써도 돼요.
1: Mad?
0: 오케이.
1: Yeah. Why is he so mad?
0: 그래서 why is he so mad? 그렇게나, 이렇게나, 엄청. 이런 느낌?
1: Yeah.
0: 줄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Why is it so hot in here?
1: Why is it so hot in here?
0: Why is he so mad?
1: Why is he so mad?
0: All right, 자, 이것도 가볼게요.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1: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All 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네.
0: And that is...
1: No.
0: 안 돼. 모기가 방금 내 발가락 사이를 물었어.
1: 아, 큰일 났다.
0: 최악인 것 같아.
1: 이거는 정말...
0: 와...
1: 와... 이게 조금 보기 안 좋거든요. 거기 긁는 게.
0: 그렇죠. 그렇죠. 그 이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어요.
1: 그러니까요.
0: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에 이제 배가 저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1: 아, 그렇군요.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발가락.
0: 발가락은 뭐죠, 우리?
1: Finger가 손가락인데요.
0: 그렇죠.
1: 발가락은 뭐죠?
0: 그 진짜로 finger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발가락 잠깐만 생각이 왜 안 나지? 이럴 때 있죠.
1: Foot이랑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도 hand랑 finger랑 다른 것처럼.
0: That's right.
1: Foot. 와 발가락은 나.
0: 자, 저기 뭐야 금요일 다음에 무슨 요일인지.
1: Saturday.
0: 우리 말로 무슨 요일이죠?
1: 토요일.
0: 자 힌트 드렸습니다.
1: 토요일이 왜 힌트예요? 토요일이요? 토 아. 마이 토!
0: 애매하게 기억날 때 힌트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정답.
1: 아, toes.
0: 네, toes. It's okay.
1: 예.
0: 자, 일단은 T-O-E 자체가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알고 계셔도 아, 맞다, 내가 왜 기억 못했지? 이럴 수 있어요. 반복, 아직 노출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1: 네, okay? 네.
0: So, toe. 발가락, 이거는 이제 finger랑 똑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1: Yeah.
0: 자, 그리고 당연히 발가락 두 개 사이에 물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toes를 썼겠죠. 자, 여기서 지금 과거형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bite. 얘가 아까 전에는 mosquito bite가 물린 곳이라고 했었죠.
1: 네.
0: 그 물린 데를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말 그대로 물다라는 동사를 쓴 거예요. 방금 물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1: Yeah.
0: 그래서 우리가 bite 현재형
1: 예.
0: 그리고 과거형도 뭐 있긴 하지만 PP 형태까지 한번 여러분 교재에 정리해 볼게요.
1: bite beat beat 아니에요? bite beat beat.
0: bite beat beat. 오케이. 오.
1: Yeah.
0: 평소에 보통 이 길이 많이 보시던데 오늘은 약간 좀
1: 그러네요. 잠깐만요. 아.
0: 그렇죠. bite bit bitten.
1: 간과했네요.
0: right. PP 네. 형태로는 beat. 이렇게 됩니다.
1: 네.
0: 이 모기가 쏘는 게 아니래요. 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입이래요. 그래서 그걸로 문대요 이렇게.
1: 어머머머머머.
0: 충격적이죠.
1: 진짜 싫어요.
0: 아, 너무 싫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1: 너무 싫어요.
0: 상상해 보세요. 아
1: 제발.
0: 그래서 바이트인 겁니다.
1: 모기는 그냥 아예 그냥 주변에 없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0: 아 너무 너무 무서워요.
1: 에이.
0: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So a mosquito 한 마리가 just bit me 나를 바이트했잖아요. 근데 내 toes 사이에라고 했는데. between이라고 하는 게 뭐뭐
1: 사이.
0: 사이에. 그래서 between이라고 하는

0: 건 between A and B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1: 네.
0: 아니면 between 어떤 복수 명사 이런 게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아.
0: Alright.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를 쓰게 되면 뭐뭐 사이에 내 발가락들 사이인 거죠.
1: 사이에.
0: 그렇죠? 자, so for example, 내 손가락 사이에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손가락들이라고 해야겠네요.
1: Between my fingers.
0: Alright?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between
1: Between you and me.
0: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아하.
0: 그래서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 A and B 느낌인데,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게 날 물었어. 내 손가락들 사이에. 아, 이것도 최악이거든요.
1: 아,
0: 자, 그건 날 물었다. 어떻게 해요?
1: it bites me.
0: 과거로.
1: It bit me.
0: 아하, 내 손가락들 사이에.
1: Between my fingers.
0: 그렇죠. 자, 이거 해볼게요. 이건 너와 내 사이의 일이야. 이거 있잖아요. 이건 그냥 앞에 this is만 넣어주면 돼요. 이건 너와 내 사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This is between you and me.
0: That's it. This is between you and me. 이거는 진짜 영어에서 딱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야.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1: 비밀 이야기 할
0: this
1: 때.
0: is between you and me, alright? 이렇게 또 이왕이면 표현
1: 네.
0: 알아도 줘도 나쁘지 않겠죠?
1: Yes.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bit me between my fingers.
1: It bit me between my fingers.
0: This is between you and me.
1: This is between you and me.
0: 본문 갈게요.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1: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Alright, 또 동영상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Alright. 그런데 왜 모기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1: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So itchy,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2: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3: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직역으로 해서 I don't mind doing something. 나 꺼리지 않는다.
1: 오케이.
0: 가보겠습니다. 나 기다리는 거안 꺼려. 뭐 기다려도 괜찮아 정도가 되겠죠?
1: I don't mind waiting.
0: I don't mind waiting.
1: 음흠.
0: 나 그걸 나눠 먹는 거안 꺼려. 한마디로 뭐 나눠 먹어도 괜찮다.
1: I don't mind sharing it.
0: I don't mind sharing it.
1: Yep.
0: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그러니까 나는 꺼리지 않는데요. 약간의 피를 헌혈하는 거.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I don't mind waiting. I don't mind sharing it.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다음은요. So 형용사. 그렇게나 뭐 이렇게나 뭐뭐한자 갈게요. 걔는 그는 왜 그렇게 화가 났어? 화나 있니?
1: Why is he so
0: So
1: mad?
0: mad. 이 안이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덥지? 주어를 is로 잡아야죠.
1: Why is it so hot in here?
0: You got it. 그런데 왜 모기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자, 모기 물린 곳은 mosquito bites, 그리고 itchy가 가려운 거죠.
1: Why are?
0: But why?
1: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그렇죠.
4: 읽어보겠습니다.
0: Why is he so mad? Why is it so hot in here?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5: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6: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5: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7: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2: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7: Oh,
2: did you?
7: Are you okay?
0: Oh, great job, you guys.
1: 놀랐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내가 몇 개 가져왔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brought a few.
0: I brought a few. A few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인데요.
1: 네.
0: I don't mind ing.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직역을 드릴 거예요. 의역 버전 아닙니다. 난 마유랑이라는 거 안 꺼려. 난 마유락이라는 거 안 꺼려.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이럴 수 있어 괜찮아. 이 정도가 되겠죠.
1: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네.
0: 오늘 굉장히 특별한 직업입니다.
1: 뭐죠?
0: 자, 슬기 씨가 여러분들 네. 우리 왕초보 영어 진행도 하고요. 어떤 이벤트 같은 거에 MC도 하고
1: 아, 맞아요.
0: 뭐 기자 활동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1: 예, 예.
0: 그 중에 하나 연극인입니다.
1: 오, 맞아요.
0: 맞죠?
1: 저 연극하고 있어요, 진짜.
0: I know.
1: 네.
0: 그래서 저도 빨리 보러 가야 되는데
1: 네.
0: 이 슬기 씨가 하는 연극인 그 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연극인 분을 몇 분 알게 됐어요. 왜냐면
1: 맞아요. 주변에 좀 계시죠.
0: 맞아요. 그리고 또 제 친한 친구가 연극인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진짜 항상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1: 네.
0: 저는 암기력이 별로 안 좋은 편이거든요.
1: 아이.
0: 근데 그 긴 대사를 도대체 어떻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1: 일단은 제 역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대사가 짧아요.
0: 이런 슬픈 얘기가 아니었는데 저는 그게 정말로 리스펙트고 그걸 또 이런 연기 또 담아서 한다는 거 너무 좋습니다.
1: 근데 지금 사실 이 강연하는 자리조차 네. 모두 대사거든요.
0: 근데
1: 술술 하시잖아요. 비슷한 거죠. 뭐.
0: 아니요, 저는 약간 이렇게 임프로바이즈 한다, 그러니까 약간 즉흥으로 한다는 느낌이라면 그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틀을 해서 하는 거가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1: 아유, 뭐 이렇게 봐주시니 감사하죠.
0: 멋집니다. Alright, so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이거 저의
1: 오,
0: 마음입니다, 진짜. 와,
1: 맞아요.
0: 자. 이거, 그냥, 이게 되나요? 진짜 그냥 하다 보면 외워지나요?
1: 그게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랑 제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외우다 보면은 조금 더 수월하죠.
0: 와.
1: 왜냐면 이 사람 말 뒤에는 이런 말이 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0: 오.
1: 예, 저절로 터득이 돼요. 연습을 또 오래 하잖아요.
0: 아예 생각도
1: 예.
0: 못했습니다. 아, 같이 가는군요.
1: 그쵸, 그쵸.
0: 오케이.
1: 세트예요. 응.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1: 맞아, 이게
0: 하겠습니다.
1: 또 관건이잖아요.
0: 아.
1: 아니, 연극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 이야기는 좀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이거 다 영어로 바꿔 봐야죠.
1: 좋습니다. 과연 연극인의 삶이 어떨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0: 알.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네, 안녕하십니까. WCB 뉴스 박슬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2: Is this interview not in English?
1: 영어 하시는 분 계세요? 예. 제가 how remember script everything you remember.
2: Oh, how do I?
1: Yeah.
2: I have a pretty good memory.
1: Wow, your brain is so nice.
2: Yeah, I
1: Wow.
2: have a pretty good memory.
1: Good.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2: English, sorry.
1: Yeah, yeah, I forgot.
2: No,
1: Yes.
2: no problem.
1: Yeah. Are you nervous in front of the audience?
2: Not really. I'm used to it. Not really. I'm used to it, yeah.
1: Wow, you're
2: Wow.
1: the best.
2: Thank you.
1: Thank you.
2: Thank you.
0: Alright. 자, 오늘은 그래서,
1: 예.
0: 뭔가 대사라는 거, 뭐, 외우는 거, 이런 거
1: 그쵸.
0: 있잖아요. 이런 어휘, 그리고 덩어리 표현도 나올 거고요.
1: 오케이.
0: 예를 들어, 뭐, 두 단어 사이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4: I have a pretty good memory.
3: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4: Not really. I'm used to i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Mm-hmm.
0: 자, 제가 제일 궁금한,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이겁니다.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요.
1: 네.
0: 대사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1: 예.
0: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워야 되나요?
1: 보통은 그런데 이게
0: 아.
1: 작가님께 좀 양해를 구하죠. 왜냐면 내 입에 맞게 자연스럽게 구사를 해야 되니까.
0: 오.
1: 그게 내가 말하는 것처럼 안 되면은 어색해 보일 수 있잖아요.
0: 아, 이건 그러면은
1: 예.
0: 그거를 뭐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에 따라 다를 수도
1: 이제 약간
0: 있다.
1: 유연하게
0: 오케이.
1: 합의하에 가능은 해요.
0: 너무 궁금했습니다.
1: 예.
0: Alright.
1: How do you all those lines? 라인스가 대사네요. 보니까. 예. 모든 그 대사들을 How do you 외운다?
0: Yes.
1: 외우나요?
0: 동사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1: 그쵸. 외우다는 그거잖아요. 기억하는 거니까. Remember잖아요.
0: 오,
1: 예.
0: 오케이.
1: How do you remember all those lines? Remember. 예.
0: 지금 순간
1: 예.
0: remember 스펠링을 모르나 했는데
1: 예.
0: 모를 수도 있죠.
1: 아.
0: 보겠습니다. 자, remember 썼는데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오늘은 암기하는 거 있잖아요.
1: 네.
0: 그것을 집중으로 한 동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마 맞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How do you, all those lines. 정답.
1: 맨날 이
0: memorize.
1: memorize랑 remember 헷갈려요, 제가.
0: 이 remember는 어떻게 보면 그 메모리에 넣었다가 이거를
1: 네.
0: 다시 꺼내서 쓰는 거죠. 어떻게
1: 기억을
0: 보면.
1: 되살리는.
0: Right. 유지하거나 꺼내거나 이런 느낌인데,
1: 네네.
0: memorize 한다는 것은 입력하는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1: 아하.
0: Right. So, memorize, 제가 그래서 memorizing을 잘 못합니다. So, memorize, 동사 되겠고요. 자, 참고로, 암기라고 명사로 하면 뒤에 조금만 바꿔주면 됩니다.
1: 메모라이.
0: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1: 가만히 있어 보자. 맞아요. 이거 지난번에도 그래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0: 라이.
1: 메모라이저. 아니에요?
0: 제이
1: 데이션?
0: something like that.
1: memorization?
0: 오케이?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랑 여러분 직접 틀리면서 써보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1: 왜 이렇게 익숙치 않죠?

0: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서봇이라고 하는 거 진짜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맞습니다.
1: 오.
0: memorization이라고 하면은 이건 암기라는 명사. 이
1: 네.
0: 기본형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무슨 뭐 엄청나게 뭐 학구적인 단어 이런 게 전혀 아니라 그냥 회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대사를 얘기를 할때
1: 네.
0: 대사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면 단수로도 쓰지만
1: 예.
0: 일반적으로 대사 전체적인 건한줄 이상은 하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복수로 쓰는 게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대사라고 하는 게 바로 line,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lines라고 얘기를 합니다.
1: Lines.
0: 오케이. 물론 이럴 수 있죠. 정말 이 연극에서 내 대사가 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1: 오.
0: 있죠. 그럴 때는 단수로 써도 되는 겁니다.
1: Yeah.
0: 하지만 뭐 대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할때 일반적으로 복수. 아시겠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의문사 나왔습니다. 뭐 나왔죠?
1: 의문사 how?
0: How do you memorize? 그냥 do you memorize? 이러면 당신은 외우나요?
1: 예.
0: 이게 아니라 how do you memorize? 그러니까
1: 어떻게?
0: 그렇죠.
1: 에이.
0: So how라고 하는 것은 질문, 그 방법
1: 어?
0: 혹은 상태를 물어볼 때 쓰는 게 how예요.
1: Yes.
0: 오케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방법 아닌가요?
1: 그렇죠.
0: 그렇죠. So
1: 예.
0: how 뒤에 어수는 뭐다 항상?
1: 의문사.
0: 의문사는 예고요.
1: 질문형.
0: 질문.
1: 네.
0: 질문 어순으로 가야 됩니다. 평소문이 아니에요.
1: 예.
0: 그렇죠? 그래서 are you, do you, is she, does she 이런 식으로
1: Yes.
0: 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단어를 엄청 잘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1: 어,
0: 친구들이 꼭
1: 진짜
0: 있더라고요. Right? 오,
1: 물어봐요. 예.
0: 그 모든 단어들을 어떻게 너 외우는 거야? 자, 일단은 너 어떻게 외워를 뭐라 그래요?
1: How do you memorize?
0: How do you memorize? 그다음에 all those를 드릴게요. All those 단어들.
1: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0: 그렇죠. 그 모든 단어들을
1: 예.
0: How do you memorize them? 이런 느낌이
1: 어,
0: 되겠죠. 자,
1: 오호.
0: 이거 해볼까요? 아니, 그녀가 널 어떻게 알아? 딱 지나가는데 연예인이 딱 지나갔는데 그 연예인이 어 이러면서 아는 척을 한 거야, 내 친구가.
1: 예.
0: 그랬을 때, 어, 그녀가 널 어떻게 알아?
1: How does she know you?
0: That's it.
1: 오.
0: Does she know you? 이게 질문 어순이죠?
1: 예?
0: 그 앞에 how만 붙인 겁니다.
1: Does she know you?
0: 와우. 어떻게 그녀가 널 아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문사를 넣는 게 아직은 힘드신 분들은
1: 네.
0: 질문 어순 잡는 것부터 먼저 연습하셔야 돼요. 그녀가 널 아니? 너는 암기하니? 그 다음에 how를 넣어도 늦지 않아요.
1: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1: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0: How does she know you?
1: How does she know you?
0: Alright, 본문도 한번 가볼게요.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1: 와우,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0: Alright, very nice. 자, 두 번째 문장은요.
1: 네.
0: 아, 난 기억력이 꽤
1: 오, 자기애가
0: 괜찮아요.
1: 뛰어나신 분이네요. 예, 이런 분들이 또 연극에 사랑받아요. 예, 그러시더라고요. I have a good memory. 나는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어요. 아, 꽤 괜찮아요. So
0: 양념을 살짝 튄 거죠.
1: I have a pretty 정도 어때요? 꽤.
0: 오케이.
1: Yeah.
0: 자, pretty good memory. I have a pretty good memory. 오, 좋아요.
1: 오.
0: 맞습니다. pretty는 예쁜이란 뜻도 되지만 꽤뭐
1: 예.
0: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죠. 자, 지금 보세요. 기억력이 꽤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1: 네.
0: 기억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a memory를 쓰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1: 아.
0: have a good memory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통 기억력이 좋다라고 할 때는 a memory를 쓰는데요.
1: 네.
0: 아, 맞아. 추억이 많았지. 이런 식으로 추억 얘기를 할 때는
1: 예.
0: 보통 딱 하나의 기억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1: 예.
0: 일반적으로 여러 추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많죠.
0: 그래서 보통 memories라는
1: Memories.
0: 복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memories를 들으면 추억 얘기할 때가 더 많기는 해요. 근데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케이?
1: 네.
0: 자, 그래서 저는 memory란 단어, 명사만 아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억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동사 통째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동사 뭐 썼죠?
1: 동사 have.
0: That's right. So, have a good memory. 이렇게 하면, 아이, 기억력이 좋다.
1: Yeah.
0: Memory is good.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1: Yeah. 네.
0: 자, 예를 들어서, 야, 너 기억력 좋다. 어떻게 하겠어요?
1: 오, you have a good memory.
0: That's right. You have a good memory. How about this? 아, 내가 기억력이 좋으면 참 좋을 텐데. 이거

0: 여러분들, 저번에 기억나요? 당장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거 있잖아요. I hope가 아니라
1: I wish.
0: I wish 이러면서 I wish 내가 기억력이 좋다면,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다면.
1: I wish I have a good memory.
0: Alright. 거의 맞았는데
1: 네.
0: 살짝 아쉽습니다.
1: I were
0: I
1: had.
0: had.
1: 아, 맞다.
0: 네. I
1: 과거죠.
0: wish로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아쉬워할 때는
1: 예.
0: 뒤에 형성은 과거로 갔었죠. 그렇죠? Alright. So 이 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집중한다기보다는 have a good memory를 아예 하나의 동사처럼 알아가기.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You have a good memory.
1: You have a good memory.
0: I wish I had a good memory.
1: I wish I had a good memory.
0: Alright, 본문 갈게요. I have a pretty good memory.
1: I have a pretty good memory.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I have a pretty good memory. I have a pretty good memory.
0: 네, 다음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 Yeah.
0: 아니,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1: 오.
0: 너무 저도 궁금해요.
1: 그쵸.
0: 네.
1: 왜냐면 연극은 진짜 생방송이고,
0: 제 말이요.
1: 앞에 사람들이 적어도 뭐 50명 내외는 막 이렇게 앉아 계신
0: 그래서
1: 상황이니까.
0: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저 같은
1: 네.
0: 경우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라이브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솔직히 안 떨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슬기
1: 그쵸.
0: 씨는 뭐 팬클럽 무슨 뭐 이런
1: 아, 죄송한데 팬클럽은
0: 것도
1: 없어요.
0: 그냥 그 앞에서도 얘기를 해야
1: 저를
0: 되고.
1: 알아봐 주시는 분들 앞에서
0: 대단해요.
1: 저도 이제 긴장감은 조금 있는데, 이제는 조금은 그래도 즐길 줄 아는 상태가 된것 같아요.
0: 부럽습니다.
1: 예, don't you, in front of people. 사람들 앞에서 떨리지 않나요?
0: Don't you 떨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1: 그쵸? 그러면 떨리다, 긴장되다.
0: 네.
1: 약간 그런, don't you, 그러면 동사 원형이 와야 되나요?
0: 동사가 와야죠. 이게,
1: 동사?
0: 왜냐면 형용사를 덜렁 쓸 수는 없어요.
1: 그쵸?
0: Don't가 나왔잖아요. 자, hold on.
1: 아, 그러면,
0: 힌트를 드릴게요.
1: 비동사가
0: get을
1: 오는,
0: 써보세요. get.
1: 아, get이 와요?
0: Don't you get,
1: Don't you get, 저는 긴장되는 건 nervous잖아요.
0: Okay.
1: Don't you get, nerve,
0: 뭐,
1: 어머, 나 또.
0: 다양한 단어를 아는 건 아닌 거죠? 그쵸?
1: 저요?
0: 그냥 이것만 알고 있죠? Nervous?
1: 예, nervous는 떨리는 거
0: Okay.
1: 무조건 nervous.
0: 알겠습니다.
1: 나는 이렇게 하나만 외웠어요.
0: Okay. 그리고 아마 뒤에 부분은, 그런 교재, 일반적인 뭐 학창시절의 교재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보셨을
1: 그쵸,
0: 텐데,
1: inferno.
0: 한번 볼게요.
1: 네.
0: Get nervous.
1: 오!
0: 자, 이게 바로 긴장하다. 떨리다
1: 네.
0: 라는 약간 동작 강조의 말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Alright, so get nervous 해지다. 그러니까 긴장하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는 시작이 되지 않느냐.
1: 근데 여기
0: 정확하게
1: 만약에
0: 따진다면.
1: don't you be nervous 하면은 말이 안 돼요?
0: 근데 don't you be nervous는 굉장히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Right? 아니면 이렇게 하던가요? Aren't you nervous?
1: 아.
0: Right? Don't you be 이렇게 섞어서 구조적으로는 틀린 거 아닌데 말이 좀 어색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한번 Aren't you nervous? 이런 거가 낫죠. 오케이? 근데
1: 네.
0: 여기서는 딱 그렇게 긴장이 시작돼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지 않냐. 그래서 Don't you get
1: get
0: nervous?
1: nervous.
0: 라고 썼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이거 정말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혹시 nerve-wracking이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1: 완전 처음 봐요.
0: Nerve-wracking?
1: 예.
0: 오케이. 자, 이거는 뭔가 긴장이 된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1: 예.
0: 보세요. I'm nervous. 말 돼요, 안 돼요? I'm nervous.
1: 나 긴장돼, 말 되는 것 같은데요?
0: 말 되죠.
1: 네.
0: 근데 어떤 사건이 있어요.
1: 예.
0: Right? 그 사건은 사람들을 막 긴장시키는 사건인 거예요.
1: 아.
0: It's nervous. 될까요?
1: 안 된다.
0: 안 됩니다.
1: 예.
0: Nervous는 그 긴장감을 느끼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So, 그럴 때는 nerve-wracking이라는 단어, 좀 감이 세기는 한데, 얘는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이라는 효용사예요. 그래서 that's really nerve-wracking.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다? 내가
1: 넓어서
0: nervous하다.
1: 하게 된 거죠.
0: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1: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이두 개의 쓰임이 달라지는군요.
0: 맞아요. 이거는 마치 내가 interested 된
1: 에,
0: 거,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근데
1: interesting이랑.
0: interesting 한 거는 그 사건이 interesting 한 거고. 이런
1: 그쵸.
0: 차이라고 볼수 있겠죠.
1: 아.
0: 자, 우리 아마 뭐 학창시절이나 이렇게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in front of 들어보셨다면
1: 네.
0: 이건 아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는 영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 네.
0: in front of 누구가 뭘까요? in front of 누구?
1: 누구 앞에?
0: 앞에 앞에서 네.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So in front of who? Of someone or something.
1: Yeah.
0: 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1: In front of you.
0: 내 앞에서.
1: In front of me.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 서 있어요. 당신 앞에.
1: I stood.
0: 나는 서 있어요.
1: I am standing.
0: Uh-huh.
1: In front of you.
0: 그렇죠. I'm standing in front of you. Alright. 아는데도 계속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블라인드데이트였는데.
1: 그렇다면은 오래 갈 인연은 못 돼요.
0: 자, 다음은요. 이 트림 하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 Burp.
0: Burp.
1: Burp.
0: Okay. B-U-R-P. 그러면.
1: 예.
0: 그 사람 매너 너무 없어 그러면서 그는 내 앞에서 트림을 했어.
1: 아이고, he burped. 맞아요?
0: Mm-hmm.
1: He burped in front of me.
0: 그렇죠. Oh, he burped in front of me.
1: Yeah.
0: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Mm-hmm.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n front of 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아, 문장을 만들어줘야죠. Mm-hmm. 가보겠습니다.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1: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0: Uh-huh. He burped in front of me.
1: He burped in front of me.
0: All right. 자, 이번에는 get nervous 하지 않아요.
1: 에?
0: 사람들 앞에서. 자,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1: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0: All right. 자, 문장 하나 남아 있습니다.
1: 네.
0: Check this out. 별로요. 그런 거 익숙해요.
1: 오.
0: 영국인 분들은 좀 괜찮나 봐요.
1: 그쵸.
0: 진짜로.
1: 이제는 뭐 그 연극 쪽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0: 아,
1: 예, 하신 분들이어가지고
0: 많다 보니까
1: 예.
0: 아,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제 친구가 연극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1: 예, 예,
0: 제가 갔는데 하다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1: 아이고.
0: 제가 앞에 있는데 관객성이 어둡잖아요.
1: 예.
0: 딱 보더니 그때부터 약간 살짝 약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1: 왜냐하면 눈을 마주치면 의식하게 되거든요.
0: 아는 사람이 있으면.
1: 아, 맞아요. 저는 그래서 안 보려고 노력하죠.
0: 아,
1: 예. 별로요. I'm used to it. 그거에 뭔가 익숙하다. 별로요? 그러면 나는 약 전혀 괜찮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럼 저는 전 아는 것도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Not at all.
0: 오!
1: 어?
0: 이거 너무 좋아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이 단어의 뉘앙스는 아니지만
1: 예.
0: 이 흐름에서 좋아요.
1: 그죠?
0: 자, not at all. 조금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1: 예.
0: 근데 여기서는 아, 별로 아니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얘가 더 가볍죠.
1: 그렇죠.
0: 전혀 아닌 것보다는. 그렇죠?
1: 이거는 아유, 아 긴장 완전한데요. 오, 이거구나.
0: 긴장을 왜 해요? 이런 느낌 수준이고 여기서는
1: 그렇네요.
0: 아유, 별로요. 뭐 그 정도 아니다. 자, 정답은요. Not really. 이 정도의 느낌. 자, not really는요, 사실 not과 별 차이가 없어요.
1: 네.
0: 근데 not really 뒤에다 붙여주면은 100% 아닌 건 아닌데, 뭐,
1: 약간은,
0: 별로,
1: 네.
0: 그래서 조금 부정을 부드럽게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don't you like 뭐, fried chicken? And, not really. 이러면은
1: 아.
0: 완전 no, 이거보다는 약하지만, 여전히 별로 안 좋아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Not really. 얘는 문장 중간에 이렇게 블렌드를 해가지고
1: 에이.
0: 부드럽게 녹였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 자체만 해도 별로 not really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1: 뭐요?
0: Really not도 있어요.
1: 오?
0: Really not과 not really는 완전 달라요. 얘는 별로 아니다라는 뜻이죠.
1: 예.
0: 근데 really 쟤는 really가 앞에 갔죠.
1: 에이.
0: 그러면서 강조를 해줘요. 그래서 정말 아니다가 됩니다.
1: 아...
0: 정말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don't really like him. 나 앞에 별로 안 좋아해. 이건데 I really don't like him. 이러면 나 정말 안 좋아해.
1: 오...
0: 확 올라가죠, 갑자기.
1: 예, 예, 네,
0: 그 두 개 차이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1: 네.
0: 자, 그리고 사실 이거 아마 이것도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한 번쯤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I'm used to it 이라고 하는 건데요.
1: 알죠.
0: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1: 네.
0: 이거랑 헷갈릴 거예요. I used to do something. 나 뭐 하곤 했다.
1: 맞아요.
0: 이거는 used to do something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 어?
0: I'm used to it은 나 그것에 익숙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볼게요.
1: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다른가요?
0: 네, 자, 보세요. 이거는 내가 뭐 하곤 했다는 비동사가 없어요.
1: 아.
0: 그냥 I used to 동사 원형 이러면 시제 같은 거예요.
1: 아.
0: 뭐뭐 하곤 했다인 겁니다. 오케이? 마치 시제 같은 건데 얘는 나는 used가 돼 있다. to 이거 하는 것에
1: 아~
0: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도 뭐 하는 거에 이용을 당한 거예요 사용을 당한 거예요
1: 예, 예,
0: 그래서
1: 예.
0: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내가 하도 거기에 유스됐기 때문에
1: 유스가
0: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1: 우와.
0: 생각해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암기하는 거에 하도 사용을 많이 당해서 이용을 많이 당해서 이제 익숙했죠.
3: 오, 네네.
0: 나쁘지 않죠, 그렇죠?
3: 네.
0: So I'm used.

0: 그리고 명사에 익숙하지? 뭐뭐 하다에 익숙하진 않을 거잖아요.
1: 그쵸.
0: So to 동사 원형이 아닌 거예요. You have to be careful.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매운 음식이 영어로 뭐죠?
1: Spicy food?
0: 나 매운 음식에 익숙해.
1: I'm used to spicy food.
0: That's right. I'm used to spicy food or eating spicy food. 이렇게 ing로 해도 됩니다.
1: 네.
0: 자, 그녀는 그 노이즈 있죠. 잡음 같은 거.
1: 네.
0: Right? 그 노이즈에 익숙하지가 않아.
1: She isn't
0: 아하.
1: used to
0: No.
1: the noisy.
0: 그렇죠. Noise, noise,
1: Noisy.
0: 명사. Right, so she's not used to the noise.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겠죠. Okay?
1: Yes.
0: So 여전히 used to 동사 원형이랑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이그두 개를 연관을 아예 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더 헷갈려요.
1: 아, 그렇군요.
0: Okay? 자, 읽어볼게요. I am used to spicy food.
1: I'm used to spicy food.
0: She is not used to the noise.
1: She is not used to the noise.
0: 네,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교재에 적어두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used to 뒤에 명사 와도 되지만 ing 형태가 와도 된다. 먹는 것에 익숙하다. 왜냐면 ing 형태도 결국에는 동명사라고 해서 명사 종류죠.
1: 그쵸.
0: 오케이, 읽어볼게요. Not really. I'm used to it.
1: Not really. I'm used to it.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Not really. I'm used to it. Not really. I'm used to it.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1: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0: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1: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0: Alright, 자,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2: I have a pretty good memory. I have a pretty good memory.
3: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2: Not really. I'm used to it. Not really. I'm used to it.
0: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how 질문 어순. 이게 핵심이에요.
1: 네.
0: 자, 걔가 그녀가 널 어떻게 알아?
1: How does she know you?
0: 그렇죠.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당신은 그 모든 라인들을 외워요?
1: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0: 그렇죠. 어떻게 그 모든 단어를 외워? 당신은 어떻게 외우나요? 그 모든 단어들을.
1: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0: Words, yes. 읽어보겠습니다.
4: How does she know you?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0: So, 다음은요. In front of someone, right?
1: Yeah.
0: 가보겠습니다. 걔는 내 앞에서 트림했어. 그는 내 앞에서 burp했어.
1: He burped in front of me.
0: Alright. 다음은요. 나내 앞에 서 있어.
1: I'm standing in front of you.
0: 우.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Get nervous로 써볼게요.
1: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0: 아주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4: He burped in front of me.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0: 알라이트,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5: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6: I have a pretty good memory.
5: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6: Not really. I'm used to it.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7: Hello,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Seulgi Park. Yeah. Oh, hello.
8: Hello.
7: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8: I have a pretty good memory.
7: Oh,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0: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마유랑 일하는 거 안 꺼려. 이거 완전 제 얘기예요. 저 정말 좋아요.
0: 감사합니다.
1: 네. I don't mind working with my you.
0: 그렇죠. 직역으로 느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1: 네.
0: 자, 오늘 배운 이 병적 패턴입니다. In front of 뭐뭐.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1: 네.
0: 그녀는 내 앞에서 넘어졌어. 같이 뭐 서 있는데 어휴 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쵸. 그녀는 내 앞에서 넘어졌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영작 많이 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예.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볼 텐데요.
1: 네.
0: 자. 남의 시선은 의식하지 마 라고 해서 친구가 2분마다 머리를 계속 고치는 거예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그래서 뭔가 뭐 예쁘게 보여야 된다.
1: 계속
0: 뭐.
1: 이러는 거죠.
0: 그러니까요. 머리를 이렇게 만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1: 맞아요.
0: 근데 요즘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또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1: 네.
0: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요즘에는 네. 일상도 남들에게 뭔가 비춰져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0: 맞아요.
1: 계속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본인 만족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 같은 느낌이 있어서
1: 맞아요.
0: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현실적으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1: 저부터도 약간 이런 타입이라 엄마한테 맨날 혼나요.
0: 아, 좀 이렇게 신경 쓰고.
1: 넌 머리에 신경 좀 그만 써라. 정신 싸납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저한테.
0: 저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너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네, 친구가 계속 뭔가.
1: 그러니까요.
0: 계속. 네, 제 친구 중에서도 이, 구레나룻이라고 하는 거
1: 아,
0: 있잖아요. 이
1: 그쵸.
0: 사이버런스를 계속 만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1: 이렇게 항상 내려야 돼요.
0: 계속. Al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1: 그치.
0: 네, 이거 엄청 어려워 보이잖아요,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어 하나로 해결이 가능해요.
1: 그래요? 너무
0: 궁금하죠?
1: 궁금한데요?
0: Right.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면 친구가 2분마다 머리를 도대체 어떻게 고치는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아니, 너는 뭐 이렇게 2분마다 머리를 고쳐?
0: 응?

0: minutes, 2 minutes, 2 minutes. 계속 touch your head. Touch
1: Oh, all the
0: your head.
1: time.
0: 정신없어.
1: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0: You want to?
1: I want to look good.
0: Look good.
1: People are staring, right?
0: I think so.
1: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strange,
0: strange.
1: odd? No.
0: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1: 응?
0: 너무
1: 응?
0: 저기 뭐야? So many people you what you you so many people don't look you.
1: What?
0: Doesn't look you.
1: They're not looking at me.
0: So you 신경 쓰지 마. You don't care about that them.
1: Many people are staring.
0: No, they looking at me.
1: What? 아, 자, 오늘은요. 문장들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끔 이런 날이 있어요. 우리가 왕초보 영어를 하다가 제가 수준을 살짝 범법 시킬 때가 있어요.
0: 그쵸?
1: 어렵게. 그런 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한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정말 오늘 오히려 더 힘든 걸 함으로써 정말 내 레벨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3: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2: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예.
1: 자, 오늘의 대화문인데요. 자, 친구가 계속 거울 보면서 약간 이러고 있으니까.
0: 네네.
1: 아니, 너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0: 그쵸.
1: 이거 해보겠습니다.
0: Why do you, your hair every 2 minutes?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1: 오,
0: 오랜만에.
1: I like that.
0: Why do you, 너는 왜 너의 머리를 고치니?
1: 그렇죠.
0: 네, 고치는 거는 fix죠.
1: Okay.
0: Fix your hair.
1: Alright.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고치다. 머리를 고치니까 다른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0: 네.
1: 있는데,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So,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정답. 일단은, fix.
0: Yes.
1: 그렇죠. 이거는 어떤 기계적인 거를 고친다라는 뜻도 되지만은요, 뭔가 태도, 자세 이런 거 고치는 것도 다 되고요. 굉장히 두루두루 이렇게 쓸수 있는
0: 간편하다.
1: 동사입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확실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repair이라는 거랑 좀 느낌 다르죠. repair는 왠지 뭐 고치는 것 같아요?
0: 수리를 하는 느낌?
1: 맞아요.
0: 막 뜯어 고쳐야 돼요.
1: 그렇습니다. 뭔가 기계적인 것을 뭐 고치거나 뭔가 물리적인 거를 고친다는 느낌. 네, 좀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너의 자세를 repair해라 이런 건좀 어색하고요. 자동차 아니면은 뭐 세고 있는 파이프 이런 거는 repair가 좀 어울리겠고요. 머리를 repair한다는 건 정말 이상하겠죠, 그렇죠?
0: Oh,
1: 수리한다
0: yes.
1: 이상해요. 오케이, 자 지금 뒤에 보면요, every 2 minutes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고 슬기 씨가 봤을 때
0: 네.
1: every가 나왔잖아요. every가 나왔는데 모든 2분 같아요? 아니면 매 2분
0: 매
1: 같아요.
0: 2분이겠죠.
1: 그렇습니다. every가 두 가지 느낌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모든 것. 예를 들어서, 뭐, every student. 이렇게 하면 모든 학생들.
0: 네.
1: 이런 뜻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뭐마다. 이렇게 주기를 얘기를 할 때, every를 또쓸
0: Every.
1: 수가 있어요.
0: Yes.
1: 그리고, 또 중요한 건, every 뒤에는 사실 모든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everyone, everybody, every
0: 예.
1: student
0: 그쵸.
1: 그래서 단수가 나오잖아요.
0: 네.
1: 근데 이렇게 매번 뭐뭐마다라고 쓸 때는 복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0: Every minutes처럼.
1: Exactly. Alright.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0: 네.
1: 5분마다 이러면 어떡하죠?
0: Every 5 minutes.
1: 그러면 2주마다.
0: Every 2 weeks.
1: 그렇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복수 영어로.
0: 오.
1: 자, 예를 들어. 슬기 씨가 있는데,
0: 네.
1: 뭐, 예를 들어, 남편분이
0: 어.
1: 5분마다 전화해서, 어디야?
0: 아.
1: 뭐 하고 있는데? 뭐 먹고 있어? 이런 거예요.
0: 그랬으면 좋겠다. 예, 한 번도 당해본 적 없어요.
1: 반전이네요? 자,
0: 예.
1: 그는 내게 전화했어, 5분마다. 이거 하면, 일단 그는 내게 전화했다.
0: He called me
1: 5분마다?
0: every 5
1: 그래서,
0: minutes.
1: oh my, he called me every 5 minutes가 아니라 minutes. 자, 이거 어떨까요? 나 거기 2주마다 가. 에이, 그럼 어떡할까요? 난 거기 간다.
0: I go there
1: 2주마다.
0: every 2 weeks.
1: 그렇죠. I go there every 2 week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0: 됩니다. 오케이? Yes. 그리고 사실 지금은 도전하기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2주마다 몇 번을 가는지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다. 오. 그러면은 뭐 I go there once every 2 weeks. 아하. Once, twice 이런 것을 또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1: 2주에 한 번?
0: 네.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없다면 보통 한 번 정도로 다 알아듣게 그쵸. 되죠.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1: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0: I go there every 2 weeks.
1: I go there every 2 weeks.
0: Alright. 자, 그리고 방금 말씀 제가 드렸는데 이것도 같이 필기해 두시면 좋고요. 여기서 every student. 이거는 매번일까요? 모든일까요?
1: 모든.
0: 모든. Right? Every 3 days. 이거는
1: 매번.
0: 매번이라는 느낌. 그래서 얘는 단수 부정권이죠. 그렇죠?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Hey,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1: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자, 이랬을 때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뭐라고요?
0: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뭐 멋져 보이고 싶단 말이야. 예뻐 보이고
1: 아,
0: 싶다고.
1: 네.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제 그냥 가볍게 뭐 연예인병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0: 이런 거는 아무도 상관 안 해.
1: 그렇죠.
0: 그래서.
1: 예. People are and I want to look good.
0: 자, 지금 문장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죠?
1: 그쵸. 쉼표 다음에 끊어주면 될 것 같고.
0: Alright.
1: 좋아 보이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죠, 사실.
0: 그렇죠.
1: 예. 사람들이 근데 본인을 쳐다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실 확실하게.
0: 그거는 팩트는 아닐 수
1: 예,
0: 있다.
1: 예, 이거는 그냥 본인 생각이시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people are 나를 보는 거잖아요. 쳐다본다? 쳐다본다와 그냥 본다는 약간 다른데, people are, 저는 그냥 watching 할게요.
0: 오케이.
1: 예. 자,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0: 오케이.
1: Okay. Yes.
0: Alright. 자, 네. 본다라는 동사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people are 뭐뭐 and I want to look good. 오늘 나오는 동사는 아마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일 거예요. 바로 뭐냐면
1: 그래요?
0: Staring.
1: 오!
0: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자, 제가 일부러 stare를 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watch라고 하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보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볼 때 우리 못 써요.
1: Watch
0: 쓰는 거예요. Right? 2시간 동안 예를 들어 본다든가. 그래서 뭐 2시간 동안 날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를 계속 보고 있다고 이런 느낌. 자, 굉장히 빤히 보고 있다. 정말 그만큼 나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 이걸 강조하려고 일부러 제가 stare 가져왔습니다. Stare는 쳐다보다지만 정확한 뉘앙스는
1: 빤히 쳐다보다.
0: Right? 이게 관심이 있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좀 매력적이다. 이게 될 수도 있고 저 사람 뭐야?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1: 그쵸.
0: 안 좋은 느낌으로 보는 게 될 수도 있어요.
1: 뭐 이에 기믹했다거나
0: 맞아요.
1: 예.
0: Looking도 가능해요. 근데 look은 좀 밋밋한 느낌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가 아까 연예인병이라고 했는데
1: 그쵸.
0: 그거처럼 아 지금 사람들 좀 봐. 지금 나 계속 쳐다보잖아.
1: 그쵸.
0: 이런 느낌.
1: 시선을 느끼는 거니까.
0: 네, 많이 본다. 그렇게 해서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얘는 일반적으로 보다 얘는 빤히. Alright. 자, 그래서 people are staring, right? 그런데 I want to look good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want to가 나왔어요. 이거는 왕초보 영어 정말 기본 자세입니다. 그쵸?
1: 예.
0: 내가 만약에 want 뒤에 명사를 쓰면 명사를 원하는 거지만 그쵸? want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1: 뭐뭐 하길?
0: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1: 그렇죠.
0: Right? 그래서 나는 look good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want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고 싶다. 읽을 때는 want to 이렇게
1: 네.
0: 한 번에 읽어주시면 되고요. 기본이지만 항상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나 귀여워 보이고 싶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드레스 뭐 귀여운 걸 입는다든가. 표정 벌써 나오네요.
1: 네.
0: Oh my.
1: 귀여워 보이고 싶으니까요. I want to look cute.
0: 오, 잠시 쉬어가면 안 될까요?
1: 그러세요.
0: 네. 나,
1: 말리진 않아요.
0: I want to look cute. 좋아요. How about this?
1: 예.
0: 그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자유롭고 싶어.
1: 아.
0: 자유로운 게 뭐예요?
1: Free.
0: Free.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He wants to be free.
0: He wants to be.
1: Wants to be free.
0: 좋아요. 그런데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1: 예.
0: 이게 살짝
1: 틀렸죠.
0: 헷갈렸지만
1: 네.
0: 여기 비동사 넣었다는 것. 비동사 원형, right? Free는 형용사니까 he wants to fre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 안 되죠.
0: Free가 동사로도 쓰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he wants to be free 하고 싶어라고 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 내서 I want to look cute.
1: I want to look cute.
0: He wants to be free.
1: He wants to be free.
0: 네. 자, 근데 여기서는 뭐 하고 싶다고요?
1: 여기선 멋져 보이고 싶대요.
0: 그 멋져 보이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1: Look good.
0: Look good. Alright.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handsome이라는 걸 쓸 텐데 그거 전혀 틀린 거 아니고요.
1: 네.
0: Handsome은 근데 일반적으로 항상은 아니지만 보통 남자들이 잘생겼다라고 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는 트렌드 자체가 중립적으로 가는 걸 좀 추천하는 케이스예요.
1: 네.
0: 그래서 look good. 이라고 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이거는 잘생기다, 예쁘다, 진짜 외관적으로 뛰어나다 다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look good. 아예 동사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1: Yep.
0: 자, 읽어볼게요.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1: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0: 네, 자, 다음이 조금 더 문제긴 해요. 근데
1: 에이.
0: 아니 내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이게 좀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예 안 되는데, 그렇죠?
1: 예. 그게 좀 많이 중증인 것 같아요.
0: 근데 다들, 예. 다들 뭔가 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1: 아, 그렇죠. What if they think I look 이상하게?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끊어줘볼까요?
0: 네.
1: 예. 그리고 여기서 한번 끊어줄까요?
0: 오! 오, 슬기 씨 오늘 끊는 거에.
1: 그쵸.
0: 대왕인데요?
1: 오. 예. 꿈을 꿨어요, 어젯밤에.
0: 뭐 어떤 꿈이었죠?
1: 마유쌤이 끊으라고 했잖아! 하면서 소리를 막 치시더라고요.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0: 알겠습니다.
1: 예.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건데, 이 뒤. 내가 이상하게. 그럼 I look?
0: 형용사를 좀 잘 알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1: 근데 저는, 아, 이상하게. 스트레인지. 그쵸? 낯설게, 이상한. 아, 아니다. 위어드다.
0: 예.
1: 위어드. 이건가요?
0: 오, 스펠링도, 오, 오케이. W-E-I-R-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1: Uh-huh.
0: 정답? 아주 좋습니다.
1: Yes.
0: 자, weird라고 하는 건, 와, 신기하다, 이런 거 외에,
1: 네.
0: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weird 같은 경우는 부정적일 때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괴상한이라고 또 써놓은 이유가 그건데요. 네. So, 스펠링도 굉장히 괴상하잖아요.
1: 맞아요.
0: 왠지 weird 하면 IE일 것 같지만, EI죠?
1: 네.
0: 그렇게 좀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So, weird, that's weird.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 안 김에 반대로 만약에요. 괴상한 게 아니라,
1: 예.
0: 매력적인 것을 형용사로 쓰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0: 제가 일부러 길게 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한 두 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한번 맞춰도 되고 아, 다 틀려도
1: A로, 됩니다. A로 시작하는 거 하나, F로 시작하는 거 하나잖아요. 다 알죠, 제가?
0: I don't know.
1: 예. 일단은 A. Attractive 뭐 그런 건데.
0: 여러분 같이 써주세요. 틀려도 됩니다.
1: Attractive. 이런 스타일 아닌가요?
0: And what else?
1: 또 하나 더?
0: 뭐 하나 더 있다면서요?
1: F. 그거는 근데 좀 어려워요. 말은 할 줄 알지만 쓸 줄은
0: what
1: 몰라요.
0: What is it? What is it?
1: Fascinate.
0: Fascinate?
1: Yeah.
0: Fascinating?
1: 아닌가요?
0: Well, that's, yeah, kind of. But you 그래요? cannot say, you cannot call a person, oh, fascinating. 조금 어색할 수
1: 아, 이상해요?
0: 좀 매력적인.
1: 매력적인? 또 있어요?
0: 그냥 이걸로 갈게요.
1: 그래요.
0: 네네. 예. 자, 여러분들, 틀려도 됩니다.
1: 네.
0: 이거 일단은 제가 가져온 것 중에 하나 맞고요. 또 하나는
1: charming. 아, 알아요.
0: Charming, right? 둘 다 매력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1: 네.
0: 있습니다. Attractive, charming. 아마 근데 제가 이거를 한 번 정도는 설명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Attractive는 굉장히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이어서 뭐 이성끼리 쓸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인데 그래서 이거는 성인한테 보통 쓸 때 attractive하다라고 하고요. 아이한테 쓰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 그래요?
0: 쓰지 마세요.
1: 아.
0: 그리고 charming 같은 경우에는 성인한테도 쓰고 아이한테도 쓰고 뭔가 되게 상큼한 느낌의 매력인 거예요.
1: 예.
0: 네,
1: 아니 저는 가끔 이렇게 팬미팅 할 때 워낙 요즘에는 K-POP이 대세다 보니까 글로벌 팬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인가요? 이걸 물어볼 때 charming point라고 그냥 제가

0: 오케이, 오케이.
1: 물어본 적 있어요.
0: 맞아요. 차밍한 게 매력 포인트 같은
1: 그쵸?
0: 거죠. 어떻게 보면은.
1: 예.
0: 그래서 attractive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끌린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새로운 누가 있는데 attractive하지 않아? 막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charming 같은 경우에는 아이한테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 네.
0: charming 같은 경우는 쟤는 항상 통통 튀고 성격도 너무 좋고 막 뭔가 매력 있어. 이런
1: 아하.
0: 느낌으로 좀 부드럽게 쓸수 있습니다. 오케이?
1: 네.
0: 자, 그리고 여기에 이거
1: What
0: 보이죠?
1: if?
0: What if? Alright? What if 하고 나서 they think I look weird. 그들은 생각한다. 내가 괴상하게 뭐
1: 이상하다고?
0: 이상하게 생겼다고인데 이 What if라고 하는 것을 문장 앞에 넣어보는 거예요.
1: 네.
0: What if 평소문 이거는 상상을 하거나 가정할 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걔가 싫다 그러면 어떡해? 아니면 우리 늦으면 어떡해?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보통은 이제 부정적인 느낌에 대해서 걱정할 때 특히 많이 쓰게 돼요. 오케이?
1: 네.
0: 느낌 벌써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1: 완전, 예.
0: Right?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실수하면 어떡해? 너 혼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실수하는 게 뭐죠?
1: Have a
0: 아,
1: mistake? Make
0: make
1: a
0: a mistake?
1: mistake?
0: 한번 해볼게요. 나 실수하면 어떡해?
1: What if I make a mistake?
0: 그렇게 쓰는 거예요. What if I make a mistake?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오면 어떡해?
1: Oh, what if she doesn't come?
0: 오호!
1: 우후!
0: Nice! Alright. 자, 지금 슬기 씨가 승리를 했어요.
1: 예.
0: 왜냐면 평소문 어순대로 너무 잘 써줬거든요. 그래서
1: 와우.
0: 이겁니다. 여러분들, 패턴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대부분은 평소문 문장 어순을 얼마나 잘하느냐예요. 오케이? So, she doesn't come. 그녀는 오지 않는다.
1: Yes.
0: 딱 맞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약간 걱정하는 느낌 해볼까요?
1: Okay.
0: What if I make a mistake?
1: What if I make a mistake?
0: What if she doesn't come?
1: What if she doesn't come?
0: 네, 자, 본문 읽어볼게요.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1: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0: Weird. 자, 이랬을 때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1: 아,
0: 있어.
1: 그쵸. 근데 사실 아까 그 B의 경우에도
0: 네.
1: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또 A는 그거 너무 의식하는 거 피곤하지 않아?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요.
0: 그럴 수
1: 각자
0: 있죠.
1: 입장이 또 있죠. You are being too 의식하다.
0: 자, 이게,
1: 예.
0: 여러분, 영어 문장으로는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왜냐면, 우리말로 보면 엄청 복잡할 것 같잖아요.
1: 한자가 많이
0: 근데,
1: 들어가요. 예.
0: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1: 에?
0: 예.
1: 그래요?
0: 아예 있습니다.
1: 오.
0: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150% 모를 겁니다. 슬기 씨.
1: 근데 그 모르는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길게 빼놓으시면은 이거는
0: 오늘부터 또 아시면 되니까
1: 그래요.
0: 보여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들어봤나요?
1: 본적 있어요.
0: 본 적은 있어요?
1: 네.
0: Really?
1: 맞아요. 본적 있어요.
0: 그걸 뭐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이거
1: 본적
0: 진짜
1: 있는데.
0: 있는데? 오케이. So
1: 예.
0: self-conscious 이렇게 얘기하면 왜 남을인데 왜 셀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1: 예.
0: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 결국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이 강한 거예요. 나
1: 맞아요.
0: 이렇게 예뻐야 되는데, 나 이렇게 뭔가 잘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심한 것을 self-conscious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거는 이제 당연히 흐름 때문에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남 시선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1: 네.
0: Okay, so conscious가 원래 의식하고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elf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좀 흐트러진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right? self-conscious. 어려운 단어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겠죠.
1: 그쵸,
0: 오케이?
1: 그쵸.
0: So self-conscious 꼭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 형용사도 중요하지만요. 보세요. You are too self-conscious라고 해도 되잖아요.
1: 네.
0: You are too self-conscious. 그럼 너는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
1: 예.
0: 그런데 You are too self-conscious. 잃어버리면 넌 원래 그런 애야. 그게 너의 본질이야. 인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당장 너 너무 그러고 있는데 너 평소에 아닐 수도 있는데 너
1: 응?
0: 지금 너무 그러고 있어.
1: 그쵸.
0: 이렇게 해서 형용사를 활용해서 진행형처럼 쓴 거예요. You are ing.
1: 예.
0: 비동사 ing 쓴 겁니다, 여러분들. Do you understand? Right?
1: Yes.
0: 조금 더 쉬운 단어로 가져와 봤습니다.
1: 응?
0: Selfish. Way
1: Yes.
0: easier than this, right?
1: 응?
0: Selfish한 게 뭐예요?
1: 이기적인 거야.
0: 이기적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슬기 씨한테, you're selfish.

0: 이러면 이게 나쁜데요?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당신은 selfish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원래 그래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요.
1: 오.
0: 근데 만약에 제가 You're being selfish. Come on, girl. 이러면은 원래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1: 예?
0: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이 한참 이기적인 느낌.
1: 아, 맞아, 맞아.
0: 어떻게 뭐 피자 슬라이스를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 너 원래 안 그러잖아. 피자도 안 좋아하잖아. You don't even like pizza. 근데 you're being selfish. 굉장히 몰입했죠?
1: 많이. 네, 흥분하시네요.
0: 당장은 네. 어떤 상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면 이거는 진짜 원어민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비동사, 그 다음에 ing 넣고 형용사면 그렇게 굴고 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1: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0: 네, 그래서 이거 활용해서 문장 많이 만들어 보세요. You're being rude 하고 있다. You're being greedy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0: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네, 미션 정리하자면
1: 네?
0: 너 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1: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Every 2 minutes.
1: Yes.
0: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1: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0: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2: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3: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0: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Every 하고 뭐 시간이나 기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네. 키워주세요.
1: 네.
0: 나 거기 2주마다 가. 나 거기 가 2주마다.
1: I go there every 2 weeks.
0: 그렇죠. 그가 나에게 전화했어. 근데 5분마다 전화했어.
1: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0: There you go. 자, 너 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너는 왜 너의 머리를 고치니? 2분마다.
1: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3: I go there every 2 weeks.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다음은요. 조금 어렵지만 네. 여러분 틀려도 돼요. 이건 고정입니다. being은요.
1: Yes.
0: 자, 갑니다. 당신 무례하게 굴고 있잖아. 당신은 rude 하고 있잖아요.
1: You are being rude.
0: 오. 자, 이번에는 걔는 그녀는 욕심 부리고 있어. 욕심 부리는 거
1: greedy,
0: yes. 어떻게 할까요?
1: She is being greedy.
0: 그렇죠. She is greedy가 아니라 being greedy.
1: Being greedy.
0: 자,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너는 너무 self-conscious 하고 있어.
1: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3: You are being rude. She is being greedy.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4: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5: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4: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2: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1: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2: Me? Never.
0: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6: 네.
0: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6: 그녀는 내 앞에서 넘어졌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She fell in front of me.
0: There you go. 뭐, she fell down. 다 괜찮습니다.
6: 네.
0: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형용사 활용해서 진행형이랑 섞어보는 건데요.
6: 네.
0: 비동사 쓰고, 그 다음에 being 형용사. 자, 이거 사용해서 이렇게 영작해 주세요. 너 원래 이기적이잖아가 아니라 너 이기적으로 굴고 있잖아. 너 이기적으로 굴고 있잖아. 이거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6: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6: See you every day.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한 주의 마무리입니다.
1: Wow.
0: All right. 자, 우리 금요일에는 어떤 영어 하죠?
1: 여행 영어죠.
0: 그럼요.
1: 네.
0: 자, 여행 중에 조금 안 좋은 상황을 제가 좀 만들어봤는데 혹시 네. 해외에서 택시를 타보셨죠?
1: 그럼요.
0: 그 바가지 요금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해외에서?
1: 아, 저는 근데 다행히도 운 좋게도 그 해외에서는 네. 딱 내가 예상했던 요금만큼만 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한국에서 바가지 요금을 내는 외국 관광객과 싸우는 택시 기사님을 봤어요.
0: 굉장히 아이러니한 케이스네요.
1: 예.
0: 근데 이게 세계 어디를 가도 그 특히나 여행객 상대로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에 갔는데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라면 그러면 이거는 뭔가 기본적으로는 항의를 할 수 있어야
1: 그럼요.
0: 되겠죠.
1: 그럼요. 왜냐하면 여행 가서 쓸 돈은 딱 정해져 있는데 택시비로 지출이 너무 많아버리면
0: 네.
1: 내가 꼭 사야 될 걸 못 살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0: 그리고 화가 납니다.
1: 그럼요. 얘기해야 됩니다.
0: 네. 그래서 여행 중 바가지 택시 요금 대처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영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야, 오늘 정말 꼭 알아둬야 될 영어들이네요.
0: 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30달러요? 아니,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이거예요.
1: 오.
0: 그러니까 여기를 평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어도
1: 그쵸.
0: 좀 말이 안될 때가 있잖아요.
1: 너무 좀
0: 네.
1: 과하게 금액이 나온 것 같을 때.
0: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5달러 낼 의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한마디로, 그 이상은 없어요. 안
1: 맞아요.
0: 돼요.
1: 저도 이런 상황에 항상 I have no money, only 10달러, only 10달러. 맨날 이렇게 얘기했었던 기억나요?
0: 이제는 그 이상 하셔야 돼요.
1: 아,
0: 네,
1: 알겠습니다.
0: alright. 다
1: 좋습니다.
0: 영어로 바꿔볼게요.

0: 네, 택시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상황에 한번 대처해 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1: 도전!
0: 30달러요?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2: Is there a problem, ma'am?
0: Yeah, I have a problem.
2: What's the problem?
0: Yeah, do you say $30?
2: Yep.
0: This is only 5 minutes, 응? Road.
2: Ma'am,
0: Why?
2: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0: Rip you?
2: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ma'am.
0: Rip you off?
2: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okay? Look,
0: Look.
2: the meter says
0: 응?
2: $30.
0: 아, 미터.
2: The meter says $30. Look.
0: Oh, but, 15달러 낼 의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2: What?
0: I have only $15. So, I have to pay only $15.
2: What do you mean?
0: Okay. 나머지 계좌이체로 하든지 마음대로.
2: What?
0: I don't have money.
2: $30.
0: No, I have only 15.
2: Oh.
1: 네, 진짜 오늘이야말로 실용 영어의 끝판왕. 왜냐하면
0: 그쵸.
1: 해외에 가서 뭔가 이득되는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0: 네.
1: 손해를 막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0: 제일
1: 생각하거든요.
0: 중요하죠.
1: Right. 그래서
0: 네.
1: 이거 다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4: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Look, the meter says $30.
3: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1: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1: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도착을 했는데,
0: 어허.
1: 돈을 얘기를 하는데요.
0: 그쵸?
1: 30달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0: 오,
1: 네.
0: 예. $30? It was only a 5-minute이겠네요. Drive. 그러면은 5 minutes.
1: 이게 이제는 거의
0: 예.
1: 읽어 낼수 있을 정도는 됐는데,
0: 예,
1: so,
0: 자동으로.
1: alright, so $30, 약간 황당한 거예요.
0: 네.
1: And it was only a 5-minute drive. 오케이, 자 지금 딱 보면
0: 예.
1: 이 minutes을 썼어도 어떤 분은 저거 5 minutes인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0: 그렇죠.
1: 5 minutes이 맞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0: 고민이 많이 됐는데.
1: Right, 자 보도록 할게요.
0: 예. 오.
1: Perfect, very nice. So 5분의 drive였는데 어떻게 $30나 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5분이면 1분이 아니라 5분이니까 복수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원래는 5 minutes가 5분이죠.
0: 네.
1: 하지만 여기서는 이 drive라고 하는 것을 minute이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형용사 같은 겁니다. 한정해 주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5분짜리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5 minute 뭐뭐
0: drive.
1: right. 6 hour 뭐뭐 이런
0: 아하.
1: 식이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0: 앞에 관성 꼭 붙어야 되는 거죠.
1: 여기서는 drive 때문입니다. 이
0: 아.
1: 어는 얘랑은 전혀 상관이
0: 아,
1: 없어요.
0: 그래요?
1: Okay? A drive 이거는 한번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하게 돼요.
0: 예.
1: 자, 그래서 제가 어까지 혹시 그럴까 봐
0: 아,
1: 이거
0: 정말.
1: 빼먹으실까 봐
0: 네.
1: 어를 쓰고 drive를 쓰는데 중간에 얼마나 걸렸는지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0: 네.
1: 이렇게 하게 되면 차로 얼마 거리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drive가 있기 때문에 차로 간다는 것을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0: 예.
1: 그래서 이거는 차로 5분 거리. 그쵸?
0: 네.
1: 5 minute drive. 사실은 이거 자체가 거리를 말한다기보다는 5분 동안 차를 타고
0: 감이에요. 예.
1: 근데 그게 의역이 되면서 거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0: 음흠.
1: 예를 들어서, 그건 겨우 10분, 운전해서 10분 거리다.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겨우 10분짜리 드라이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0: 예.
1: 어떻게 할까요?
0: It is only a 10-minute drive.
1: 그렇죠. It's only a 10-minute drive.
0: Yeah.
1: 어는 너라고 했고요. 드라이브 때문에. 그리고 10minutes가 아니라 10-minute.
0: Minute.
1: 왜냐면 형용사처럼 해주니까.
0: 네.
1: 자, 이번에는 얘처럼 it was 과거형으로 가볼게요.
0: 네.
1: 조금 변형합니다.
0: 오.
1: 그건 2시간짜리 운전이었어. 한마디로 차로 2시간 거리였다.
0: It was a 2-hour drive.
1: 그렇죠. It was a 2-hour drive. 그래서 운전을 했더니 뭐 2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운전
0: 네.
1: 거리가 그만큼 됐다. 기타 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만 응용해 주면 되겠죠.
0: Yes.
1: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It's only a 10-minute drive.
0: It's only a 10-minute drive.
1: It was a 2-hour drive.
0: It was a 2-hour drive.
5: 네, 이것도 hours라고 쓰지 않았죠.
0: 네.
5: 그렇죠? 자, 여기서 조금 바꿔볼 텐데요.
0: 네.
5: 즉, 운전해서 거리를 했었잖아요.
0: 그렇죠.
5: Drive, right?
0: 예.
5: 그럼 만약에 걸어서 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0: 걸어서 하면 walk겠죠?
5: Walk가 뭐죠?
0: Walk, 걷다.
5: 오케이. 자, 예.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거 있잖아. 걸어서 5분 거리였어. 혹은 5분 걷기였어.
0: 아, it was a...
5: Only...
0: It was only a 5-minute walk.
5: 맞는지 볼게요. Perfect.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근데 drive 대신에 walk. Walk라고 하는 건 걷다란 동사도 되지만요.
0: 네.
5: 걷는 행위, 한마디로 산책 같은 거 있잖아요.
0: 예,
5: 그것도
0: 예.
5: 다 명사로 쓸 수가 있어요.
0: 오.
5: 그래서 그건 겨우 5분 거리였다. 혹은 5분 정도밖에 안 걸었다. 이렇게 되겠죠.
0: 그러면은 1시간 비행이었다 하면은 hour
5: flight.
0: 아.
5: You got it. All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0: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5: There you go. 자, 이렇게 했을 때 좀 당황했나 봐요. 그 드라이버가.
0: 그쵸.
5: So he or she said.
0: 예.
5: 부인, 그 바가지 씌우려는 게 아닙니다.
0: 아. 그 택시비도 나라마다 또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딘 또 비싸고 어딘 조금 저렴하고 이러더라고요. 예.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5: 자, 좀 나눠 볼게요. 일단 나는... 어디서 나눌 거예요?
0: 여기서 나눌까요?
5: 오케이. Okay. I'm not trying. 뭐예요?
0: 난 시도한 게 아니에요.
5: 어허, 오케이.
0: 시도한 게 아니에요. 너를 찢어버리는 거.
5: 오, 맞아요.
0: 그죠?
5: 근데 원래 맞아요.
0: 그죠? 립이 찢다.
5: 뜯다. 예, 예. 오케이.
0: 근데 찢어서 버리는 거를 하려는 게 아니래요. 부인, 이러고, 그래도 또 예의는 지키시네요.
5: 예. 당황했거든요.
0: 그죠? 그럼 부인하니까, 마담.
5: 오케이.
0: 이게 마담. 이게 맞나요? 마담.
5: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Alright, yes. madam. 느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충분히 쓸 수 있고요. 근데 조금 더 캐주얼하게 우리 ma'am 쓰도록 하겠습니다.
0: 네.
5: ma'am. 여자를 향한 존중의 호칭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ma'am을 쓴다고 해서 아, 이 사람은 결혼했다? 아니다? 이걸 알 수는 없어요. 오케이. 이건 상관없이 ma'am 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자, 요거를 한번 알아봤고요. 이 뒤에 한번 볼게요.
0: 예.
5: I'm not trying to 뭘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0: 예.
5: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저 뒤에 rip you off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딱 봐도 해석상으로 뭐겠어요?
0: 해석상으로
5: 당신을 뭐 하려는 게 아니다.
0: 바가지 씌우는 거.
5: 맞습니다.
0: 예.
5: 오케이. 자. 누군가를 rip off 한다는 거. rip someone off or rip off someone 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바가지를 씌우다. 가
0: 아.
5: 되겠습니다. 아까 슬기 씨가 찢는 거 얘기했죠.
0: 에, 에.
5: 한국에서도 뜯어먹는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뭔가?
0: 오, 맞아요.
5: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뭐 옷이 있던 지갑이 있던 그걸 다 뜯어서 내가 가져간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off 시키는 거예요. 몸에서. Right?
0: 오.
5: So 제가 당신을 off 한마디로 rip off 뜯어내려는 거 아니다.
0: 오.
5: 비슷하죠, 좀 느낌?
0: 네네네.
5: Alright. So rip someone off 라는 표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요즘에는 salesman, saleswoman 굳이 안 나누거든요. salesperson이라 그래요. 판매원이라고 얘기할
0: 네.
5: 때 그 판매원은 나에게 바가지를 씌웠다. 한마디로 날 뜯어냈다. 어떨까요?
0: The salesman
5: A salesperson
0: salesperson ripped me off.
5: 그죠? ripped me off.
0: ripped me off.
5: How about this? 나 당신 바가지 씌운 거 아니에요. 오케이?
0: 오.
5: 과거를 부정하는 거죠. Right?
0: 네.
5: 나 당신 뜯어낸 거 아니에요.
0: I don't.
5: I doesn't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0: I didn't.
5: Yes.
0: I didn't rip you off.
5: 그렇죠. Hey, I didn't rip you off. 나 너 rip off 한 거 아니야. 그냥 동사예요.
0: 예.
5: Okay? So rip someone off, 뜯어내다. 결국에는 바가지를 씌우다.
0: 씌우다.
5: 쓰다가 아니라 씌우답니다.
0: 네.
5: 자, 한번 읽어볼게요. The salesperson ripped me off.
0: The salesperson ripped me off.
5: I didn't rip you off.
0: I didn't rip you off.
5: Alright. 자,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이런 문장들 알아두면 좋다 해서 가져온 게 있는데요.
0: 네.
5: 교재에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바가지 씌우는 걸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물론 he ripped me off. She ripped me off. 해도 되겠죠.
0: 네.
5: 그가 나를 rip off 시킨다. 우리 방금 한 것처럼. 그렇지만 내가 rip off 하는 거를 당했다. 이렇게 흔히 수동사 이런 네.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So I got ripped off. Or I was ripped off. 이렇게 쓰면 나 바가지 썼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0: Yes.
5: 자, 그리고 또 하나. rip off를 명사처럼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a rip off라고 해버리면
0: 네.
5: 바가지라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0: 완전 그거 바가지다.
5: 뜯어냄.
0: 아.
5: Right? So that's a rip off. 그러면 야, 그거 완전 바가지네. 이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0: 네.
5: 정말 좋습니다. Alright, 같이 한번 you guys 읽어볼게요.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0: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5: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5: 네,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보세요. 미터기에 $30라고 찍혔잖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0: Look! The says $30. 미터기가 그러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요.
5: 미터기가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0: 근데 뭐 미터기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쨌든 앞에 누가 봐도 기계잖아요. The machine says $30.
5: 아 이게 반박할 수가 없어서.
0: 네.
5: 맞아요. Machine 많이... 해도
0: 알아들으실걸요? 그렇죠.
5: 알아듣죠.
0: 분명히.
5: 기계라는 뜻이니까.
0: 네.
5: 자 그런데. 미터기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0: Mirror machine.
5: 그냥 미러예요.
0: 오?
5: 실제로 미터입니다. 이 미러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몇 미터 할 때도 미러라고 쓸 수 있겠지만 정말 실제로 미터기라고 하는 거. 굳이 기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뭐 device, 뭐 machine 이런 거 필요는 없는 거예요.
0: 예.
5: Okay? So the meter, 미터기, 계량기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0: 네.
5: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택시, 지금도 그렇나요? 그 말 달리고 막.
0: 오, 옛날에 있었죠.
5: 그렇죠. 만약에 빨리 가면은 막 말이 막
0: 엄청
5: 이렇게
0: 다리가 안 보이잖아요.
5: 그러니까.
0: 네.
5: So the meter says $30라고 했는데, 자, hold on. The meter. 이게 사람인가요?
0: 미러는 사람이 아니죠?
5: 아니죠. 그런데도 동사 뭘로 받았어요?
0: Says,
5: right? The meter says, right?
0: 예.
5: 미러는 사람이 아닌데도 말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0: 오, 귀여워요.
5: 예,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뭐를 딱 봤는데 그렇게 적혀 있거나 나와 있다라고 할 때도 그게 말한다.
0: Say라고.
5: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0: 오.
5: Okay. 자, 그래서 얘를 제가 좀 이런 식으로 가져와 봤어요.
0: 응?
5: A가 말한다, B라고.
0: 네.
5: 사람처럼 표현한 것 뿐이에요. 결국에는 A에 B라고 적혀 있거나 나와 있거나
0: 네.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Okay? So,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사인이 하나 써 있는데
0: 그쵸?
5: 그 사인에 stop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멈춤이야, 가만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사인에 나와 있다, stop이라고 나와 있다.
0: The sign says stop.
5: 그렇죠. 이게 나와 있다라는 단어를 우리말을 쓰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0: Coming out 해야 될 것 같아요.
5: 그냥 말한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0: 그쵸?
5: 오케이? 자, 그 미터는 $100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그렇게 적혀 있다.
0: The meter says $100.
5: 그렇죠. The meter says $100. 그 얘기는 거기에 나와 있다, 적혀 있다.
0: 음흠.
5: 이렇게 직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5: The sign says stop. 해볼게요.
0: The sign says stop.
5: 자, 이번에는요. The meter says $100.
0: The meter says $100.
5: Alright. 자, 해볼게요. Look, the meter says $30.
0: Look, the meter says $30.
5: 자, 이랬을 때, oh,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의심을 해봐야 되고,
0: 그렇죠.
5: 이게 아니다고 싶을 때 뭔가 제안을 해야 되겠죠. So, $15 낼 의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0: 오,
5: 그 이상 안 된다.
0: 예스.
5: 더 이상 없다.
0: I'm willing to $15, but that's it.
5: That's it.
0: 아, that's it. 지난번에 했던 기억이 살짝 나네요. I'm willing to 이거를 낼 의향이 있다면 여기 내다네요. 내다. 아, 그러면은 pay겠네, pay.
5: Okay.
0: 나는 이걸 지불할 의향은 있지만
5: 근데요?
0: But that's it. 그게 다다.
5: Nothing more.
0: Oh.
5: Alright, 맞는지 보겠습니다. Pay 썼을까요?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1: You got it.
0: Yeah.

0: Alright, so P-A-Y, pay, 지불하다, 내다 정도가 되겠고요. 네. 이거 전에 언급도 했지만 원어민들도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pay를 과거형 PP 형태로 쓰는데 스펠링을 잘못 쓰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1: 어, 그래요?
0: 여러분 써주세요.
1: 전 정확히 아니까 괜찮아요. 정확히
0: 알겠습니다.
1: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원어민이다.
0: 그때 아마 저번에 틀렸을걸요?
1: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이건 아는데 paid.
0: 어? 오!
1: paid 똑같이 paid입니다.
0: 오케이, hold on.
1: Pay, pay, pay.
0: 여기에 ED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뀐다고요?
1: 100%예요.
0: 둘 다?
1: 네.
0: 둘 중에 하나라도 이거 ED 할 생각 없어요?
1: 아니에요.
0: 아, 흥정이 안 됩니다.
1: 안 넘어갑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정답.
1: 예!
0: 자, 진짜 실제로요. 농담 아닙니다. 저 뭐 네.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PAY에다 ED 붙이는 거를 원어민들이 엄청 실수를 해요. I don't know why. 오케이. Okay? 그런데 우리는 바꿔야 되죠. ID로 해서 과거형 PP 형태.
1: 네.
0: Pay, paid, paid. 그래서 오히려 문법이나 어휘 조금 집중으로 돼 있는 한국에서 이제 영어를 공부하게 되면요.
1: 네.
0: 오히려 이런 실수 없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무조건 뭐, 아, 뭐, 문법 괜히 배웠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했지만.
1: 솔직히 저도 이걸 배운 게 중고등학교 시절이거든요.
0: Right.
1: 그때, 매일 과거, 과거분사 쭉 해서 막 A4용지 한 장 꽉 채워서 쓰고.
0: 네.
1: 예,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잊혀지질 않는 것 같아요.
0: 완전 자산 가져가는 거예요.
1: 아,
0: 진짜 trust me.
1: 네.
0: 제가 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활 오래 했는데도 오히려 이 얘기할 정도면 진짜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와, 이게 어느 정도 말할 때는 이렇게 유럽 쪽이나 이런 데서는 좀 문법을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1: 대화가 또 중요하니까.
0: 보통 그쪽이 앞서가고, 아우, 나는 그렇게 뭐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했는데 안 되네. 이렇게 되는데요.
1: 네.
0: 어느 포인트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격차가 확 벌어지면서
1: 아, 그래요?
0: 오히려 동양권, 특히 한국권 학생들이 문법 어순 잘 익힌 사람들은 딥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1: 오.
0: So, trust me. Okay? 그만큼 단어, 뭐 이런 문법, 조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던
1: 그쵸.
0: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1: Okay? 네.
0: 자, 그리고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죠. 바로 이겁니다.
1: 오.
0: I'm willing to do something. She's willing to do something. Are you willing to do something?
1: Yes.
0: Willingness라고 하는 게 사실 여기 어떻게 보면 스며 있는 건데요. 의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be willing to 그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그런 의향이 있다.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사 원형만 바꿔주는 거 그게 미션이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가격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건 같은 거 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그거 한 200달러는 줘야 된다 그랬는데 아, 난 반값 정도 낼 수 있는 거죠.
1: 오.
0: 그래서 나는 100달러를 지불할 의향은 있다.
1: Oh, I'm willing to pay $100.
0: Exactly. Okay. 자, 그렇다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쓸 겁니다. 저 뭐 내고 할 의향이 있어요.
1: 어?
0: 중고 물건 같은 거 할 때
1: 예, 예, 예.
0: 내고 하는 거, 뭔가 협상하는 거잖아요. 혹시 내고 하는 거 동사로 뭔 줄 아세요?
1: 내고.
0: 내고.
1: 내고도 영어던데요?
0: Negotiate입니다.
1: 아, negotiate.
0: Right. Negotiate.
1: Okay, okay. okay.
0: So, 저는 negotiate 할 의향이 있습니다.
1: I'm willing to negotiate.
0: Exactly.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비동사 쓰고 willing to 한 다음에 도대체 뭘 할 의향이 있는지 동사 원형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I'm willing to pay $100.
1: I'm willing to pay $100.
0: I am willing to negotiate.
1: I am willing to negotiate.
0: Very nice. 자 그리고 참고로요. 참고로 I'm willing to pay라는 걸 썼다고 칠게요.
1: 네.
0: 그러면 I have a willingness to pay. 라고 하는 것과 의미는 같습니다.
1: 아.
0: So be willing to는 have a willingness to와 같은 표현이긴 한데
1: 아.
0: 이것은 굉장히 조금 더 격식의 느낌도 있고요.
1: 예.
0: 이게 뭐라 그럴까 회화체에서 말로 하는 사람이 조금 적은 편이기는 해요.
1: 그러게 약간 문어체 느낌?
0: 네, 둘 다 알아두면 대신에 옵션이 생기니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알고 있는 거 그거 조금 아니에요.
1: 네, 네 아쉽죠.
0: 왜냐하면 뭐가 먼저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1: 네.
0: Okay, so 여기서 be willing to.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ight? 여기서 that's it. 저번에도 한번 잠깐
1: 네.
0: 잠깐 얘기 드렸지만 그게 다다. 이 얘기는 더 이상은 안 된다.
1: 아하.
0: That's enough. 이런 느낌. Alright, 읽어볼게요.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1: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ook, the meter says $30. Look. The meter says

0: $30.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1: 네, 미션 같이 정리해 볼게요.
2: 네.
1: $30요? 아니,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2: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1: That's right. 번째, 아니, $15 낼 의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2: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0: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Look, the meter says $30. Look, the meter says $30.
3: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1: (목소리) 네, 직접 참여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얼마짜리 drive.
2: Yes.
1: 이거 한번 가볼 거고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단수로 쓰는 거 잊지 마세요. Alright, 자, 갑니다. 차로 2시간 거리였어. 그건 2시간짜리 drive였어.
2: It was a 2-hour drive.
1: 그렇죠. It was a 2-hour drive. Mm-hmm. 자, 그건 겨우는 only 쓰시면 돼요.
2: Please open.
1: Oh, I'm sorry. Right? 자, 차로 겨우 10분 거리예요. 이거는 겨우는 다시 한번 only 쓰시고요.
2: 네.
1: 그리고 이번엔 몇 분으로 가는 거죠. 차로 겨우 10분 거리예요.
2: It is only a 10-minute drive.
1: There you go. 분을 쓰던 시간을 쓰던 단수로 쓰는 거.
2: 네.
1: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과거형으로 차로 겨우 5분 거리였는데
2: It was only a 5-minute drive.
1: Drive. Very nice. And again, 걸었다라고 한다면 walk로만 바꿔주면 된다는
2: yes.
1: 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was a 2-hour drive. It's only a 10-minute drive. It was only a 5-minute drive. 다음은요. Be willing to do something.
2: Yes.
1: 얘도 핵심 코어 패턴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목소리 키워서요.
2: 네.
1: 주어를 나로 잡을게요. $15 낼 의향은 있어요. 저는 의향이 있는데 $15 낼 의향이 있다.
2: I'm willing to pay $15.
1: 자, 전 협상할 의향이 있어요. 저는 내고 할 의향이 있어요. Negotiate.
2: I'm willing to negotiate.
1: That's right. 자, 세 번째. $50 낼 의향 있으세요? 자, 질문형이죠. 그러면 you are 이게 아니겠죠?
2: 네. Are you willing to pay
1: $50?
2: $50.
1: That's right. 자, 같이 읽을게요.
3: I'm willing to pay $15. I am willing to negotiate. Are you willing to pay $50?
1: 수고하셨습니다.
2: 네.
1: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be willing to 대신에 have a willingness to로 또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좋습니다.
1: 자, 그럼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5: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Look, the meter says $30.
4: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1: 미션 해결해 볼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2: $30? It was only a 5-minute drive.
0: Ma'am, I'm not trying to rip you off. Look, the meter says $30.
2: I'm willing to pay $15, but that's it.
0: $15?
2: Yeah.
0: It says $30.
2: Sorry, only I have $15.
0: What?
1: Great job, you guys. 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6: 너 이기적으로 굴고 있잖아.

0: 아, 나는 그를 도와줄 의향이 없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지금 머릿속에 막 맴돌고 있는데요.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여러분들 든든한 적응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 독해한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오늘도 긍정 주문으로 시작해 보셔야죠. 오늘의 긍정 주문은 길을 잃어야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선생님의 경험담입니다. 경험담. 선생님이 엄청난 길치예요. 그래서 정말 매일 다니는 길도 잠깐 멍 때리면 잃어버려요.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 길치인 것의 장점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어느 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다시 이제 버스를 타러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어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이곳저곳 걸어 다녔습니다. 내가 원래 버스 타고 내리던 곳을 찾으려고 막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엔 예쁜 골목길도 있고요. 굉장히 맛있는 쿠키를 파는 카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길을 잃어서 새로운 길을 찾고자 했더니 맛집도 발견하고 예쁜 장소도 발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길을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길을 잃으면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분 인생의 맛집과 예쁜 골목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좋습니다. 저 오늘 미니 테스트 2 이어서 함께 합니다. 8번부터 15번까지를 풀어볼 건데, 모의고사에서 해당하는 번호는 25번에서 32번까지 뭐 이렇게 많냐고요? 할수 있어요. 그치? 25에서 28번까지는 빠, 정답.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 찾는 구간이니까 실수하지 않되 시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독해력 끌어올리러 가봅시다. 자, 지금 8번에 해당하는 도표 문제로 시작합니다. 교재 183쪽이고요. 아, 표가 되게 막 뭐가 많아 보이네? 많아 보이지만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될 것은 얘 아닙니까? 그치? 이 밑에 부분만 다시 확대해서 한번 가볼 거예요. 요것만 살피면 될 것이고, 여러분 교재랑 같이 보고 계시죠? 그치? 자, 일단, 이첫 번째 문장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그냥 도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쵸? 시험장에서 안 읽으셔도 무리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휘랑 표현을 일단 가져가는 가야 되니까, 지금 뭐에 관한 도표인가,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어휘와 표현이 혹시 있는가 정도는 살펴보자고요. 자, 위에 있는 도표는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방문된 박물관들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2022년의 자료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제공을 한답니다. 방문객의 수를 갖다가 in millions, 100만 단위로 제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박물관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주곤 하는데 비율 변화를 갖다가 또 보여준답니다. 이게 2019년 대비 어떤 비율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여주는 숫자는 100만 단위이고, 이거는 2019년 대비 변화구나.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쵸? 하지만 솔직히 1번부터 5번까지 우리는 1대1 대응을 통해서 답을 찾아낼 것이기 때문에 앞에 내용은 사실상 안 중요했습니다. 맞죠? 좋아요. 자, 일단 루브르 박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했어요. 가장 많은 방문객 수를 갖다가 2022년에 기록을 했는데, 지금 봤더니 700만 명을 넘었답니다.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감소율은 19.5%였는데도 불구하고요. 2019년 대비 어떠합니까? 19.5% 감소했는데 지금 7.7이니까 700만 명을 넘어섰지요?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가겠습니다. 무슨 박물관 살피면 된다고요? 바티칸 박물관 살피면 되니까 우리 두 번째 거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봤더니요, had more than a quarter fewer visitors니까 4분의 1 넘게 감소했구나. 지금 봤더니 26.2%가 떨어졌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앞에 얘기는 맞습니다. 그치? 4분의 1 넘게 감소했구나. 자, 그러나 그 감소율을 봤더니요, 이것은 더 작 다라고 합니다. 뭐랑 비교했을 때 지금 영국의 박물관이랑 그다음

다음에 테이트 모던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고 합니다. 지금 영국의 박물관이랑 테이트 모던은 각각 34, 36.1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얘보다 더 작은 거는 맞습니다. 그치? 따라서 2번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3번 갑니다. 비록 멀지라도 이번에는 런던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을 살펴보자라고 했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런던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니까 요거 살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경험을 했답니다. 대략적으로 두 배의 비율 감소율을 갖다가 경험을 했다? 라고 합니다. 지금 봤더니요, 요게 워싱턴에 있는 국립자연상 박물관 얘랑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워싱턴에 있는 거니까 지금 요거랑 같이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7.1%, 14%니까 대략 두배 감소율을 경험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치? 비록 그러했지만 자, 이것은 여전히 더 많은 관광객을 갖다가 유치를 했답니다. 지금 후자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했으니까 봤더니 3.9, 4.7이니까 아, 요거는 맞는 선택지구나. 따라서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나 5번 중에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뭐를 살펴보자라고 했더니 테이트 모던입니다. 여기로 넘어가시고요. 기록했습니다. 똑같은 수의 방문객을 기록을 했습니다. 누구랑 비교했을 때? 여기에서는 국립자연사 박물관이니까 뭐를 보시면 되냐면 얘를 보면 되는 겁니다. 3.9, 3.9로 똑같구나. 이것도 오케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근데 뒤에 정보 또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것은 또한 경험을 했는데 더 작은 감소율을 경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후자보다 더 작은 감소율인가를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테이트 모던 같은 경우에는 36점입니다. 그 다음에 국립자연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7.1이니까 얘가 더큰 거거든요. 큰 것도 엄청 더 크거든요. 따라서 스몰러라고 표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몇 번이 되는 겁니까? 4번이 되는 거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5번은 맞는 선택지가 될 거니까 1대1 대응 마찬가지로 연습 한번 해보고 갈게요. 이번에는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박물관이다라고 합니다. 목록에 있는 뭐를 경험한 방문객 숫자의 증가를 경험하나 얘만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치? 유일한 박물관이 맞구나 해서 동그라미 답은 4번으로 잘 골라주셨습니다. 이렇게 1대1 대응 잘 해주셨고요. 자, 이제 이어서 9번 갑니다. 지금 인물에 대한 설명 한번 살펴볼 건데 선택지의 도움을 받아서 1대1 하는 과정 기억하시죠? 그치? 1번부터 봅시다. 화학 박사 학위를 받은 최초의 미국 흑인 여성이었다라고 했으니까 화학 박사 학위 나오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주시면 되겠고 2번 할아버지의 서재 이야기 나오네요. 그러면 할아버지 이야기 나오는 밑에 부분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최초의 미국 흑인 여성이랍니다. 무엇을 받았어요? Doctorate. 요게 박사학위거든. 화학 분야에 있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1번은 바로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마리 데일리라고 하는 여성은요, 딸이었답니다. 이민자의 딸이었는데, 영국력 서인도제도 출신의 이민자의 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She loved nothing more than이라고 해서 무엇보다도 이거를 좋아했는데, 과학자들에 대해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의 굉장히 인상적인 서재에서 책을 꺼내서 과학자들에 대해 읽었다. 이걸 좋아했다. 마찬가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3번 갑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화학학위를 마칠 수 있기 전에 자금이 부족해졌다. 그녀의 아버지 이야기하는 부분 찾아서 바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녀의 아버지는요, had run low on funds라고 해서 자금이 부족해졌습니다. 뭐 하기 전에? 그의 화학학위를 마치기 전에요. 그러나 마리는 결심했습니다. Pick up,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가 중단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지요. 3번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고, 답은 4번이나 5번 중에 있겠습니다. 자, 4번을 봤더니 우리가 금방금방 찾을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치? NYU도 나와 있고, 콜롬비아도 나와 있으니까 각각 동그라미 쳐서 바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usting through는 부순 겁니다. 어떤 성별과 인종의 경계를 부수면서 그녀는 다녔습니다. 그녀의 학사학위, 화학에서의 학사학위를 얻기 위해 퀸즈 대학에 다녔습니다. 그것도 우등으로. 그리고 그녀의 석사학위를 위해서 NYU에
다녔는데 1년 만에 그 학위를 땄나 봅니다. 그리고 박사 학위를 위해서는 콜롬비아에 다녔으니까 이건 당연히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럼 답이 5번인가 봅니다.

자, 아직 남아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5번 선택지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뭐예요? 지금 퀸즈 대학의 흑인 과학도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딴 장학기금을 설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밑에 부분이거든요. 퀸즈 대학 나오고 장학기금에 해당하는 스콜러십도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밑에 부분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리는 그런 다음에 다녔습니다. 어디에 다녔냐면 아주 근무를 한 거죠. 뭐 하워드 대학. 록펠러 어떤 연구소, 그 다음에 콜롬비아 대학, 예시바라고 하는 대학, 그 다음에 미국의 심장협회, 아인슈타인의 의과대학, 그리고 뉴욕의 과학 아카데미 이런 곳들을 다 다니면서 근무를 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녀는 이어서 5번에 해당하는 단서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을 설립을 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In her father's name이라고 해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설립을 한 겁니다. 그치? 누구를 위해서? 흑인 과학도를 위해서 퀸즈 대학에 다니는.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굳건히 한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그녀의 헌신을 굳건히 한 것이라고요. 근데 5번 선택지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X 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남아있는 두 문항은 안내문이니까 더 빠르게 가셔야죠. 일단 발문하긴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X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답으로 체크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자, 1번 봤더니요. 모터가 회전하고 있을 때 설정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설정 버튼 내에서도 모터 회전하고 있는 요 부분. 기기를 재설정하려면 설정 버튼을 5초 동안 누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기기를 재설정하는 이야기까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똑똑한 스마트한 반려동물한테 먹이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기계의 사용자 가이드 되겠습니다. 자, 일단 스위치 버튼은요. 살짝 눌러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이 뚜껑, 덮개를 열기 위해서는 살짝만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설정 버튼에 대한 설명합니다. Do not press. 누르지 말랍니다. 모터가 회전하고 있을 때는 누르면 안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한 번만 빠르게 누르랍니다. 딱 한 번만에 먹이 양이 나오게끔 하려면 빠르게 한 번 누르면 된다. 선택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2번 갑니다. 5초 동안 누르고 있으랍니다. 기계를 재설정하려면 없다 합니까? 이것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죠. 그치? 좋습니다. 자, 3번. 기기에 문제가 있으면 상태 표시 등이 계속해서 켜져 있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켜져 있는 것은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상태 표시 등 status indicator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켜져 있는 것은 전원이 켜져 있는 것이고 꺼져 있는 것은 전원이 꺼진 것입니다. 그러면 flickering light라고 해서 이 단어 몰랐으면 알고 가세요. 깜빡깜빡 거리는 거거든. 계속해서 깜빡깜빡 거리는 거거든. 깜빡거리는 등이 뭘 나타내는 거예요? error. 오류, 문제 생겼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으면 계속해서 켜져 있다라고 했네? 계속 켜져 있는 것이 아니라 깜빡거리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빨리 골라줄 수 있었어요. 자, 4번, 5번도 확인하러 갑시다. 네트워크 표시 등이 빠르게 깜빡이는 상태에서 네트워크 연결을 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아까 빠르게 깜빡이는 상태다라고 해서 이거 배운 적이 있거든요. 지금 봤더니 Quick Flicker Mode라고 해서 빠르게 깜빡이는 상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표시 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Do not turn off. 끄지도 말고요. Disconnect. 연결을 끊지도 말랍니다. 네트워크요. 언제? 그 등이 빠르게 깜빡이는 상태에 있을 때. 4번 적절하게 잘 설명해 놓고 있었구나. 자, 등이 켜져 있으면 네트워크에 연결 중, 꺼져 있으면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느리게 깜빡이면 네트워크 연결에 기다리고 있는 거, 빠르게 깜빡이는 것은 연결되었음을 의미를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도 같은 부분이에요.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결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천천히 깜빡인다. 자, 기다리고 있으면은 천천히 깜빡인다. 이거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앞에는 해당되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가볍게 어휘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생의 밤, 동물원에서 하룻밤 자기, sleep over는 하룻밤 자는 거거든요. 자, 경험을 합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경험을 해보자라고 합니다. 잊을 수 없는 하룻밤의 모험을 통해서요. 야생을 그리고 신나는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라고 안내문 시작하고 있어요. 자, 1번 8월과 12월에 진행되는 행사입니까? 바로 올라가서 봅시다. 봤더니 10월이에요. 그치? X입니다. 근데 우리 일치하는 거 찾고 있으니까 동그라미가 답이죠. 자, 2번 수용 가능 인원은 최대 20명이다. 수용 가능 인원에 해당하는 capacity 봤더니

최소 20명, 최대 25명입니다. 그러면 최대 20명 아니니까 이것도 X 되겠어요. 그렇죠? 자, 이어서 3번과 4번입니다. 동물원 새벽 투어에 가이드가 동행한다라고 해서 동물원 새벽 투어, 뭔가 투어에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것 같고요. 저녁 식사, 아침 식사에 관한 이야기, 이것도 각각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시 What's included?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룻밤 경험에 첫 번째, 동물 만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친근한 동물원, 동물들 중에 몇몇 동물들을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가 있어요. 자, 저녁 식사 갑니다. 건강한 식사를 즐기랍니다. 담수관 옆에서요. 지금 저녁 식사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예 시간입니다. 공예 시간은 창의적이 되어서, 즉 창의력을 발휘해서 동물원의 동물들을 위한 재밌는 것을 만드세요. 이러한 시간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야간 가이드 투어입니다. 야간 가이드 투어에서 뭘 하냐면 해가 지고 나서 가이드와 함께 동물원을 탐색하는 거예요. 근데 동물원 새벽 투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X죠. 자, 마지막 라이트 브렉퍼스트라고 해서 가벼운 아침 식사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아침 식사로 시작하세요라고 해서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거 맞네요. 답은 몇 번?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확인하러 갑니다. 최대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그룹은 참가할 수 없다.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 노트 부분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리를 예약을 하랍니다. 신청하려면 이메일을 보내야 되고요. 여러분의 그룹이 최대 수용 인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메일을 보내서 요청을 하랍니다. 더 많이 잠잘 수 있는 accommodation은 숙박 시설이니까 이걸 요청할 수 있나 봅니다. 참가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그치?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어법 문제부터 한번 가볼 건데요. 어법 문제도 내용이 막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내용도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도 다섯 개의 밑줄 어법, 어법의 동그라미를 또 한층 더 키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cataloging이라고 해서 카탈로그를 만드는 거, 목록을 만드는 거, 목록화라는 뜻이거든요. 자, 목록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뭐에 상관없이, 자료 그 자체의 성격, 특성과는 상관없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요. 목록 만들기, 목록화에 관한 글이구나. 좋습니다. 자, 목록을 만드는 것은요,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지적 통제의 일부입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예리 선행사로 받으면서 컴마하고 관계대명사 나오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에요. 근데 뒤에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사실은 선행사와의 수일치를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선행사의 해액은 예지요. 지적 통제의 일부라고 가는 거니까 예와의 수일치했을 때 S 붙이는 거 괜찮습니다.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지적 통제의 일부는 포함합니다. 도구를 포함하는데 예를 들어서 검색 도구, 색인, 다른, 가이드, 안내서 같은 것을 포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도와준답니다. 연구진들이 뭐 하는 거? 식별하고 찾는 거죠. 관련 있는 보관 자료를 식별하고 찾는 것을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일단 뭐에 관한 글이다? 목록화에 관한 글이다. 그리고 1번 어법까지 같이 한번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자, 내용은 여기에다 간단히 정리합시다. 목록화에 관한 글이고요. 1번 어법은 뭐 물어보고 있었냐면 선행사와 관계절 동사 간의 수일치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목록화는요. multi-layered라고 해서 정말 여러 층을 가지고 있는 활동입니다. 다층적인 활동인데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consider,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내용 추가됐어요. 그치? 목록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고려해야 하는 활동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기 위해서 지금 투부 정사의 밑줄을 쳐져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문장을 살폈을 때에는 주어,
동사 다 나왔기 때문에 주절의 주권은 다 갖춰졌습니다. 투부정사 올 수 있는 자리인데 해석을 해봤더니 다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뭐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 투부정사 올 수 있는 자리인데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구나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치?

2번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하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고려를 할 필요가 있냐면 develop, 만들어내기 위해서 탄탄한 자료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엇을 촉진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도 그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 촉진할 수 있도록 뭔가 탄탄한 자원을 갖다가 resource를 갖다가 만들고자 하는 활동이라고요. 좋습니다. 뭐하려고? 시간이 지나도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려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내용의 핵심은 요 문장이었거든요. 목록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그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다. 요 정도의 내용으로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서는 과거는 어떤 내용이고 현재는 어떤 내용이고 미래는 또 뭘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각각 부연 설명처럼 뒷받침이 될 겁니다. 자, 볼게요. 먼저 과거 이야기 갑니다. 과거는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The principle of original order, 원순서 원칙 때문에 중요합니다. 즉 원래의 순서를 지켜야 하는 원칙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나 봐.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보존합니다. 기록의 맥락을 보존을 하는데요. 뭐 함으로써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그 기록들이 배열되고 사용되어 왔는가. 그 창작자에 의해서 원래 배열은 어떠했고 원래 사용 방식은 어떠했는가. 그것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치? 예를 들어서 지금 과학자의 실험 노트를 갖다가 목록화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 실험 노트가 쓰인 순서를 봤더니 실험의 목적, 설계, 실험의 과정, 결과, 한계 및 시사점의 순서야. 그러면 그 과거의 원래 순서에 맞춰서 그 자료를 계속 정리를 해줘야 된다. 목록화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갖다가 먼저 해주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자, 이어서 뒷부분에서는 현재를 고려해야 된다 이야기 추가됩니다. 자, 목록화는 또한 현재를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영하거든요. 구조나 환경을 반영하거든요. 구조나 환경을 반영한다라고 해놓고 will and which라고 해서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선행사 뭡니까? 앞에 있는 명사 덩어리 얘를 선행사로 받으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나왔습니다. 일단 앞에 선행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 덩어리는 있기 때문에 뒤에서 뭐만 살펴주시면 되는 겁니까? 완전한 절 나왔는가? 자, 봤더니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는데 동사의 형태가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완전한 절도 잘 따라온 것이지요. 그치? 그럼 전치사 with는 왜 쓰인 겁니까? 지금 목록이 만들어지는데 어디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야? 그 구조와 환경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야? 의미상으로도 with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잘 쓰였습니다. 그치? 좋습니다. 3번은 뭐 물어보고 있었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에 쓰인 물어보고 있었는데 이 뒤에는 뭐가 따라온다? 완전한 절이 따라옵니다.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무엇을 통해서? The application은 적용을 하는 거죠. 특정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용어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목록이 만들어진 구조나 상황을 갖다가 반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냐? 우리 아까 과학자의 실험 노트를 목록화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를 고려를 해야 된답니다. 글쎄 그 과학자가 생물에 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어. 그 생물 연구 내용이 적혀 있는데 현재의 기준에 따르면 현재의 기준에 따르면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용어에 따르면 그 생물 연구는 유전 연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유전학이라고 목록화를 하는 거죠. 그치?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finally, 마지막으로 뭐를 고려해야 됩니까? 미래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미래를 고려를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사용자들이 뭐 할 필요가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료에 efficiently,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A resource adapted to their time, 그들의 시대에 맞춰진
그 자료를 통해서, 그 자원을 통해서 지금 자료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요. 자, 뭐물어 봅니까? adapted to라고 해서 뭐뭐에 맞춰진 PP 덩어리인데 앞에 있는 뭐를 수식하고 있어요? resource를 갖다가 수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봤더니 adapt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 맞추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맞춰진 거잖아. 그 리소스가 자원, 재료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시대에 맞춰진 거니까 수동 관계가 맞죠. 따라서 4번 밑줄도 잘 쓰였다라고 가시는 겁니다. 명사를 PP 덩어리가 수식하는 이야기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미래를 고려해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 아까 현재 기준에 따라서 그 과학 노트는 유전학이라고 지금 분류를 했습니다. 목록화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해시태그 유전학 이라고 해서 달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미래의 사람들도 필요할 때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치? 예시를 통해서 조금씩 이해도 도와가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자, in this regard, 이러한 측면에서 한 가지 분명한 어려움입니다. 과학적 보관물을 목록화하는 것에 분명한 어려움은 주어 동사 구조 분석 같이 챙겨주시고 다음과 같은 사실입니다. 사실의 내용을 동격의 접속사 대수로 설명을 해주겠군요. 어떤 사실입니까? 과학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과학이 빠르게 움직이고요. And so are the terms that it uses. 이것이 사용하는 용어 또한 빠르게 움직입니다. 자, 지금 뭐 물어보고 있습니까? So, 동사, 주어 어떤 뜻이죠? 주어도 또한 그러하다. 앞 내용을 받아주고 있는 표현인데 여기서의 동사는 대동사 자리예요. 즉, 앞에 있는 어떤 동사구를 대신하느냐에 따라서 쓰이는 형태가 다른 겁니다. 근데 아까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사용하는 용어 또한 빠르게 움직입니다. 변화합니다라고 했죠. 예를 받고 있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일반 동사구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동사구를 받고 있는 거니까 비동사를 쓸 것이 아니라 조동사 두의 활용형을 써줘야 되겠고요. 주어 자리에 S 붙은 복수명사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치? 대동사의 쓰임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자, 어렵답니다. 과학이 자꾸 변하고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자꾸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예전에는 지구온난화라고 해서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을 것인데 요즘은 클라이멧 체인지를 더 많이 쓰죠.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더 많은 현상을 담아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목록화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덧붙여주고 있는 문장이었어요. 좋습니다. 5번은 뭐 물어본다고요? So, 동사 주어 구조에서 대동사의 쓰임. 우리는 일반 동사구를 받아주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두를 써줘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어서 어휘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어휘 문제도 뭔가 생물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단어가 조금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잘 풀어주셨습니까? 가볼게요. A nice example,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무엇에? A life history response라고 해서 life history를 우리 해설지에서는 생활사라고 해놨는데 이게 그냥 생애입니다. 생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해설지 기준으로 생활사의 반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생활사의 반응이랍니다. 뭐에 대한 반응이냐면 환경적 선택 압력에 대한 생활사의 반응.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는 어디에서 오냐면 트리니다드 강의 구피, 물고기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일단 뭐에 관한 글인 것 같습니까? 환경적 선택 압력에 대한 생활사의 반응, 생애의 반응. 요게 지금 큰 제목 같거든요.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자. 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적 선택 압력에 대한 생활사의 반응이에요. 자, 이때 생활사라고 하는 것은 한 생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과정, 생애라고 이해하시면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환경적 선택 압력이 뭐겠습니까? 환경이 생물한테 너 선택해, 선택하라고 라고 압력을 주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 그 생물의 생활사, 생애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구피라고 하는 물고기의 예시를 먼저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현장 및 실험실 연구입니다. 이 사람들이 연구를 진행했는데 보여준답니다. 자, 이 구피라고 하는 물고기는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mature and breed, 성숙해지고 번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earlier, 더 일찍, 첫 번째 밑줄 어휘죠? 더 일찍. 어느 서식지에서, 서식지의 내용 설명해줘요. 어느 서식지냐면 Predators of the other fish, 성체 물고기의 포식자들이 are common, 흔해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The prospect of long-term survival, 장기적 생존의 가능성이 slim, 얇아요. 낮아요. 장기적 생존 가능성은 낮고 포식자가 많아, 흔한 경우에 그러한 서식지에서는 더 일찍 성숙해지고 번식하는 경향이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환경적인 압력이 어떠한 것 같아요? 포식자가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더라? 더 일찍 성숙해지고 번식하는 반응을 보이더라. 일단 단서 안 나왔으니까 물음표 크게 하나 찍어주시고 일단 내용 한번 추가해보러 갈게요. 포식자가 많은 상황인 겁니다. 자, 이때 구피라고 하는 물고기는 번식과 성장부터 써줄까? 성장과 번식을 더 일찍 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를 갖다가 지금 확인해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쵸? 뒷부분에 단서가 바로 나오거든요. 자, 이어서 가봅시다. In high risk habitats, therefore. 따라서 이런 높은 위험의 서식지에서 지금 높은 위험은 맞나요? 포식자가 많은 흔한 상황인 거니까 높은 위험은 맞는 것 같거든요. 이 높은 위험의 서식지에서 구피는 조정합니다. 그들의 생활사 전략을 갖다가 조정을 하는데,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 in favor of라고 해서 이 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엇을 위해. 무엇을 위해. 이참에 꼭 알아가셔야 하는 표현인 거예요. 자, 무엇을 위해 생활사 전략을 조정을 합니까? growth and reproduction. 뭐와 뭐를 위해서? 성장과 번식을 위해서 생활사 전략을 조정을 합니다. 어떤 서식지? 높은 위험의 서식지. 1번과 2번의 수식기가 동시에 풀리면서 물음표 지울 수 있겠습니다. 그치? 그러면은, 뭐로부터는 멀어집니까? 즉, 뭐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생존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포식자가 많은 상황에서 구피는 성장과 번식을 더 일찍 하는 전략을 선택하는구나, 이러한 반응을 하는구나가 등장한 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자, 이어서 similarly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예시가 등장할 겁니다. 자, differences in predation pressure 포식 압력의 차이입니다. 누구한테서? Lake dwelling 호수에 거주하는 sticklebacks라고 해서 큰 가시고기거든요. 이때 포식 압력의 차이는 영향을 미치는데 경향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수컷 물고기가 뭐 하는 경향? develop 만들어내는 거지요. 특유의 red throat는 붉은 목입니다. 근데 어느 시기 동안? 번식기 동안. 번식기 동안. 번식기 동안 특유의 붉은 목을 발달시키는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예시로 호수에 거주하는 큰 가시고기가 나왔는데 포식 압력이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는가 봐요. 그쵸? 좋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적 선택 압력이 포식 압력입니다. 포식 압력이에요. 그치?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 호수에 거주하는 큰 가시고기의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자, 붉은 목을 발달시키는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일단 여기에도 크게 물음표 하나 찍으시고 뒤에서 근거 잡으러 가볼게요. 넘어가 봅니다. 자, 밝은 붉은 목은요, attractive to females, 암컷한테 매력적입니다. 번식 성공률을 높이겠죠, 그치?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어떻게 합니까? 수컷들이 더 conspicuous, 눈에 잘 띄게끔 만듭니다. 포식자한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요. 수컷 물고기인데 얕은 물에 사는 수컷 물고기는, 그리고 얕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목이 특히나 눈에 더잘 띄는 곳이지요. 자, 그런 곳에 사는 수컷 물고기는 had much brighter thoughts, 더 밝은 목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자, 뭐랑 비교했을 때 어디에 사는 더 어둑어둑하게 빛이 비추어지는 깊은 물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봐봐, 얘들아. 약간 이상함을 눈치를 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얕은 물에 살아요. 얕은 물에 사는데 얕은 수영

지역에 사는데 여기에서는 붉은 목이 눈에 특히나 더잘 띕니다. 눈에 잘 띄어요. 그리고 눈에 잘 띈다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포식자한테 눈에 잘 띄는 거거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컷 물고기가 더 밝은 목을 갖다가 발달시키겠니? 더 밝은 목을 만들어낼까? 그럼 포식자한테 눈에 잘띌 텐데 여기서 약간 의문을 가지면서 뒤에서 근거 더 잡아보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따라서 investment 투자를 하는 거지요, 그치? reproduction 번식에 투자하는 것은 번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번식에 투자하는 것이 뭡니까? 이러한 경우에 번식에 투자하는 것이 밝은 붉은 목을 발달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번식에 투자하는 것이 appear to be traded off. 자, 이 표현 알았으면 답을 더 쉽게 찾았을 겁니다. be traded off라고 해서 trade off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얻는 겁니다.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얻는 거니까 결국 이 밝은 목 번식에 투자가 뭐된 거예요? 희생된 거예요. 희생된 거라고요, 그치? 그러면서 또 중요한 표현, in favor of, 무엇을 위해라 뜻이었잖아. 무엇을 위해 희생된 겁니까?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 지금 포식 위험이 high, 높은 경우에. 자, 포식 위험이 높은 경우 맞습니까? 지금 포식 압력이 존재하는 경우 되겠습니다. 얕은 수역에 살고 있어요. 그때 뭘 택했어? 생존을 택했습니다. 번식에 투자하는 거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밝은 목을 발달시키지는 않았겠지, 그치? 그럼 어떤 목? 얕은 수역. 붉은 목이 더 도드라지고 눈에 잘 띄는 그러한 장소에서의 수컷 물고기는 어떤 목을? 더 칙칙한 목을 발달시켰을 겁니다. 그치? 따라서 어떤 표현? 이 표현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확실하게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dollar라고 해서 이거는 더 칙칙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더 칙칙한 목을 발달을 시켰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포식 압력이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얕은 수역이에요. 그쵸? 자, 그러한 상황에서 큰 가시고기는 어떠한 전략을 택했습니까? 생존 전략. 생존 전략을 택했기 때문에 밝은 목이 아니라 더 칙칙한 붉은 목을 갖다가 발달을 시켰겠지요. 비록 암컷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존을 택한 것이지. 그치? 좋습니다. 그럼 요거 다 확인되셨고 답은 4번이었습니다. 3번, 붉은 목을 발달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까? 영향 미쳤습니다. 3번은 자연스럽게 동그라미 되는 거지요. 그치? 좋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장단이 아니었어요. 잘 읽어내려 가시면서 몰랐던 어휘는 지금 같이 정리를 하고 갑니다. 자, 이어서 드디어 빈칸 시작됩니다. 우리 앞에서 어려운 지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뭐 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함축의미추론이나 주제 제목은 물론 방금 만났었던 어법어휘도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빈칸은 또 얼마나 어려울까? 근데 은근 빈칸은 또 할만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치? 일단 1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길이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잘 읽히지 않았어요. 그치? 아, 그렇다고 막 쉬웠다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맞는데, 일단 빈칸의 길이가 짧으니까 자신감 갖고 한번 가보자고요. 자, 쿵씨, 허프만, 그리고 우드라고 하는 요 학자들은 manipulated, 조작을 했습니다. source credibility, 출처의 신뢰성을 갖다가 조작했습니다. 다시, 출처의 신뢰성을 조작했습니다. 출처의 신뢰성을 조작해서 조사를 했어요. Memory Confirmative Facts라고 해서 기억 동조입니다. 설명이 길게 나와 있는데 결국 타인의 진술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기억 내용을 수정하는 현상이구나. 자신의 기억 수정. 이 정도로 한번 잡아가 주시고. 자, 기억 동조 효과를 갖다가 조사를 합니다. 빈칸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거든요. 잘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누구한테서? participant, 참가자들한테서. 근데 이 참가자들은 어떤 참가자들? 받았어요. 잘못된 정보를 갖다가 받았습니다. 누구한테서 그 정보를 받았는가? 봤더니, one of two individuals. 두 사람 중한 사람한테서 잘못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different, 달랐어. 빈칸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아, 되게 어렵다, 얘들아. 빈칸에 있어서 다른 두 사람 중 한 사람한테서 잘못된 정보를 받은 참가자들, 그 참가자들의 기억 동조 효과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타인의 진술을 듣고 자신의 기억을 수정을 했는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했는데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출처에 신뢰도를 갖다가 조작했다고요. 되게 어렵네. 일단 빈칸에 있는 문장이니까 내용 정리는 하고 가야 되겠어요. 그치? 다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두 사람은 빈칸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아니면 요 사람한테서 참가자들은 잘못된 정보를 받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받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어우, 잘 해줬습니다. 이어서. Participant, 참가자들, 젊은 성인들인데 viewed, 봤어요. 슬라이드 쇼를 갖다가 봤습니다. 한 절도 사건을 묘사하는 슬라이드 쇼를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공을 받았죠. 이야기, 어떤 설명문 같은 것을 이제 제공을 받은 겁니다. 그치? 뭐를 요약하는, 사건을 요약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제공을 받은 거예요.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이 된 것이지요. 자, 봅시다.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experimental conditions, 실험 조건에 따라서. 근데 실험 조건이 뭐였는지 기억하니? 앞에서 출처의 신뢰들을 조작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즉, 높은 신뢰도인가, 낮은 신뢰도인가, 이 실험 조건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는요, 봅시다. 자, 지금 either 나왔고요. A or B에서 O는 뒷부분으로 넘겨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소개되었습니다. 무엇이라고? Being an account of the event. 어떤 사건에 대한 설명인데, 누가 기억하는? 28살의 사람이 기억하는? 아니면 82살의 사람이 기억하는?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건의 이야기이다. 설명이다. 라고 지금 소개가 된 겁니다. 이게 뭐에 해당하는 내용이냐면, 요게 출처의 신뢰도를 조작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 겁니다. 자, 지금 한 사람 몇 살? 28살. 다른 한 사람은 82살. 봤더니 딱 젊은 성인, 나이든 성인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건에 대한 설명이야 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실험 조건을 갖다가 조작을 한 것이에요. 그치? 그럼 가보자. 이 사람이 28살. 이 사람이 82살. 자, 이렇게 설정을 함으로써 출처의 신뢰도를 조작한 거지. 여기까지도 잘 따라오고 계셔요. 그쵸? 가봅시다. In fact, 근데 사실은요. 그 이야기는 all the same, 똑같은 것이었어요. 이야기 똑같은 것이었고요. 각각의 이야기는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For items of misinformation, 네 개의 잘못된 정보 항목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사실 이야기 똑같아. 잘못된 정보 항목도 네개 포함하고 있어. 그런데 각각 28살, 82살, 이 사람이 기억하는 설명입니다. 라고 출처의 신뢰도를 조작한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참가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요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after reading the narrative,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이야기를 읽고 나서 참가자들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공하라고. Their impressions of the witness, 목격자에 대한 인상을 제공하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뭐 함으로써? 구체적인 방법 중요하겠습니다. 평가하는 거예요. They're perceived, 인지된, competence and honesty. 자, 지금 능력과 정직성이죠. 근데 이 능력과 정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가자들이 인지한, 인식한 능력과 정직성이에요. 그치? 지금 요게 중요한 거거든. They're perceived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또 나오죠. 그치? 반복을 캐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다시 가봅시다. 목격자에 대한 인상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평가를 할 거예요? 인지된 능력과 인지된 정직성에 대해서 평가함으로써 지금 인상을 제공을 할 거라고요. 그치? 이 목격자에 대해서는 어떤 인상입니까? 이 목격자에 대해서는 어떤 인상입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인지된 능력, 그리고 정직성. 얘네를 지금 평가를 할 거라고요. 그쵸? 가봅시다. 자,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볼게요. 나이든 목격자는 평가를 받았는데, 뭐라고요? 나이든 목격자는요, 덜 유능해요. 능력은 별로 없지만, more honest, 더 정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한 겁니까? 아, 저 사람은 정직해. 거짓말은 안할것 같은데, 뭔가 기억은 틀릴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치? 자, 누구보다? 젊은 목격자보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의 부족은요,
자, 이러한 능력의 부족을 나이든 목격자와 관련된 능력의 부족이라고 하죠.

것은 was also associated with 뭐랑 또 관련이 있었냐면 higher resistance to memory conformity. 이거는 기억 동조잖아요. 타인의 진술을 듣고 자신의 기억을 바꾸는가. 근데 기억 동조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을 잘 바꾸려 하지 않았다. 기억을 유지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겠네. 그치? 다시 다시. 지금 나이 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능력은 낮아. 정지성은 높아. 이랬을 때 참가자들의 기억 동조는 어떠했는가? 이 경우에는 저항했다. 즉, 기억을 유지하려고 했다. 바꾸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쵸? 이어서, conversely,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번엔 누굽니까? 젊은 목격자에 대한 설명 가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높은 평가입니다. 인지된 능력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라고 해요. 또 나왔지, 얘들아? 인지된 능력. 단어의 반복을 느끼셨어야 돼요. 자, 인지된 능력에 대한 높은 평가는요, 유의미하게 연관되었습니다. A larger memory conformity effect. 지금 기억 동조 효과가 컸대. 기억을 바꾸려 했다. 이거지. 그치? 자, 젊은 목격자의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인지된 능력 같은 경우에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동조 하려 했어. 기억 동조의 효과가 컸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아, 기억 잘할 것 같아. 젊으니까 기억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치? 좋습니다.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가? 지금 이두 사람. 잘못된 정보가 온 출처인 이두 사람이 어떤 측면에서 달랐는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인 거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달랐습니까? 지금 인지된 능력과 정직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치? 출처의 신뢰도를 일부러 조작을 했던 것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또한 참가자들이 다르게 갖게 되었다. 이거잖아. 그치? 잘 기억하시면서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Verbal fluency. 언어적 유창성? 완전 탈락이지. 그치? 자, 2번 갈게요. Moral orientation. 도덕적 성향? 도덕적 성향도 아닌데요. 3번. Perceived. 나왔다, 그치? Perceived, 인지된, credibility, 신뢰도입니다. 자, 인지된, 신뢰도예요. 자, 그 인지된 신뢰도가 어떻습니까? 젊은 목격자의 경우에 높았고요. 나이 든 목격자의 경우에는 낮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동조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었다고 답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정보의 정확성. 헷갈릴 수 있어요. 함정입니다. 그럴듯 하잖아요. 근데 정보의 정확성 어떠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목격자 진술에 잘못된 항목은 4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정확도는 같았던 거야. 그치? 4개의 잘못된 정보, 똑같은 이야기였으니까 요거 함정이에요. 탈락. 5번, 제도적인 신뢰성, 어떤 기관. 그 기관에 대한 신뢰성이었습니까? credibility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함정 단어를 써놓긴 했지만 그 기관에 대한 신뢰성은 아니니까 답은 3번입니다. 단어의 반복을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 살펴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 목격자 진술에 그 범인은 빨간 모자를 썼다라고 되어 있었어. 근데 내가 그 슬라이드쇼를 봤을 때에는 분명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 근데 그게 만약 이 28살의 젊은 목격자가 한 진술이라면, 아, 저 사람은 나이가 어리니까 기억력 좋으니까 저 사람 말이 맞겠지? 아, 범인이 빨간 모자를 썼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기억 동조 효과가 크게 일어난다. 뭐, 이 정도의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어서 15번입니다. 자, 요것도 지문은 조금 짧아졌기는 합니다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빈칸의 길이가 엄청나죠. 그치? 선택지 한번 보고 올까? 선택지 생긴 모양을 보시면, 와, 화면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거 다 넣느라고 지금 발문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엄청 길어요. 그 얘기는 지문은 짧지만 우리가 선택지 분석에는 엄청난 시간을 할애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지금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가볼게요. The social learning mechanism. 사회적 학습 메커니즘입니다. 메커니즘 무언가의 작동 방식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 해설지에도 그냥 메커니즘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가봅시다. 자, 사회적 학습 메커니즘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는, 성체가 이용할 수 있는, 뒤에
쥐 얘기 나오니까 이거는 성체라고 해석을 갖고 가는 게 좋겠어요. 자, 성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학습 메커니즘은 are sufficient to 빈칸, 빈칸하기에 충분합니다. 일단 빈칸 문장 자체는 깔끔한데요, 그치?

형체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학습의 메커니즘은 빈칸하기에 충분합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정리해주고 가셔야죠. 성체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학습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빈칸하기에 충분하다. 빈칸하기에 충분하다. 요 내용 찾으러 갈 거고요. 뒤에 봤더니 in one example 한 가지 예시에서 구체적인 예시가 등장해 줄 겁니다. 자, 볼게요. colonies for rats. colony는 집단입니다. 네 마리의 쥐들로 구성된 집단은요, were induced, 유도되었어요. 자, 유도되었습니다. 뭐 하도록? prefer, 선호하도록. 예 아니면 예를 선호하도록 유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아니면 뭡니까? 봤더니요, 1번 고추냉이 맛의 먹이인가? 아니면 고춧가루 맛의 먹이인가? 좀 예시가 이상하긴 한데, 뭐, 이러한 실험을 진행을 했나 봐요. 어쨌든, 1번 고추냉이 맛의 먹이, 아니면 고춧가루 맛의 먹이, 둘중 하나를 선호하도록 유도를 한 겁니다. 그치?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뭐 함으로써 그 쥐들을 갖다가 ill, 아프게 만들었다. 좀 나쁜 실험이긴 하다. 그치? 언제? After they ate their turnip diet. 그러니까, 둘중 하나를 먹었을 때, 이거 아니고 다른 거를 먹었을 때, 아프게 된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아, 이거 먹으니까 아프네. 이제 이거 먹지 말아야지.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 맛의 먹이를 먹었더니 아프네. 이제 이거 먹지 말고 일본 고추냉이 맛의 먹이를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먼저 발생했습니까? 자, 네 마리의 쥐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둘중 하나니까 어떤 특정 먹이를 갖다가 선호하도록 유도가 된 겁니다. 괜찮으시죠? 다시. 자, 쥐들이 특정 먹이를 선호하도록 유도되었어요. 그치? 특정 먹이를 선호하도록 유도되었다. 다른 먹이를 먹으면 아프게끔 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좋습니다. The rats in this founder colony. 자, founder라고 하는 것은 시조. 그러니까 뭐 창립 멤버? 창시자 요격이거든요. 원래 있었던 그 쥐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 시조 집단의 쥐들은요, 점차 교체되었습니다. When naive rats라고 해서 naive 아무런 경험이 없는 겁니다. 이걸 먹고 아팠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치? 아무런 경험이 없는 쥐들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뭐할 때까지, 글쎄 그 집단이 구성될 때까지, 완전히 어떤 쥐들로만 구성이 될 때까지 had never been poisoned. 아팠던 적이 없습니다. 즉, 독성을 갖게 된 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요 먹이, 식단 중에 하나를 먹고 나서 아팠던 경험이 없는 쥐들로 교체가 되는 상황. 내용이 쭉쭉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치? 다시. 아팠던 적이 없어. 그런 아무런 경험이 없는 쥐들로 점차 교체되었다. 그래서 완전히 그러한 쥐들로만 이루어진 집단까지 만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교체할 거예요. 아팠던 경험이 없는 쥐들로 지금 교체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볼게요. 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문장 중요하겠다 얘들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팠던 경험이 없는 쥐들로만 구성이 되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집단의 쥐들은 still, 여전히, 마찬가지, 무게 있는 단어, 여전히 뭐 했습니까? preferred, 선호했습니다. Their colonies, traditional diet, traditional, 전통적인 거니까 이전에 먹었던, 이전에 먹던 먹이를 갖다가 선호했다고요. 아, 요 문장 너무 중요하다, 얘들아.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집단의 쥐들은 그 집단이 이전에 먹던 먹이를 갖다가 여전히 선호했습니다. 좋습니다. 아팠던 경험이 없는 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이 이전에 먹던 먹이를 여전히 선호하더라. 자, 그 이전 집단의 쥐들이 고춧가루 맛의 먹이를 먹고 아팠어. 그래서 이제 그거 안 먹고 일본 고추냉이 맛의 먹이만 먹어요. 근데 그 경험이 없던, 아무런 경험이 없는 쥐들로 다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먹던 먹이, 일본 고추냉이 맛의 먹이를 여전히 선호하더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0: 궁금합니다. 뭘 했겠습니까? 사회적 학습을 했겠지요. 그치? 가볼게요. 한 실험에서 그 전통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쥐들이 교체가 되는데 이네 세대에 걸쳐서 교체가 될 때까지도 글쎄 그 전통이 유지되었다. 사회적 학습이 네 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졌구나. 뭐요 정도로 한번 내용의 이해를 도와가 주시고요. 자, 볼게요. 선호도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심지어 뭐할 때조차도 선호도가 전달이 되었나 봤더니 새로운 집단 구성원들이 never fed, 먹이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즉, 이전 집단 구성원이 있을 때 먹이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뭐만 했습니까? entreated with는 교류를 한 거죠. 상호작용을 했어요. 즉, 매일매일 먹이 먹는 시간 사이사이에 몇 시간 동안에 그냥 교류만 했음에도 사회적 학습이 일어날 수 있었다. 즉, 먹이 먹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이 교류만으로도 사회적 학습이 일어날 수 있었다. 어떤 식의 사회적 학습인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 쥐들은 교류를 어떻게 하냐면은 입 주변의 냄새를 맡아요. 코를 비비기도 하고 몸을 비비기도 하고 서로 그루밍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쥐가 먹었던 먹이의 냄새가 나겠지. 그럼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이 쥐한테 일본 고추냉이 맛의 냄새가 나는데, 이거를 먹고 이 쥐가 아직도 살아있네? 그러면 그 먹이가 안전하다는 거네? 그래서 그 선호도가 계속 전달되고 유지된다. 뭐, 이러한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이 내용이죠. 그치? 뭐 하기에 충분하더라? 이거 하기에 충분하더라. 지금 요 내용을 선택지로 어떻게 표현해 놓고 있는가? 선택지 굉장히 길어요. 할수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집단 구성원들이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만들기에 다른 구성원들한테 뭐할 때? 먹이가 공유될 때. 먹이가 공유될 때 공격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 아니지, 그치? 자, 2번 갈게요. transmit, 전달하는 겁니다. 집단 구성원이 후천적으로 획득한 먹이에 대한 선호도를 갖다가 to succeeding generations, 이후의 세대한테 전달하기에, 어때? 아, 너무 잘 표현해놨다, 그치, 얘들아? 전달한대. 집단 구성원들이 acquired, 이거 후천적인 겁니다. 후천적으로 얻어낸 겁니다. 즉, 집단 구성원들의 후천적인 먹이 선호도를 갖다가 그 이후의 세대한테 전달하기에 충분했다. 먹이 선호도가 여전히 유지되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치? 정답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Help individuals. 개체들이 저항성을 길러내는 것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뭐에 대한? Toxic food?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는 먹이에 대한. 그리고 전달을 했는데, distaste for it. 거기에 대한 혐오감을 전달을 했습니까? 지금 독성이 있는 먹이에 대한 저항성을 기르고 거기에 대한 혐오감까지 전달했으니까 이런 내용 안 나왔습니다. 그쵸? 아예 언급되지 않았어요. 내가 혼자 더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탈락입니다. 탈락. 자, X 갈게요. 자, 개체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걸 가능하게 한 겁니까? 자, share information. 정보를 공유하는데 뭐에 대한 선호되는 식사 시간. 선호되는 먹이 먹는 시간, 머리 통해 관찰을 통해 일단 먹이 먹는 시간을 공유하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치? 4번도 탈락. 5번 갈게요. familiarize, 친숙하게 한 겁니다. 개체들이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과 친숙하게 해서 먹이 공유 행동을 하도록 유도를 했대. 지금 다른 집단 구성원들이랑 친숙하게 해서 먹이를 공유해라 이런 얘기였습니까?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선택지 분석에도 시간 되게 많이 걸리는구나. 자, 2번 선택지 너무 잘 표현해놨죠? 이렇게 지문에서 잡은 핵심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요 과정을 계속 살펴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논리적 독해력 기르기의 과정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39가 함께 하셨습니다. 길을 잃어야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만의 맛집, 예쁜 골목길, 인생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응원을 할 거고요. 자, 여러분이 찾은 포인트와 어휘까지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빈칸, 순서, 중요한 거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 잘 살펴보고 오시고, 우린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감염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

형부.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0: 이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포기함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1: 대한민국 수면장애 환자 130만 명 시대. 혹시 잠들지 못하고 계신가요? 야나기사와 마사시는 수면 연구의 최전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각성 조절 물질 오렉신을 최초로 발견하며 우리가 잠들고 깨어나는 뇌의 비밀을 밝혔죠. 수면장애 연구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뒤척이는 밤. 잠들지 못하는 이유부터 진단, 치료, 숙면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대한민국 수면장애 환자 130만 명 시대. 혹시 잠들지 못하고 계신가요? 야나기사와 마사시는 수면 연구의 최전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각성조절 물질 오렉신을 최초로 발견하며 우리가 잠들고 깨어나는 뇌의 비밀을 밝혔죠. 수면장애 연구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뒤척이는 밤. 잠들지 못하는 이유부터 진단, 치료, 숙면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대한민국 수면장애 환자 130만 명 시대. 혹시 잠들지 못하고 계신가요? 야나기사와 마사시는 수면 연구의 최전성, 그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각성조절 물질 오렉신을 최초로 발견하며 우리가 잠들고 깨어나는 뇌의 비밀을 밝혔죠. 수면장애 연구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뒤척이는 밤. 잠들지 못하는 이유부터 진단, 치료, 숙면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BS
3: English.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천년 고도 전주로 떠나는 시간 여행길. 그 시작은 풍남문입니다. 풍남문은 조선시대 전라가명의 소재지였던 전주를 둘러싼 성곽의 남쪽 출입구인데요. 전주 부성 사대문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어서 당시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옛 전라가명의 권위와 명성을 상징하는 또 다른 건물은 전주 객사입니다. 전주 객사는 임금께 예를 행하던 망걸레가 행해지던 곳인데요. 현판에 새겨진 풍패지관에는 전주가 바로 조선 왕조의 발상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장소로 발길을 옮깁니다. 혼불의 최명희 작가가 여기에 오면 늘 먼 시간이 그리웠노라고 고백하던 곳, 경기전입니다. 경기전은 조선 왕조를 연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셔놓은 곳이죠. 태조의 어진은 원래 개성, 영흥, 전주, 경주, 평양 등 다섯 곳에 있었지만 경기전을 제외한 나머지는 임진왜란 때 모두 소실됐다고 하는데요.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은 전주가 조선 왕조의 발원지임을 알리는 현장입니다.

경기전 안에는 조선왕조 실록을 보존했던 전주 사고가 있어서 그 시간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임진왜란 때 나머지 세 곳의 사고는 모두 불타버렸지만 전주 사고의 실록은 화를 면해 역사의 기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유생들이 실록을 내장산 용굴암에 옮겨 지켰기 때문인데요. 그 기록을 지키기 위해 기울였던 헌신의 마음이 절로 느껴집니다. 경기전에서 길 하나를 건너면 500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근대로 넘어갑니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전동성당이 주인공이죠. 전동성당은 1900년대 지어진 대표적인 서양식 근대 건축물입니다. 원래 전라 가명이 있던 자리이자 천주교 신자들의 순교지 터위에 세워졌습니다. 명동성당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전동성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와 붉은 벽돌이 돋보이는 전동성당은 초기 천주교 건물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도 전통이 살아 숨쉬는 전주. 그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야트막한 언덕이지만 천천히 오르다 보면 한옥마을의 전경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곳이 바로 오목대입니다. 오목대 정상에는 고종 임금이 태조 이성계를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 남아있어서 그 오랜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년 고도. 그 시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전주 향교입니다. 전주 향교는 현존하는 향교 중 가장 크고 제대로 보존된 향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탓에 드라마나 영화의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특히 대성전과 명륜당 앞에 있는 크고 장엄한 은행나무들은 이곳에 켜켜이 쌓인 시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향교에 은행나무들이 많은지 이유를 아시나요? 은행나무가 학자를 상징하는 학자수이기 때문인데요. 은행나무는 벌레가 쓸지 않는 나무라고 해서 유생들에게 부정에 물들지 말라는 무건의 가르침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문화유산 여행길, 마지막 여정은 전주 향교에서 마칩니다. 현대 속에서도 전통을 기억하는 도시 전주. 시간의 향기는 그렇게 도시를 물들여가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의 발원지이자 천년 고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전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생규입니다. 자, 지난 커리큘럼을 우리 쭉 한번 돌아보면요, 꽤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절에 대해서 공부해왔다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개념 잡았고요. 그리고 명사절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부사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절이라는 거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공부했죠. 부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형용사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형용사절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공부를 안 했네 라는 걸 파악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형용사절 얘기 그래서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참고로 왜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이렇게 형용사절을 뒤로 밀어놨나요? 라고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하시다면요,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그런 거니까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 다잡으시고 아, 내가 형용사절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해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공부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보다는 형용사절이 무엇이다라는 그 개념 여러분들이 잡으시는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장 그럼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The novel that Jane wrote was fascinating. 보이세요? 여기 사용된 바로 요 부분이 오늘부터 우리가 이야기 나눌 형용사절이 된다는 거죠. 이 문장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될지 자 수업시간 마지막에 가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지식 전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 형용사절의 어떤 그 개념 파악하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형용사절이 그래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워낙 당연한 거죠. 형용사절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절입니다. 근데 이제 형용사라는 것 자체가 보면은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장 속에서 보어로 쓰일 수도 있어요. 형용사절은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명사를 수식하는 데만 활용이 된다라는 거 요거 먼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형용사절이라는 거 결과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거다. 명사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절인 거야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재밌는 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부러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 형용사절이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듣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형용사절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들어본 적 있죠? 근데 관계대명사 얘기가 지금 왜 나와요, 선생님? 우리 형용사절 얘기하는 건데요. 자,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뭐냐면요. 이 형용사절을 만드는 접속사예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 관계대명사를 여러분들 여태까지 배워오셨을 텐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절에는 그 절을 만드는 접속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명사절을 만들 때 이런 접속사 있고 부사절을 만드는데 또 저런 접속사 있다 딱 공부해왔지 않습니까? 관계대명사는요 결국 형용사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접속사인 겁니다. 관계대명사라는 게 결국 형용사절을 배우는 과정이었던 거고 그런 맥락에서 관계대명사 배울 때 언제나 또 따라 붙는 거죠. 그 선행사라고 또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걔는 그래서 뭐냐면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형용사절은 명사를 수식해주는 절이라고. 그 관계대명사로 만들어진 형용사절이 수식해주는 명사가 결국은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얘는 왜 이렇게 복잡해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지. 근데 요렇게까지 우리가 따져가야 되는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만큼 이 형용사절에 대해서 관계대명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그냥 형용사절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요게 무엇인지 그 개념만 잡으면 돼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해나갈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먼저 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문들을 통해서 형용사절, 즉 관계대명사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은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죠. The car looks very expensive. 그 자동차는 아주 비싸 보여요. 라는 뜻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이 문장에다가 뭔가
수식을 꾸며주는 말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콕 집어서 그 자동차에 대해서 말이죠. 자, 그런 경우에 제가 만약에 그 빨간색 자동차는 아주 비싸 보여요 라고 말하고 싶었다면 빨간색이라는 뜻의 단어 red만 간단히 넣어줬으면 됐을 거예요. 그렇죠? The red car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길어요. 뭔가 그 자동차에 대해서 붙여주고 싶은 수식이 길단 말이죠. 이런 경우

우리가 필요한 것이보다 바로 형용사절인 거예요. 자, 문장 보세요. 이만큼 길어졌죠? 읽어보겠습니다. The car that makes the loud noise looks very expensive. The car, 그 자동차. 근데 그게 어떤 자동차냐면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That makes the loud noise. 그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이 시동을 걸 때 왕 하면서 이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막 시동이 걸려. 그런 자동차 보통 비싸거든요. 자, 해서 그 자동차 아주 비싸 보이더라고요. 라는 문장. 생각해 보세요.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이란 뜻의 한 단어짜리 형용사.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게 뭐다?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거예요. 다른 예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읽어봅니다. The car that John drives looks very expensive. The car, 그 자동차. 근데 어떤 자동차예요? That John drives. 존이 운전하는, 존이 모는 그 자동차. 그거 되게 비싸 보이더라고요. 라는 뜻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존이 운전하는 이란 뜻을 가진 한 단어의 형용사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수식을 어떤 명사에 덧붙여주기 위해서 꾸며주는 말을 우리가 명사에 덧붙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형용사절, 즉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겁니다. 이 문장들 여러분들이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아 이래서 형용사절이 관계대명사절이 필요한 거구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한 문장만 영자 같이 해보면서 관계대명사절에 대한 개념 조금만 더 파악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톰이 산 꽃은 빨간색이었어요. 자, 이 문장. 시작은 되게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로 the flower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서는 그게 어떤 꽃인지를 설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형용사절을 써주면 되는데 이 관계대명사절, 형용사절이라는 거 언제나 수식해주는 명사 뒤에 위치하죠. 선행사 뒤에 위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 붙여주면 돼요. The flower that Tom bought. 톰이 산 그 꽃. 이렇게 이제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그 꽃은 is. is가 아니네요. was. 자, was red. 빨간색이었어요. 이렇게 문장 완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톰이 산 을 한 단어 형용사로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 뭔가 이렇게 내가 수식해주고 싶은 내용이 길어지거나 복잡해지면 필요해지는 게 바로 이 형용사절이라는 것이구나 라고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해 주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 자, 그러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고 해석이 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novel that Jane wrote was fascinating. The novel, 그 소설. 그리고는 관계대명사절 나온 거죠. 어떤 소설이에요? That Jane wrote. 제인이 쓴 그 소설은요. Was 어땠어요? Fascinating. 흥미로웠습니다. 라고 이 문장 해석되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설명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요. 아, 관계대명사절. 즉, 형용사절이 뭐구나. 뭐고. 왜 필요하구나.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 그리고 다다음 시간, 그리고 다다다음 시간 등등 조금 더 여유롭게 시간 갖고 차근차근 이야기 나눌 것이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원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라면 좀 편하게 계셔도 되니까요. 일단 영어 먼저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Let's go, guys. Bruno has a terrible habit. What is it? He likes to jump people for fun. What? That is a big no-no.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To jump someone, 이게 바로 오늘의 영어 표현인데요. To jump someone, 어떤 뜻인지 조금 아직은 헷갈리시죠? 보도록 할게요. Bruno has a terrible habit. 여자 정말, 브루노는 정말 너무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What is it? 물어보죠. 뭔데? 그랬더니, He likes to jump people for fun. 이랍니다. For fun이 뒤에 붙었으니까, 재미삼아서.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뭘 재미삼아서 하는 걸 좋아한다? He likes to jump people for fun. Jump people.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를 습관 삼아 그걸 재밌어서 한대. 그랬더니, What? 이래서, What? Well, that is a big no-no. 이러죠. 그거 정말, 정말 안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라는 게 특히나 약간 미국 문화에서는,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을, 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jump someone. 일단 깜짝 놀라는 그런 의미로 봤고요. 두 번째 대화에서는 사뭇 다른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my gosh, what happened to you? I got jumped. Jumped? On the street? Yes, I almost peed my pants. 네, 두 번째 대화 봤습니다. 깜짝 놀래다 이런 표현이 아닌 다른 표현 보도록 할게요. Oh my gosh, what happened to you? 왑소사, 너 무슨 일 있었던 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I got jumped 이럽니다. 누군가 나를 놀랬어. 이런 의미도 당연히 되지만요. 사실은 to jump someone, 강도짓을 당하다 이런 게 get jumped입니다. I got jumped. 나 방금 날치기 당했어. 아니면 뭐 어디 뺏겼어. 강도짓을 당했어. 이게 바로 I got jumped 이렇게 씁니다. Jumped, 야, 강도짓? On the street? 길거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Yes, I almost peed my pants. 야, 진짜 바지 오줌 쌀 뻔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to jump someone 하면 놀래는 것도 되지만요. 강도짓을 해서 누군가의 물건이나 돈을 빼앗다 이런 의미로도 to jump someon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jump라는 단어를 이용한 사뭇 다른 색다른 표현이었죠. 그럼 이제 운동하러 갈게요. Okay. Today is the first day we will get to work out our body to the maximum, probably. Yeah, ready? So today's pose, I mean, workout is going to be the jumping squats. You all know how to do the squat already, right? I'll ask you one more time. So you all know how to do the squat already, right? This squat is special because it's much harder than the regular squat, but you'll be fine.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this squat is special because it's much harder than the regular squat, but you'll be fine. Okay? All right. So let's start from squat. Yeah? Because that's more familiar, right? I'll say that one more time. Let's start from squat because that's more familiar, right? Good. You can interlace your hands in front of you or keep your arms straight down next to your hips. You see that?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you can interlace your hands in front of you or keep your arms straight down next to your hips. Okay? Good. As you come out of your squat, jump up high and land safely. Yeah? I will show it to you one more time. So, as you come out of your squat, jump up high and land safely. Good. One thing to remember is that you should keep your arms up when you're in the air. Okay?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one thing to remember is that you should keep your arms up when you're in the air. Good. Be careful not to do this on the street because you might jump someone, okay? Not the other kind of jumping where you steal money.
Yeah, I'll say that one more time.

All right, everybody, that was the jumping squats. Good job. If you don't have time to work out, just do this in your living room and you're good to go. 그게 바로 jumping squat였습니다, 여러분. 운동할 시간 없을 때 그냥 편하게 거실 또는 방에서 해주시면 아주 많은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우리 영어 표현은 to jump someone 했습니다. 우리 jumping squat를 했는데 영어 표현은 to jump someone을 배웠어요. To jump someone, 누군가를 깜짝 놀래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강도짓 누군가의 돈을 억지로 뺏는 것 있죠? 그것을 to jump someone이라고 합니까? 하니까 꼭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럼 잘 숙지해 주시고 내일 또 만나요. 또 힘든 운동 같이 해요. 안녕. 바이.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ogle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농부에게 허용된 땅의 면적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되는데요.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한번 다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세요. Give a shot.
1: 가자로. 시그라샷. 오!
2: The small basket is filled.

0: 살펴보도록 하고요.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small basket is filled 그러면서 네, adequately라고 했습니다. 작은 바구니가 충분히 채워졌다라는 의미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자, 이 넓은 땅에서 그에게 허용된 면적,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드렸던 질문의 실마리가 들려야 되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각각 어떻게 이어져서 들리게 되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1: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2.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1 hectare.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1 hectare.
0: 네,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의미 파악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작은 바구니가요, 충분히 채워졌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Adequately. 요거 조금 발음하기 어려우신데 잠시 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I mean,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내용 볼게요.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1 hectare. 이 넓은 땅에서 그에게 허용된 면적은요, 심지어 1 hectare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 있었네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 문장 속에 이렇게 쓰였고,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셨을 텐데, 자, 우리가 들었던 내용과 조금, 이거 왜 이렇게 들리지? 라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막을 보면서 왜 나는 잘못 들었는지, 내가 잘못 들은 부분이 어떻게 원어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2: 하나로 시그라자서
3: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He only picks enough for his family. Small fruit takes after the humble farmer of the desert.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1 hectare.
0: Now it's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자, the is, 제외한 나머지 모두 다 내용어죠. Small basket, filled, 그리고 네, adequately.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강세를 꽝 주시고, ada, 여기는 d 사운드가 모음 사이에서 르처럼 들려서 ada, ada. 그리고 adequately가 아니라 역시 t 사운드가 거의 안 들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원어민의 소리가 adequately, adequately 이런 식으로 발음을 들리게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천천히 한번 따라해 주세요. Google listening 1.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Adequately. Okay? Google listening 2.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네, 잘하시네요. Google listening 3.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Alrighty then, give her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One more time.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The two in this, 힘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기능어고요. Area,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Area, 첫 번째 강세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ermitted인데, 이 ed가 지금 앞에 e라는 모음 사이에 t 사운드가 쌍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t 사운드 잘 안 들리고 r 소리 가깝게 들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permitted.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우리말처럼 land 끝까지 발음하지 마시고 le, e 이 부분에 강세 주시고 은 사운드, 드 사운드 붙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 드 사운드 아주 약하게 내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2.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0: 그렇죠. Google Listening 3.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1 hectare. One more time.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1 hectare.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2.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1 hectare.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1 hectare.
0: 네, 영국식 발음과 북미권의 발음의 차이, 큰 차이, 가장 큰 차이, 투 사운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Okay,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small basket is filled blankets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adequately 라고 해서 이게 충분하게, 자, 작은 바구니가 충분하게 채워졌어요. He only picks, 그는 뭐만 줍습니다. 뭐만 땁니다. 빈칸, 이렇게 이어지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enough for his family 했어요. 그렇다면 가족에게 충분할 만큼만 땁니다. 수확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Small fruit, 작은 과일이요. Blank the humble 했는데 자,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takes after. Take after라는 말은 바로 누구를 닮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작은 과일이 겸손한 누구를 닮았다는 걸까요? 빈칸입니다. 자, 네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Farmer of the desert 했으니까 사막의 농부를 닮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Okay, move along.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빈칸 one hectare 했습니다. 자, 면적이 허용되었습니다. 누구에게? 그에게요. In this vast land. 이 망대한, 아니, 어마어마하게 큰 땅에 그에게 허용된 면적은요, 무엇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자, 앞부분에 이 빈칸 내용과 합쳐져서 뒤에 나오는 원 헥타르가 정답이 아니라 이거에도 못 미친다라는 식으로 쓰인 표현이 바로 이거죠. Doesn't even sum up to 라고 해서 심지어 뭐뭐조차 해당하지 않다. 즉, 원 헥타르도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전체 이야기 속에 이렇게 들렸다는 것까지 확인하셨고 내용을 봤습니다. 자, 길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캐치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체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래요. Let's listen one final time.
2: 가다로 지그라져서 우.
3: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He only picks enough for his family. Small fruit takes after the humble farmer of the desert.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1 hectare.
0: 어떠세요? 훨씬 더 잘 들리셨겠죠?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좀 안 들린다라는 부분들은 www.ebse.co.kr로 오셔서 반복적으로 진행팀의 구글 리스닝을 통해서 향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연습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See you next time. Bye.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아, 케빈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케빈이 전문가죠. Kevin can help. He's the go-to person for those things. Kevin? 그 프로그래머? The computer programmer? All right, let's look at the entire dialogue. Okay, at the office, something breaks down. We have the computer. We have the copier. 뭐, 거의 다 모든 사무실들이 다 있는 거죠. 아니면은 뭐, 커피 머신도 고장이 날 수 있어요. So, 아, 고장이 날다 생각할 때는 뭐, broken.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Alright. So let's see what we have here. Something's wrong with the copier. Something's wrong with the copier. 자, 복사기가 고장난 것 같아요. 여기서는 broken이 없네요. Yes. Well, of course, it's broken. Broken이라는 건 사실 완전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이렇게 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작동이 잘 제대로 안 된다. 그럴 때는 사실 something's wrong with 이런 표현도 참 좋습니다. Alright? Something's wrong with the copier. I don't know what it is, but something's not right. Okay, something's wrong with the copier. Kevin can help. He's the go-to person for those things. Kevin can help. He's the go-to person for those things. 자, very easy, right? Kevin can help. 얼마나 간단해요. Kevin이 도와줄 수 있어요. He can help you with that. 그런 것보다 he can help, all right? He's the go-to person for those things. 자, 이런 문제는 케빈이 전문가예요. 전문가 할 때 뭐 expert, 뭐 professional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죠. But in this case, we decided to use go-to person. 사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Go-to person. Go-to person은 거기에 뭔가 이렇게 go-to 뭔가 문제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Okay? So, 문제가 있어? 그러면 go-to person이 크리스틴이에요. 그러면 크리스틴한테 가는 거예요. Alright? So, that's why it's the go-to person. Go-to Kristen. Okay. So, go-to person is the person who knows how to solve the problem or who has a lot of knowledge, 지식. About this situation, okay? So, Kevin can help. He's the go-to person for those things.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Kevin이 잘 도와드릴 거야. Okay. Kevin, the computer programmer. Kevin, the computer programmer. 자, 이제 직장 시작한 지가 많이 오래되지 않아서 좀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서 Kevin, 아, 그 프로그래머? 네, 그렇게 이제 확인하는 거죠. All right, let's look at the dialogue one more time. Something's wrong with the copier. Kevin can help. He's the go-to person for those things. Kevin, the computer programmer? Okay.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Something is wrong with. Okay. Now, it's interesting. 뭔가 고장이 나다, 아니면 문제가 생기다, 아니면 뭔가 잘못됐다, 아니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 사람에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뭔가 조금 이상해. 뭔가 조금 이렇게,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So, in this case, something is wrong with Kristen. She seems upset. Something is wrong with Kristen. She seems upset. 여기는 문제죠. 아, 뭔가 Kristen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속상해 보이는데. Right. So, when you don't know what the problem is, but you know something is not right, this is how you would use this expression. Something's wrong with Kristen or something's wrong with the boss. 팀장님이 좀 뭔가 좀 이상해. 문제 있는 것 같아. Something's wrong with the boss. Okay. So you can use this on people. How about the next one? Something is wrong with the report. Aha. The numbers seem inaccurate. Something is wrong with the report. The numbers seem inaccurate. 자, 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아. 숫자가 틀렸어. 아, so 뭔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So something 보고서가 좀 문제가 있어. The numbers seem inaccurate. So accurate는 뭐 이렇게 정확하지 않고 좀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Folktale versus myth. Folktale versus myth.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folktale 그리고 myth입니다. 일단 첫 번째 folktale부터 시작할게요. 네, folktale 뜻은 설화 혹은 전설이죠. 네, folktale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음절 folk 이거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네, o 발음인데요. 이게 folk 보시면 제 입술이 크다가 이제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보세요. folk, folk, folk, 그 다음에 tale, folk tale. Okay, very good. folk tale. 네. 아, 자,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이야기입니다. Okay, so folktale refers to stories that are usually passed down to generations and generations. Okay?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주로 folktale라고 합니다. 네, folktale 이 tale이라는 게 이야기 혹은 소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이야기를 강조를 합니다. 거기다가 주로 옛날 이야기죠. Okay? So folktale refers to older stories that have been passed down.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My grandma told me a folktale. It's based on a Korean folktale. This is a famous folktale. Folktale. 설화, 전설, folktal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할머니는 나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My grandma told me a folktale. My grandma told me a folktale. Very good. 자, 이거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My grandma told me a folktale.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것은 한국 설화의 바탕을 두고 있어. It's based on a Korean folktale. It's based on a Korean folktale. Okay, 그래서 Korean folktale이라고 하면 뭔가 청개구리 혹은 the sun and the moon 이런 게 다 folktale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전설이야. This is a famous folktale. This is a famous folktale.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This is a famous folktale. This is a famous folktale. 네, 이제는 myth로 넘어갈게요. Okay, myth. 이거는 근거 없는 믿음 혹은 신화입니다. 일단 자세하게 이따 설명해드리는데요. 발음 연습해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TH 발음이 나왔습니다. Okay, 여기서는 myth. 에 발음, I 발음으로 생각하시고요. 마지막 TH 발음, 혹시 못하시면 이거는 살짝 메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myth. 자, 살짝 메롱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이게 제가 발음할 때는 혀가 살짝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Okay? 그리고 여기서 TH 발음은 발음이 솔솔솔솔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Okay? Myth. Myth. Very good. 많이 많이 연습해 보세요.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myth. 근거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야기입니다. Okay? 그래서
folktale은 그 tale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story, 그리고 이야기이지만, myth 같은 경우는 근거 없지만 좀 사람들이 하는 말들 혹은 뭔가 캐릭터 같은 거, 경우. 예를 들어서, 용. 용도 myth이고요. 그리고 뭐, 저승사자, 뭐, 이런 것도 myth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myth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myth는 Greek myths이겠죠. Okay? 자,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t's just a myth. The Greek myth is about Zeus.

They dispelled the myth. Myth, 근거 없는 믿음 혹은 신화. Myth. Okay, TH 발음. Myth. Okay, very goo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거 근거 없는 믿음일 뿐이야. It's just a myth. It's just a myth. 뭔가 이거 혹시 이 얘기 들어봤어? 그러니까 그거 근거 없는 믿음이야. It's just a myth.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Okay, 그리스 신화는 제우스에 관한 것이야. The Greek myth is about Zeus. 네, 제우스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Z 발음으로 Zeus. The Greek myth is about Zeus. 네,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 근거 없는 믿음을 불식시켰어. They, 자, 불식시키다, dispelled the myth. They dispelled the myth.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They dispelled the myth. They dispelled the myth. 네, 그러면 정리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folk tale. 이거는 설화 혹은 전설이죠. Okay, these are stories that are told, old stories that are told to generations, right? Okay? Myth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더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뭔가 저승사자 혹은 용 같은 거는 myth라고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Loch Ness Monster 혹은 뭐 Bigfoot 이런 거를 myth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화도 myth라고 합니다. Okay? So Greek myths are the most famous, right? Okay,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My grandma told me a folk tale. My grandma told me a folk tale. My grandma told me a folk tale. It's just a myth. It's just a myth. It's just a myth. Well done, everyone. 정말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아주 유용한 주제들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정말 휴대폰 기능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휴대폰 관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정말 모든 앱들을 하나하나씩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다섯 개로 하기는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일단 골라본 게, 카카오톡처럼 모바일 메시징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모바일 뱅킹, 그 SNS 같은 거, 인스타나 페북 같은 것도 이런 모바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 모바일 쇼핑, 뭐 말할 것도 없죠. 티켓 예매라든가 예약 같은 것도 전부 다 요즘 모바일로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절반 정도 되고요. 또 있어요. 한 다섯 개 정도를 더 정리를 해보니까 끝도 없더라고요. 끝도.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휴대폰으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 갈까 합니다. 어떠세요?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한 게 제가 이거 막 원고를 쓰다 보니까 막 메시지가 그 와중에도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instant messaging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같은 걸 옛날에 문자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앱 자체를 이용해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죠?

0: 실제 쓰는 모바일 메신저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도 많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이런 앱을 뭐라고 영어로 부르는지부터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약간 문자 보내는 느낌보다는 채팅에 더 가깝다고 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많이 부리냐면 chat app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쓰입니다. 이거 텍스트 메시지하고는 또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요, 뭐 카톡 보냈어 하고 문자 보냈어 하고 느낌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 영어권에도 분명히 이거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모바일 chat app, 채팅 앱이라고도 잘 안 부르요. 그냥 chat app이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바일 기반이기 때문에 모바일 chat app, 물론 PC 버전도 있죠. 있긴 있지만 요즘 대 모바일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바일 붙여가지고 읽어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1: Mobile chat app. Mobile chat app.
0: 자, 기본적으로 채팅이기 때문에 주거니 반이 이제 대화가 이제 오가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지는데 말풍선 뜨고요.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보내다. 자, 실시간이란 말은 뭐 real time이란 말도 있긴 있지만 그냥 요거 instant란 말 쓰면 될 것 같아요. 곧장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내면 한창 뒤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가기 때문에 instant messages. 이걸 어떻게 해요? 보낼 수 있죠. You can send instant messages if you use mobile chat app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1: Send instant messages. Send instant messages.
0: Send instant messages. Messages. 그때 발음 잘하시고. 자, 이모티콘 얘기를 바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모티콘을 사용을 하는데 다양한 이모티콘, 이모티콘이란 말도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영어권에서 많이 쓰여지는 단어는 emoji라는 단어입니다. 좀 귀엽죠? 발음 자체가 emoji라고 읽고요. 자, emoticon이라는 말보다는 이 말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단어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정식 명칭은 이모티콘이 맞습니다. 영어에서도. 그렇지만 애칭이 있어요. 이렇게 부릅니다. Use various emojis. Emojis. 여기다 힘 주면 돼요. Emojis. 들어볼게요.
1: Use various emojis. Use various emojis.
0: 자, 전화기로 메시지 보낼 때 저는 다양한 이모티콘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메시지를 보낸다는 얘기지만 이 메시지 보낸다를 chat 동사를 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을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 use various emojis when I chat on my phone. When I chat on my phone. 그럼 선생님, 이거 그냥 전화 통화하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될 수 있죠. 물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전화로 수다 떨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요즘 워낙 전화보다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이런 채팅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I use various emojis when I chat on my phone 하면 이모지 자체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 chat 같은 경우는 메시지 보낸다고 이해를 하지 음성 통화를 한다고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볼게요.
1: I use various emojis when I chat on my phone. I use various emojis when I chat on my phone.
0: 됐죠? 간단하면서도 부담 없는 문장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이 메시지를 보내다 보면 1대1의 채팅도 물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체 채팅방입니다. 우리 매일 10분 영어도 단체 채팅방이 있죠?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1500명이 꽉꽉 찬 단톡방이 여러 개인데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실시간 이렇게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단체 채팅방을 뭐라고 그래요? Group chat이라고 하죠. Group chat. 자, 앞에다 힘주세요. Group chat. Group chat, 그쵸? 요거 힘주시고, 채팅방, group chat room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요. 해도 되죠. 네. 채팅방이라고 해도 되죠. room을 붙여도 되지만, 그냥 room을 떼도 group chat이라고 해도 채팅방 중에 단체 채팅방을 말합니다. I am in a group chat. 요렇게요. 들어보세요.
1: Group chat. Group chat.
0: 자,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문자 형태로 이렇게 쳐서 채팅만 하는 게 아니라 보이스챗이라는 게 생겼어요. 보이스챗. 음성통화랑은 거의 똑같은데 그냥 그 앱상에서 뭐 누르면 음성챗이 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2명, 3명이, 4명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점점 서비스가 다변화되면서 우리 call that a voice chat. 그렇죠? voice chat. 들어볼게요.
1: voice chat. voice chat.
0: 요즘에 또 video chat. 이거 뭐예요? video chat. 화상으로 이렇게 채팅하는 거죠. 화상전화, 비디오 챗 이렇게도 부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앱들이 그런 기능까지 이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자, PC 버전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PC 버전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보편적으로 또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데스크톱 버전이라는 말을 써요. 물론 선생님 그럼

0: 데스크탑에서 쓰면 데스크탑 버전이라고 묻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자, 원래는 모바일 앱 버전이 있어요. 그죠? 모바일 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컴퓨터판 버전이 있다라고 할 때 그냥 데스크탑 버전이라고 합니다. 노트북에 쓴다 하더라도, 심지어 태블릿에 쓴다 하더라도, 태블릿은 약간 더 모바일에 가깝죠. 하지만 PC 버전을 영어에선 데스크탑 버전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들어보세요.
1: Desktop version. Desktop version.
0: 오케이. 자, 나는 단체 채팅방 알림 기능을 꺼놓는다. 아우, 너무너무 유용한 문장이네요. 그죠? 자, 단체 채팅방이 다 좋은데 너무 많은 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알림이 울리면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알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꺼놔야 돼. 눌러서 알림 끄기. 알림을 뭐라고 할까요? alert라고 합니다. alert, alert. 자, 근데 일반화시켜서 s를 붙여서 꺼요. turn off. 꺼요. turn off. I turn off the alerts. 난 알림을 끈다. for group chats. 일반화시켜서 또 s. 자, 일반적으로 단체 채팅방은 내가 알림을 꺼놔. 그죠? I turn off the alerts for group chats. 연결고리는 for로 해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1: I turn off the alerts for group chats. I turn off the alerts for group chats.
0: Very nice. 자, 그 다음에요. 이 채팅 앱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단순하게 어떤 대화만 하는 건 아니죠. 요즘에 공유 기능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진 공유, 링크 공유, 영상 공유, 파일 공유. 주고받다. 동사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볼게요. 자, 공유는 제일 쉬운 건 share. Share pictures. People share pictures on these chat apps. 그렇죠? 자, 사진 보내는 게 가장 일반적인 기능이고요. Share pictures. 공유하다. 들어보세요.
1: Share pictures. Share pictures.
0: Videos 하면 영상 공유겠고, send links. 야, 내가 저기 링크 보내줄게. I'll send you the link. 그죠? People send links. S를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링크를 많이 공유해요. People send links. 이렇게 들어볼게요.
1: Send links. Send links.
0: 자, 그 다음에 파일 같은 걸 음성 파일이든 무슨 파일이든 간에, 그쵸? 뭐 어떤 형태의 파일이든 간에 주고받다, exchange 넣어볼까요? Exchange files. 나도 보내고 주기도 하고, 그렇죠? Exchange files. 들어볼게요.
1: Exchange files. Exchange files.
0: 문장이 나오군요. 우리는 매우 쉽게 사진을 공유하거나 링크를 보낼 수 있다. We can share pictures, 복수주고, and send links very easily. 아주 쉽게, very easily. 부사구 하나만 붙이면 될 것 같네요. 자, 사진 공유와 링크 공유가 너무너무 쉽다. 들어볼게요.
1: We can share pictures and send links very easily. We can share pictures and send links very easily.
0: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화기로 가장 많이 하는 것부터 시작을 좀 해봤는데 일상적으로 이 모바일 메시징을 가장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첫 번째 주제를 잡아봤어요. 이모지를 많이 사용하죠? 이모티콘을 저렇게 부릅니다. Use various emojis. 들어볼게요.
1: Use various emojis. Use various emojis.
0: 자, 먼저 정의. 그룹 채팅방, room이란 말을 써도 되지만 없애고 그냥 group chat이라고 하시면 돼요. 들어볼게요.
1: Group chat. Group chat.
0: 사진 공유, share pictures. 복수형으로 들어보세요.
1: Share pictures. Share pictures.
0: 좋습니다. Alright. 자, 오늘 방송 유용하셨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전 방송 복습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EBS E 앱을 이용해서도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저랑 실시간 채팅하고요. 정말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체 채팅방이 있습니다. 매일 10분 영어로 오픈 단톡방에서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신대요. 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설명할 거를

까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 한번 해보죠. 뭘 해야 되는데 그거를 까먹었을 때, 아 그거 해야 되는데 까먹었다,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됐었는데 그거를 까먹었을 때는요, I forgot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아 맞아, 현금 찾아야 되는데 그 현금 찾아야 되는 거 까먹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아 현금 찾아야 되는데 까먹었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I forgot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핵심 표현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일을 까먹었을 때는요, 동사를 뭘 쓰죠? 까먹다, 잊어버리다. 그쵸, 바로 forget이라는 걸 넣습니다. 그래서 I forget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 되게 잊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forget의 과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forget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ed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독특하게 forgot 이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어떠한 일을 잊어버렸다, 까먹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forgot 무엇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오늘은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까먹은 거예요. 뭘 해야 됐었던 거를 까먹을 때는요, 뒤에 to 동사를 붙여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I forgot to 동사를 통해서 아 그거 해야 되는데 까먹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아 현금 찾아야 되는데 또 까먹었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금을 찾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이 찾다, find를 써야 될 것 같죠. 한국말로 그대로 매치시키면은. 하지만 현금을 인출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인출하다 영어로요, 바로 withdraw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아 맞아 현금 인출하는 거, 현금 찾는 거 그거 까먹었네 라는 표현,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 한 번만 더. 시작.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 라고 얘기를 해서 현금 인출하는 거를 까먹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아이고 불 끄는 거 까먹었다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전등을 켜고 전등을 끌 때는 동사가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바로 turn on이 바로 전등을 켜는 거. 그러면 전원을 끄는 건 turn off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등을 끄는 거니까 I forgot to turn off the lights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이고야 불 끄는 거 까먹었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표현 써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forgot to turn off the lights. 한 번만 더. 시작. I forgot to turn off the lights 라고 얘기를 해서 불 끄는 거를 까먹은 거. 그럼 불 켜는 거 까먹을 때는 그쵸, I forgot to turn on the lights로 얘기를 해서 turn off랑 turn on의 차이도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그 뒤에다가 그쵸, 여러분이 다양하게 아이고 그거 끄는 걸 까먹었네 다양하게 또 응용할 수 있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아 휴대폰 충전해야 되는데 그거 까먹었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충전하다 라는 동사는요, 바로 charge라는 게 있죠. 그래서 I forgot to charge the phone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 핸드폰 충전해야 되는데 그거 까먹었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forgot to charge the phone. 한 번만 더. 시작. I forgot to charge the phone. Charge my phone.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셔도 되는 부분이었네요. 그럼 우리 마지막 네 번째 표현으로는요. 어, 비 온다. 아, 맞아. 아, 오늘 비 온다 그랬지. 우산 챙기는 거 까먹었네. 이런 표현들도 얘기를 할 수 있죠. 우산을 가지고 오는 걸 까먹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가지고 오다, bring이라는 동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산 챙기는 거를, 우산 가지고 오는 거를 까먹었네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0: 시작.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한 번만 더. 시작.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라고 얘기를 해서 우산 챙기는 거를 까먹었네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거나 혹은 여러분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그걸 까먹었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I forgot to 동사. 요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 I forgot to turn off the lights. I forgot to turn off the lights. I forgot to charge the phone. I forgot to charge the phone.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 살펴봤어요. 아, 현금 찾는 거를 까먹었네 라는 거를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로 배웠습니다. 이거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현금 찾는 거 까먹었어? 라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방법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를 잊어버리셨어요. 깜빡하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id you forget to 동사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I forgot to 동사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걸 까먹은 거라면 Did you forget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 그 행동하는 걸 까먹으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현금 찾아야 되는 거 그거 깜빡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id you forget to withdraw some cash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id you forget to withdraw some cash?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Did you forget to 동사로 물어보면은 그거 행동해야 되는 거 그거 까먹었어? 그러면 아, 내가 그거 까먹었네. I forget to 동사. 이렇게도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는 하나의 대화 문장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아이고 우산 챙기는 거 깜빡했네 라는 거를 I forget to bring an umbrella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당부의 표현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거 행동하는 거를 잊지 마세요. 까먹지 마세요. 라고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때는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Don't forget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don't forget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 그 행동하는 거를 잊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forgot이라는 거는 잊어버렸다라는 과거의 표현. 그럼 forget이라고 현재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don't forget이 아니고 그렇죠. 여기처럼 don't forget to 동사로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당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bring an umbrella.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don't forget to 동사로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장도 오늘 다양하게 여러분이 응용할 수가 있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뭘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아이고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까먹었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그쵸? I forget to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자, 매일 10분 영어 그 중에서도요,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요, 사실은 맛있는 음식을

0: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냥 배만 부를 거면 맛있는 음식은 필요 없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똑같은 생각으로 영어를 할 때에도요, 맨 마지막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 외우면 맨 마지막에 영어 이렇게 할 거야. 지금 과정을 즐기시면 그 자체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enjoy each and every moment. 아시겠죠? 예, 이게 제일 중요한 컨셉이니까 오늘도 미션 두렵거나 힘든 거 아니고요. Are you ready to enjoy it?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더욱더 강력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 뭔가 좀 컴퓨터나 자기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했을 때 이런 얘기를 옆에서 해줄 수 있겠죠? 전체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핵심은 잊지 마. 그렇죠? 나를 잊지 말아요 할 때 그 잊지 마. 됐죠? 영어는 뭐라고 할까요? 뭐뭐 하지 마라고 하는 거. 자, don't,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있다, forget. Don't forget that, 뭐뭐라는 것, 고 나오는 내용을 받는 게 that입니다. 요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느낌은 누구한테 강력하게 무엇인가 권고해 줄 때, 야, 그건 하지 마, 이런 거 잊지 마, 라는 사실이겠죠? 자, 가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은요. 앞에 나왔던 거 don't forget 하는 것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그거, 비밀번호, 이름, 우산. 상황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거 잊지 마. Don't forget it. Don't forget it. 아니면 that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don't forget that. Don't forget that.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는 거면 that 좋습니다. 비밀번호 잊지 마. 그럼 비밀번호를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Password죠. 지나갈 수 있도록 말을 해준다 해서 password, 그런 글자다 해서 그렇죠. 바로 don't forget the password. 정해진 거니까 너가 붙었고요. 그녀의 이름을 잊지 마. 그러면 이름은 뭐예요? Her name. Don't forget her name. 해서 어떤 하지 말라는 내용에 대한 강조거죠. 자, 그 다음에 내 우산 잊지 말고 챙겨. 그러니까 이름이나 이렇게 우리가 추상적인 어떤 내용도 쓸 수 있지만 실제 물건을 두고 다니지 마, 챙겨라는 느낌으로 don't forget 다음에 뒤에 물건 쓰시면 돼요. Your umbrella. 아시겠죠? Don't forget your umbrella. Umbrella. Rella. Rella. 리아나의 노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on't forget your umbrella. 물론 그 가사에 이게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요. Umbrella입니다. 자, 그래서 동작과 함께 하실 거고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렇죠. 엄브렐라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것. 네, 좋습니다. 네 가지 여기 보고 읽으시면 의미 없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이젠 다들 아마 I believe you are used to it right now. 이제 다들 한번 지금쯤은 연습이 되셨을 테니까 익숙해지실 것 같고요. Ready? Here we go. 그거 잊지 마. Your turn. 네, don't forget that. Don't forget that. Forget이 아니고요. 위치아가 아랫입술에 갖다 붙으면서 forget이에요. Forget. 뒤에 액센트 있습니다. Don't forget that. 됐죠? 자, 두 번째는요. 뭐였나요? 그렇죠? 네. 자, 비밀번호 잊지 마. Your turn. 네, don't forget the password. Don't forget the password. 됐죠? 자, 세 번째는요. 그녀의 이름을 잊지 말아요. 뭘까요? 그죠? Your turn. Don't forget her name. 자, 맨 마지막으로는 뭐였어요? 그렇죠? 예. 네. 우산 가져가는 거 잊지 말고 챙겨. Your turn. 네. Don't forget your umbrella. 동작을 하는 게 일순간 딱 보면은 약간 창피하거나 여러분 아동스러운 느낌도 들지만 사실 모든 인간은 말을 할 때 머릿속에서 장면을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외우려고 하기 때문에 오래 편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겠죠? 자, 그런 점에서는요.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Step 2. 더 강력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

자,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예, don't forget, 그 다음에 that까지는 그냥 써줘도 돼요. Don't forget that. 여기까지만 쓰이면 그걸 잊지 마란 뜻이지만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바로 그 내용이 뭐예요? 더 강력한 비밀번호. 예, 그렇죠? 바로 이거죠. You need,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강력한은 strong, 더 강력한 거니까 아, 그렇죠? stronger password. Don't forget that you need a stronger password. 더 강력한 비밀번호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라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속도 제한이 있다는 거 잊지 마. 이렇게 뭐뭐라는 뒤에 나오는 사실을 대수로 받으면 됩니다. Don't forget that. 여기까지 그냥 쓰시면 돼요. Don't forget that. 속도 제한이 있다가 뭐예요? 속도 제한이 뭐죠? Limit죠. 그러면 speed limit죠. 그래서 there's a speed limit. 그렇죠? Speed limit 어디예요? Here. 여기에. 그래서 don't forget that there's a speed limit here. 발음이 speed 이렇게 안 들리고요. speed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발음이 영어에서 들렸는데 뿌, 뜨, 끄 이런 발음이 들렸다. 그 앞에 100% S 발음이 있다는 거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조했고요. 너가 단지 인간이라는 거 잊지 말라고. 그래서 don't forget that까지는 빨리 나오시면 되고요. 단지 인간이다. 인간은 human이죠. You are only human. You are only human. That means we do make mistakes. 우리가 실수하는 건 정말 당연한 거잖아요. 단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남한테 피해주는 실수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at least you need to learn from your own mistakes. 스스로의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되겠죠. 자, 그런 자세로 오늘도 다시 한번 도전해봅니다. Try it again.

어른이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내 이메일 계정이 해킹을 당했어. 그랬더니 B의 반응이 야, 더 강력한 그러한 바로 암호가 필요해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my email account. account가 구자, 계좌란 뜻이니까 내 이메일 계정이 has been hacked. H-A-C-K-E-D.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랬더니 wow. 뭐였어요? Don't forget that you need a stronger passwor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강력한 암호가 필요하다. 실제로 암호를 좀 더 복잡하게 숫자와 특수문자를 써서 쓰시면은 해킹에 더 덜 노출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연결되셨고요. 오늘 나왔던 내용을 if you want to watch it again, then please come to our website here. 자, ebs.co.kr로 오셔서 여러분 마음도 남겨주시고 서로 아주 좋은 에너지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Thanks for staying with me. 여러분 다음 시간 뵐 때까지 뭐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love. Thanks a lot.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welcome back to 美食分享어. 진아킴의 고고 리스닝.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빵을 굽는 화덕처럼 보이는데 그냥 편하게 오븐이라고 할게요. 이것이

0: 이 등장인물인 하이미시의 것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그 외의 사람의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잘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It is a small land, but must be a paradise for them. There's a lot to see in this small garden.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이야기 맨 마지막 부분에 체크하셨다면 이 화덕은, 이 오븐은요, 네, 하이드 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캐치하셨을 겁니다. 잘하셨어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자, 50명의 마을 사람들이요, 땅을 똑같이 나누다 라는 의미예요. Alright.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사랑받는 이 오븐의 주인, 하이디씨가 아니라고 했죠. 자, 이어지는 내용들 속에서 이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 어떻게 들리는지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2: 2.
3: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0: 네, 잘 들리셨어요? Alrighty then. 어떤 의미인지 함께 알아보죠.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hat is,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자, 약 대략 50명의 마을 사람들이요, 땅을 똑같이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충분히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해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여기 정답이 나옵니다. 제가 들었던 질문에 실마리가 여기 있었죠. 사랑받는 이 오븐의 주인은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와우, 놓친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잘못 들은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는요,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걸 잘못 들었는지, 원어민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It is a small land, but must be a paradise for them. There's a lot to see in this small garden.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자, 여러분, 여기서 숫자를 발음하실 때 50, 이 숫자는 15과는 달리 앞부분에 강조를 주시면 되죠. 50 villagers, villagers. V 발음은 윗니로 아랫입술을 살짝 밖에서 안으로 긁어주시면 되고요. equally보다는 equally, 끄처럼 쿠 사운드를 약간 된소리 나게 발음하시고 equally divide 할 때도 여러분 역시 V 발음이 있기 때문에 divide, divide 그리고 뒤에 나오는 up과 이어져서 들리게 되면 divide up, divide up 뒤에 지금 up이라는 어라는 모음의 소리와 divide의 철자는 모음의 이로 끝났지만 소리는 드로 끝났거든요. 자음이에요. 자음의 소리로 끝나고 모음의 소리가 연결되면 there's a liaison. 연음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귀에 들릴 때는 divide up, the land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하실만 하죠? Okay. Google listening 2.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네, good. Google listening 3.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Well done. Give her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0: 있기 때문에 this와 쭉 한 덩어리처럼 this beloved 이렇게 들렸거든요. 여러분들 발음했을 때 그렇게 구사하시면 됩니다. oven 하실 때도 오븐이 아니라 윗니로 아랫 입술을 살짝 긁어주셔야 되겠죠. oven, oven 갑니다. Google Listening 1.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Okay. Google Listening 2.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잘하시네요. Google Listening 3.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There you go.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한 번 더.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Excellent. 자,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It's because about 50 villages equally divide up the land. It's because about 50 villages equally divide up the land. 2.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비교도 하셨고요. Well done. 자, 그럼 이제 내용 볼게요.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이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뭐뭐 때문이냐면 about 대략 약 50명의 마을 사람들이 빈칸 the land 했어요. 자, 여기 빈칸에 there you go. Equally divide up the land 해서 이게 바로 똑같이 나누다. 약 50여 명의 그 마을 사람들이 땅을 똑같이 나누기 때문입니다. It is a small land. 이것은 작은 땅이에요. But 그러나 빈칸 for them. 자, 빈칸에 들어갈 말들. 네, must be a paradise라고 해서 뭐뭐임에 틀림없대요. 천국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천국임이 틀림없어요. 이런 의미죠. Alright, move along. There's a lot to see in this small blank 했어요. 자, 있어요, 많이 있어요, 볼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작은 어디에? 네, 빈칸에 garden이라고 해서 garden은 정원을 뜻하죠. 정원으로 들어서자, 와, 볼 게 많이 있네요.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The owner of this blank is someone else. 앞에서 쭉 보셨기 때문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네, beloved oven. 영국식 발음에서는 this beloved oven 다 덩어리처럼 들려서 착각할 수 있게 만들게 되는데 강세가 있는 부분이 높게 들린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청취하시기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Beloved oven, 사랑받는 오븐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얘기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Let's listen one final time.
2: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It is a small land, but must be a paradise for them. There's a lot to see in this small garden.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0: 네, 오늘 이야기 간단했었죠, 여러분? 길지 않았던 내용인지라 충분히 100% 도전해 보실만 할 겁니다. 다시 한번 www.bbc.co.kr 오셔서 시작하는 Google Listening을 통해서 아시죠? 청취 실력 향상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similar but confusing words. Coworker versus colleague. Coworker versus colleague. Today, 정말 흥미로운 단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Coworker 그리고 colleague. 생각해 보면 원어민들도 이거를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쓰다가 저거 쓰다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오늘 확실하게 제가 구별해드립니다. Coworker 그리고 colleague 차이점이 뭘까요? 자, 첫 번째는 coworker입니다. 이거는 직장 동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Co, 그 다음에 worker, worker, coworker. 그래서 잘 들으시면 이 K 발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Co-worker, co-worker, co-worker. Very good. Okay, co-worker. Co-worker 같은 경우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입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냥 모두 다 co-work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keep in touch with my old co-workers. I get along with all my co-workers.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네, 좋아요. Co-worker, 직장 동료입니다. Co-worker.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나는 옛 직장 동료들과 연락해. I keep in touch. 나는 계속 연락해. With my old co-workers. 옛 직장 동료들과. I keep in touch with my old co-workers. 그래서 예전에는 같은 회사에서 다 같이 일했던 이제 동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Co-workers. 이거는 나중에 설명 더 해드리는데요. 상관없이 뭐 팀장, 부장, 뭐 등등등 이게 다 co-workers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나는 내 모든 동료들과 잘 지내. I get along with all my co-workers. Okay? So when we're talking about co-workers, rank doesn't matter. Okay? So you can call your superior, okay? 상사들한테도 co-worker라고 해도 되고, and you can call people under you co-workers as well. Okay? As long as you work in the same company.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 get along with all my coworkers. I get along with all my coworkers. 세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다른 부서의 동료를 만났어.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그래서 아직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근데 다른 부서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같은 회사니까 coworker.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네, 좋아요. 이번에는 colleague로 가볼게요. colleague, 동료 혹은 동종 업계 종사자. 이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colleague. 네, 스펠링은 매우 복잡하지만 이게 불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스펠링은 복잡하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call, 그 다음에 league. L-E-E, 뭐 G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olleague. Colleague.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nuance difference. Okay, colleague. 비슷한 분야의 직종에서 일하는 동료 혹은 동종 업계 종사자를 뜻합니다. Okay, so coworker 같은 경우는 직급 상관없이 다 한 회사에서 일하면 그냥 coworker라고 해도 되는데요. 이 colleague 같은 경우는 다 같은 직급 이해돼요.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도 물론 colleague도 되지만 다른 회사에서도 같은 직급이면 이것도 똑같이 그냥 colleague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Okay? So you can call a person a colleague if they are in sort of the same work line of work and same rank as you. You can call a person a colleague within your company, but and they can also be from a different company or organization as well.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met many colleagues in my industry. My colleagues and I are working on this project.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Colleague, 동료, 동종업계 종사자, colleague.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내 직종의 많은 동료들을 만났어. I met many colleagues in my industry. 그래서 그 같은 직종에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동료들을 만났다. 그래서 colleague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co-worker라고 할 수 없어요. 같이 일을 하는 거는 아니니까 I met my colleagues in my industry. I met many colleagues in my industry.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My colleagues and I are working on this project. 내 동료들과 나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그래서 colleagues끼리 일할 수도 있죠. My colleagues and I are working on this project. My colleagues and I are working on this project.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이 사람은 내 친구이자 동료야. 내 친구 겸 이제 동료이죠.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co-worker, 직장 동료. co-work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부자는 상관없고 그리고 직급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면 co-worker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 colleague는 물론 함께 일하는 사람은 colleague라고 해도 되는데 같은 직급이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뭔가 동종 업계에서 종사자도 다 colleague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확실하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I keep in touch with my old co-workers. I keep in touch with my old co-workers. I keep in touch with my old co-workers. I met many colleagues in my industry. I met many colleagues in my industry. I met many colleagues in my industry. Great work,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바일 관련된 주제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으로 워낙 많은 것을 요즘에 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주제들이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모바일 메시징, 즉 모바일 책 기능이 있는 그런 앱들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자, 그 다음 그만큼 많이 이용하는 그 빈도에 있어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이 뱅킹 쪽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뱅킹이라고 하면 꼭 은행권 앱뿐만 아니라 뭐 증권사 앱이라든가 요즘 뭐 가상 자산에 해당하는 뭐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같은 거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뭐 돈을 넣고 빼고 뭐 결제를 하고 약간 이런 쪽이라고 생각해서 좀 총괄적으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바일로 뭔가 결제하는 그런 로직, 즉 모바일

0: 라고 이름은 칭했으나 실제 더 많은 영역을 우리가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돈을 넣고 빼고 하는 가상 무슨 계좌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계좌가 있어야만 이 모바일 뱅킹이 되는 거죠. 그냥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거를 인터넷 뱅킹으로 또 전환한다든가 같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물론 이제 인터넷 은행들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게끔 설정하는 뭐 계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동사를 이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Do 동사를 씁니까? 써요. Do mobile banking 씁니다. 근데 그냥 사용하다 의미로도 use mobile banking. 저 모바일 뱅킹 해요? 그럴 때 do you do mobile banking? Do you use mobile banking? 둘 다 씁니다. 자, 일단 기본 동사부터 처리하고 들어갈게요. 들어보세요.
1: Use mobile banking. Do mobile banking. Use mobile banking. Do mobile banking.
0: Okay. 자, 그다음에 온라인 은행 계좌를 이제 이야기할 때 넣을 수 있는 표현이죠. 그냥 은행 계좌를 뭐라고 합니까? Bank account라고 하잖아요. Bank account. 이 앞에다 online 넣어가지고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그것이 기존 은행의 온라인 계좌를 튼 성향의 그런 성격이든 아니면 아예 인터넷 은행이어가지고 그 자체가 그냥 온라인 계좌 성격이든 간에 online bank account. 뭐 그 부르는 말은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account 자체가 계좌란 뜻으로 알고 계시니까 자 들어볼게요.
1: Online bank account. Online bank account.
0: 자 그다음에 거래를 이제 하려다 보면은 이제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공인인증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계좌 비밀번호 네 자리가 있고 대부분 이제 요즘에 여섯 자리 비밀번호 같은 걸 씁니다, 그렇죠? 비밀번호 같은 건 뭐 OTP 성향일 수도 있고 그냥 요즘에 그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형식의 이제 비밀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PIN이라는 단어는 꼭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건 몇 번 해드렸었어요. 저희 매일 10분 영화에서도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예요. 개인 식별번호의 약자인데 주로 네 자리입니다. 대부분 네 자리를 PIN이라고 불러요. PIN, 즉 통장 비밀번호 뭐예요? What's your PIN? 이래 물어봐요. What's your PIN? 자,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PIN Number라고 잘 안 하는 게 Any Number예요. 그냥 PIN이라고 하면 돼요. What's your PIN? 그 다음에 뭐 press your pen이라고 하겠죠. 네, 상대방한테 비번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password는 그래요. 뭐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 숫자 특수문자 조합일 수도 있고 이런 걸 그냥 일반적으로 password라고 부르긴 부릅니다. 그렇죠? 네, 숫자 조합인 경우가 많죠. 은행권은. 자 password 들어보세요.
1: pin password pin password
0: code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passcode passcode 그런 단어도 존재한다는 건 알아두세요. 그렇죠? 그것도 비밀번호라는 뜻입니다. 자, 문장 내볼게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온라인 계좌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need an online bank account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니까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다는 use나 do 하면 되겠네요.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to use mobile banking. 그렇죠? 온라인 계좌 개설을 해야 모바일 뱅킹을 할 수 있다.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옹호하기 위해서 to use mobile bank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들어볼게요.
1: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to use mobile banking.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to use mobile banking.
0: 여기 있는 계좌의 돈을 저쪽 계좌로 옮기는 거. 은행권 간의 이동일 수도 있겠지만 은행권 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니면 뭐 암호화폐랑 연동돼 있는 계좌로 뭐 이런 식으로 자금 이체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체를 할 때 쓰는 단어가 transfer란 단어입니다. 요거 저 교통수단 갈아탈 때 할 때도 쓰는 동사죠. 몇 차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지 오늘은 모바일이라고 하는 큰 이용 서비스 안에서 뱅킹 쪽을 하다 보니까 또 나온 거예요. 뭐 transfer funds. 선생님 이 fund란 단어는 좀 mutual fund처럼 굉장히 큰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럴 때도 쓰죠. 근데 이 fund 언제 써요? 그냥 돈이에요. 돈도 그냥 펀드라고 그래요. 펀드. 뭐 금액이 크고 작고 떠나서 내 개인 돈을 여기서 옮길 때 이 자금이란 말을 꼭 기업만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 개인들도 자금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거니까 transfer funds. 펀드가 뭐라고요? 자금이라고요. transfer funds. S 붙여서 일반화 들어볼게요.
1: transfer funds. transfer funds.
0: 좋습니다. 그다음에 송금하다라는 말을 이제 할 때 우리 그냥 보내다라는 동사가 있긴 있어요. 그죠? send. send money 하면 돈을 보내다죠. 그러니까 send는 누구나 다 아는 동사니까 송금할 때 많이 쓰는 동사가 wire입니다. wire. 저게 도대체 뭡니까, 선생님? wire는 그냥 철사 같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직접 무슨 지폐가 날아가서 그 사람 손아귀에

0: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전신환으로 바뀌어가지고 회선을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wire 자체가 동사로 쓰이면 전신환 형태로 바꿔서 누구한테 쏴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wire가 무슨 뜻이에요? 송금하다예요. 돈을 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은행권이나 금융권에 쓰는 말입니다. Wire money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뒤에 사람 나오겠죠? 들어보세요.
1: Wire money to. Wire money to.
0: 오케이. 자, 요금 납부는 pay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돈을 결제하고 요금을 납부하거나 그런 말은 pay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payment라는 말을 붙여봐서 make payments. Make payments. 이 형태로 딱 읽으세요. 계속 써야 돼요, 여러분. 그냥 pay만 쓰지 말고 make payments 들어보세요.
1: Make payments. Make payments.
0: 자, 그럼요. 문장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금이체나 요금 납부를 매우 쉽게 할 수 있다. 뭘 이용하면? 휴대폰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요. 버튼 하나 정도 몇 개 누르면 뭐 결제라든가 아니면 자금이체가 되기 때문에 자, you can으로 넣어서 그냥 쉽게 할게요. You can transfer funds and make payments. Quite easily. 자, quite도 강조사죠? 제법 쉽게 할 수 있다. You can transfer funds and make payments quite easily. 자, 들어볼게요.
1: You can transfer funds and make payments quite easily. You can transfer funds and make payments quite easily.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꼭 은행권 앱 아니라 여러 금융사나 여러 증권사 자기의 어떤 금융거래 관련된 앱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계좌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앱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Manage, 관리하다. Multiple, 그 다음에 accounts. Manage multiple accounts. 여러 금융권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는 그런 앱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들어볼게요.
1: Manage multiple accounts. Manage multiple accounts.
0: 다수란 얘기고요. 자. 연중 무휴 접근이 가능하다. 이건 왜 하냐면 은행 문이 닫고 나서도 은행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이점이잖아요. 연중 무휴란 단어 숫자 표현 하나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24/7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하루 24시간 주 7일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24/7 그냥 읽으면 됩니다. Have access 24/7 접근 권한이 있다. 연중 무휴 365일입니다. 그죠? Have access 24/7 이것도 알아둘게요. 들어보세요.
1: Have access 24/7. Have access 24/7.
0: 자, 문장에 넣어보면 이 앱을 이용하면 다수의 계좌를 관리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 다 편리함에 관련된 문장인데요, 오늘은. It's easier to manage multiple accounts if you use this app. If you use this app. 이 앱을 이용하잖아? 여러 계좌를 한 앱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편하다? It's easier to manage multiple accounts if you use this app. 됐죠? 들어볼게요.
1: It's easier to manage multiple accounts if you use this app. It's easier to manage multiple accounts if you use this app.
0: 좋습니다. 오늘 정리할게요. 자, 온라인 은행 계좌는 온라인 앞에 붙여주면 되죠. Online bank account. 오늘 모바일 뱅킹 얘기하다 보니까 반드시 얘기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1: Online bank account. Online bank account.
0: 요금 납부하다. Make payments 했었죠. 들어볼게요.
1: Make payments. Make payments.
0: 자, 모바일 앱 중에 여러 계좌를 관리하게 도와주는 그런 앱도 있으니까 Manage Multiple Accounts 요거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 Manage Multiple Accounts. Manage Multiple Accounts.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정리가 됐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EBS E앱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톡방에 오픈 단톡방이에요.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를 한번 why로 물어볼 겁니다. 우리 흔히 그냥 그것이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게 중요한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니, 그게 왜 중요하지? 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왜 영어가 중요해요? 왜 패턴이 중요해요? 왜 역사가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왜 그것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왜 그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라고 물어볼 때는요. Why is 무엇 important?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흔히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볼 수 있죠. 역사가 왜 중요하죠? 이런 질문들을 바로 Why is 무엇 important?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 is important? 이 표현은 쉽겠습니다. 아, 그거 중요해. 그거 중요해. It is important. 하지만 왜 그게 중요하죠? 라고 얘기를 물어볼 때는 아, 그거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장 구조로 why is more important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What is importan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무엇이 복수일 때는 무엇 are important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그냥 무엇을 그냥 단수로 간단하게 하나로 칭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질문 한번 해보죠. 그게 중요한가요? 무엇이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볼 땐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쵸? 어순이 달라져서요. Is 무엇 important?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왜 그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볼 땐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바로 앞에 why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y is 무엇 important?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그렇죠. 왜 그것이 중요한가요? 라는 이유를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무엇 자리에 어떠한 것을 넣어서 왜 그것이 중요한가요? 라고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역사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역사를 영어로 그렇죠. 바로 history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why is history important?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면은 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y is history important? 한 번만 더. 시작. Why is history important?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History is important. 역사는 중요하다. Why is history important? 왜 역사가 중요한가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술술 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Why is 무엇 important?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왜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라고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건강은 그렇죠. 명사로 바로 health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Why is health importan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y is health important? 한 번만 더. 시작. Why is health important? 왜 건강이 중요한가요? 라는 표현은 Why is health important?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자꾸 발음을 important 이렇게 안 하고 important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T 소리를 살짝 는과 비슷한 소리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important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약간 미국식 사운드는 importan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번에 listening 차원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행복이 왜 중요해요? 라고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하죠. 행복한이라는 이제 여러분이 상태를 얘기를 할 때는 happy라는 형용사를 얘기를 하시면 되지만 그거의 명사의 형태는요. happiness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hy is happiness important?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왜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y is happiness important? 한 번만 더. 시작. Why is happiness important? 왜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고요.

0: 마지막 네 번째 표현으로는요. 왜 가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가족이라는 거는 그렇죠? family 넣어주시면 되니까 why is family important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y is family important? 한 번만 더. 시작. Why is family important? 왜 가족이 중요한가요? 라는 부분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물어보실 때는요. Why is 무엇 important?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y is history important? Why is history important? Why is health important? Why is health important? Why is happiness important? Why is happiness important? Why is family important? Why is family important?
0: 행복이 왜 중요한 거예요? 라는 질문으로 Why is happiness important? 라고 배웠잖아요. 지금까지는 왜 그것이 중요해요? 라고만 물어봤다면 그것이 왜 당신에게 중요해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에게 중요한지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는요. 살을 조금 더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게요. 당신한테 왜 행복이라는 게 중요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y is happiness important?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하지만 누구에게라고 얘기를 할땐 전치사 to 붙여주세요. 그래서 to you, to us, to m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에게, 당신에게, 저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to 대상을 붙여주신다라는 것 떠올려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y is happiness important to you?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to you가 될 때는 당신이고 to me가 될 때는 나, to us는 우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to 붙여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역사가 왜 중요해요? 라는 거를 Why is history important?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다가 다 역사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었다면 그게 왜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렇죠? 바로 그것을 is로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hy is it importan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뒤에 어떠한 행동을 붙여주시면요.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y is it important to learn English?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영어를 배우는 게 역사를 배우는 거니까 to learn histor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Why is it important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행동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나중에 한번더 다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Why is it important to 동사가 될수 있다라는 거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y is it important to learn English? To learn history? 라고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왜 그것이 중요한가요? 왜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Why is what important? 요거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행복해지는 시간, 그 중에서도요, 딱 한 문장으로 정말 자신감이 올라오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Let's go and find out in the first round, which is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그냥 딱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빨리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세요. 내 생각에는 그건 그 지점에서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근데 굉장히 어렵고 긴 것 같지만 핵심은 뭐뭐 하지 않아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으면 그게 뭐뭐 하지 않아 라는 뜻으로요. 무엇이 뭐뭐 하지 않다. 이게 바로 핵심이고요. 자, 이걸 가지고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it doesn't 다음에 동작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가 나오기 전까지는 얘는 백날 외워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Totally meaningless. 아시겠죠? 그런 점에서 it should be meaningful. 언제 의미가 있을까요? 더 연습할 때 의미가 있겠죠? So,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실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요리법을 알고 있지만 말로만 듣는다면 실제 요리를 해보지 않고 운전을 해봐야 되는데 직접 도로주행을 하지 않고 설명만 듣는다면 의미 없겠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실제 말을 하셔야 되고요. 입을 열고 Please open up your mouth and repeat after me. Before that, you can give it a try. 자, 그건 효과가 없어. 뭐 최근에는 효과 혹은 효과 다 좋은데요. 어쨌든 뭐뭇이 없다, 안아 다 좋습니다. 효과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단어가 따로 있기도 하지만 이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거는 해봐야 의미가 없다 해서 보통 it doesn't work 이렇게 W-O-R-K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죠. 효과가 없다는 뜻으로 it doesn't work 진짜 많이 쓰인 표현이죠. 성가시지 않아.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It bothers me. 그러면 나 짜증나. 귀찮아. 이런 뜻이지만 It does not. It doesn't bother me. 됐죠? 자, 그리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면 문제가 되다는 It matters.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It doesn't matter. 그렇죠? 예. 그 다음엔 그거는 말이죠. 예, 도움이 되질 않아요. 아유, 도움이 안 되네. 그러면 It doesn't help. It doesn't help. 그래서 뒤에 대상이 없더라도요. 이 뜻은 뭐냐면 그거 소용이 없어. 예, 이런 얘기인 거죠. 예, it's not helpful.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네 가지 나왔고요. 요걸 가지고 여기 보고 읽으시면 예,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You are wasting your time. So look at me. 자,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1번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그거 효과가 없어. 자, your turn. 네, it doesn't work. 거기다 강조하시려면 it doesn't work at all. 전혀 효과가 없다. 작동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거 나 성가시게 나를 하진 않아. Okay, your turn. 맞습니다. It doesn't bother me. It doesn't bother me. 물론 아 발음은요. 바 하는 것은 미국식 발음이고요. It does not. It does not bother me. Bother me. 이렇게 하는 식으로 발음하시면 영국식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bother 아니면 bother 이렇게 발음하시면 바로 되겠습니다. It does not matter. 이것도 역시 똑같이 영국식 발음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를 보시고 한번 미국식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그거 문제가 안 돼 라고 해서 your turn. 네,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됐죠, 여러분? 예. 네. 누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건 문제가 안 돼. 그럼 뒤에다 붙이시면 돼요. It doesn't matter. Who's wrong or right? 이거잖아요, 여러분. It doesn't matter who's wrong or right. Just beat it, beat it, beat it. 하면서 예전에 나왔던 뭐예요? 마이클 잭슨의 Beat It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연결도 되네요, 그죠? 그래서 It doesn't matter 많이 쓰이는 표현. 자, 맨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그렇죠? 도움이 안 돼요. 왜 그 사람 그런 짓을 해서? 자, 저를 보시고 한번 Ready? Your turn. 맞습니다. It doesn't help. It doesn't help. 이거 help 이렇게 붙이시면 안 돼요. 발음이 help 하고 누가 옆구리를 살짝 help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하셔야 P 발음이 다음에 우 소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으나 우 소리. help 이러면 들을 것 같지만 다른 단어라고 또 인식을 해요. 아시죠? 아시겠죠? 뭐 Winnie the Pooh. 곰돌이가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It doesn't help. 됐죠? 자, stop. 아, step 2. Stop 아니고요. We shouldn't stop there. 예. Okay, we have to keep going. 자, 그래서 내 생각엔 그건 그 지점에서 정말 앞뒤가 맞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뭐뭐하지 않으니까 it doesn't, it doesn't. 그렇게 시작되겠죠. 그래서 I think 하나 붙여보세요. 내 생각엔 I think it really doesn't. 그 다음에 이치에 들어맞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되게 생각보다 쉬워요. add up이에요. add up. 네. ADD가 더하다고요. 덧셈 할 때. up이 전부란 뜻이잖아요. 끝까지 다.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수치가 나중에 100%가 나와야 되는데 숫자가 안 맞네. 그래서 계산해서 나온 표현입니다. Hey, it doesn't add up. 그러면 구어체에서 야, 이거 이치에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말이 안 돼. 이런 뜻으로 제일 영화나 미드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으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죠? So, I think it really doesn't add up.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기에서니까 there까지 쓰시면 연결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이제는 익숙해져서 더 이상 신경 쓰이지가 않아. 아까 뭐였어요? 신경 안 쓰여. It doesn't bother me. 그렇죠? 예, 바로 뭐에서요? Because 익숙해진 거죠. I'm used. I'm used to it. 그래서 anymore 하나 붙이시고 because I'm used to it. It doesn't bother me anymore because I'm used to it. 발음이 used가 아니고 used to라고 들린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Because I'm used to it. 마지막으로 쌤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 It doesn't matter. 아까 나왔죠? 예, 뭐라고요? That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Sam's not helping us. Sam is not helping us. 참고로 쌤은요. 예, Samantha라고 하는 사만다를 줄여서 쌤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Samuel, 사무엘을 줄여서 쌤이라고도 하니까 남녀 이름 공통적으로 쓰인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왔던 중요 문장 두 가지 버전으로 try it again.

All right, let's try it again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내 생각엔 그 지점에서 그게 이치 안 맞는다니까.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아. 했더니, 맞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자, 그렇다면, here we go. I think it really doesn't add up there. 했더니, 반응이 뭐예요? 맞아, 맞아. Right. Something is wrong.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겠죠? 자, 여기 나오는 it doesn't가 add up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거 하나 정리하시고요. 반복하시면 도움 되겠죠? 자, you know where to go, right? Our website ebse.co.kr. 수고 많으셨고요.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and confidence.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래머 인사이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형용사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자, 곧장 오늘의 문장 만나보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 phone that is ringing is Jane's. 여기에 사용된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 형용사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되시죠? 먼저는 간단하게 복습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형용사절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너무 당연하지만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죠. 특히나 그 형용사의 역할 중에서도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바로 이 형용사절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 형용사절을 얘기하다 보면 언제나 언급되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보다 관계 대명사라는 거고 이 관계 대명사가 결국 그래서 뭔데요? 따져보자면 형용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절에는 그 절을 만드는 접속사가 필요한데 관계 대명사는 형용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관계대명사, 또 이거 이야기하다 보면 빠질 수 없는 친구가 있는데 뭐가 있냐? 바로 선행사라는 친구가 있는 거고 선행사라는 거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보자면 결국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거는 형용사절이고 이 형용사절이 하는 것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그러면 이 수식을 받는 명사가 존재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 개념이 여러분들 이해되신다면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을 거예요. 조금 이해가 어렵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뭐 한 30초, 1분 내에 해드렸던 설명을 간간히 이렇게 간간히 지금 당장 뭐 100번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간간히 돌아보시면서 잊을 때쯤 돌아보시고 잊을 때쯤 돌아보시고 잊을 때쯤 돌아보시면서 여러 번 이렇게 접해보시면 언젠가 또 이해가 될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참고로 이 내용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룰 시간에도 제가 계속해서 복습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내용은요. 이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아 맞다 관계대명사에서도 뭐 주격 목적격 막 두 개로 나뉘었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왜 주격이냐 생김새를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일 때는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먼저 명사가 있어요. 선행사죠.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접속사가 딱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접속사 뒤에 곧장 동사가 쓰이는데 이 동사를 서술어 개념으로 본다고 봤을 때 이 서술어는 그럼 어떤 것의 동작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냐를 우리가 궁금해 볼 수가 있겠죠. 왜 서술어라는 건 언제나 주어의 어떤 뭐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니까 결국은 여기 사용된 이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 이 서술어가 무엇을 주어 삼고 있냐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선행사라고 볼 수 있죠. 관계대명사 앞에 위치해 있는 이 명사가 이 뒤에 나와 있는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의 모양새가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라고 기억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뜻은요. 그래서 뭐뭐하는 동사하는 명사 요렇게 해석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격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자 이러한 관계대명사들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선행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 쓰이는 것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써주시면 되고요. 뭔가 동물이다, 사물이다. 이제 사람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which를 써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참고로 that을 쓸 수도 있거든요. that은 다 돼. 명사절을 만들 수도 있고 부사절을 만들 수도 있고 형용사절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참고로 대도 이렇게 관계대명사로서 활용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가 뭐든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대를 쓸 수 있으니까 우리 좀 이 대를 많이 활용해보자. 특히나 배우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을 드리되 이 친구는 약간 격식을 차리지 않은 표현이기는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격식을 차려서 뭔가 쓰거나 말해야 될 때는 후나 위치를 쓰시는 게 언제나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참고를 하시되 우리는 대을 많이 써보겠다. 왜? 이게 이제 선행사가 무엇인지 따지는 어떤 그런 번거름을 조금 피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서 예문 보도록 할게요. 시작은요. 일반적인 영어 문장으로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We have to fix the machine. 어렵지 않죠. 우리는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뭘 고쳐야 되는 거예요? The machine. 그 기계를 고쳐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기계가 그래서 무슨 기계인데?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 기계가 어떤

어떤 기계인지 우리가 추가 수식을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럴 때 형용사절을 쓸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역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have to fix the machine that broke down yesterday. The machine이 선행사고요. That이 여기서 관계대명사로 쓰여있는 거고, broke down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사

그 기계를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 살짝 바꿔서 이런 문장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역시나 같이 읽어볼게요. We have to fix the machine that stops working every half an hour. 해석을 해보자면, 자, stops working. 그 기계가 계속 작동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자주 멈추는 거예요? Every half an hour. 매 30분마다 30분마다 작동을 멈추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거 우리 고쳐야 된다니까요. 라는 식으로도 the machine 선행사를 우리가 또 추가 설명해 줄 수가 있겠는데 이 경우에도 that 다음에 stops 라는 동사가 곧장 나왔죠. 이런 것이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다.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는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된다. 그래서 30분마다 작동을 멈추는 기계, 작동을 멈추는 기계, 요렇게 해석되고 있다는 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주격관계대명사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럼 이제 영장 연습 한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톰은 교육용 영상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해요. 와,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먼저 주어부터 생각하면 됩니다. Tom 시작하면 되죠. 그리고 Tom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어떤 회사를. Tom runs a company. 그리고 나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회사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that 쓸 수도 있겠죠. 관계대명사 that을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 회사가 뭐 하는지 곧장 동사로 말 이어가주면 되는 겁니다. Makes educational videos. 이렇게 말이죠.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Tom runs a company that makes educational videos. 만드는 회사. A company that makes. 요렇게 지금 아 영어 문장과 우리말 해석이 연관되어져 있구나 생각해 주시는 거, 이해해 주시는 거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hone, 그 전화기. 근데 어떤 전화기예요? That is ringing. Ring이 울리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벨소리가 울리고 있는 그 전화기가 is 뭐라는 겁니까? Jane's. 제인의 것이에요. 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알아본 주격 관계 대명사가 쓰인 문장이었다는 거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보다 사실 주격 관계대명사 신경 써야 될 것들도 많고요.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주격 관계대명사 내가 진짜 다 공부했어 라고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주격 관계대명사가 무엇이다 라는 개념은 잡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열심히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Hi guys! This week we will continue to work on some very hard interval trainings, okay?
1: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역시 이번 주 내내 조금 고강도 운동 같이 해보도록 해요. 빠른 시간 안에 조금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영어 공부 먼저 하고 가실게요. Let's go, guys.
2: Did you see her new shoes? I did. Ugh, they were to die for. They look so good on her. Gosh, I wish I had them.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화도 그렇고 두 번째 대화도 그렇고 비슷한 의미를 가졌어요. To die for 이라는 표현입니다. To die for. 죽을 만큼? 약간 이런 뜻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한번 볼게요.
2: Did you see her new shoes?
1: 너 그녀의 혹시 새로운 신발을 봤니? 새로 샀나 봐요? 봤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2: I did.
1: 이러죠. 아, 봤어.
2: Ugh. 이러죠. Ugh, they were to die for.

Okay, jumping knee kicks. I hope you liked it, and I hope you like it more in the future. 네, 우리 오늘 뛰면서 무릎차기 같이 해봤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원래 조금 힘들으라고 하는 운동이니까 하고 싶을 때 하면 될것 같아요. 영어는 우리 to die for 이런 표현 같이 배워도 어떤 게 너무너무너무 매력적일 때 그게 사람이 됐건 물건이 됐건 외관상 너무 훌륭하고 멋있고 예쁘다. 이거를 to die for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Hi Megan.
1: Hey Hannah.
0: Good to see you.
1: How are you doing?
0: I'm doing good. Thank you for asking. mm-hmm.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technology죠.
1: Mm-hmm.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technology.
0: 네, technology, 기술 또는 전자기기 등을 가리킬 수 있는 단어입니다. Mm-hmm.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을 바로 소개할게요.
1: Okay, so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us in many ways.
0: Technology라는 명사의 형용사 형태가 technological. 강세가 살짝 옮겨갑니다, 뒤쪽으로. Mm-hmm. 아무래도 한음절 늘어나다 보니까
1: yeah.
0: 한 단계 뒤로 갔어요. Technological mm-hmm. advances affect us in many ways.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Mm-hmm.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조던 씨입니다.
0: 네, 미국 분이죠. 조던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할 거예요. 그 전에 짧게 요약한 문장 하나 준비했거든요.
1: Alright, 조던 씨 나와주세요.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0: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문장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 So Jordan said,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0: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하면 mm-hmm. 우리가 매일 볼 수는 없는 방식으로, 우리 눈에는 매일 보이지는 않는 방식으로란 뜻이고요. Hmm.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그런 형태, 매일 보이지는 않는 형태로
1: right.
0: 영향을 준다고 요약해 줬습니다.
1: Hmm.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1: 렛츠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a true crime podcast, and sometimes they talk about crime cases from 20 or 30 years ago.
1: 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팟캐스트를 들어요 라고 하면서 어떤 종류, 어떤 카테고리를 말했죠?
0: True crime podcast, 네. So about true. crime.
1: 네, true라는 것 자체가 진정한, a true friend. 그럴 yeah. 때도 true가
0: 쓰이...
1: I wasn't asking.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도 true가 쓰이지만
0: yeah.
1: 여기서는 실제로 일어났던 거를 가리킵니다.
0: Yes, yeah. so in this case, they're actually real crimes. They're not, you know, fantasy or made up, you know?
1: 그래서 true가 이제 사실에 입각한 거를 가리켜서 영어에서는 우리가 흔히 그 시험 볼 때나 쪽지 시험에 OX 퀴즈 내잖아요.
0: Right.
1: 그걸 영어로는 OX라고 안 하고
0: We say true, false quiz.
1: 네, T하고 F가 붙어 있어요.
0: Mm-hmm.
1: 그러면은 맞다. O에 해당되는 거는 T,
0: T.
1: 그다음에 F. 틀렸다 하면은 아니다 하면 F를 선택하고
0: mm-hmm.
1: X가 물론 아니에요 라고 할 때 당연히 No로 인지가 되지만
0: mm-hmm.
1: 책에서 어떤 뭐 답 표시할 때 꼭
0: mm-hmm.
1: V뿐만 아니라 X 표시할 때도 있어요.
0: Oh, yeah.
1: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아니다 틀렸다라고 X를 표시하는 것보다는 덜 쓰이다 보니까
0: yes.
1: 주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답인데 X 표시가 될 수 있거든요.
0: Mm-hmm.
1: 그래서 T, F가 많이 쓰인다. 그때 true, 실제 맞다.
0: Or false.
1: 네, false.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실제 일어났던 범죄에 대한 팟캐스트를 듣는데 And sometimes they talk about crime cases, 범죄 사건들 from 20 or 30 years ago. Mm-hmm. 20, 30년 전의 범죄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0: All right, let's find out more.
2: And they talk about certain evidence that couldn't be tested back then because technology wasn't able to test small sample sizes or something like that. But nowadays, crime technology has advanced so much.
0: And they talk about certain evidence that couldn't be tested back then.
1: 그리고 이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여기서 데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고요.
0: Yep.
1: Talk about certain
0: evidence. Evidence.
1: Can you count evidence?
0: You can have a piece of evidence,
1: 네.
0: but 그래서. evidence in and of itself is not countable.
1: 네, 그래서 one evidence, two evidences라고 no. 하지 않습니다.
0: Piece of evidence.
1: 네, a piece of evidence, two pieces of evidence.
0: Mm-hmm.
1: 그래서 이제 세지 않고요.
0: Mm-hmm.
1: That couldn't be tested back then. Mm-hmm. 이 30년 전에는 테스트할 수 없었던, 시험할 수 없었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0: Oh, so why couldn't it be tested? We know the answer, but let's read. Because technology wasn't able to test small sample sizes or something like that.
1: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yeah. 뭐, or something like that 이렇게
0: yeah,
1: 되니까.
0: Just, you know, the technology wasn't good enough.
1: 맞아요. 딱 그 얘기예요. 그때는
0: yeah.
1: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0: mm-hmm.
1: 그때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었던 거라든지
0: right.
1: 테스트할 수 없었던 증거들을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technology wasn't able to test small sample sizes or something like that. 그냥 굳이 생각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small sample sizes, one piece of hair maybe.
0: Yeah. Yeah. Or like a little tiny drop of blood, not yeah. even visible to the eye, but they can find it on a microscope.
1: 네, 그런 거 진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찾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들이 예전에는 충분히 이용될 수 없었는데 이제
0: yeah.
1: 기술이 발달했겠죠.
0: Mm-hmm.
1: 그래서
0: 진짜 But nowadays crime technology has advanced so much.
1: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걸 못했는데 이제는 nowadays 요즘에는 crime technology라고 했어요. 이건 좀 오해할 수 있는 용어인데요.
0: Oh, so the criminals can rob banks better, right? They've got better guns and stuff?
1: Maybe.
0: Right?
1: Not really, actually,
0: no.
1: in this context.
0: No.
1: 이 문맥에서는 crime investigation technology
0: right.
1: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0: like the technology they use for forensic science, which is the science of like figuring out crimes and DNA and stuff.
1: 네, 요즘에 이제 우리말로도 포렌식이라고 그냥 하던데, 그래서 forensic, 그래서 지금 이 crime scene, 범죄 현장을
0: yeah.
1: 조사를 하고 지문이 어디에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 기술을 여기서는 그냥 crime technology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게 has advanced so much.
0: That's true.
1: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0: True that. Let's take a look at the last part of our clip.
2: It's so much easier to get DNA and match it to possible culprits. And that helps people get justice for certain crimes that are committed.
0: It's so much easier to get DNA and match it to possible culprits.
1: It's so much easier, 훨씬 쉽습니다, 쉬워졌습니다, to get DNA, DNA 정보, 유전자 정보를 구해서 and match it, 연결시키는 거예요, to
0: possible culprits. Culprit.
1: Possible culprits, 범인일 수도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Culprit. Culprit, 아까 단어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인이라는 단어로도 쓰이는데 어떤 그냥 원인, what was the culprit?
0: Yeah, what was the culprit?
1: Like you have a...
0: How did it, what was the reason?
1: Like, yeah, what how was did the it reason? Turn out? 그렇죠. Yeah. 어떤 기계가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0: Yeah, so like what was the culprit? It was the screw. It 네. was loose.
1: 그렇죠. 그래서 고장의 원인을 가리킬 때도 가볍게 yeah.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일상 생활 속에서 누가 그런 거야? Who was the culprit? 이렇게 가볍게도 쓰는데 이 문맥에서는 말 그대로 진지하게 범인이에요. 그래서 범인일 수도 있는 사람과 연결하는 게 훨씬 쉬워졌고요. 그것이
0: Lastly, she says, and that helps people get justice for certain crimes that are committed.
1: 그것이 that helps people get justice. Get justice라고 하면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범인을 처벌받게 만드는 거죠.
0: Yeah. yeah. So the culprit or the person who committed the crime gets a penalty or punishment.
1: Yeah. They get punished.
0: Yes.
1: Or jail time.
0: They, yeah. yeah. Or 그래서, fine.
1: 네, 그게 이제 get justice죠. For certain crimes that are committed. Yes.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ll right,
0: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her clip once again?
2: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ies in ways that we don't even think of. There's things that are obvious, personal items that we use day to day, like computers or my phone that I'm using to film this video right now. But there are also other technological advances that we don't see every day, but that really improve society as a whole. For example, I listen to a true crime podcast, and sometimes they talk about crime cases from 20 or 30 years ago, and they talk about certain evidence that couldn't be tested back then because technology wasn't able to test small sample sizes or something like that. But nowadays, crime technology has advanced so much, it's so much easier to get DNA and match it to possible culprits. And that helps people get justice for certain crimes that are committed.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먼저, improve 어떤 것 as a whole 하면은 뭐뭐를 전체적으로 개선하다, 향상시키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때는 그 당시에는 뭐뭐를 못했어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could not 동사 back then 하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 볼 문장들의 우리말 번역 보고 오시죠.

0: 네, 오늘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Do we realize the current or even more the potential impact of digital technology on marketing? Typically, we think of the seizure of freedom as being very obvious. Brute force, policy change, etc. We don't often realize how things like technology affect freedom.
0: 오늘 준비한 포스팅 둘 다 꽤 진지한 내용이에요.
1: That's right. 네. So Thomas says,
0: Do we realize, 우리는 깨닫고 있는가, the current, 현재의, or even more, 더, even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하게, the potential, 잠재적인 impact of digital technology on marketing. 마케팅에 있어서 디지털 테크놀로지, 디지털 기술이 가지고 있는 현재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잠재적인 앞으로의 영향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가? 라는 글이고요.
1: Definitely has a big impact on marketing for sure.
0: I think so.
1: And the next one was posted by Katie.
0: 이것도 좀 진지한 내용인데요. Typically, 보통, we think of the seizure of freedom. Seizure of freedom이라는 것은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1: Yeah, they're taking away. When you seize something, you take it away.
0: 네,
1: so I can
0: 억압.
1: seize your assets. I take all your stuff.
0: 네, 자유의 억압인데 그것을 as being very obvious brute force, policy change, etc. 이거를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brute force라는 것은 뭐 무력, 폭력을 말해요.
1: Yeah.
0: 그리고 policy change, 정책 변화 등으로만 생각하는데

Hello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골라조시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멕시코하고 프랑스 갈 거예요. Yes, we're going to Mexico and France today because we are making a sweet potato tortilla croissant. 우리 오늘은 고구마 tortilla croissant 만들어 볼 거예요.

0: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tortillas. 네, 멕시코 온 토티에 있어요. We have sweet potatoes. 네, 이거 고구마요. We have an egg. 딸기알. We have Greek yogurt. Greek yogurt이요. We have pizza cheese. Pizza cheese. We have sugar substitute syrup. 올리고당 있어요. We have salt. We have pepper. And we have mayonnaise. Mayonnaise도 있고 소금하고 후추도 있고. Now we can start cooking. 우리 고구마 껍질 빼야 해요. We will use a peeler. So we peel the sweet potato. 천천히 하세요. And peel all the way around. 필 알아요? P-E-E-L. 명사는 껍질. 동사는 껍질 빼는 거예요. Now we chop it up. 네. 이 고구마 요리할 거예요. 그리고 빨리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만 부분 자를 거예요. So we cut into small pieces like this. 손 항상 조심하세요. 한 번도. And now we're going to cut this way, like this. And like this. And then one more time this way. The smaller the sweet potato, the quicker the cooking. 네, 이렇게 잘라요. 손 조심해요. Hop, hop. All done. Okay. Time to boil the sweet potato. 네, 우리 고구마 삶아요. In they go. And now we wait. 15분, 2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We have to wait a little while until the sweet potato cooks. 네. While we wait for the sweet potato to boil, we can make our egg wash. 네. 우리 고구마 기다리면서 우리 달걀 물 만들 수 있어요. We crack the egg. Open it up. 오늘은 우리 노른자만 빌어요. Just the yolk. Now we add the water, and we mix. We mix until it's nice and creamy.
1: 하지만 오늘은 왜 노른자만 쓰는 거 알아요?
0: Why are we only using the yolk today? It's because it will make our croissants look very crispy. Let's see if the sweet potato is done.
1: 우리 고구마. You can see it's soft now. 네, 이제 부드러워요. 그리고 색깔도 많이 변했어요.
0: So now let's drain the sweet potatoes.
1: 우리 물 좀 빼야 해요.
0: So we drain it here.
1: 집에 고구마 없을 때 단 호박 어때요?
0: How about pumpkin?
1: 네, 그 노랑 단 호박도 토티아 과상 만들 수 있어요.
0: I think that would be good too. Now, to make our sweet potato taste delicious, we need 6 ingredients.
1: 네, 맛있는 고구마 위해서 재료 여섯 개 필요해요.
0: We put in our sweet potato.
1: 우리 고구마.
0: Next, our Greek yogurt.
1: 이것도 들어가고.
0: Then our cheese and our sugar substitute syrup.
1: 우리 올리고당도 들어가고.
0: Our salt. Our pepper. And our mayonnaise. And we mix it all together.
1: 우리 다 섞여서.
0: And now I'm gonna mash the sweet potato.
1: 우리 살짝 pushing 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 만들 수 있어요.
0: Greek yogurt 없을 때 그냥 yogurt 넣어도 돼요.
1: 하지만 설탕 없는 거 제일 좋아요. 왜냐면 올리고당 벌써 넣었어요.
0: So plain yogurt. It's very easy.
1: 그래서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집에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0: Today, I'm going to use scissors to cut my tortilla.
1: 네, 오늘은 저는 칼이 쓸 거예요.
0: So we cut. And then we cut like this. And one more like this. we cut like this. And then once more, like this. Now, we have six tortillas to make six croissants. Now, we put our sweet potato mix on our tortillas. 네, 우리 토티어 위에 그 고구마 믹스 놓을 거예요. So, one spoon for one tortilla. We put it on like this. Now, we roll. We roll like this into a croissant. Roll. Roll. One more. And we spread out. 우리 좀 넓게 이렇게 함고 한 토티어 한 스푼만 필요해요. And roll, roll, roll, roll. Now we have six croissants. Before the air fryer, we need the egg wash.
2: 네, 에어프라이더를 가기 전에 우리 그 달걀물

0: 위에 발라요.
1: You put the egg wash on like this. Not too much. And a little more. And like this.
0: Okay. Time to put them in the air fryer. 10 minutes at 180. 네, 180도 10분만 할 거예요. Close it up. And here we go. 10 minutes is up. 10분 다 됐어요. So now, let's look at our croissants. Open it up. Oh, oh, oh, oh. Look at them. They look fabulous. They're very cute. 진짜 귀여워요. But one finishing touch. 마지막은 corn parsley. Dried parsley on the top. And some dried parsley. Some more dried parsley. Our sweet potato tortilla croissants are done. 네, 고구마 tortilla croissant 완성됐습니다. Time to taste. 맛보기 시간. Smooth and cheesy and creamy. It's sweet and savory. 단 맛도 있고 고소한 맛도 있고 그리고 치즈 맛도 나오고 과상 이런 맛이 나올 수 있는지 몰랐네요. We made a beautiful sweet potato tortilla croissant. 네, 오늘은 우리 아주 아름다운 고구마 tortilla croissant 만들었지만 다음엔 뭐가 만들을 볼까요? 아직 몰라요. 저도 공부해야 해요. 실험도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가 쉬워지는 그 순간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어책을 펼쳐볼까요? 짜잔! 오늘 새롭게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Lion and the Mouse, 사자와 생지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역시나 전 좀 뭔가 호기심이 생기고 재밌어 보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매우 중요하죠. 관계대명사 대과 접속사 대 구분하기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esop's Fables The Lion and the Mouse. There was once a great lion who lived on the grassy plains, close to the edge of the jungle. Each day he roamed the grasslands, checking that all was well in his kingdom. He feared no one, but everyone feared him. The zebra mothers warned their children about the lion. Stay away.

0: from the lion. Keep your distance, and all will be well." And the elephant mothers warned their children too. "I am far too big for the lion to hunt, but you are small. Stay close to me, and all will be well." Now, when it grew too hot during the day, the lion would walk into the jungle, where the shade of the trees meant it was cool and dark.
1: The Lion and the Mouse, 사자와 생쥐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 이소부와의 사자와 생쥐, 그 생쥐, 그 사자가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was once a great lion who lived on a grassy plains close to the edge of the jungle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한 문장이 생각보다 좀 긴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의미를 파악해 나가시면 됩니다. There was라는 것은 뭔가가 있었다. 거기에 이런 말을 하지 않죠. There was, there are, there is, there were 이라고 할 때는 뭐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냐면 a great lion, 위대한 사자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사자가 위대한가 봐요. 위대한 사자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자는 어디에 있었냐면 who lived on the grassy plains. 어디에서 살고 있었다고요? 바로 풀 많은 평원에서, plain이라고 하면 평원입니다. 와, 이렇게 쫙 넓게 펼쳐진 평평한 땅이 되겠죠. 그래서 풀이 막 있는, 그래서 뭐 초원이라고 해도 될 것이고요. 그래서 초원이나 풀 많은 평원에서 살고 있었던 위대한 사자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원, 이 초원은 어디에 있었냐면 close to the edge of the jungle. close to라고 하면 가깝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깝게 있었냐면은 the edge, edge라는 것은 바로 끝이나 가장자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모서리 같은 것도 되거든요. 테이블이나 탁자의 모서리, 책상 모서리 이런 것도 엣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혹은 어떤 장소가 있다면 끝부분, 그 경계선인 부분 있죠. 그걸 엣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정글에 끝이나 가장자리에 가깝게 있는 그 초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시죠. 정글이 있고 그 다음에 초원이 있다. 자, 그런데 이 초원에는 누가 살고 있었다? 사자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자? 위대한 사자. Each day, he roamed the grasslands, checking that all was well in his kingdom. 이라고 되어 있네요. Each day, 매일매일, he roamed. Roam이라는 것은 바로 돌아다니다. 이 he는 누구겠어요? 바로, 아, 사자겠네. 지금 사자밖에 아직 안 나왔잖아요. 사자는 돌아다녔습니다. 어디를? 풀 많은 땅을, 초원을 돌아다녔습니다. 맞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것이죠. 뭐 하면서? checking, 확인하면서. 무엇을 확인하냐면 that all was well in his kingdom. 그의 왕국. 와, 사자가 대단한가 봅니다. 자신이 지배하나 봅니다. 왕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의 왕국. 사자의 왕국에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well이라는 것은 괜찮은, 이상이 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왕국. 즉, 이 왕국에서 모든 것이 괜찮은지 아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즉 체크하면서 다니면서 그 초원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어쩌면은 이 that이라는 거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포인트는 초등학생들도 알면은 매우 좋습니다. 이야기책에 나오고 교과서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계속 접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에게는 시험 점수와 직결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생까지 계속 나옵니다. 수능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번에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계대명사 that과 접속사 that을 한번 제대로 구분해 보자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관계대명사는 만들어졌고 어떻게 접속사는 만들어졌고 어떻게 쓰이고 이 둘의 차이, 결국은 that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가 문장에서 틀린 표현을 고른다거나 문법적으로 안 맞는 것, 혹은 우리 친구들이 이 틀린 문장을 보고 바르게 고쳐야 된다거나 이럴 때 오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관계대명사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친구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This is the book. 이것은 책이다. I bought it yesterday. 이것은 책인데 나는 그것을 어제 샀다라는 것이 되겠죠. 어제 구매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두 문장을 연결해 줍니다. 다만 무엇을 하냐 하면 앞문장과 뒷문장에 있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뒤에 나오는 이 반복되는 is를 지우고 그 대신에 명사를 대신하면서 is을 지웠으니까 명사를 대신하면서 그런

그러니까 두 문장보다는 한 문장이 짧고 또한 이 뭔가 두 개를 합치면은 훨씬 더 간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개를 합칩니다. 어떻게 합쳐지냐면 뒤에 있는 it을 삭제하고요. 그 대신에 무엇을 적습니까? 우리 관계대명사 표는 제가 오늘 다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요.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나오고 문법책에도 있고요. 상당히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앞에 나오는 이 the book, 책을 가리키죠. 관계대명사에서 처음 나오는, 먼저 나온 이 단어를 바로 선행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선행사가 사물이죠. 사람, 사물. 사람, 동물, 이세개 중에 뭡니까? 사물이죠. 동물도 아니고 더북이라고 하면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that이나 which로 바꿀 수 있죠. 저는 that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 여기 있는 이 it, 요걸 지우고, 그 대신에 that을 적는데 두 문장을 이어주니까 요 자리에 콕 집어넣겠죠. 그래서 이 문장이 되었습니다. This is a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장이 생겼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 관계대명사가 있는 문장 이 뒤에 있는 이걸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밑줄 쳐진 이 문장이죠. 그래서 This is the book. 이것은 책인데, 그 책인데, 내가 어제 산 책이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관계대명사 that이 쓰였고, 이 뒤에 있는 문장의 특징을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을 싹다 지웠다고 가정을 한다면, I bought yesterday. 이것만 남아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완전한 문장입니까? 불완전한 문장입니까? 이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 있었던 이 무언가, 여기 있는 목적어죠. 지금 is은. 이 목적어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that이 대신하면서, 이 that이 여기에 있었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두 문장을 이어주는 자리로 이동했잖아요. 즉, 지금 여기에 밑줄 쳐진 이 문장만, I bought yesterday만 보면, 나는 샀다, 어제. 나는 어제를 산게 아니라, 그 책을 산 거잖아요. 즉,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사용된 문장은, 무언가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게 어떨 때는 주어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떨 때는 목적어일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반면에 여기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I know that she's a teacher. 나는 알고 있다. 그녀가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도 보니까 여기 있는 대신은 저기 있는 대신은 뭐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여기 있는 that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는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그녀가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 she is a teacher이라는 이 문장이 있죠. 이 문장이 I know라는 문장 안에 얹혀 있는 거죠. 즉 뼈대는 I know, 나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근데 그 무언가 안에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관계대명사 그런 게 아니라 I know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she's a teacher 문장이 있고요. 이두 개를 대시 단순히 더하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문장은 she's a teacher은 완전한 문장이에요. 앞에 있는 I know부터 맞죠? 이 끝까지를 보면 I know that 덩어리가 있고요. 그것도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고, 그 내가 알고 있다, I know,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 안에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I know와 그 다음에 이 she is a teacher 이거를 that으로 더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문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한마디로 문장과 문장을 단순히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접속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이 밑줄 친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당부드리는 부분은 흔히 학원이든 학교에서든 이렇게 배웁니다.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접속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것만 달달 외우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아, 관계대명사는 원래 이런 원리로, 그래서 원래 여기에 있었는데 그게 목적어가 없어지고, 이 원리나 단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잡한 문장이 나오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확실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답니다. 단순히 공식처럼 외우지 마세요. 저도 결국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 공식이 나오기까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문장 구조는 어떻고, 이 문장 구조는 어떻고,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고, 그걸 알아야지 결국은 이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설명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단순히 듣고 끝내지 마시고, 아, 원래 요거 요두 문장이 있었는데, 이시 앞에 나오잖아, 더북. 그러니까 삭제하고, 이걸 자기의 말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He feared no one. 자, 여기서 he라는 것은 사자가 되겠죠. 사자는 그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Fear이라는 것은

0: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가 되겠죠. But everyone feared him. 그러나 사자는 아무도 안 무서워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맞죠? 모두가 사자를 두려워했습니다. The zebra mothers warned their children about the lion이라고 되어 있네요. 얼룩말 엄마가, 얼룩말인 엄마, 얼룩말 가족이 있는데 그 엄마가, mothers, 엄마들이 warned,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에게 about the lion, 사자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Stay away from the lion. 사자한테는 근처에 가까이 가지 마. 사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 Keep your distance and all will be well이라고 하네요. Keep your distance. 너의 거리를 유지해. 맞죠? Distance라는 것은 거리입니다. 너의 거리를 keep, 유지해. 사자한테 자꾸 가까이 가지 마라는 거죠. 그러면 all will be well.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There was once a great lion who lived on the grassy plains, close to the edge of the jungle. Each day he roamed the grasslands, checking that all was well in his kingdom. He feared no one, but everyone feared him. The zebra mothers warned their children about the lion. Stay away from the lion, keep your distance, and all will be well.
0: 자, 이제 방금 얼룩말이 나왔고요. 이제 코끼리도 나옵니다. The elephant mothers warned their children too. 그리고 이제 코끼리의 무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코끼리 엄마들이 warned,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을 경고했습니다. 역시나요. I am far too big for the lion to hunt. I라는 것은 엄마 코끼리가 되겠죠. 엄마 코끼리 나는 너무, 여기서 far이라는 것은 거리가 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무라는 뜻이에요. 과하게 너무 커. 뭐하기에 사자가 사냥하기에는 솔직히 내 몸집이 좀 크잖아. 엄마 코끼리잖아. 그런데 you are small. 근데 너희들 아기들은 너희들은 작잖아. 그러니까 stay close to me. 내 근처에 있어야 돼. And all will be well. 그렇다면 모든 것이 괜찮을까요? 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어머니께서 충고를 하시네요. 자, 그 다음은요. Now, when it grew too hot during the day. 자, 요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when it grew too hot, 너무 더워졌을 때 during the day. day라는 것은 하루, 날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낮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낮을 가리키겠죠. 더운 것을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낮 동안에 너무 더워졌을 때, 그래서 during이라는 것은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낮 동안에 너무 더워졌을 때, 너무 더우니까 이 사자가 다니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덥잖아요. 땀나잖아요. The lion would walk into the jungle. 자, 그런데 이제 너무 더워지니까 초원에 있다가 사자가 너무 더워지니까 사자가 어떻다고요? 이제는 아, 조금 이 그늘을 찾을 수 있는 정글, 이 정글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곤 했습니다. 근데 이 정글은 어디였냐면 where the shade of the trees meant it was cool and dark. Where? 이 정글은, 이 정글을 가리키는 게 저기 있는 where이 되겠죠. Where은 어떤 곳이냐면 이 정글이라는 곳은 the shade. Shade는 바로 그림자가 되겠죠. 그림자. 뭐의 그림자냐면 나무들의 그림자가 의미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했냐면 시원하고 어둡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마디로 낮 동안에 초원이 너무 더우니까 이제 정글에 들어가서 낮에 좀 이렇게 쉬고 오고 좀 시원하고 이 그림자 밑에서 좀 이렇게 누워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뭔가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음원으로 듣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And the elephant mothers warned their children too. I am far too big for the lion to hunt, but you are small. Stay close to me, and all will be well. Now, when it grew too hot during the day, the lion would walk into the jungle, where the shade of the trees meant it was cool and dark.
0: 자, 오늘의 단어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Plain. Plain. Many animals live on the wide plain. Edge. Edge. There was once a great lion who lived on the grassy plains close to the edge of the jungle. Kingdom. Kingdom. each day, he roamed the grasslands, checking that all was well in his kingdom. Distance. Distance. Stay away from the lion. Keep your distance and all will be well. During. During. Now when it grew too hot during the day, the lion would walk into the jungle. Shade. Shade. The shade of the trees meant it was cool and dark.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all이라는 단어이고요. 예문부터 보여드릴게요. I finished all my homework. 나는 끝냈다. 무엇을 끝냈습니까? 우리 친구들 다 끝냈죠? 나의 숙제를 모두 끝냈다. 즉, 모든 나의 숙제를 끝냈다. 여기 있는 all이라는 것은 모든, 전부의라는 형용사입니다. 모든 나의 숙제, 이렇게 모든, 전부의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은요. All were happy after the game. 어떤 경기 후에, 어떤 게임 후에 모두가 행복했다. 자, 여기 있는 all이라는 것은 모두라는 것이거든요. 모두, 전부, 모든 사람. 즉,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모든 사람. 여기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기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He was all alone in the dark room. 그는 완전히라는 의미예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래서 all이라는 것이 뭔가 모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강도로 쳤을 때 뭔가 완전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all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영어가 어렵다면 일단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영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쉬워지고 어느새 잘하게 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Lion and the Mouse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 이 쥐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집합명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집합명사의 개념 정리를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He would roam through the shady jungle until he reached his cave. Here, he slept for a few hours each day. A family of mice also lived in the jungle. They had a nest in a hole in a tree, and each day the young mice were sent to look for food. One of the little mice was particularly curious, and he often ventured further than his brothers and sisters. One day, the mouse reached the edge of the jungle. He saw the great plains of grass and herds of animals.

0: gasped in fear at the sight of the mighty lion on his rock and scurried back into the jungle. Each day, the little mouse saw the lion walking to his cave to sleep, and his curiosity got the better of him. He just had to look inside the cave.
1: The Lion and the Mouse, 사자와 생쥐,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ould roam through the shady jungle until he reached his cave.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시죠? 이럴 때 기억이 안 나면은 바로 직전 강의를 다시 보시거나 혹은 책을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 지금 이야기가 확 이해가 되니까요. 복습의 효과도 당연히 있고요. 그는 would roam, roam이라는 것은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 그러면 would라는 것은 뭐뭐 하곤 했다.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바로 이 직전 이야기에서 지금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왜 정글로 들어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왜 그늘 있는 정글로 들어왔어요? 바로 날이 너무 더워졌잖아요. 사자가 이 동네, 이 왕국의 주인이죠. 지금 여기서 1인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계속 표현이 되고 있죠. 그만큼 위엄이 있고 멋있고 강하고 그런데 날이 너무 더우니까 이제 자꾸 정글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장면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는 어슬렁거리곤 했습니다. Through the shady jungle. Shady라는 것은 그늘이 드리워진 지난 직전 강의에서 나왔었죠. Shade라는 거, 그늘. 거기에다가 Y가 붙어서 Shady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드리워진 정글을 통해서 어슬렁거리곤 했고요.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Until he reached his cave. 뭐 할 때까지 그가 그의 동굴에 도착할 때까지. 즉, 아, 이 사자가 자주 가는 어떤 동굴이 있었나 봅니다. 그까지 계속해서 이 정글 안을 돌아다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Here he slept for a few hours each day. 여기에서 그는 잤습니다. 얼마나 잤냐면 for a few hours each day. 매일 몇 시간 동안 잤습니다. A few라는 것은 몇몇의 조금 있는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는 시들이니까 아, 몇 시간 동안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일 몇 시간 동안 여기에서 잠을 잤다라는 것이 되겠죠. 낮잠을 잤겠죠. 자, 그런데 사자도 있었고 이 직전 이야기에서 이 얼룩말들도 나왔었고 코끼리들도 자기 자식들에게 사자에게 근처에 가지 마라고 했었고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가족이 있었네요. A family of mice also lived in the jungle. 누가 있었냐면 가족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가족이냐면 바로 마이스. 마이스. 아, 이제 제가 여러 번 나왔었죠. 이 마이스라는 게 마우스 아니가 쥐라고 하면 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마우스라는 것은 쥐가 한 마리 있을 때 그러면 쥐가 두 마리나 혹은 여러 마리가 있을 때, 즉 복수형이 마우시즈가 아니고 마이스라는 거. 불규칙 복수형이다. S나 ES가 붙지 않고 특이한 형태로 바뀐다. 이런 영어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죠. 제가 예전에 강의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쥐들의 가족이 also lived in the jungle. 어디에 또한 살았냐면 정글에 살았습니다. They had a nest in a hole in a tree. 이 쥐들은 어디 살았냐면 사사를 막 누비고 다니지만 쥐들은 they had a nest, 집이 있었습니다. nest라는 것이 새 둥지도 되지만 이런 작은 동물들의 집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쥐 둥지 아니에요. 그냥 쥐 집이라고 하면 되겠죠.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에서요? 구멍에. 어디 있는 구멍에? 나무 하나에. 어떤 나무 하나에 있는 어떤 구멍 하나에 집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렇죠. 쥐들이니까 몸집도 그렇게 크지 않겠죠. 그래서 구멍에 살 수가 있겠죠. And each day the young mice were sent to look for food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매일매일 어린 쥐들은 were sent라는 것은 보내졌다가 되겠죠. 됐죠? 어린 쥐들이 보내졌다라는 것은 부모 쥐나 혹은 나이 많은 쥐가 어린아이들아 가서 음식 좀 찾아와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보내진 것이죠.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보내졌습니다. To look for food, 먹을 것을 look for이라고 하면은 뭐뭐를 위해 보는 것이니까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찾으라고 이 어린 쥐들이 보내졌다. 즉 어린 쥐들이 음식을 찾으러 나갔다. 매일매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family.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family라는 단어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왜 특이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집합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개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무슨 집합명사야? 이 집합이라는 것이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룹이죠. 자, 그런데 이게 대표적인 단어가 패밀리가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단어가 있냐면 팀 on.

0: audience 청중입니다. 팀은 팀이고요. 그룹은 모음 모둠이 되겠죠. police랑은 경찰이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 이거 말고도 좀더 있습니다. 이렇게 집합명사, 즉 단체인 명사인데, 자 그런데 이 집합명사가 좀 특이합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family is very important to me. 자 예를 들자면 저는 지금 현재 저도 가정을 꾸리고 있고요. 저희 가족은 저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맞죠?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네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my family라고 한다면 몇 명이죠? 한 명이에요? 네 명이에요? 네 명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is를 사용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family, 즉 하나의 단체 안에 여러 구성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라는 거예요. 내 식구, 한 가족, 이렇게 한 가족 하나의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is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집합명사예요. 즉그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하나의 그룹이나 모둠 안에 여러 명이 있지만 그게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의 역할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 이걸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y family is very important to me. 나의 가족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누구에게나 그렇겠죠? 자, 그다음 이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아닌 경우가 있냐면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 아, 이게 아닐 수도 있구나. 똑같아요. My family is라고 나왔는데 왜요 밑에는 my family are이라고 하냐는 거죠. 앞에 s나 es가 붙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랑 살았냐면 저희 부모님과 제 친동생과 제가 살았습니다. 또네 식구네요. 자, 그러면 저희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제 남동생이 실제 있습니다. 남동생과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저도 뭔가 분가, 즉 이제 집을 나와서 저도 가정을 꾸리려고 뭔가 이렇게 따로 나와서 살기 시작했고요. 제 동생도 타지에 가서 살기 시작했고 저희 부모님 두분 같이 살고 계세요. 자, 그러면 부모님 두 분, 저는 따로 살고 있고 제 동생도 따로 살고 있죠. 자, 그런데 갑자기 친척 결혼식이 있어요. 그럼 친척 결혼식이니까 우리 모두 다 아는 친한 친척이니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축하해 주러 가야죠.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의 가족은 어디로 갑니까? 모두 결혼식으로 간다. 결혼식장에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나의 가족, 여기서는 하나의 덩어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결혼식장으로 가시고 저는 저대로 출발해서 저희 집에서 가고 동생은 동생대로 출발해서 결혼식장으로 가고 한 곳에 다 모이긴 하지만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고 뭔가 각각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따로따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의 덩어리로 무언가가 이렇게 나의 가족은 나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 하나하나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약간 분리된 그런 구성원에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이렇게 복수 취급을 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my family's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앞에 s나 es가 없더라도 my family라고만 했지만 그렇지만 구성원 하나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렇게 복수 취급을 my family가 여러 개 복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집합명사의 특징이고 여기 있는 이런 명사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런 특징들을 가진답니다. 한번 찾아보시거나 혹은 이제 나오면은 아, 이게 이거구나 적용할 수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One of the little mice was particularly curious. 자, 그런데 이 정글에 쥐가족이 살았는데요. 나무에 있는 어떤 구멍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어린 쥐들, 작은 쥐들 중에 한 마리가 was particularly라는 것은 특별히, 특히 더 curious, 호기심이 많았어요. curious라는 거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려서 오늘 빨간색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더 호기심이 많았어요. And he often ventured further than his brothers and sisters. 그리고 이 작은 쥐, 특히 더 호기심이 있었던 이 작은 쥐는 종종 ventured 했답니다. venture이라는 것은 모험했답니다. further이라는 것은 더 멀리, 누구보다 더 멀리? 그의 남자 형제들이나 여자 형제들보다 더 멀리 나가곤 했습니다. 나갔다라는 것은 모험에서 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뭔가 이 작은 쥐에게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자와 함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He would roam through the shady jungle until he reached his cave. Here, he slept for a few hours each day. A family of mice also lived in the jungle. They had a nest in a hole in a tree, and each day the young mice was sent to look for food.

0: One of the little mice was particularly curious, and he often ventured further than his brothers and sisters.
1: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One day, one day라는 것은 어느 날, 어느 날을 이걸 다른 말로, 제 말로 이제 일이 생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날, the mouse reached the edge of the jungle. 이 여기서 the mouse는 앞에 나왔던 그 작은 쥐가 되겠죠. 작은 쥐는 도착했습니다. 다다랐습니다. 어디에 도착했냐면 the edge of the jungle, 정글의 가장자리 끝부분으로 도착했습니다. He saw the great plains of grass and herds of animals가 되네요. 그는 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맞죠? 아주 멋진 이 평원을 보았습니다. 이 풀로 뒤덮인 대초원을 봤다라고 하면 되겠죠. And herds of animals, herd라는 것은 떼입니다. 무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무리나 떼, 동물의 무리나 동물의 떼들도 보았습니다. He gasped in fear at the sight of the mighty lion on his rock. 자,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He gasped. 여기서 he라는 것은 바로 그 작은 쥐가 되겠죠. Gasp는 혹 소리를 내다 혹은 숨이 턱 막힌다. 맞죠? 헐떡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쥐 in fear, 두려움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At the sight, 봐서 무엇을 봤냐면 of the mighty, mighty라는 것은 바로 강력한, 강한 저처럼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강력한 사자. 그의 돌 위에 있는 강력한 사자를, 사자의 모습에 사자를 보고서 두려움에 겁에 질려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And scurried back into the jungle. 그리고 나서 scurry back. Scurry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죠. 원형이 scurry입니다. 허둥지둥 갔습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갔냐면 정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서둘러서요. 무섭잖아요. 그 다음은요. Each day. 매일매일 the little mice saw the lion walk into his cave to sleep. 자, 근데 매일매일 가만히 이 작은 쥐가 지켜보니까 작은 쥐는 보았습니다. 사자가 walking to his cave to sleep, 자러 그의 동굴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꾸 자러 가더라는 거예요. 그 초원이나 평원에 있다가 이제 너무 날이 더우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정글 속에 어떤 동굴 안에 자러 가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무언가가 싹 트기 시작하는데요. 뭐가 싹 탔냐면 and his curiosity got the better of him. 자, 여기 있는 his curiosity. curiosity라는 것은 호기심입니다. 아, 궁금해. 궁금함이 되겠죠. 궁금함이 got the better of라는 것은 뭐뭐보다 더 강력해지다. 뭐뭐보다 더 우세해지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그의 호기심, 즉 작은 쥐가 있는데 작은 쥐가 뭔가를 궁금해하는 그 마음이죠. 그 생각, 그 호기심이 그보다 더 우세해졌다. 그의 몸보다 더 우세해진 것이죠. 즉 호기심이 그보다 너무 커졌다. 호기심이 그를 이겨버렸다. 즉 호기심이 너무나 커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뭘 한다는 말입니까? 사자가 위험한 동물이고 잡아먹을 수도 있지만 나를, 그런데 호기심이 너무 커지고 이제 이 몸을 가만히 있었어야 됐는데 호기심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뭔가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모험하는 걸 즐긴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죠. He just had to look inside a cave. 그는 단지 뭘 해야만 했습니까? 동굴 안을 봐야만 했습니다. 안 보고는 너무 궁금해서 작은 쥐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 재밌죠? 다음 이야기 미리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0: One day, the mouse reached the edge of the jungle. He saw the great plains of grass and herds of animals. He gasped in fear at the sight of the mighty lion on his rock and scurried back into the jungle. Each day, the little mouse saw the lion walking to his cave to sleep, and his curiosity got the better of him. He just had to look inside the cave.
1: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Particularly. One of the little mice was particularly curious. Heard. He saw the great plains of grass and herds of animals. Mighty.

0: everyone feared the mighty dragon in the mountain. Curiosity. Curiosity. Each day, the little mouse saw the lion walking to his cave to sleep, and his curiosity got the better of him. Venture. Venture. He often ventured further than his brothers and sisters.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력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just인데요. Just,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I've just finished my homework. 나는 끝냈다, 나의 숙제를. 이제 막, 여기서 just는 이제 막, 방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just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지금 오늘 여기서 쭉 나온 것은 아, 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사의 just를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막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I'm just tired, not sick.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니까 제 친구가 물어요. 괜찮니? I'm just tired. 나는 그냥이라는 게 바로 just입니다. 단지 피곤해. 아픈 건 아니고 그냥 좀 피곤해. 그냥. 이게 바로 just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just는 This is just what I wanted. 이거 내가 원하던 건데. 이 딱이 바로 just입니다. 딱, just. 맞죠? 그래서 이게 딱, 정확히. 이게 정확하게 내가 원하던 거야. 이게 딱 내가 원하던 거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미있는 책 속에 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도 느끼고 긴장감도 느끼고 스토리에 빠지면 영어 실력은 저절로 올라간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Lion and the Mouse의 바로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책을 미리 읽어봤는데요. 손에 땀이 살짝 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 긴장감에 젖어서 또내 손에 땀이 살짝 나도록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지 아주 특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두 개를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So one day, the mouse decided to visit the lion's cave. He knew the lion was on the plains, so he crept through the jungle until he arrived at the mouth of the cave. Dare he go any further? Rawr! A giant paw trapped the mouse. It was the lion.
2: Please! Let me go, begged the mouse. I wasn't causing trouble.
1: Well, you are in trouble, growled the lion. What are you doing in my cave?
2: Just being curious, sir. But if you let me go, I promise one day to do you a good turn.
1: The lion laughed. As if you could help me, king of the beasts. But you are so small, and I suppose quite brave. Begone, and never...

0: Never come back here again.
1: The mouse scampered away.
2: 사자와 생쥐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전 이야기까지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죠? 바로 생쥐 가족이 정글에 살고 있는데 나무에 있는 어떤 구멍에 집을 만들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중에 어린 아이들이 나가서 먹이를 구해오는 그런 가정이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있었죠. 작은 쥐가 있었는데 그 쥐는 뭐가 좀 셌어요. 뭔가 좀 높다 그랬잖아요. 뭐가 높았다? 바로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그런데 사자가 저기 동굴로 쉬러 낮에 너무 더울 때는 초원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정글 안에 있는 이 그림자가 있는 좀 시원한 그런 동굴로 들어가서 잠을 자곤 했잖아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누가? 쥐가. 뭐가 궁금하다고요? 사자가 자는 그 동굴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행동으로 그대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So one day, 그래서 어느 날, the mouse decided to visit the lion's cave. 쥐는 결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Visit 뭐하기로? 한번 가보기로, 방문하기로. 똑똑똑, 사장님 저 왔어요. 이게 아니죠. 잡아먹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방문은 한번 가보는 거죠. 한번 가보기로, 사자의 동굴에 한번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He knew the lion was on the plains. 그렇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쥐가 계산을 하는 거죠. 사자가 보통은 1시에서 3시 사이에 동굴에 오니까, 제가 지어내는 시간입니다. 낮에 오니까 지금 이 시간쯤이면 아, 그 동굴에는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사자는 없을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he knew, 그 쥐는 알고 있었습니다. The lion was on the plains. 그 대초원이나 평원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So he crept through the jungle. 그래서 그는 정글을 통해서 살금살금 갔고요. Until he arrived at the mouth of the cave. 뭐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는 어디까지? He arrived at the mouth. 그가 도착할 때까지 어디에 도착했냐면 입에 도착했대. 입. 아, 입에 도착했답니다. Of the cave. 동굴의 입에 도착할 때까지 정글을 살금살금 갔습니다. 자, 여기 있는 입은 뭘까요? 정글에 혹은 여기에 동굴 있잖아요. 동굴의 입이라고 했잖아요. 동굴이 이렇게 뭔가를 먹을 수 있는, 우리 입은 뭔가 음식물을 먹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씹는. 자, 그런데 동굴은 그런 입이 없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 몸이, 맞죠? 지금 제가 입이 여기 있고요. 제 몸이 동굴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몸 속에 굴이 있잖아요. 이 소화기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입이, 이 입이 뭡니까? 이 제 소화기관, 즉 제 소화 동굴의 입구 아닙니까? 그 시작 지점이잖아요.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outh라는 것은 입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입구, 들어가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답니다. 어떤 의미로? 제가 이제 방금 보여드렸죠. 제 몸이 동굴이라면 이 입은 입구의 역할을 하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동굴의 입구에 도착할 때까지 정글을 살금살금 갔습니다. 이제 이 쥐가 가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 동굴 안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 Dare he go any further? 그가, 즉 이 작은 쥐가 더 안으로, 더 깊숙이 감히 들어갈까라는 것이죠. Dare이라는 것은 감히 뭐뭐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도 있었어? 라는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동사가 있거든요. 근데 잘 알려지지 않는 조동사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게 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고요.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dare과 need라는 게 있습니다. 이 dare과 need는 기본적으로는 동사입니다. 동사예요. 그래서 dare 다음에 dare to do something 혹은 need to do something 이렇게 dare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동사로서 쓰이는데 일정한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게 조동사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dare과 need가 조동사처럼 쓰인다라고 하면은 보통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dare이나 nee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일반 동사로 쓸 때는 dare이나 need 다음에 to가 나오고요. 됐죠? 자, 그래서 조동사이니까 조동사 dare이다, 조동사 need이다. 그러면 진짜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사를 도와주는 게 조동사잖아요. 그래서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dare과 need가 조동사처럼 쓰이냐 하면 바로 부정문과 의문문입니다. 일부 예시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대다수가 의문문 혹은 부정문에서 dare과 need가 나오면은 이게 조동사처럼 쓰이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합니다.

0: 볼까요? Dare she go into the dark cave alone? 자, she라는 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동굴이 저기 있네요. 동굴 안에, dare she go into the cave, into the dark cave alone? 혼자서 그 어두운 동굴 안에 감히 그녀가 가도 될까? 안에 뭐 박쥐가 있다거나 곰 살고 있는 거 아니가? 누구랑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감히 혼자 가도 되나? 이런 거 의문문에 이렇게 dare이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은요. need, I need to do this.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동사로 쓰인 것인데요. need가 조동사일 때는 좀 특이하게 쓰입니다. 어떻게 쓰이냐면 you needn't worry about the test. 자, 여기 worry가 이 문장의 본 동사입니다. 원래 동사입니다. 걱정하다. 테스트, 시험에 대해서 걱정하다. 근데 need가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 not 있잖아요. 아, 부정문에서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You need not worry about the test인데 줄여서 you needn't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시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need가 있잖아요. need 다음에 worry라는 여기에 본 동사,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need는 아, 조동사의 역할을 하는 need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특이하죠. 그 다음은요. 자, 그래서 이 need은 내가 이런 거 되나? 혹은 이게 어떤 또 다른 조동사와 비슷하지?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조동사를 하나 적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가 되죠. You shouldn't worry about the test. 너는 테스트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should, 뭐 의미는 살짝씩 다르겠지만 should not worry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shouldn't라고 했고 need not worry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worry가 이 두 문장에서는 원래 본 동사의 일반적인 동사이고 저기 앞에 있는 need나 should는 맞죠? 마치 should처럼 need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동사이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다른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조동사가 쓰인 문장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이렇게 dare와 need가 조동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사구나 라는 거를 좀 더 확장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roar, 으르렁 거리는 거죠. roar, 쥐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자의 소리입니다. A giant paw trapped the mouse. A giant paw. paw라는 것은 발인데요. 제 발은 아니고 이렇게 날카롭고 이렇게 큰 발톱이 달려있는 동물의 발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큰 발이 trapped the mouse. 쥐를 trap이라는 것은 가두다 혹은 덫으로 잡다인데 여기서는 이 발이 되잖아요. 이 발이 쥐를 이렇게 뭐 잡던가 한 손으로 잡던가 쥐는 작으니까요. 그래서 쥐를 잡았습니다. 혹은 가뒀습니다. It was the lion. 아, 사자였습니다. Please let me go, beg the mouse. 저 좀 풀어주세요. 저 가게 해주세요. Beg the mouse. 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 좀 가게 해도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겠죠. 저 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겠죠. 그래서 beg라는 것은 간청하다. 간청이라는 것이 간절하게 요청하다, 요구하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빌었습니다. I wasn't causing trouble. 저는 문제를 일으키려는 게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I wasn't causing. cause라는 것은 뭔가 문제를 일으키다, 야기하다, 초래하다라는 말이고요. trouble이라는 것은 문제, 골칫거리. 제가 골칫거리나 문제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뒤에 아직 안 나왔지만 저는 궁금해서 왔다고요. 이 말을 하고 싶었겠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So one day, the mouse decided to visit the lion's cave. He knew the lion was on the plains, so he crept through the jungle until he arrived at the mouth of the cave. Dare he go any further? Rawr! A giant paw trapped the mouse. It was the lion.
2: Please, let me go, begged the mouse. I wasn't causing trouble.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읽으니까 재밌어서요. Well, you are in trouble, growled the lion.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you are in trouble. 자, 이렇게 문장을 쭉 보다 보니까 중간에 대문자를 쓰면 안 되는 곳에 전부 다 대문자로 적힌 곳이 있어요. 가끔씩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강조를 위해서 일부러 대문자로 표시해 두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저는 문제의 골칫거리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Well, you are in trouble.

0: 뭐 근데 내가 보니까 이제 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다. 처해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너 공경에 처해 있네. 라고 하는 것이죠. Growl the lion.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말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in my cave? 너는 즉 쥐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지금 나의 동굴에서 뭐 하는 거야? Just been curious, sir. 사자님, 여기서 sir. 아주 깍듯하고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자님. Just been curious. 저는 단지 호기심이 있었을 뿐이에요. But if you let me go, 그런데 당신이 나를 놓아준다면, 나를 그냥 가게 해준다면, I promise one day, 저는 어느 날 약속을 드릴게요. 저는 어느 날 to do you a good turn. 너에게, 당신에게, 즉 사자인 너에게 뭔가를 해주겠다고. A good turn. good이라는 것은 좋은이고, turn이라는 것이 뭔가 돌다, 혹은 나의 차례, 이런 것도 있지만, 행동, 행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오늘 저를 진짜 한 번만 딱 풀어주시면, 제가 다음에, 어느 날, 좋은 행위를 할게요. 좋은 행위라는 게 바로 보답이 되겠죠. 보답. 그래서 보답을 해드릴게요.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바로 볼게요. The lion laughed. 생쥐가 말이야. 나에게 보답을 하겠다고. 내가 제일 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웃었습니다. 사자가 웃었습니다. As if you could help me, king of the beast. 그렇죠. 사자, 이 짐승이죠. beast라고 하면은 짐승입니다. 짐승들의 왕이 나를 마치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네가 이야기하는구나. 쥐야, 과연 나를 도울 수 있겠다고? 나에게 보답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간 얕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But you are so small.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넌 너무 작아. And I suppose quite brave.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suppose라는 게 생각하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꽤 용감하기도 하네. 좀 용감하네. 여기 사자 동굴에다 한번 찾아보고. Be gone. Be gone이라는 것은 사라져라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왜 사라져라라는 의미가 되었냐면 gone이라는 게 사라진 상태죠. 사라진 상태가 be,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진 상태가 되어라. 이 말은 내 앞에서 썩 가거라. 사라져라. 이 말이 되겠죠. And never come back here again. 그리고 다시는 여기에 돌아오지 말거라. 그러니까 이제 보내준 거죠. The mouse scampered away. 그래서 쥐는 이때다 싶어서 scamper이라는 것은 날쌔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Well, you are in trouble, growled the lion. What are you doing in my cave?
2: Just being curious, sir. But if you let me go, I promise one day to do you a good turn.
1: The lion laughed. As if you could help me, king of the beasts. But you are so small, and I suppose quite brave. Begone, and never come back here again. The mouse scampered away.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3: Mouth, mouth. He crept through the jungle until he arrived at the mouth of the cave. Beg, beg. Please let me go, begged the mouse. Trouble. Trouble. I wasn't causing trouble. Cause. Cause. Loud noise can cause headaches. Suppose. Suppose. But you are so small, and I suppose quite brave. Trap. Trap. A giant paw trapped the mous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Just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Just 첫 번째 시간 했고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Just 두 번째 시간 바로 예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teacher was just to every student. 오늘의 Just는 바로 모두 다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어땠다고요? 그냥 했다? 이게 아니고 선생님은 just 했다. just라는 것은 바로 공평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공평했다. 모든 학생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두 번째. just hero always helps weak people. just라는 것은 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영웅은 항상 돕는다. 약한 사람들을 돕는다. 이렇게 정의로운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은 that is a just reason to say no. 그것은 그냥 이유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just라는 것은 아, 타당한, 맞죠? 타당한, 정당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that is a just reason to say no. 당신이 아니라고 거절하는, 어떻다고요? 내가 거절하는 아주 타당한 이유이다라는 것이죠. 맞죠? 정당한. 괜찮은 이유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just가 부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고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이 말하기라거나 쓰기라거나 혹은 시험이라거나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러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영어가 어렵다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따라오면 영어가 쉬워집니다. 책도 잘 읽히고요. 어휘력도 올라가고 문법도 쉬워집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Lion and the Mouse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nd 아시죠? 그리고라는 and요. and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Some weeks later, as he prowled through the jungle, the lion walked into a trap. A strong net of ropes fell on top of him. But the more he struggled to free himself, the more entangled he became. He realized the hunter would return soon. Exhausted, he lay still and roared softly. Then, the lion saw a tiny creature standing in front of him. It was the mouse.
2: Let me help you, squeaked the mouse,
1: and he set to work gnawing the rope. Before long, the ropes fell away from the lion, and he gave a mighty shake. The mouse found himself scooped up in a giant paw.